계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S12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S20에서 S11을 빼주면 주어진 문제를 훨씬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 풀이 해설을 가셔도 됩니다. 예,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제 조건에 S12가 있으니까 저거를 그냥 통으로 한번 활용해보자. 예, 그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번엔 27번입니다. 27번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절대값이에요. 예. 싫어하지만 사실 얘는 절대값 속이 0보다 크냐 작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유심히 관찰하시면 되고요. 고맙게도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안심하시고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S8이 0이다 라는 표현과 공차가 음수다라는 표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예, 조건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S8을 식을 정리해 보면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그리고 마지막 번째 항이 A8이에요. 그게 0이래요. 그러면 앞에 4가 곱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식은 A1과 A8을 더한 거는 무조건 0이다라는 식, 요거 하나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2A1 더하기 7D가 0이 되는데 공차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7D는 음수예요. 그러면 무조건 2A1은 양수가 되어야지 음수 더하기 양수에서 0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첫째 항은 뭐라는 정보를 얻어냈다? 네, 첫째 항은 양수다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SN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 SN은 공식이니까 초록색으로 제가 한번 더 써보자면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n번째 항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요 n번째 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에 의해서 a1 더하기 n-1의 d였잖아요. 그래서 고식도 한번 써보면 아, 얘는 2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까지 한번더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a1을 알아요. 2a1은 반드시 뭐가 된다? 마이너스 7D가 된다. 여기 2A1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7D를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SN식을 한번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값 SN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면 절대값 SN은 2분의 NA. N-1D랑 마이너스 7D랑 합쳐주면은 얘는 괄호 열고 N-8 D가 됩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절대값 SN을요, 식을 요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S4를 봐야 돼요. 근데 S4는 절대값 안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4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4니까 여기 앞에 2, 마이너스 7D에다가 3D를 더하는 거니까 3D 더하면 마이너스 4D에서 마이너스 8D가 됩니다. 마이너스 8D.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절대값 속이 0 되는 거 기준이라고 했어요. 근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요거 0 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n이 8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d가 이미 뭐라고요? 공차 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음수라는 전제 하에 그럼 절대값 속이 0될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 n이 8이 될 때가 기준이구나라는 겁니다. 기준점은 n이 8일 때. 그럼 이제 8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8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n이 일단 먼저 8보다 작을 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8보다 작잖아요, 여러분? 그럼 8보다 작은 수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은 음수가 돼요. 8보다 작아, 그럼 음수. 그럼 얘 음수, 곱하면 양수, n은 자연수니까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집니다. 그대로 벗겨져서 2분의 n에 n-8에 d, 마이너스 8d. 요걸 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공차 d는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는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n에 n-8에 마이너스 16.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되는데 얘는 완전제곱

제곱식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n-4의 제곱은 0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와요. 우리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n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이 1부터 7까지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n이 8 이상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속이 분명히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가겠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튀어나간다. 네. 여기 마이너스 8d였었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이너스 d로 나눌 거예요. d가 음수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d는 양수거든요. 양수로 나누게 되면 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n의 n-8이 16보다 커. 즉, 내가 이 부등식 계산하면 n제곱, 네, n제곱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요거를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얘도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묶어서 생각해보면 n-4의 제곱, 그러면 4, 4, 16이니까 빼기 32, 이게 0보다 크다 해서 인수분해가 그렇게 예쁘게 되진 않지만 n-4가 어쨌건 얘가 자연수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루트 32보다는 크다. 거기다가 4까지 추가하면은 n은 4 더하기 루트 32보다는 크게 나와야 되는 자연수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루트 32는 어떤 숫자예요? 5보다는 커. 루트 2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요. 루트 36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루트 32라는 값은 9점 얼마 얼마가 되는 수예요. 그러면 자연수 n은 10부터 가는 거고 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쓰면 됩니까? 10을 쓰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27번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10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쌤, 이거 사실은 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얘를 계산을 했을 때 n-4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2보다 작은 것도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4를 추가를 하면 이거 자체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가 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음수니까 자연수 n을 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수 쪽에서는 지금 일부러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이 문제를 풀때이 부등식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걸 계산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8 이상인 범위에서 8부터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시면 되죠. 8 대입하면 0이 16보다 크다 말이 안 돼. 9 대입하면 9 곱하기 1이 16보다 크다 말안 돼. 근데 10 대입하면 어때요? 10 곱하기 2, 20. 16보다 큰 자연수 n의 최소값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두고 8부터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아, 정답 10이구나. 이렇게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7번까지 같이 풀어봤어요. 27번의 핵심 아이디어는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자? 그냥 SN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을 하되 S8이 0이라는 거를 알면 EA1이 마이너스 7D여서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절대값 속 0으로 만들어주는 걸 기준으로 나누어서 푼다. 이것만 적용하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등차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쭉 다뤄봤어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은 등비수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 비율이 일정하다라는 수열이니까 그 부분을 일반항까지 꼭 복습을 하고 넘어오시면 다음 시간 할때 같이 여러분들하고 풀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등비수열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윤리와 사상 8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지난 우리 7강에서요. 드디어 서양 철학 포문을 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 입장 살펴보았고요. 그런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를 비판했었던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보편주의적인 윤리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소크라테스를 또 충실하게 계승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개했던 플라톤의 이데아론 그리고 그의 덕론, 또 이상 국가에 대한 입장까지 모두 다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의 또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 공부하면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상들을 한번 총정리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 입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도 너무 중요했지만 이번 시간도 만만치 않지,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 당연히 우리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내신 시험에서도 굉장히 굉장한 네, 강조점을 가지고서 출제가 될 것으로 네,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사상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사상이 방대하고요. 그 내용이 디테일한 내용이 하나하나 쪼개져서 다 내신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그치, 눈 동그랗게 뜨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파의 사상도 역시나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상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사랑하면서 그 스승의 입장을 잘 계승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사상으로 또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을 마냥 이렇게 막 동경하고 마냥 존경하기만 하진 않았죠.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 입장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전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의 어떤 입장을 비판하면서 또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전개해 나갔을지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그렇죠? 이런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플라톤은 현상계와 무엇을 좋아요, 이데아계를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입장, 이분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플라톤은 그런 진정한 어떤 참된 세계, 참된 원형은 이데아계에, 그렇지, 이데아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플라톤은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 그런 현실 세계에 있는 각각의 사물들에는 완전한, 그렇죠? 그런 영원한, 그러한 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현실 세계에 있는 사물들의 매칭되는 각각의 원형, 이데아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현상계의 사물들 속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데아는 현상계와 똑 떨어져서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게 플라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무엇했다는 거야? 비판했다는 거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의 세계다. 이 하나의 세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선, 즉 좋음이라고 하는 것도 스승인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어디에서 좋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어디에서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본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 다른 말로 선 자체, 좋음 자체라고 자주 출제가 된다고 했었어요. 이런 선의 이데아, 좋음의 이데아가 최고의 이데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이데아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닙니다. 좋음이라고 하는 건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고 현실 세계에 있는 그 좋은 것들 속에 다 이미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면모를 드러냈다는 거죠. 자, 이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야. 모든 존재는 나름의 고유한 무엇을,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얘들아, 모든 것은 그냥 존재하는 건 없다는 거야. 다 나름의 어떤 고유한 목적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인간의 모든 행동도, 인간의 모든 행위도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 다 나름의 뭐가 있다는 거야.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야. 아,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읽다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돼요. 자, 인간의 모든 행동도 다 나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야? 그렇죠. 좋음, 선이라는 거야. 한마디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때 나름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안 되려고, 나빠지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나름 들여다보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다 선, 즉 좋음을, 나름의 좋음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것이죠. 얘들아 생각해봐. 너희들 왜 이렇게 열심히,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보라쌤 만나서 열심히 윤사 공부하니? 그렇지, 나름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 자, 어떤 목적이 있어? 나름의 선, 나름의 좋음이 목적이 있어. 어떤 선, 어떤 좋음? 그렇지, 성적 올리고 싶어요. 저 윤사 성적 좀잘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목적을 추구한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네 왜 윤사 성적을 잘 받고 싶니? 그러면 보다 더. 아, 이 좋음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로만 추구된다기보다는, 보다 더 상위의 좋음,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죠. 아, 쌤, 저왜 윤사 성적 잘 받고 싶냐면요. 그걸로 좋은 대학교 가고 싶거든요. 아, 보다 더 상위의 선, 보다 더 상위의 좋음, 보다 더 상위의 목적을 향해서 추구되는구나. 그럼 이거 다시 물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럼 뭔가 또 얘기하겠지. 아, 전 좋은 직업을 갖고 싶거든요. 이렇게, 아하.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 이런 선이라고 하는 것, 이런 목적이라고 하는 건 보다 더, 그렇지,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 상위의 목적을 위해서 추구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그렇지, 마지막 파이널,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높은 위계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너네 근데 왜 좋은 직장 가고 싶어? 너네 왜 하고 싶어? 왜? 계속 물어보다 보면 결국은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는 거야. 행복해지려고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 아하,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잘 보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위계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목적, 가장 최고의 선, 가장 최고의 좋음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한 거야. 그렇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복은요, 모든 선들 중에서 어때? 최고의 선이 되겠다. 최고의 좋음이 되겠다. 최고의 목적이 되겠다. 가장 궁극적인, 최종적인, 가장 마지막 단계의, 가장 최상의 단계의 목적. 가장 최고의 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결국 그는 인간 행동의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 즉 최고의 선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설득력 있지 않니 얘들아? 그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보다 더 상위의 목적, 상위의 좋음, 상위의 선을 향해서 추구가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종적인 단계의 최고선이 존재하더라. 그것이 무엇이더라? 행복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그렇지, 모든 선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인 최고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텐데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써 있는데, 얘들아, 우리는 흔히 행복하면 어떻게 생각해? 소파에 들어누워서 감자칩 먹으면서 막 너튜브 보고 막내 이런 거 보고 우리는 그런 걸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조금 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얘들아, 이건 진짜 진짜 얘들아 피할 수 없어. 그냥 이 자리에서 이해하고 암기까지 해야 돼. 쌤이 이렇게 대놓고 외워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윤사는 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지만 이건 진짜 가져가야 돼. 자, 누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스카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덕 치면서 물어보지. 행복이 뭔가? 그럼 여러분 자다가 깨서도 바로 얘기해야 돼. 덕 치면서 물어봤지.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다시 해봐.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행복은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에요.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덕에 따르는 어떤 활동? 영혼. 즉, 정신의 무엇이야? 활동이야. 활동. 활동. 활동. 활동. 자,

덕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근데 활동하지 않아. 그걸 발휘하지 않아. 그럼 그거 행복 아닌 거야. 덕을 가지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덕을 가져서 발휘하진 않았어. 그럼 그거 행복 아니야? 다시 해봐.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야. 덕을 단지 소유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발휘해야 한다. 덕을 반드시 무엇해야 돼? 발휘하는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쌤, 알겠어요. 중요한 거 알겠고 보라쌤이 지금 열 올리는 거 알겠는데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왜 행복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차분히, 차분히 조금 더이 비밀을 밝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이라고 하는 표현이 눈을 사로잡는다, 얘들아, 덕.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 대부분 자랐기 때문에 덕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인, 의, 예, 지, 이런 유교의 덕이 딱 떠올라. 그치? 윤사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도가의 덕도 떠오른다. 겸허의 덕, 부쟁의 덕, 무지, 무욕, 순수, 소박, 막 이런 거. 이런 덕 떠올리면 아주 여러분 훌륭한 친구들이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인물이잖아. 얘들아, 이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덕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가장 엑설런트하게 발휘한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덕은 뭐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가장 엑설런트하게, 가장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를 덕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랑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에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말은 어때? 말의 고유한 기능은? 갈기를 막 휘날리면서 막 달리는 거잖아. 그 말에 자신의 고유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그게 바로 덕이다. 그리고 그럴 때그 말은 가장 행복한 말이 되는 거잖아. 누누이 얘기하지만 쇠똥구리의 가장 고유한 기능은 쇠똥을 굴리는 거지. 쇠똥을 굴릴 때 쇠똥구리는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가장 탁월하게 발휘하고, 그럴 때 그렇지, 그 쇠똥구리는 가장 행복할 거야.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뭘까? 그렇지, 이성이잖아.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그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덕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러한 덕에 따라서 정신이 활동하고 그 덕을 발휘하는 정신의 상태를 바로 무엇이라고 본 거야?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앞으로 시험 문제 풀 때. 덕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주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좀 어렵게 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어떤 단어로 바꿀 수도 있어. 아, 엑설런트 아니라 탁월성, 탁월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정리해보자. 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무엇이 좋아요?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덕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어. 첫 번째는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야. 얘들아,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니까 당연히 이런 덕은 우와, 지적인 덕이겠다. 지성적인 덕이겠다. 어렵지 않지? 좋아요? 자, 이성과 관련되는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에는, 그렇죠, 지성적인 덕, 지적인 덕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혼에서 그 자체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정이나 욕구 부분이야. 그렇지? 감정 또는 욕구, 이런 부분입니다. 자, 감정 또는 욕구 부분은 그 자체가 이성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성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이런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라고 불러. 얘들아, 생각해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즉,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는 건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와 관련되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덕을 품성적 덕이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의 도덕적인 생활과 관련된 덕이기 때문에 도덕적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천천히 보자.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니까 우리 이거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지성적인 덕이라고 불렀어요. 지성적인 덕을 딱 보니까 역시 끝에가 아니나 다를까? 지성 맞네. 지혜로 끝나죠. 자, 지혜는 당연히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덕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성적인 덕의 종류에는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가 있는 거야. 이런 철학적인 지혜와 실천적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길러져? 그래,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구나. 즉,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구나. 당연하지. 지혜니까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두 가지의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는 둘다 너무너무 중요해. 삐뽀, 삐뽀. 다 중요해. 사실 다 중요해.

있는데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반드시 가져가세요. 자, 이 철학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 자연, 진리 등과 같이 고귀한 대상, 이러한 고귀한 대상을 파악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을 관조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죠? 알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 자, 이런 고귀한 대상인 신, 자연, 진리 등을 파악하고 관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무슨 지혜라고 불러? 좋아요. 철학적 지혜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는 이런 많은 덕들 중에서 이런 철학적 지혜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 그리고 이러한 철학적 지혜가 최고의 덕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적 지혜, 즉 최고의 덕을 통해서만 우리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얘들아, 생각해봐. 행복 자체가 이미 최고선이야. 행복 자체가 최고선인데 그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이 있대. 이런 최고의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좋아요.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철학적 지혜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철학적 지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 대표적인 지성적인 덕, 실천적인 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천적인 지혜, 앞에 실천이 붙어 있다. 아, 뭔가 우리 어떤 도덕적인 실천과 좀 관련된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알수 있겠는데요. 이런 실천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잘 숙고하게 해주고 그것을 잘, 그렇죠, 헤아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야. 아, 조음을 잘 헤아리게 해주는 그러한 지혜구나.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잘 헤아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야. 아, 한마디로 마땅함과 혹은 적절함.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마땅하고 적절한 것인지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지혜가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쌤, 근데 왜 여기 이렇게 좀 띄워놓고 쓰셨어요? 예리해. 너무 예리해. 자, 여기에 어떤 말이 비밀스럽게 들어갈지는 조금 이따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성적인 덕은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지는데요. 이러한 지성적인 덕은, 그렇죠, 조음에 대한 숙고, 즉 철학, 죄송해요.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겠죠? 실천적 지혜. 그리고 진리를 파악하는 것, 즉, 그렇죠, 철학적 지혜가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반면에 감정이나 욕구 부분과 관련된 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품성적 덕이라고 불렀어. 품성적인 덕의 대표적인 종류는요.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을 줄수 있어요. 얘들아, 그런데 잘 보자. 이런 품성적인 덕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여기 보니까 용기, 절제, 온화 같은 게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용기라고 하는 이제 품성적인 덕을 좀 생각해 보자. 자, 용기는 아까 보니까 중용에 해당한데 중용의 속성이 있대. 중용이라고 하는 건 뭐야? 너무 과도하지도 않고, 그렇지, 너무 부족하지도 않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을 의미하잖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용기가 만약에 너무 투머치야.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얘들아, 이건 만용에 불과해. 우리 누누 얘기하지만 또 나왔네. 63빌딩에서 안전장치 안 하고 뛰어내렸던. 그치? 그 사람 생각해봐. 이건 어디까지나 만용에 불과하지. 근데 이번에 용기가 너무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지? 그래, 이런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 되겠다. 얘들아, 너무 투머치, 너무 많아도 무모하고 만용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되고요. 너무 부족해도 비겁한 사람이 돼. 그런데 너희들 아는 것처럼 이러한 과도함과 부족함은 다 어때? 이건 다 악덕이잖아. 이건 다 나쁨이잖아. 과도함과 부족함은 둘다다 악덕이야. 그렇다면, 어허, 중용의 상태인 무엇이야말로, 그렇죠, 용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조음이네. 이것이야말로 품성적인 덕이네. 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절제도 너무 심하면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인색한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절제가 또 너무 없으면, 그렇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이 될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아,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실천할 때 형성되는데, 딱한번 실천했다고 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나 절제 있는 사람이 되거나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무엇이 될 때, 좋아요, 습관이 될 때, 아,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죠. 한마디로 보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은 모두가 다 후천적으로 이렇게 얻어지고 길러지는 거구나.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덕이라고 하는 건다 후천적으로 얻어지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품성적인 덕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올바른 행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도덕적 덕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우리 이 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중용은 과도함과 부족함 사이의 중간인데, 이 중요함이 정말 단순히 숫자적인 중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산술적인 평균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 가만히 보니까 온화라고 하는 게 있어. 선생님, 전 이제부터 온화 지수를 1부터 10까지 중에 딱 가운데인 5, 5에만 맞춰서 항상 5로만 모든 사람을 대우하겠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화한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용을 갖춘 사람이 아니겠지. 어떨 때는 얘들아, 어때? 조금 온화함의 지수를 좀 빼서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는 적절함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한없이 더 온화함의 지수를 더 높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는 더 적절할 때도 있는 거야. 한마디로 잘 봐봐.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숫자의 중간값, 산술적인 평균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마땅함과 적절함이야. 마땅한 때에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하게 대하는 것.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대하는 게 중용이라는 거야. 쌤, 근데 그럼 각각의 상황에서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는 건꽤 어렵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잘 봐봐. 그 중용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실천적 지혜야. 그러니까 실천적 지혜는 아하, 무엇의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리는 거야? 옳지. 중용의 상태인 그 마땅함과 적절함을 헤아려 주게 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구나. 따라서 품성적인 덕, 이런 품성적인 덕, 이러한 것의 중용을 헤아리기 위해선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죠. 품성적인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 상태이죠. 그런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것은 단순하게 숫자의 중간이 아닙니다. 그럼 각각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그렇죠? 다른 말로 좋아요. 가장 마땅한 상태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장 적절하고 마땅한 상태는 무엇을 통해서? 그렇죠. 지성적 덕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중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습관이 될때 품성적인 덕을 형성하고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아,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동에는 중용의 상태가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중용에 맞게 적절하고 마땅하게 질투했어. 나 오늘 중용에 맞게 적절하게 남의 거 훔쳤어.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시험 문제 풀때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의 중용의 상태를 지향해야 한다. 모든 감정과 모든 행동에서 중용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말 너무 틀린 거야. 왜?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이나 그 자체로 나쁜 행동, 질투나 절도와 같이 그 자체로 악한 감정이나 행동에는 애초에 중용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덕스러운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점도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의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주지주의적 속성만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선배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다고 해도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알아도 뭐가 약하다면, 그렇죠, 실천 의지가 약하다면 자신의 암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는 거야. 자, 실천 의지가 약한 사람을 다른 말로 그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잘 보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물론 알아야 돼. 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선 안 돼.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그렇죠,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 의지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잘 보자.
알니, 덕스러운 실천,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요. 이런 의지의 힘을 기른다는 이런 맥락이 바로 반복적

실천을 통해서 습관을, 그렇죠? 중시했던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얘들아, 따라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쭉 문제를 이제 뒤에서 풀게 될 텐데,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풀때 반드시 여러분 생각해 줘야 하는 포인트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요, 알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기억나니?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를 그는 뭐라고 생각했어? 소크라테스는? 다 무지 때문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서 몰라서, 무지 때문에 몰라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때로는 알아도 무엇이 부족할 때, 그렇죠. 의지가 부족하고 자제력이 부족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요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각각의 사상들의 입장을 잘 정리했으면 우리 대표 문제 풀또 준비가 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4번 문제 같이 볼게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과 을입니다.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얘들아, 비판 문제 풀 때는 항상 괄호 치고 푸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많은 것들을 좋다라고 말하며 표현상 구별한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움 자체, 좋음 자체라고 하면서 각각의 것에 하나의 이데아가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이 하나의 이데아에 따라 각각을 실재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한마디로 뭐뭐 자체라는 이데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렇죠, 플라톤의 주장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인간 자체에 있어서나 현실 세계의 인간에 있어서나 인간에 대한 설명이 적용되는 한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나 인간 모두 인간인 한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처럼 좋음 자체나 좋음 역시, 즉 좋음의 이데아나 현실 세계에 있는 좋은 것들이나 역시 좋다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때? 그렇죠? 현실 세계로부터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이데아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현실주의를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부터 볼게요. 항상 이렇게 괄호를 쳐놓고 풀어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좋음의 이데아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며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플라톤의 주장이 아니죠. 플라톤은 좋음의 이데아라고 하는 건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영원불멸한 그런 완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이 보기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야. 아, 인식과 어때? 존재의 원인이었잖아. 그러니까 인식의 원인인 거 맞아? 그런데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얘기할 순 없죠? 아,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 즉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좋음의 이데아 자체도 인식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좋음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을 통해서 좋음의 이데아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음의 이데아는 인식의 대상도 될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구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아니죠.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아니죠. 우리 방금 제시문에서 본 것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아름다움 자체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구분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음의 원형은 초월적인 세계에 실재하며 인식 가능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 따로 떨어져서 좋음의 원형이 실재한다라고 하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죠? 초월적인 좋음의 이데아가 아니라 현실에 내재하는 좋음을 탐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선생님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게 좋아요. 비판할 수 있겠네요. 자, 정답은 그렇죠. 5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크로스학파와, 그렇죠, 스토아학파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피크로스의 입장 살펴볼게요. 자, 에피크로스학파는 에피크로스의 주장이 이제 주가 되기 때문에 다 에피크로스의 주장을 살펴보면 돼. 얘들아, 헬레니즘 시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제 형성함으로써 시작되는 시기잖아요. 대제국이 형성됐다는 건 그만큼 많은 전쟁이 있었고 세상이 혼란스러웠다는 거야. 따라서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하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는 다 이런 혼란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좀 평화롭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먼저 에피크로스는 그러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쾌락을 중시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 pleasure의 번역어야.

그 자체로는 어떤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 거야. 따라서 그는 이 쾌락이야말로 선이다. 쾌락은 선이고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에피크로스가 이렇게 쾌락을 최고선이다. 쾌락은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았다고 해서 모든 쾌락을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쾌락은 그걸 추구하면 1만큼 쾌락이 와. 근데 그 이후에 10만큼의 고통이 올 때도 있잖아. 그런 쾌락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멀리 해야 되겠지. 이번에는 어떤 고통은 1만큼 오는데 그 고통을 잘 참으면 그 이후에 10만큼의 쾌락이 와. 그럴 때는 그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잘 봐. 어떤 쾌락도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쾌락이 다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어떤 쾌락, 그렇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모든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했어.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배가 고파. 자, 그런데 짜장라면을 막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씩 끓여 먹어. 그러면 어때? 오, 배가 고프니까 내가 짜장라면을 잔뜩 먹어야지. 이렇게 모든 욕구를 막 적극적으로 충족하려고 하지. 그런데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지? 소화불량거리고 막속 메슥거리고 토할 것 같고 막 체하고 더큰 고통이 온다는 거야. 난 쾌락을 추구했는데 역설적이게 더큰 고통이 왔어. 우리 이런 현상을 쾌락의 역설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것들을 에피크로스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하는 데서 오는 쾌락? 이거 위험하다. 오히려 뭐만 없으면 돼. 고통만 없으면 돼. 즉,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딱 절제해서 먹는 것. 그렇게 고통을 제거하는, 배고픔만 면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즉,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따라서 에피크로스는 진정한 쾌락,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만 없으면 되는 거야. 자, 몸에서 나쁜 건 고통이죠. 마음에서 나쁜 건 불안이죠. 즉,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사라진 상태. 그걸 뭐라고 불렀어? 좋아요. 아타락시아. 한글로 번역하면, 그렇죠. 평정심.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다. 즉, 이렇게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모두 다 제거되면 더 이상의 쾌락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피크로스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았을까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요. 욕구를 잘 구별해서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그런 소박한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에피크로스의 욕구 구분은 정말 중요하거든. 자, 에피크로스는 욕구를 자연적인 것, 즉 타고나냐, 타고나지 않았냐와 필수적인 것, 즉 사람이 살고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구분했어요. 자, 이것에 따라서 욕구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야. 얘들아,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지? 좋아요. 의식주의 기본 욕구 같은 게 있어.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어떻게 해야 해? 그렇죠. 충족해야 돼. 그런데 충족할 때도 짜장라면은 그 4개, 5개, 6개 먹으면 안 되지. 체하고 막. 소화불량 걸리지? 그러니까 이런 걸 충족할 때도 어떻게 충족해?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절제가 필요한 거야. 자, 두 번째는요. 자연적이긴 하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어. 대표적으로 이런 욕구로 성적 욕구를 에피크로스는 들었어요. 또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가 있어. 이런 건 분화, 명예와 관련된 그런 걸 얻고자 하는 이런 욕구야. 한마디로 이것들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다 쉽게 이야기하면 헛된 생각에서 비롯된 욕구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헛된 생각을 버리면 이런 욕구들은 그렇지 사라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에피크로스는 어떤 욕구만을 좋아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죠. 오히려 이런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욕구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 자연적이고도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욕구들을 막 추구하면 오히려 고통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욕구를 잘 분별하고 절제하는 검소한 삶을 중시했죠. 욕구를 이렇게 구분하려면 아, 이성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피크로스는 이성, 이런 지성,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은요, 주어진 운명에 순응할 것을 너무 강조해서 이거 너무 인간의 의지를 간과한 거 아니야? 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 이후에 자연들 이런 거 있었죠? 뭐 자식에 대한 이런 부모의 사랑, 뭐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정념으로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정념, 비자연적인 정념 모두 다에 대해서 어때? 초연해야 할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념이 아니라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네요. 평온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해. 이성을 중시한 건 갑과 을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좋아요. 4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도 너무 중요했죠? 형광펜 드시고요. 본인의 수능 특강 꼼꼼하게 밑줄 치면서 개념 내 것으로 완전하게 가져가시면 여러분의 내신 시험 걱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빛을의 미래 마지막 38강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지영입니다. 자, 드디어 완강인데요. 아, 완강을 축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 60분이 남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학2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문항들 하나하나가 수능에서 출제된 문항들 이제 여러분들 쭉 봤잖아요. 보시면 어려운 문항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답률이 낮은 문항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만큼이나 한 문제 한 문제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다 거치고 여기 38강까지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이제 칭찬을 하고 이제 축하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오늘 또 이제 중요한 세 문항 남았고 이 세 문항 지금 여러분들 그 정답률 같은 거 보시면 점점 낮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오늘 남은 이 세 문제가 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힘내주시고요. 우리 첫 번째 문제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입니다. 자, 19번.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가 나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f'x가 0이라는 방정식이 이 닫힌 구간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gt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아, 요렇구나. 요렇구나. 자, 일단 문제를 쭉 읽으면서 이제 파악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최고차 함계수가 2분의 1인 3차함수라고 하니 fx 그래프 개형이 아,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GT가 뭐냐면요. GT가 뭐냐면 F'X가 0이 되는 방정식이 이 구간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T에 따라 달라지겠죠. 구간이 이동하니까. 그럼 예를 들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F가. 그러면 이 개형은요. F'X가 0이 되는 X값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GT가 0이 GT가 항상 0이라는 거거든요. F'T가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X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구간에서. 그러니까 GT가 그냥 0일 거예요. 근데 나번 조건에 보면 물론 안에 요상한 F1, F4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보는 함수는 요 바깥에 G라는 함수거든요.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2라는 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G라는 함수의 함수값이 1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거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일단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 될까? 이거는 F'X가 0이 되는 X값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여기? 근데 구간을 어떻게 잡더라도 구간을 잘 잡아서 이 X값이 포함이 되더라도 GT는 1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F'X가 0이 되는 X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X값을 포함하지 않으면

0개겠죠. 포함하면 1이고. 그래서 0 또는 1이라는 거예요, GT가. 아, 그럼 2가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2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구나. 이해돼요? 그래서 F계형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라는 걸첫 번째로 파악을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아, 요렇게 생겼다라는 걸 일단 파악을 했어. F가.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중점이 되는 부분은 F'X가 0이 되는 X 값들이거든요? 여기에선 두 개가 있어. 여기 X값, 여기 X값, 그쵸? 그래서 여기 X값을 알파라고 하고, 요 X값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T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의 길이가 2인 구간을 이렇게 점점 움직여 나갈 건데요. 그 구간에서 F'X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냐? 그게 바로 GT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2이기 때문에 T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길이는 2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2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가 기준점이 될것 같지 않나요? 그걸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길이가 2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GT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또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줍니다. 첫 번째. 요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즉,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값이 2보다 큰 경우. 두 번째, 2와 같은 경우. 세 번째, 2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GT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베타 빼기 알파가 2보다 큰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요 길이가 2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GT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생각해 볼게요. T가 만약에 굉장히 작아서 구간이 한 요쯤이야. 그럼 F'X가 0이 되는 X값이 요 구간에선 하나도 없겠죠. 계속 GT가 0이었던 거예요. GT가 계속 0이다가 언제 처음으로 바뀌어요? T 플러스 2가 딱 알파에 위치할 때. 그쵸? F'알파가 0이 되니까 딱한 개가 있네. 요 구간에 들어오네. 한 개가. 그러니까 GT가 1인 거. 1이다가 계속 1이에요. 계속 알파를 포함하고 있어. 어디까지 포함할까요? 딱 T가 알파가 되는 부분까지. 근데 t 플러스 2는 베타보다 작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 구간이 2보다 더 길어야 되니까 왼쪽 끝이 알파에 위치해 있다면 오른쪽 끝은 베타보다 더 왼쪽에 있을 거예요. 그럼 1이야.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0이 돼, GT가, 그렇죠? 알파 베타를 둘다 포함하지 않아. 0이었다가 또 언제 바뀌어요? 오른쪽 끝이 베타가 되면 또 1이 돼요, GT가. 그래서 또 1이 되다가 1이 되다가 왼쪽 끝이 베타가 될 때까지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쭉 0이 돼요. 알파 베타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에 핵심은 뭐냐면 알파 베타를 포함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GT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가 포함되는 개수가 바로 GT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나번 조건에 따르면 함수 값이 2가 되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G가. 근데 이 알파베타를 둘다 포함해야 함수 값이 2가 될 텐데, 이 길이가 2보다 큰데, 구간의 길이가 2인 구간을 가지고 이 알파베타를 모두 다 포함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1번은 안 돼. GT의 함수 값이 2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2번을 생각해 보면, 2번은 가능성 있네, 그러면. 그쵸? 우리 1번에서 파악하면서 2번도 이제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딱 요때. 이 길이 자체가 정확히 2니까. 알파가 정확히 t일 때, t부터 t 플러스 2까지의 닫힌 구간에서 알파베타를 모두 다 포함하니까 딱 이때 함수 값이 2가 되네. 그럼 이럴 때는 함수 값이 1일 거고, gt가. 이럴 때도 1일 거고. 그래서 이거 일단 가능하네. 요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번 조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가번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GT에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합은 항상 2 이상이어야 돼. 항상. 저걸 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이거 일단 보류하고 세 번째 경우를 볼게요. 세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이번에는 요 길이가 2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길이가 2보다 작으면은 이 알파 베타를 둘다 포함하는 길이가 2인 한 대략 요 정도에서 요 정도까지의 닫힌 구간이 존재하겠죠. 이 길이가 2보다 짧으니까 정확히 2면서 알파 베타를 둘다 포함하는 이런 A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정확히 이때 A에서의 좌극하는 얼마일까? 이거보다 살짝만 왼쪽으로, 살짝만 왼쪽으로 가. 여전히 알파 베타를 포함하겠죠. 그럼 GT가 1인 거예요. 딱요 상황에서는 A에서의 좌극한 또 2가 되겠죠. 알파베타를 둘다 포함하니까. 조금 더 왼쪽으로 가더라도. 정말 가까운 부분이니까. A에서. 그다음에 우극한도. A에서의 우극한도 이것보다 살짝 커지더라도 A가 알파베타를 여전히 포함하겠죠? 그래서 우극한도 2야. 그럼 둘이 더하면 어때요? 4가 돼, 4. 가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따라서 세 번째는 가번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는 나번 조건 때문에 안 됐고, 이거는 가번 조건 때문에 안 됐던 거예요. 아, 그럼 얘인가? 정확히 딱 2니까 기분도 좋은데? 요걸로 해봅시다. 자, t 값이 굉장히 작으면 0이었다가요. 언제 처음으로 변하냐? t 플러스 2가 알파가 될 때. 그리고 지금 참고로 베타가 알파 플러스 2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다가 바로 GT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GT 그래프를 바로 그려볼게요. 자, 언제 변화가 생기냐면 t 플러스 2가 알파가 될 때. 즉, t가 알파 빼기 2가 될 때. t가 알파 빼기 2까지는, t가 알파 빼기 2가 되기 전까지는 알파도 포함하지 않고 베타도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GT가 0이에요. 0. 그쵸? 1까진 계속 0이었어, GT가. 근데 정확히 t 값이 알파 빼기 2가 되면 t 플러스 2, 즉, 오른쪽 끝에 알파가 정확히 들어오기 때문에 딱한 개가 돼요. 딱한 개. GT가 1. 그다음에 조금 더 커지면 여전히 알파를 포함하니까 쭉 1이겠죠? 언제까지? T가 알파일 때까지. T가 알파일 때까지 1이야. T가 알파일 때까지. 근데 정확히 알파일 때는 어떻게 돼요? 구간이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닫힌 구간이니까 알파베타를 모두 다 포함하네. 2네, 2. 정확히 알파일 때는 2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변화가 생기냐? 알파보다 좀더 커지면 1이었다가 언제까지? t가 알파 플러스 2일 때까지. 자, t가 알파 플러스 2일 때까지 1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보다 커지면 0이 된다. 그쵸? 아, 요거구나. 요게 y는 gt의 그래프구나. 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할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A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합은 항상 2 이하인 거 맞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디든 우극한, 좌극한 더하면 다2 이하다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나번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G의 F1과 G의 F4가 모두 다 2라 그랬어요. 근데 함수 값이 2가 되는 거는 알파밖에 없거든요? 즉, F1과 F4가 모두 다 알파여야 돼. Gα만이 2니까. 그래서 F1과 F4가 모두 다 알파여야 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GF0이 1이다. 저건 잠깐 보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함수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Fx. 자, F

문제가 지금 요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1인 3차 함수고, 극값을 여기서 갖는다. 그쵸? 자, 그럼 우리 F'X를 찾을 수 있겠다. FX가 2분의 1X 세제곱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럼 F'은 어떻게 출발해요? 2분의 3X제곱 이렇게 출발하죠?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2분의 3에 어디서 0이 되는지도 알아. 알파랑 알파 플러스 2에서 0이 돼. 그래서 x 빼기 알파, 그다음에 x 빼기 알파 빼기 2. 요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요 f 프라임이 알파에서도 0이고 알파 플러스 2에서도 0이어야 되니까. 아, 요거구나.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f가 나오니까 이거 전개해 볼게요. 2분의 3에 x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의 x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자, 요거 이제 우리 적분을 해볼 거거든요. fx는 2분의 1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알파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의 x 플러스 적분상수. 요게 fx예요. 자, 근데 우리 요 조건 찾아놨다. 요 조건. 요 조건 활용해보자. 자, f1부터 찾습니다. f1은 2분의, 자, 그냥 다 합쳐버리자. 1 빼기 3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3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플러스 c. 요게 어때요? 요게 알파여야 돼. 그다음에 F4는 2분의 64 마이너스 48알파 마이너스 48 플러스 12알파 제곱 플러스 24알파. 여기다 C를 더한 게 알파여야 돼. 자, 그럼 요거 식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은 똑같으니까 이 분자가 두 개가 동일해야겠다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풀어볼게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동일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요 부분 정리해보면 3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2고요. 그거랑 뭐랑 똑같아야 되냐? 요거 정리해보면 12알파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4알파 그다음에 상수 플러스 16. 요게 같아야 된다. 전부 다 오른쪽 넘겨봅시다. 9알파 제곱 마이너스 27알파 플러스 18은 0. 5. 9로 나눠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0이니까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2. 아, 두 개가 나왔다. 그쵸? 첫 번째, 알파가 1인 경우 해봅니다. 알파가 1인 경우. 알파가 1이라면 C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어봅시다. 알파 자리 1.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6 더하기 C가 1이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날아가고 2 더하기 C가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0이 얼마라는 소리죠? F0이? F0은 C니까 F0이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GT 그래프 찾아놓은 거에서 GT 그래프가 아까 전에 요렇게 생겨야 된다라 그랬거든요. 요렇게. 아까 전에 옆에 있는 그림을 참고해 보세요. 요렇게 생겨야 된다 그랬어. GT 그래프가. 이게 Y는 GT 그래프. 그러면 알파가 1이면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쵸? 그러면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GF0이 어떻게 될까요? GF0이 G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나와. 아, 나번 조건을 만족한다. 그쵸? 이거 일단 가능하네. 그럼 F5를 구해봅시다. F5. 이 문제에서 F5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F5를 찾아보면

F5를 찾아보면 2분의 125에다가 알파 자리에 1을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 알파 자리에 1 대입해보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3x 제곱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5 플러스 이 부분이 2분의 9죠. 2분의 9. 2분의 9에다가 5를 곱한 거. 그다음에 C가 마이너스예요.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2분의 125에서 45를 더해보면 170입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죠? 85인가요? 85? 85에서 76을 빼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9가 나옵니다, 9. 답이 9가 나왔네, 9가. 근데 우리 사실은 두 번째 경우, 알파가 2인 경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알파가 2인 경우. 알파가 2인 경우는 사실은 이제 여기다가 마찬가지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가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빼기 6 빼기 3 플러스 12 플러스 12 플러스 C가 2.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8, 4, 16. 8 플러스 C가 2여서 C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 말은 F0이 마이너스 6이라는 거고요. 아까 요 GT 그래프에서 알파가 2인 경우는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4인 거거든요. 그럼 F0은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한 요쯤이야. 마이너스 6의 삼수값. 지금 아까 전에 요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G의 F0이 1이 아니라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안 됐던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알파가 1일 때인 9가 나온다.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그 핵심이 되는 게 뭔가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F 프라임이 0이 되는 두 개의 X 값이었다. 근데 이제 구간을 잘 보니까 구간의 길이가 2라서 그 값을 갖는 X 값들의 차가 2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19번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2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와, 한 문제 한 문제가 마지막 역시 만만하지 않죠? 20번, 최고차 함계수가 4인 3차 함수가 있는데 실수 t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상수 a에 대해서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 요거 써봅시다. fx가 최고차 함계수가 4인 3차 함수고 gx는 T부터 X까지 FS, DS구나. 자, 그럼 일단은요, GX가 4차 함수인 거는 판단이 되시죠? 3차를 적분한 거예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다. 자, 값원에서 F'A가 0이고요. 요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F를 적분한 거니까, 이게, x 4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거예요. 그럼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네. t는 어차피 그냥 상수니까. 아, 그럼 gx의 그래프 개형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요렇게 크게는 네 가지 중 하나겠네. 요런 생각에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나번 조건을 한번 보자. 나번 조건. 이 절대값 함수의 의미 저거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g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 gA는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A가 한 요쯤에 있었다라고 해보자. A가. 그러면 요게 바로 y는 gA예요. 그쵸? 그러면 뺀 함수의 절대값의 개형은요. 아래쪽에 있는 게 접혀 올라가는 요런 그래프. 그래프 개형이 저렇게 생겼어요. X축은 지금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프 개형이.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GA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저뺀 함수의 그래프, 절대값의 그래프 개형이 달라지는구나. 그럼 만약에 G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GA는 함수값이니까 예를 들어 Y는 GA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Y는 GX에서 GA를 뺀 함수의 절대값은 그냥 개형이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미분 불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0개요, 0개. 미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나번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 그럼 만약에 GA가 여기 안 있고 이런 데 있으면? 그럼 아까 전에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접혀 올라가는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두 개죠. 한 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개형은 여러분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런 거안 되는구나. 자, 이런 건 어때요? 이거는 크게 그래프 개형이 극소값이 같은 경우, 요렇게 생긴 경우, 요렇게 생긴 경우 세 가지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Y는 GA가 만약에 요렇게 있어. Y는 GA가. 딱 이렇게 극소값 두개 이렇게 접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분 불가능한 X의 개수가 0개예요, 0개. 이건 안 돼. 그럼 조금 올라가. 그럼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4개가 돼요. 이것도 아니야. 그럼 또 변하는 점, 여기, 여기.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될까요, 이때는? 접혀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접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 두 개밖에 없어. 한 개가 아니야. 그럼 더 올라가. 더 올라가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개가 돼. 아, 이것도 안 되네. 한 개만 되는 A 값이 없네. 이것도 안 돼요. 요것도 해보자. Y는 GA가 요렇게 있으면 0개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 두 개. 두 개. 네 개. 두 개. 두 개. 이것도 한 개가 안 나와. 한 개가. 요것도 안 나오겠죠. 아, 요 그래프 개형 다안 되는구나. 그럼 이둘중 하나인가?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요, 이쪽에 접선의 길이가 0인 개형이 있을 거고, 접선의 길이가 0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0보다 작은 형태로 내려오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0개거나 2개거나 밖에 안 나와요. 그쵸? 계속. 그래서 이런 경우 아니고, 여기. 여기에서도 이런 건 아니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언제 한 개니까 정확히 여기. 요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고 여기는 아닌 경우. 이게 만약에 y는 gA라면요. 뺀 함수가 어떻게 돼요? gx에서 gA를 뺀 함수가 요렇게 접혀 올라가게 되는데 요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서 미분 가능해요. 접어 올려도. 근데 여기 하나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만. 딱한 개. 아, 요 그림이구나. 또는 요것도 마찬가지. 요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딱 0인 거. 그리고 y는 ga가 정확히 이렇게 생겼을 때. y는 ga가. 그래야 접혀 올라갔을 때, 여기 하나에서 문제가 되겠죠. 아, 나번 조건에 만족하면 G가 요렇게 아님 요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판단했어. 그러면 이제 지우고 우리 판단한 그래프만 남겨볼게요. 아, 결국에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겨야 된다. G가. 그리고 Y는 GX가, Y는 GX가, 그리고 Y는 GA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여기 접선의 길이가 0이다. 그래야지 나번 조건을 만족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말은 여기에 X좌표가 A거나 여기에 X좌표가 A인 거예요. 그쵸? 그거 일단 보류하고. 가번 조건에 보시면 F 프라임 A가 0이래요. F 프라임 A가 0이래. 근데 F는 뭐였냐? G를 미분하면 F가 되죠. G 프라임 X가 FX야. 그럼 우리 G 그래프 개형을 찾았으니까 F의 개형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거 미분한 함수도 우리 개형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요.

변하는 부분 찾아봅시다. 여기랑, 여기랑, 여기. 우리 지금 이거 미분한 함수를 그리고 있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서는 음수였다가, 여기서 0이었다가, 또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죠? 0이었다가, 여기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F가 지금 3차 함수인데요. 여기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돼. 그리고 여기선 0이어야 되고. 그럼 F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3차 함수면서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서 음수, 음수 양수려면?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두 점을 지나면서. 아, 요게 FX 그래프 개형이구나. 만약에 요거라면, G가 요렇게 생겼다면, FX는 어떻게 생겼어요? 변하는 부분, 여기, 여기.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야. F가 음수겠구나. 여기선 0이겠구나.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여기선 0, 여기선 다시 양수. 그럼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3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아, 요렇게 생겼구나. 자,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요 점의 x좌표가 a거나 요 점의 x좌표가 a다. 그래야 y는 ga가 이렇게 생겼죠? 근데 가번 조건, f 프라임 a가 0이어야 돼. 만약에 요 점의 x좌표가 0이라면, 요 점의 x좌표가 a라면, f 프라임 a가 0일 수가 있나요? f 프라임 a가 지금 양수처럼 보이죠? 요건 아니야. 그럼 여기, 여기. f 프라임 a가 여기서 0 맞네. 여기가 a였네. 라는 걸 찾으셔야 돼. 여기선 어때요? 여기 아니면 여기가 a인데, x좌표가. 요 점의 x좌표가 a면 f 프라임 a가 0일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 여기. 아, 여기는 딱 f 프라임 a가 0이네. 접선의 기울기 0이네. 요렇게 a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와, 여기까지 해도 여러분들 많이 찾으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 이제 다음 읽어봅니다. 실수 t에 대해서 gA의 값을 ht라 한대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gx가 아까 전에 뭐였냐면요. gx가 요거였거든요. 요거, 요겠다. t에서부터 x까지 fs, ds. 요게 gx인데, t가 딱 정해질 때의 gA의 값을 ht라 한대요. 그러니까 ht가 뭐냐면은 gA예요. gA. 여기다가 a를 집어넣어보자. x자리 대신에. t부터 a까지 fs, ds. 아, 요게 h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값이 정해지면 이 값도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t값에 따라서 이 값은 달라질 거야. 그래서 ht라는 함수로 준 거예요. 그랬는데 h3은 일단 0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3부터 a까지 fs를 적분한 게 0이래요. 이게 0이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3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3부터 a까지 f를 적분할 때 0이려면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이 a 자체가 3이면 윗끝 아래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0이겠죠. 첫 번째 가능성, a 자체가 3인 경우. 자, 첫 번째 가능성. 요 a 자체가 3인 경우. 그럼 이거 만족하니까, 그쵸? 근데 두 번째 가능성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성. a랑 3이 다르면서 3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0일 수 있는 가능성. 만약에 3이 이쪽에 있으면 3부터 a까지 적분해서 절대 0이 될수 없을 거예요. 그쵸? 요 넓이에 부호 바뀐 값이 나오겠죠? 그럼 조금 더 이동해서 3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0이 되지 않을 거야. 언제 0이 될까? 한 요쯤? 요쯤? 요 넓이 같아질 때. 그래서 3부터 a까지 적분할 때 상쇄돼서 0이 될 수가 있겠죠. 아,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 자, 여기서도 볼까요? 여기서도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 나눠놓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자, 지금 여기가 A인 상황인데 A 자체가 3이면 3부터 A까지 F를 적분하면 0이고요. A랑 3이랑 다른데 0이 될수 있을까? 될 수도 있겠다. 한 요쯤이 3일 때. 요쯤이 3일 때. 그래서
3부터

A까지 접근했을 때 요날비 요날비 같아져서 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더 줬거든요. 정해지지 않아서. 함수 HT는 T는 2에서 최대값 27을 갖는데. 즉, H2가 27이라는 건데, 이게 27이라는 건데, 심지어는 이 T가 2일 때요 값이 최대라고 했어요. 첫 번째 요 그림을 봅시다. 요 때는 2가 3보다 작으니까 2가 한 요쯤에 있네. 2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27이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음수가 나와. 이 그림 아니야. 오, 제외가 됐어. 그럼 여기에서는 3보다 작은 게 2인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쵸? 근데 T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2에서 T가 2일 때 가장 커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2가 한 요쯤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음수가 나와서 이건 아닐 거야. 그럼 2가 한 요쯤에 있다고 쳐봐요. 그럼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함수는 0보다 작은 쪽에 있는데 적분 구간이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적분하니까 플러스의 값이 나올 거예요.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양수가 나올 거야. 근데 이것보다 좀더 오른쪽으로 가면 더 커질 거야. 그쵸? 언제가 가장 커요? 여기일 때. 그래서 여기가 2여야 된다. 요걸 찾아주셔야 돼요. 됐어요? 아, 요거 일단 가능한 그림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27이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요거 일단 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요거. 자, A가 여기가 지금 3이면 2는 어디 쪽에 있을까? 2는? 이번에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예를 들어 2가 한 요쯤에 있으면 2부터 A까지 적분한 거 양수 맞는데 2가 더 요쪽에 있으면 더 커지죠. 적분하는 값이. 가장 클때 언제예요?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아, 여기가 2일 때가 T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최대구나. T가 2일 때구나. 그래서 여기가 정확히 2구나 라는 거 찾아줘야 돼. 이것보다 더 왼쪽 가면 넓이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아, 적분한 값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것도 일단 가능한 그림이야. 마지막 요거 해볼까요? 3이 여기 있으니까 2는 무조건 더 왼쪽에 있겠네. 그럼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3부터 A까지 적분한 게 0인데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더 작아지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더 적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구나. 27이 될수 없네. 그래서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요 그림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요 그림. 요 그림은 F라는 함수 정확히 찾을 수 있어요. F가 최고차 한계수가 4인 3차 함수인데 3에서 접하면서 2,0을 지나. 그러니까 fx가 4에 x 빼기 3의 제곱에 x 빼기 2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 문제에서 말하기를 이제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27이어야 된대. 근데 여기선 a가 3인 경우니까 2부터 3까지 F를 적분한 게 27이어야 해요. 그쵸?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함수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적분을 해 보시면요. 27이 나오지 않아. 이거 전개해서 2부터 3까지 적분해 보시면 27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실제로 넣어서 적분을 해 보세요. 27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3분의 1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안 돼. 안 되는 경우 이제 다 지웁시다. 우리 가능한 거딱 요거 하나 남았어, 요거 하나. 너무 많이 지웠나, 여기? 요거 하나. 자, 그러면 F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요 그림은 4에 x 빼기 a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2.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부터 A까지 FSDS가 0이고요. 그 다음에 2부터 A까지 FSDS는 27이어야 돼. 그래서 이두 값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A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찾으셔도 되지만 아니면 나는 한 끝이 이제 문자인 게 싫어. 그러면

이제 요거를 2부터 3까지 FSDS에다가, FSDS에다가, 그다음에 3부터 A까지 FSDS. 요렇게 바꿔서 이제 요 부분이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27이라면 얘가 27이어야 된다. 그래서 2부터 3까지 FSDS가 27이어야 된다. 요 자리에, FS 자리에 이거 S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제 A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A 값은 2보다 작은 A 값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A 값을 실제로 찾아보시면요. A 값 찾아보시면 이게 계산을 여러분들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A 값을 찾아보면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19가 나와요. 이거 직접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개 가지고. 근데 A가 2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안 되고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아, 따라서 fx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x가 4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빼기 2구나. 요렇게 정확한 fx식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마지막 f5만 구해주면 되니까 f5는 4 곱하기 36 곱하기 3 해주니까 36 곱하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32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문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그 처음에 제가 해나간 것이 나번 조건을 통해서 이제 저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이 되게 하는 4차 함수 개형을 첫 번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f의 개형을 찾아냈고요. a의 위치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을 해석해 나가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문자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결국에 ht는 ga고 t의 값에 따라서 ga 값이 달라진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t의 위치가 어디일 때이 ht가 최대가 될까? 그런 것들을 그 정적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최대인지, 어디에 위치가 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20번 문제 쉽지 않았을 거지만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가봅시다.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에 가는 3차함수 fx가 있다. 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극대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정확히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3,8이네. 요거 일단 바로 찾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gx가 요렇게 생긴 함수래요. 자, 우리 gx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저게 어떤 함수인가? 여기가 3,8인데. 자, 지금 t가 변하고 있어요. t가 변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t가 한 요쯤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t가. 그러면 gx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t 이상일 때는 그냥 fx를 따라간대요. 아, t 이상일 때는 fx를 그대로 따라가. 근데 t 이하일 때는요. 아, t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래요. 자, 저게 뭘까? 자,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eft.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y는 fx를 첫 번째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마이너스 fx가 돼요. 그쵸? X축 대칭 이동. 대칭 이동. 그 다음에 Y축으로 EFT만큼 평행 이동하면 최종적으로 요 함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올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그래프 개형을 떠올려 보세요. 원래는 T 이하일 때 요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X축 대칭 이동을 해. X축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게 반대로 뒤집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이게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게 뒤집힌 형태로 나올 거예요. 이런 직선에 뒤집힌 형태로. 근데 거기다가 EFT만큼 Y축으로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원래 요 점이 T,FT였을 거잖아요. T,FT였을 거잖아요. 그럼 요 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봅시다. X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이
티 컴마

마이너스 FT로 이동할 건데 여기서 Y축으로 EFT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다 EFT 더하니까 다시 FT가 되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X축 대칭이동하면 뒤집힌다 그랬죠?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다시 요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뒤집히긴 하지만 이 점은 다시 일치가 된다. 즉, T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 Y는 FT에 마치 이 아래 부분을 대칭이동을 시킨 형태. 이해가 되세요? T보다 작은 부분은 Y는 FT에 이 부분을 대칭이동시켜서 그려주면 되는구나. 요 최종적인 분홍색 그래프가 GX 그래프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값이 이동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파악했어. 그러면 이제 방정식 G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GX라는 그래프가 X축이랑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파악했죠? 파악했으면 지웁니다. 그럼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경우를 나눠야 될것 같아. 왜냐면 여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X축보다 위쪽에 있는지 같은 쪽인지 아래쪽인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극소 값이 0보다 큰 경우 이걸 먼저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극소 값이 0인 경우 정확히 이렇게 생긴 경우. 세 번째, 극소값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세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가요. 첫 번째. 극소값이 0보다 큰 경우. 자, 그러면 HT라는 것은 이제 T값에 따라 변할 텐데, 예를 들어, T값이 한 요쯤에 있다. 그럼 함수의 그래프가 T 이상에서는 그대로 따라가고 T보다 작은 쪽에서는 뒤집힌다 그랬죠? 이걸 기준으로. 자, 그러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 둘, 두 개네. 요때는 HT가 2야. 그럼 T값이 좀 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렇게 그려져. 이 오른쪽은 그대로 그려지고. 그럼 X축과 만나는 거 여전히 두 개. 언제 변해요? 언제 처음으로 변해요? T가 여기일 때딱한 개의 점에서만 만난다. 아, 여기서 처음으로 변하는구나. 그럼 HT는 T값이 여기일 때 불연속이 되겠다. 요거 하나 일단 체크. 불연속인 부분. 그럼 T값이 좀더 커져요? 그러면 만나는 점이 0개. 그럼 HT가 0. 계속 HT가 0이야. 그쵸? 그럼 여기에선 요렇게 그려질 테고 이제 T가 한 요쯤에 오면 T가 한 요쯤에 오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쵸? 또 커지면 요렇게 그려. 계속 0개야. 계속 0개. 언제 이 부분이 제일 아래로 내려올까요? T값이 여기 있을 때. 그쵸? T값이 여기 있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텐데, 정확히 어디까지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면, 여기에서 일단 불연속이 돼버리죠. 근데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계속 두 개가 아니라 언젠가 또한 개가 되는 부분이 생겨서 여기 어딘가에서 또 불연속이 돼버려. 두 개에서만 불연속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또 아예 안 만나버리면 이런 식으로 아예 안 만나버리면 계속 0개예요. 계속 0개. 이게 가장 낮을 때였으니까. 계속 0개니까 불연속인 부분이 여기 한 개밖에 없어. 이것도 안 돼.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불연속인 부분이. 자, 그럼 정확히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딱 여기 요 극소값을 갖는 X좌표가 T일 때 G를 딱 그려봤더니 요렇게 이 부분을 대칭이동시켜 봤더니 딱 3,0으로 이동할 때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불연속이 또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다 0이니까 불연속인 점 없겠죠. 아, 딱 이때 가능하구나. 불연속인 점 여기 두개 있구나. 이때 그림이 뭐냐? 어떻게 해야 3,8을 이 직선에 대칭이동했을 때 정확히 3,0으로 이동할까? 딱 이게 8의 절반이어야겠죠, y값이. 즉, 여기가 X좌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좌표가 정확히 8의 절반인 4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파, 콤마,

4라고 제가 설정을 해볼게요. 알파, 콤마 4. 이해가 됐나요? 요걸 찾아주셔야 돼. 우리 좀 이따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되는 이유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요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fx 이제 함수식을 설정해야 되는데 함수식 설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여기 fx-8이라는 함수를 설정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접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요 점의 x좌표만 몰라서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k,8이겠죠? 그러면 fx-8이라는 함수를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3에서 접하고 여기에서 만나는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알파가 어딘데 알파가? 이거 극소값 갖는 부분. 즉 이거 미분해 봤을 때 미분해 보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는데 이게 언제 0이 되는지 찾아보면 x 빼기 3으로 묶으면 2x 빼기 2k 플러스 x 빼기 3입니다. 이게 0이 되는 x값은 3 하나 여기 있을 거고 이 나머지 여기가 0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알파일 거거든요. 알파가 3분의 2k 플러스 3인 거예요. 아, 근데 f 알파가 4여야 되는 거죠? f 알파가 4? 여기다 알파를 대입해봐. 그러면 f 알파 빼기 8이 여기다 알파 대입해보는데 알파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k 마이너스 6에 2k 마이너스 6에 제곱 곱하기 여기서 k를 빼면 3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됩니다. 근데 이 f 알파가 얼마? f 알파가 4. 됐어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4고 우변은 27분의 전개해보면 이 부분은 4를 앞으로 빼주면 k 빼기 3의 제곱이고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줍시다. 그럼 k 빼기 3의 최종적으로 세제곱이네. 아, k 빼기 3의 세제곱이 27이구나. 그 말은 k 빼기 3이 3이고 k 빼기 3이 3이니까 k가 6이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k값에다가 6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fx 정확히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f8 구하는 거니까 f8 빼기 8은 25 곱하기 k에다 6 집어넣으면 8 빼기 6이니까 2죠. 따라서 58이라는 f8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할수 있겠나요? 이렇게 첫 번째 경우에서 이제 불연속인 xt값이 두 개가 되도록 하려면 정확히 여기가 알파, y값이 4여야 된다. 이거의 딱 절반이어야 된다. 라는 거를 찾으셔야 되고, 그걸 찾으면 조건을 만족하는 딱 값이 나온다. 되셨죠? 근데 우리가 아직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되는 이유를 확인을 안 했어요. 요거까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요때는 t값이 만약에 한 요쯤에 있으면 이렇게 접어 올라가겠죠. 그럼 만나는 점이 어때요? 3개. 계속 3개다가 언제 바뀌어요? 요때. 요때 만나는 점이 딱두 개로 바뀌어. 아, 요때 불연속이다. 하나. 요때 하나 불연속이다. 어떻게 하지?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 t값에서 하나 불연속이야. 그 다음에 또 갑니다. t값이 또 커져. 만나는 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언제 바뀌죠? 언제 바뀌죠? 언제 바뀌죠? 언제 바뀌죠? 언젠가 접었을 때, 이게 딱 절반에서 이게 대칭이동돼서 3,0으로 되는 여기 어딘가 t값이 존재할 거예요. 그쵸? 여기서 또 불연속이 될 거야. 여기서. 이해돼요? 여기로 체크를 해줄까? 그 다음에 t값이 또 커지면 만나는 점이 3개, 3개 또 언제 변해요? 여기서 좁혀가면 만나는 점 2개죠. 3개였다 2개로 변해. 아, 여기 또 불연속이야. 벌써 3개. 2개여야 되는데 벌써 3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해봅시다. 요것도 비슷해. t값이 굉장히 작다면 이런 식으로 좁혀 올라가니까 만나는 점 4개,
네 개 언제 또 변해요? 이제 좀 감이 잡혔을 것 같아. 여기. 만나는 점이 세 개로 변하죠? 여기서 일단 불연속. 또 어디서 변해요? 또감 잡히죠?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 어딘가. 만나는 점이 두 개에서 세 개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요 점의 x좌표. 여기. 요때 또 불연속이구나. 또 만나는 점 4개에다가 언제 또 변해요? 여기. 벌써 또 어때요? 벌써 3개야.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2개여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경우만 이제 가능하게 우리가 그래프를 조정해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fx 함수식 세울 때 이렇게 세워줬지만은 어떻게 세울 수도 있느냐? 두 번째로는 이제 f 프라임 x를 먼저 세워주셔도 돼요. 우리가 극값을 갖는 x좌표 3이랑 알파인 거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f 프라임 x는 3x 제곱 이런 식으로 출발할 거여서 3에 x 빼기 3, 그다음에 x 빼기 알파. 요렇게 설정해 놓고 이거 적분을 해가지고 3,8을 지난다, 알파,4를 지난다. 요렇게 해주셔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3의 x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3의 x 플러스 3알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실제로 적분해가지고 2분의 3의 알파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9알파 x 플러스 c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정보 알고 있잖아요. f3이 8이라는 거, f알파가 4라는 거. 이렇게 한다면 이제 알파랑 C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요. 그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는 3차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개형은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바로 나오는데 일단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라는 거 요걸 일단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당연히 t 이상에서의 x 값에서는 fx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 잘 파악이 안 되면 단계별로 거쳐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fx라는 거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거는 평행이동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럼 일단 x축을 기준으로 뒤집어지니까 그래프가 뒤집어진 형태인데, 잘 평행이동을 했더니 다시 원래 시작점인 t,ft로 돌아오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래프인데 t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뒤집힌 형태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GX 그래프 개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G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GX라는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극소값이 0보다 큰

0: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경우를 나눠봤더니 이제 첫 번째인 극소값이 0보다 큰 경우에만 뭔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항상 가능하진 않고 정말 특수한 이 극소값이 극대값의 딱 절반일 때 이때만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거를 잘 찾아주셔야 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1등급 문제 21번까지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했던 세 문제 이제 쉽지 않았죠. 역시나 마지막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문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풀어볼 시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마지막 강의지만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풀어보고 오답노트 작성하기 해주시고요. 자, 진짜 제가 처음에 왕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세 문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진짜 정말 축하하지만 그래도 이세 개를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축하는 못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왜냐면 이걸 다 해야 진짜 왕강이다. 하지만 기출은 계속 같이 간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왕강 이유 학습법 말씀드렸듯이 기출은 여러분들 수능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물론 이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강 후기에서 항상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다 답해드릴 테니까 이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 방법 이런 거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자, 이 강의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다가 혹시나 여러 번 풀어도 잘안 풀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은 이제 남아있는 문항들 좀 풀고요. 새로운 유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볼 거고요. 지금까지 풀었던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린 것들은 꼭 복습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미뤄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미뤄져. 그지? 자, 오늘도 일단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겠죠? 오늘의 한 줄은 요겁니다. 자,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 그게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세상에 정말 눈에 띄는 그리고 또 기존에 없었던 아이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든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 통찰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를 할때 어떤 개념을 하나 보더라도요, 그 개념 한 줄에 갖고 있는 의미를 하나로만 생각을 하시면 성적 향상이 안 돼요. 그 개념 하나도 다각도로 관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기출 분석 하잖아요? 그럼 문제도 그렇고요.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든 아니면 인강을 보고 아니면 뭐 책을 읽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통찰력이고 그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수학 성적이 생각보다 빠르게 뛸수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성적이 향상되다가 이게 멈추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 시점이 밑에 등급에서 쭉 올라오다가 어디까지는 그래도 좀 비례하게 올라오냐면 3등급까지는 비례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가는 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냥 문제풀이 방식만 고수해서는 절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때부터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게 교과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하는 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마다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쉬운 유형들은 그냥 문제풀이만 하더라도 잘 나와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중학교잖아요. 근데 중학교 시기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와서 3월 학평을 딱 보는데 그 3월 학평 평균 점수가 50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수학 성적이? 그게 왜 그럴까? 중학교에서 잘한다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3월 학평을 딱 보면 그 범위도 중학교 범위인데 그게 왜 그러냐? 어떤 문제를 관찰할 수 있는 힘과 그 문제에서 발견되는 그 개념들의 다양한 의미들을 해석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를 했던 친구들이 고1 3월 학평을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고3인데 막 고1 3월 기억하기 싫은 걸왜 꺼내십니까? 이러지 말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나갈 1년이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어요. 그리고 이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의미는 문제풀이의 과정을 그냥 딱 보고 끝내라가 아니라 문제를 좀 해석을 해봐라. 너희들 나름대로 진짜 깊이 있게 생각해봐. 이게 어쩌면 이 강좌의 메인, 의도예요. 의도. 저의 의도. 선생님이 잘 푸는지, 여러분들이 이거 풀이를 그대로 똑같이 할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해서 더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힘으로 끄집어내는 그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통찰력을 기르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퀴즈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풀이할 거고요. 그 풀이 이어서는 문제 쭉 풀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퀴즈가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하고 되게 유사했죠. 제가 일부러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거, 그리고 좀 복습할 만한 것들로만 연계 교재에서 제가 또 뽑아요. 그러니까 그 유형들은 진짜 여러분들께 돼야 돼. 두 집합 X, 2, 3, 4, 5, 6, 7과 Y가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가, X가 4의 약수이면 FX는 2보다 작거나 같더라. X가 6의 약수이면 FX는 2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이걸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서, 편하게 풀수 있겠다 했던 친구가 의외로 당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4의 약수에 대한 걸 먼저 카테고리로 넣으려고 했더니 1, 2, 4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1은 없기 때문에 그냥 1은 없애겠습니다. 자, 그럼 2, 4야, 2, 4. 그지? 2, 4에 대한 거는 함수값이 2보다 작거나 같구나. 오케이. 두 번째, 6의 약수래요. 그럼 6의 약수가 저기에 있는 이 x들 중에서는 뭐가 있냐면 2, 3, 6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아, 그럼 요거에 대한 거는 fx가 2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 봤더니 2가 좀 걸리네. 근데 이 2라고 하는 건 가의 조건도 되고요. 나의 조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교롭게 뒤에 보니까 또 뭐야? fx라고 하는 건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결국 2에 대한 함수값은 고정이야. 그지? 얼마로 고정이란 얘기예요? 2란 얘기예요. 왜? 가의 조건이나 나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되거든. 얘는 4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6의 약수이기도 하니까 4의 약수일 때는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 6의 약수일 때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둘다 만족할 수 있는 건 FE는 2밖에 없더라.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에 대한 건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했잖아. 한번 또 연습을 해볼까요? 자, 요거 빼고 나머지에 대한 거 보자고요. 4. 4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건 이제 F4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건데 얘는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더라. 됐죠? 자, 또 2, 3, 6. 이 중에서 3하고 6을 봐야 되겠죠? 3이라고 하는 거는, 즉, F의 3.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거는,

3에 대한 건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됐죠? 여기 있는 산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둘중 하나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요 오른쪽이야. 그래서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F의 6. 얘도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러면 함수값이 나와 있는 건 요거 나왔죠. 2도 나왔고, 4에 대한 거 나왔고, 3에 대한 거 나왔고, 6에 대한 거 나왔죠. 그러니까 2, 3, 그 다음 4, 6. 자, 그럼 5하고 7은 어떻게 됐단 얘기야? 자유롭게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5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F의 5하고 F의 7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의 선택지가 있구나. 돼요? 그러니까 함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함수값들이 되는 것들의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다 곱하시면 돼요. 얘는 F는 2로 고정이니까 할거 없고, 1이니까. 2 곱하기, 그 다음 요거 4 곱하기, 그 다음 요거 4 곱하기, 요거는 각각 다섯 가지씩 꼭 맞추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본격적인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43번. 자, 요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고요. 그리고 오답률이 56.9더라. 뭐 56.9면 그래도 할만했다. 그지?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3 이하이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고요. 나온 눈의 수가 4 이상이면 0점을 얻는데요. 자, 이 주사위를 네번 던져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 C, D라고 할때 차례대로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순서까지 고려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얻은 네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이랍니다. 4가 되는. 자,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얼마 이하가 되면요? 3 이하이며 점수는 눈의 수하고 똑같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4 이상이면 점수는 그냥 모두 0점이야, 0점.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합이 4가 되는 걸 구성을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4가 되는 거. 이렇게 쓰면 이제 무조건 중복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의 가장 기본은 사실 자연수의 분할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자연수의 분할을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뭐까지 포함을 해야 돼? 어떤 거는 최댓값은 3이어야 돼. 왜? 3 이하의 눈이 나오게 되면 그게 그대로 점수로 갈 거니까 1, 2, 3 중에 하나일 거고. 0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3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2개로 분할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2개로 했다 그럼 나머지는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숫자의 분할부터 먼저 생각을 하자. 4가 되는 케이스. 자, 일단 크게 크게 봐야 될거 아니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일단 4개로. A, B, C, D 다 4개로 쪼갠 거야. 그 다음, 3개로 쪼개볼까요?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2개로 쪼개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이 될 거고, 또 쪼개죠. 어떻게? 2 더하기, 2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됐어? 자, 그 다음은 안 돼. 왜? 1, 2, 3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로 하게 되면 그냥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 0, 0, 0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4개가 다 끝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는 0이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것도 0, 0이야. 자, 여기에 붙은 것도 0, 0,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 점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는 주사위에서 그 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 근데 이 0이 되는 것은 사실 주사위의 눈 중에서 4보다, 그러니까 4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빨간색 0으로 제가 넣었잖아요. 그럼 실제 얘가 주사위의 눈으로 따지면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라 4, 5, 6 중에 하나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구성하는 거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를 구성하는 것도 세 가지의 경우의 수, 얘를 구성하는 것도 세 가지의 경우의 수다. 그거 놓치시면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겠습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그냥? 1111. 하나지, 뭐. 요거 한 가지. 됐죠? 자, 요거는 순서를 고려해야 되잖아. 여기 차례로 ABCD라고 했기 때문에 그 ABCD를 구성을 해놓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똑같은 게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 요건 다르죠? 그러니까 4팩토리아를 2팩으로 일단 나눠. 요거 일단 순서에 대한 거. 요것도 순서에

최대한 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똑같아. 4 팩토리알을 2 팩토리알로 나누고요. 요것도 4 팩토리알을 2팩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됐어?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이제 할 필요 없고, 요건 끝이야. 그 다음 요거는, 얘들은 어차피 그냥 경우의 수가 1, 1, 2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씩이에요. 요거 나오는 건. 고려할 필요 없어. 근데 예를 들어, 요거 0. 0이 된 거는 그때 4가 나왔을 수도 있고, 5가 나왔을 수도 있고, 6이 나왔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 3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으로 한건 뭐예요? 0에 대한 거야. 0을 만드는데 4가 됐을 수도 있고, 5였을 수 있고, 6이었을 수 있겠다. 맞나요? 얘는 요것도 3가지, 요것도 3가지. 그러니까 9가지. 요것도 3가지, 요것도 3가지. 9가지. 됐죠? 자, 계산을 해볼까? 4, 3, 12에다가 3을 곱할 거니까 3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에다가 9를 곱할 거니까, 108?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6에다가 9니까 53가요? 그럼 이렇게 두개 더하면 얼마야? 90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더하면 109. 그러면 얜 199가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43번, 뭐 56.9%가 이제 틀린 거니까 맞춘 건 대략 뭐한43% 정도. 그죠? 뭐 찍은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맞춰줘야 내가 43% 안에서 만약에 찍은 게뭐한10% 정도라고 해도 30% 안에는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답률을 넣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내 객관적인 위치를 항상 과거에 있는 모의고사를 통으로 풀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 문항별로 내가 풀어보고 그 문항을 틀린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봤을 때 내가 이걸 맞췄다면 상위 몇 퍼센트 이내구나. 그걸로 통해 객관적으로 나를 끊임없이 파악할 수 있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 단원별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가 판단이 돼요. 내가 지금 유형 1을 했더니 여기에 있는 이 오답률 판단해가지고 해봤더니 생각보다 나는 항상 그 위에 있네. 그럼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근데 뒤에 갔더니 어떤 부분은 이제 오답률이 그 낮은데 내가 거기에 이제 밑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단원이 굉장히 약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좋다. 이건 EBS 공식적인 그 사이트에서 제가 추출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전국연합평가나 평가원에서 그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오답률은 아니에요. 이거는 EBS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을 입력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EBS 자체 오답률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3번까지 우리 유형 1에 대한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순열 단원이 많긴 했지만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풀어봤다고 볼수 있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뒤에 1등급 도전으로 제가 모아놨으니까 그건 좀 기대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걱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친구도 있잖아요. 미적분보다는 조금 쉽겠거니. 미적분보다는 시간 투자를 좀덜 해도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아무리 1등급 도전 문제여도 여러분들이 풀수 있는 것들이 꽤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공부를 해서 극복하시면 돼요. 겁먹지 마. 자, 이제 유형 2로 갈 건데, 이 유형 2를 요 기본 개념 하기 전에 간단하게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니까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중복 조합은 강력히 추천되는 고난도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률과 통계에서 내가 선택 8문항이 있는데 그 8문항 중에서 한 문제가 틀린다. 그러면 거의 한 80%는 중복 조합이었을 거야. 실제 선배들도 그랬고요. 그만큼 중복 조합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한 문제 한 문제가 내가 이거를 맞췄을 때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한 문제 맞추면 한 등급이 올라갈 수 있어. 그 정도로 중요해. 심지어 뒤에 있는 어려운 문항들도요.

여러분들이 뭐 오답률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거나 뒤에 있는 통계 파트랑은 전혀 좀 비교가 안 됩니다.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다 높아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다. 여기가 개념적인 부분도 살짝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중복조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 문제마다 추가가 되는 개념들을 설명을 그때 할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런 거야. ABC라고 하는 상자가 있고요. 자, 기존에 있던 앞에 단원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이런 거였어. 여기에 넣는 것들이 서로 다른 공.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함수로 대응시키면 이런 거야. 요거의 집합을 x라고 하고 요거의 집합을 y라고 하면 얘는 x라고 하는 원소에서 x들의 원소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에 대한 대응 관계로 이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이게 뭐야? 중복 순열에 대한 얘기야. 일반적으로. 그죠? 근데 중복 조합은 아니라니까. 여기에 넣는 게 서로 다른 공이 아니라요. 모두 같은 모양의 공이에요. 제가 개념 설명할 때는 대부분 이제 쿠폰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스크림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쿠폰을 여기다가 몇 개씩을 이렇게 넣을 거냐.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모두 같은 모양의 공을 10개를 집어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중에 만약에 3개가 됐고 얘가 4개가 됐고 얘가 3개가 됐어.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카드라고 해볼게요. 카드가 있는데 카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뽑는 것과 똑같다? 10개를 뽑는 것과 똑같다. 그렇잖아. 구슬이 세 개가 들어갔다는 건 공이 세개 들어갔다는 거는 A를 3번 선택하세요라는 의미랑 똑같다고요. 4개 들어갔다는 거는 B를 4개 선택하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장의 카드가 있는데 얘들은 각각 무한정 있는 거고요. 그들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아라? 10개를 뽑아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3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게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으로 출제되는 포인트야. 개념. 그러니까 아예 그 중복조합의 뜻, 의미로. 아시겠죠? 자, 그거 말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어떤 거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개수에 대한 거를 미지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Z. A에 들어가는 거 X개, B에 들어가는 거 Y개, C에 들어가는 거 Z개. 그래서 이게 10개가 되면 됩니다. 라는 뜻이고요. 공이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0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0까지 포함하는 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라고 해요. 아, 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의미 아닌 정수 뭐예요? 0부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10, 0, 0 이런 것도 다 되는 거라고. 그지? 자, 이걸 계산할 때 쓰는 게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10개가 들어갑니다. 이게 기본 중복조합.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라고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인 경우 있어? 자연수인 경우 있어. 그죠? 이 자연수인 경우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 10개 중에서 하나씩을 넣고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7개로 바뀌어. 하나씩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넣는 것들에 대한 걸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들은 그냥 야 자연스럽게 0으로 넣어도, 0이 돼도 되고, 마음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얘는 3H, 7이라고 하는 계산법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개념으로 접근한 거. 문제 유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거죠. 변수를 어떻게 한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변수를 조작해야 돼. 어떻게? X라고 하는 게 A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라고 한다면, 이 X는요, 자연수로 시작한다면, 하나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x 프라임, y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 더하기 y 프라임, z라고 하는 것도 1 더하기 z 프라임. 그래서 x, y, z 대신에 이걸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러한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따로 유형을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 그죠? 해 종류의 개수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다른 유형이 아니라니까. 개념을 통해서 다 확장을 한 거예요. 아셨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볼 거고, 거기에 추가적인 필요 개념들은 또 그때그때 설명을 해보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3H 6의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 2점짜리니까 2점답게 빠르게 풀어야 되고요. 여기는 거 어떻게 계산해? 그렇지. 8. 컨비네이션 6인데 이런 거 이제 숙달해야 돼요. 8, 시, 2로 하자. 그치? 그러면 7, 8에 56이니까 56을 2로 나눌 거니까 얼마예요? 20. 8이 되겠다. 됐죠? 아니 뭐 설마 H에 대한 계산법 지금 모르고 여기 들어오진 않았겠죠? 큰일 나. 그거는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고 해도 기출로 들어오면 안 돼요. 개념으로 가야 돼요. 개념으로. 자, 45번입니다. 4H3의 값은 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요거 두개 더해가지고 1 빼주면 되겠다. 6 컴비네이션 3이 되겠죠? 자, 6, 5, 4, 3이 1이야. 그러니까 20. 약분하면. 됐어요? 2점짜리니까 빠르게 빠르게. 자, 46번입니다. 3H 3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개 중에 컨비네이션 1을 하면 되겠다. OC 3인데 최대한 R 값을 이제 작은 걸로 빨리빨리 바꿔야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암기해 놓으면 편하잖아. 뭐 암기할 거리도 아니지만. 그지? 10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 2점짜리에 대한 거 대부분 뭐 단순 계산으로 나오니까 우리 앞에서도 했잖아요. 여러 가지 순열에서 파이에 대한 거 나왔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거 쉽게 출제되는 거 나왔으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 되겠다. 자, 이제부터 중복 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게 출제가 되면 얘는 당연히 뭐 3점짜리 수준이에요. 4점짜리는 정말 너무 어려운 것도 있고 4점짜리지만 그래도 뭐할 만한 것도 있고 해석을 해보자고요. 해석을. 같은 종류의 공책 10권이야. 4명의 학생에게 줘야 되고요. A, B, C, D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그러면 A와 B가 각각 2권 이상의 공책을 받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체크하시고 이 문제 유형을 봤을 때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에 관한 유형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음화정의 형태가 있고요. 음이 아닌 정수. 그죠? 두 번째는 자연수야. 근데 이 자연수라고 하는 건꼭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유형이 붙는데 그게 뭐냐면 변수를 조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얼마 얼마 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식을 조작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식을 조작하는 이유는 뭘까? 아니, 그냥 이거 있는 그대로 풀어도 되는데 왜 식을 굳이 조작을 해가지고 바꿀까요? 요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요걸로. 모든 중복조합의 계산은요, 음화정 세팅으로 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3H 만약에 10, 아까 들었던 예시를 보게 되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A나 B나 C나 빈 주머니가 있어도 돼! 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3H 10에는. 그러니까 10개의 구슬이 서로 다른 세 개에 자유롭게 들어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카드에서 중복으로 이용해 10개를 뽑는다. 아주 기본이 되는 중복조합의 의미라고요, 그게. 근데 그거에 대한 상황이 음이 아닌 정수거든. 0을 포함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계산으로 가려면 자연수에 대한 거든 아니면 이 문제처럼 2 이상이 되는 거든 이것들을 다 음화정의 세팅으로 바꿔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식 계산하기가 편해진다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A와 B와 C와 D가 받는 것들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X권, Y권, Z권, W권. 이게 몇 권이 있어야 된대? 10권이 이렇게 있어야 된대요. 됐죠? 자,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보세요. 단, 공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의미가 뭐야? 이 의미하고 똑같은 거. 빈 주머니, 오케이.
빈 상자도 오케이. 그죠? 이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는 빈 상자는 다 거기에 들어간 게몇 개부터 시작할 수 있다? 0개. 그러니까 얘가 기본 음화정 세팅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이용해가지고 두건 이상을 받도록 하래요. 누가? A와 B가. 얘들만. 얘들만 문제야, 얘들만. 자,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개념으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0건이 있다고 했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상자가 있다고 해봐. 여기에다가 몇 건씩을 먼저 집어넣어주면 돼요? 두건 이상이니까. 두 건씩을 집어넣어. 알겠지? 그러면 A가 받는 걸 X 프라임이라고 하고, B가 받는 걸 Y 프라임이라고 하고, C가 받는 거는 Z, D가 받는 건 W라고 해보자. 근데 두 건, 두 건씩을 이미 줬어. 그러면 몇건 남았죠? 6건 남았지. 6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추가로 안 넣어도 요 조건 만족하죠. 두건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0부터 다 가능해. 얘도 0부터 가능한 거고. 그래서 얘는 답은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6개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9, C에 3이 될 거고요. 6분의 9, 8, 7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얼마예요? 84가 되겠네요. 됐어요? 이게 개념으로 접근한 거. 구수를 넣고 시작한다. 자, 근데 이번에는 변수 조작을 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X라고 하는 거는 두개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얘가 갖는 값은 2 플러스 알파겠구나. 근데 이 알파에 대한 표현을 그냥 X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겠지. Y에 대한 것도 2 플러스 Y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겠지. 자, Z와 W는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요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넣으면 되는 거야. 똑같잖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플러스 W는 10 빼기 4가 될 거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6이죠, 6. 그러니까 4H 6.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으로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 풀이하는 거대로는 밑에 걸로 해도 된다. 뭐든 상관없어. 똑같아. 쉬운 문제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47번이었고요. 48번으로 갑니다. 요게 이제 오늘 하는 중복조합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 오늘 거 중에. 오늘 거 중에. 중복조합은 개념도 그렇고요. 문제도 할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한테 이 기출 말고도 뭐 연계 교재 선배들이 풀었던 것들 소개하고 싶은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 좀 찾아가지고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왜 문제집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그 기분은 이해는 하는데 새 문제집 사면 기분 좋죠. 그래서 한권 사고 좀 풀다가 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풀다가 멈춰요. 그리고 내가 또새 문제집 사고 싶어가지고 또 가서 또 사. 또 풀다가 또 멈춰. 또 사서 또 풀다가 멈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졸업생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짐 빼거든요. 학교에는 짐다싹 빼요. 그럼 이제 폐지 차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다 막다 던져요. 그럼 그 던지는 것들이 저거 새책 아닌가 싶은 게 너무 많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책을 여러 권살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은 특히나. 이게 뭐 물론 쉽지 않겠죠. 똑같은 책을 계속 푼다는 게 심리적으로 쉬운 선택은 아니야. 근데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집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문제가 많이 있을까? 새 문제집을 사가지고 그 정도의 새 문제를 얻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전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것만 반복을 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1등 기출. 아니, 교과서는 빼고, 여기 너무 당연하니까 교과서는 빼고요. 내신 했을 때다 했다 치고. 1등 기출. 2등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거 연계 교재 한 3번씩만 풀어보세요. 정말. 레벨 3까지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레벨 3은 조금 뭐두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근데 레벨 2까지는 세 번씩 다 풀어 보세요. 그럼 문제집 한 최소 5건 푼 것보다 나을 수 있어. 선생님 믿고 해 보세요. 문제집 많이 사지 마. 많이 사 봤자 그냥 턱턱 막혀요, 숨이. 그런 적 있지 않나? 그렇잖아. 문제집 샀는데 요만한 두께가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수능 특강 심지어 교재도 좀 얇잖아요. 풀고 싶게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만 세번 풀어도 할 만하다. 자, 요것도 아주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막 그렇다고 대단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생각할 거리는 있다.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책 8권과 같은 종류가 나오죠. 주목조합. 이 책을 각 칸에 최대 5권, 5권, 8권을 꽂을 수 있는 3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책장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몇 권씩? 5권, 5권, 8권씩이야. 그러니까 얘는 밑에 음화정이냐 자연수냐가 아니라 위에 딱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최대가 5권밖에 못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상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 이상이 아니라 5권을 넘는 책의 권수가 들어가면 그거는 문제의 답이 아니야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자유로운 건 뭐예요? 8권을 꽂을 수 있는 요 마지막 칸은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전체가 8권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여기와 여기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이책 8권 책장에 남김없이 나눠 꽂는 경우의 수는, 자, 단,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들을 만약에 방정식으로 나중에 해결을 했을 때, 음화정 세팅으로 풀어도 됩니다. 란 뜻이죠. 맞아요? 자, 가보자. 여기서 5권이라는 제한을 줬지만, 그냥 고민하지 말고요. 다, 아무렇게나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면 되죠. 심지어 비어있는 상자도 괜찮다고 했으니 요거에 대한 풀이법은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으로 활용해 8개가 됩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고 하면 2개 더하고 1 빼요.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야. 얼마? 45죠. 이렇게. 됐어? 근데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게 있다고요. 5권을 넘는 것들. 자, 근데 그게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왜 그런지 보게 되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왼쪽 오른쪽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상자, B 상자, C 상자라고 봐도 돼요. 그지? A라고 하는 거에 내가 문제에서 원하지 않는 게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게 몇 권부터 가능한 거야? 6권부터 가능해. 자, 여기 6권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거다 합쳐봤자 몇 권이에요? 2권이야. 그럼 B가 최대가 5권이라고 해도 2권 여기 다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죠. 맞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요. 6권이 들어갔을 때 y 더하기 z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 알겠지? 자, 또 이거 안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7권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y 더하기 z는 8입니다. 또 8권이 들어갈 수 있겠죠? y 더하기 z는 8입니다. 됐어? 자, 그럼 하려고 하는 게 뭐야? y 더하기 z에 대한 것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넘겨. 그럼 y 더하기 z는 2고요. 얘는 y 더하기 z는 1이고, 얘는 y 더하기 z는 0이야. 요거는 당연히 한 가지 경우가 될 거고, 요거는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될 거고, 요거는 몇 가지예요? EH2가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되겠다. 됐어요? 이게 뭐에 대한 경우? A가 넘치는 거. 자,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보자. 3, 2, 1. 다 더하면 6가지예요. 근데 그게 B가 넘칠 때도 똑같은 구조로 되겠죠? 그러니까 6가지야. 전체 몇 가지? 12가지가 되겠구나.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하려면 45에서 뭘 빼주면 돼요? 12를 빼면 되니까 답은 33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까? 요 개수가 더 많은 거예요. 8권짜리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한열몇 권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6권이야. 그럼 이 6권에다가 여기도 6권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여기는 6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방정식에 대한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복잡한 문제일수록 사실 제외시켜주는 거에 힘이 강력해져요. 6권에 대한 개념들이. 그래서 이것도 6권에 대한 걸로 해결을 하면 편하게 풀수 있겠다. 48번이었고요. 자, 49번으로 갑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4점짜리가 되려면

이런 방정식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대부분 가나다 조건에 들어가요. 이게 그냥 단독으로 나왔다. 그럼 이건 무조건 3점이야. 조건에 하나 들어가 있다. 4점이에요. 괜찮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3D는 10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문제 딱 나왔을 때 구조를 보고 먼저 해결해 줘야 될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케이스 분류인데 이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되는 거는 뭘까요? 개수가 그거야. 개수 큰 것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것부터 한번 예를 들어볼까?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연수. 그럼 D라고 하는 게 0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럼 D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D라고 하는 건 1입니다. 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여기 1 넣으면 3이잖아요? 넘겨. 7이야. 이렇게. 됐죠? 자, D는 2가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될까요? 6이니까 10에서 6 빼면 4가 될 거야. 그치? 자, D는 3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9잖아. 10에서 9 빼봐. 얼마? 1.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D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요 정도까지는 구해봐.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 되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가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요 밑에 거안 돼, 사실. 왜? 얘들 세 개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자연수를 합해가지고 최소 얼마예요? 3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변수 조작으로 하시든, 아니면 그냥 구슬 하나씩 넣어가지고 처리를 하든, 상관이 없다. 구슬 넣어가지고 가면 세개 썼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개 중에 남아있는 구슬 네 개가 될 거고. 3개, 좋겠죠? 서로 다른 3개 중에 남아있는 구슬 1개 나눠가지면 될 거고. 그럼 이거 얼마야? 6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1. 6, 5, 30, 15가 될 거고요. 얘 얼마? 3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와 얘는 케이스 분리한 거잖아. 두개더 해야지. 얼마? 18이 되겠다. 맞아요?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50번. 이제 문제가 길면 조금 긴장해야 돼. 26번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나눠줍니다.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는데요. 적어도 한 자루. 이게 무슨 소리야? 적어도니까 6건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야. 6건으로 하는 것보다 일단 더 쉽게 와닿는 게 뭐예요? 아, 한 자루씩 받았구나. 학생이 받는 주머니를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A의 학생 주머니, B 학생의 주머니, C 학생의 주머니야. 그지? 근데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았대. 그러니까 연필 여기다가 하나씩 준 거예요. 대체 연필의 문자를 내가 X라고 한번 해보자. XY, Z가 원래대로라면 6자루여야 됩니다. 6자루. 근데 한 자루씩을 주고 시작해. 그러니까 조건으로 따지면 얘는 뭐야? 자연수의 조건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지만 그걸 자연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기초적이지만 중요하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바꿀 수 있겠네?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얼마? 3이 되겠죠. 얘는 연필. 돼요? 그리고 나서 또뭐 해야 돼? 지우개를 또 줘야 돼요. 여기 밑에 볼까? 지우개를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우개는 음화정 세팅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A, B, C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주머니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연필을 담기도 하고 그 지우개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필의 어떤 개수의 조합과 지우개의 어떤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곱해야 실제 이 A, B, C라고 하는 학생이 연필과 지우개를 받는 경우의 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우개에 대한 거 가보자. 5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지우개를 A, B, C라고 할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5개입니다. 근데 얘는 변수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 왜? 3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될 거니까 그냥. 5개고 음화정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3H5가 되겠다. 얘가 지우개. 자, 위에 있는 연필도 식으로 쓰게 되면 얼마예요? 3H3 이렇게 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5, C에 2에다가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 7C에 2가 될 겁니다. 맞아요? 10 곱하기. 6, 7에 42에다가 2로 나눌 거니까 얼마? 21이 되겠다. 그러면 정답은 210 가지가 되겠죠. 맞아요? 자, 여기에 지난번에 배웠던 거를 제가 복습하기 위해서 조건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거랑 이제 똑같아요.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가 있는데, ABC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지우개가 서로 다른 지우개래요. 아, 요것만 달라졌어. 앞에 있는 조건 똑같아. 같은 종류의 연필 6자루와 서로 다른 종류의 지우개 5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자루의 연필을 받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필에 대한 거는 그대로 가면 되겠지. 요거의 경우의 수 구했으니까 3H 3 5C에 2니까 10가지예요. 자, 문제가 되는 건 뭐야? 지우개야, 지우개. 이렇게 나왔을 때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그 시작이 중요하거든. 어떻게 할까? 세 명한테 나눠주죠? 일단 다섯 개의 지우개를 뭐 해야 돼? 분할 하셔야 돼요. 분할. 그래서 서로 다른 거긴 하지만 개수에 대한 분할이 필요하니까 얘는 일단 자연수의 분할로 접근을 한다. 아셨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 밑에 있는 조건도 그대로예요. 단 지우개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분할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5라고 하는 거를 쪼개야 되는데 0, 0, 5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겠고 0, 1, 4도 가능하겠고 0, 2, 3도 가능하겠고요. 그지? 그럼 세 개로 늘어나. 1, 1, 3. 그다음 1, 2, 2가 가능하겠구나.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일단 뭐 해야 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야? A, B, C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고1 때뭐 단어는 안 나와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제가 말했지만 교과서에 한 페이지로 나옵니다. 분할과 분배에 대한 그 개념이. 분할과 분배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알겠지? 요건 좀더 콤비네이션에 가깝기는 한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 다섯 개잖아. 서로 다른 거긴 해도 어쨌든 다섯 개를 구성을 하고, 세 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세 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뭐 요거 하나 해볼까? 0, 2, 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구성하고요. 남아있는 두개 중에 두 개를 구성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0개는 그냥 뭐 의미 없지. 그런 다음에 얘들까지가 분할을 해놓은 거야. 서로 다른 종류의 지우개들을 3개짜리, 2개짜리, 0개짜리. 그리고 이 3개의 서로 다른 집합이라고 할까요? 이 덩어리들을 ABC라고 하는 학생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3팩토리알이 붙어. 이렇게. 알겠어요? 요거 해볼까, 요거? 요것도. 어떻게 돼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구성하고요. 세개 중에 두 개를 구성하고요. 뭐한개 중에 하나짜리는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자. 그럼 이게 뭐야? 다섯 개 중에 두개 만들어 놓고 세개 중에 두개 만들어 놓고 한개 중에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지금 똑같은 개수가 몇개 있죠? 두개두 개로 한게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건 사실 2팩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 왜? 두 개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지우개를 A, B, C, D라고 한다면 A, B, C, D가 있는 거랑 C, D가 뽑히고 A, B가 뽑힌 거. 어쨌든 이렇게 집합으로 딱 구성을 해놓으면 조로 구성해놓으면 A, B, C, D, E 한 거나 C, D, A, B, E 한 거나 모양은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일단 나눠줘야 돼. 2팩토리알로. 그런 다음에 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준다고요. 알겠지? 그러니까 3명한테 나눠줄 건데 여기서는 2명, 2명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있잖아.

그런 걸 고려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세 명한테 가면 돼. 알겠어요? 왜? 여기에 AB가 있고요. AB 대문자로 하면 좀 그런가? 소문자로 하자. 소문자 AB, CD, E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구분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야, 너희들 가. 어디로 가? 여기에 가. 그러니까 세 개를 줄 세우게 하는 거죠. 300토리알.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것들도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조금씩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로도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같은 것과 서로 다른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 놓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1번. 자, 51번 같은 경우가 이제 27번인데,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객관식이잖아. 그지? 그래서 모답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1, 2, 3, 4, 5, 6에 대하여 딱 작년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3월 달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x에서 x로 가는 거에 개수를 구하여라. 자, x가 1, 2, 3, 4, 5일 때 fx가 이렇게 된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우리 이제 기억할 것 같기는 한데, 중복조합이죠, 중복조합. 중복조합에 대한 함수 표현이 뭐야? x1, x2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어떻게 된다? fx1과 아이고 1과 fx2라고 하는 게 등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들 두 개가 다르긴 다르나 얘들의 함수 값을 비교했을 때 같을 수도 있다. 그게 뭐야? 하나의 공역에 있는 원소가요. 두번 뽑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쉽게 의미하면. 그지? 그게 중복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표현하는 건 F1 넣으면 F1보다 F2가 크거나 같다. 똑같잖아. 1, 2 넣어봐. F1이 F2 이렇게 된다. 2 넣으면 F2, F3이야. 2, 3 넣으면 F2, F3.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그냥 중복조합에 대한 힌트를 준 거야. 됐어요? 나 X가 3의 배수이면 F 합성 FX는 X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느낀 겁니다. 희한하게요. 고1 때 합성함수 배우거든요. 근데 이 합성함수가 고2 때뭐 수트에도 나오고 미적분에도 나오잖아. 근데도 그거를 어려워해. 고1 때 합성함수를 배워도. 그만큼 합성함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뭐 미적분에도 자주 나오고요. 근데 확통에도 나오니까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 단언컨대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예전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정말 복잡하게 그 예전에 배운 개념에 집중한 문제들은 잘안 나와요. 약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조금 출제할 뿐이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개념들에 더 집중을 하시고요. 옛날에 배웠던 거뭐 조금씩 곁들여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막, 그거 옛날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합성함수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필요 없어. 알겠지? 물론 수투, 수원에 대한 걸 공부하기 위해선 필요하겠지만, 이건 무슨 의미야? X가 3의 배수이면 F에,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거 얼마란 얘기야? 3이란 얘기야. 그죠? 아니,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값인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여기를 별표라고 해볼까? 그럼 F의 별표는 3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있는 것까지 해석을 하면 F의 3이 별표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가정을 해보자. 4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표가 4. F4는 3이에요. F4는 3이야. F3은 4야. 그러면 3보다 4가 크지? 근데 F3과 F4의 함수값을 따져보니 얘는 4였고 얘는 3이었네. 크기가 어떻게 돼? 뒤집어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잖아. 크기 순대로 함수값도 같거나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괜찮아? 그럼 만약에 요 별표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해보자. 요거를 2라고 한번 해볼게요. 2. 됐어? 아까는 4라고 했잖아. 3보다 큰 걸로. 그럼 3보다 작은 걸로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F의 2는 3이야. F의 3은 2야. 자, 그럼 이것도 해봐. 2보다

3이 큰데 F의 2와 F의 3을 비교했더니 F2가 3이었고 F3이 2였어. 이렇게 되네? 아, 이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기 별표가 되는 게 2를 넣어 3보다 작은 거 넣어도 안 되고 이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4를 넣어도 3보다 큰걸 넣어도 부합하지 않아. 그 말은 얘들도 어쨌든 함수값은 각긴 가져야 되잖아요. 뭐란 얘기야? 아, F에 3이 얼마구나? 3이구나.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나에서 말하는 건 3의 배수에 대한 것은 그냥 함수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넣는 값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가, 나의 조건에 딱 부합하는 케이스를 따질 건데, 그게 F3은 3이 되고, 그 다음 또 뭐야? F의 6은 6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그러니까 뭐랄까, 55.8. 사실 객관식이니까 뭐한 10%, 15% 빼게 되면 한30% 정도만 맞춘 건데, 그렇게 맞추게 된 이유는 이 나를 보고 그냥 겁먹어서이지 않을까. 도전도 안 해보고. 그리고 이걸 이렇게 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F의 별이라고 그냥 했을 때, 요걸 이제 맞춰가면 어느 정도 이제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걸 연습을 안 해본 거지. 대부분 이제 합성함수 보면 이것만 떠올려. F3에다가 요거 넘겨. 그래가지고 F의 역함수는 3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다른 조건들도 이제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이거 합성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거 그냥 넘겨. 무의식적으로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합성함수의 기본 의미에 집중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가 나를 해석을 했으니 여기에 맞는 다른 조건들을 부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자, 요거를 집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요. 여기서 F에 대한 거. 여기 1, 2, 3, 4, 5, 6.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1, 2, 3, 4, 5, 6 이렇게 됩니다. 그죠? F3은 어디로 가야 돼? 3으로 가야 돼. F의 6. 6이죠? 이렇게. 얘들은 고정값. 맞아?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 X값이 커지면 그거의 함수값도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1, 2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함수값으로 뭐는 넘으면 안 돼요? 3은 넘으면 안 돼. 절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이 화살이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것들의 벽을 쳐놓는 거야. 이게 중복조합의 특징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야. 4, 5라고 하는데도 요 6이라고 하는 거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근데 거기다가 이 4, 5가 선생님, 그러면 6보다는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니까 이 앞에 있는 1, 2, 3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렇게 되면 요거랑 엇갈리잖아. F3이 3으로 갔어. 그러면 4라고 하는 게 만약에 1로 가요. 그럼 이것도 모순이 생기는 거잖아요. 저기 조건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얘들은 요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얘들은 요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 중복조합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잖아요. 함수의 개수를 세는 형태에서. 그지? 자, 그리고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실수 많이 나옵니다. 3을 빼먹으면 안 돼. 중복조합의 특징인데 이걸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잘 봐. 함수에서의 중복조합은 이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요게 주머니라고 보면 돼. 1의 주머니, 2의 주머니, 3의 주머니야. 알겠어? 그러면 내가 요거 구슬이라고 해볼게요. 1, 2라고 하는 게 구슬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구슬 두 개가 여기에 뿌려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생각이 돼야 돼. 구슬이 두개 들어가요. 요렇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야? 1과 2에 대한 함수값이 1로 갔더라라는 거야. 구슬이 만약에 여기, 여기에 와요. 그럼 뭐야? 1이라고 하는 애는 저절로 1로 갔다. 2라고 하는 애는 저절로 3으로 갔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해석을 하면 이거 우리 중복조합으로 연습 많이 했잖아.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어용

왼쪽에 있는 거두 개가 될거 아니야. 그럼 요거에 대한 구성이 위치를 볼까요? 요거 어디에 위치니? 공역 쪽에 위치야. 공역에 있는 그 원소들의 개수를 여기다 넣고요. 여기는 뭐에 대한 거? 정의역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는 3H로 계산을 하고요. 요거 따져보자, 요거. 여기서 될수 있는 건 3, 4, 5, 6이 다 돼요. 3도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몇개 선택하면 되겠다? 두개 선택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5컨비네이션 이해가지고 10가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 세트를 10가지와 여기 있는 이 6가지가 곱해져서 만들어지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전체 답은 얼마? 60가지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중복조합의 그 상자에다가 내가 구수를 넣는 것과 아이디어가 똑같아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똑같은 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앞으로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 나오면 연습 많이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오늘도 중복조합 첫 시간 들어가 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퀴즈 나오니까 연습해서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가끔씩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뭐 여행을 떠난다, 어떤 길을 떠난다 할 때 항상 어디에 의존을 해서 가냐면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해서 가잖아요. 근데 가끔씩은 이 내비게이션도 가다 보면 갑자기 막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어.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 길을 잘 안내해주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목표대로 그냥 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삶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공부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래도 나는 결국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들이요.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함수 그리고 그래프 그리고 도형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고요. 선생님 왜 저렇게 쉽게 풀지? 선생님은 진짜 인생에 뭐 거의 한 80% 이상을 수학 공부만 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잘 보이는 거야. 그만큼 많이 하면 여러분도 잘 해내실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효과적인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러한 기준들을 잘 기억하고 아 선생님은 저 개념을 저렇게 적용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함께 익히면서 간다면

반드시 또 여러분도 잘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의 제1사 분면 위에 있는 세접입니다.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허투루 보지 맙시다. 제1사 분면이라는 건 뭐냐면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양수인 상황이야. 그랬을 때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고 했고요. OD의 길이와 DE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다 K인데 K는 1보다 크대요. 써놓자. OD의 길이랑 EF의 길이랑 DE의 길이죠. DE의 길이랑 그 다음에 EF의 길이가 다 얼마로 같아? K로 같은데 K는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우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사각형의 넓이의 차가 1일 때 3의 K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고요. 자, 사각형 A, D, E, B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B, E, F, C가 있는데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확인해서 여기서 뺄셈을 했대.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대? 1이 나왔대.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더니 1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3의 K제곱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D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냐면 DE의 길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EF의 길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1보다 큰 K라고 되어 있으니 D는 뭐가 되는 거야? K,0이라는 좌표를 가지게 될 거야. 왜? X축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E는 뭐가 됩니까? K만큼 더 갔으니 2K,0이죠. 여기까지가 K야. K만큼 더 갔어. 그러면 F는 뭐가 됩니까? 2K에서 K만큼 더 갔으니 3K,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자, 이제 문제에서 ADEB라고 되어 있어요. ADEB.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 얘는 뭐죠? 사다리꼴입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BEFC, BEFC, 이 보라색 사다리꼴의 넓이를 비교했더니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얼마가 된대? 1이 된대요. 자, 여러분, 이제 다된 거야. 자, 얘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고요. 얘를 2번이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이 더큰건 알죠. 증감수 위에 있는 사다리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번에서 2번을 뺀 값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만 알면 되는데 1번부터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1번에 보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우선 첫 번째 필요한 건 뭐죠? 아,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2K에서 3K까지라 나는 얘가 K인 걸 알고 있었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랑 뭐랑 더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윗변과 여기에 있는 아랫변의 넓이를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얘는 B의 Y좌표가 높이고 이 길이는 C의 Y좌표란 말이야. 왜? 다 1사분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B는 X좌표가 2K다. 그럼 Y좌표는 X에다 2K를 대입하면 로그 2에 2K가 되는 거예요. C는요, X좌표가 3K예요. 그럼 Y좌표는 로그의 2에 3K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높이를 보면 이만큼이 로그 2에 2K인 거야. 이만큼이 로그 2에 3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다리꼴 1번은 2분의 1에다가 높이는 K였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는 거야. 그러면 로그의 2에 2K에다가 로그의 2에 3K를 더해준 것이 첫 번째 커다란 사다리꼴이었고, 두 번째 사다리꼴 우리 넓이 구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에서부터 2K, 그리고 DE의 길이가 이미 K라고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D의 길이가 이미 K라고 주어져 있었으니 얘는 K가 될 거예요. 아랫변의 길이는 로그 2의 2K인 걸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길이만 알아내면 되는데 얘도 A의 Y좌표입니다. 근데 A는 로그 2의 X 위에 있고 A의 X좌표가 K이기 때문에 K, 로그의 2의 K가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번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이죠. 얘도 높이는 K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윗변의 길이는 로그의 2의 K였고요. 아랫변의 길이는 로그의 2의 2K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큰 사다리꼴에서 작은 사다리꼴의 넓이를 빼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봐봐.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왕이면 공통된 부분으로 묶어내는 게 계산이 편할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보면 얘를 한번 볼게요. 얘는 밑이 로그인 2예요. 그래서 덧셈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에 2에 두 개를 곱하면 6K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도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보면 로그 2, 로그 2이기 때문에 로그에 2에 2K제곱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로 묶어낼 거냐? 2분의 K로 묶어낼 것이고 얘 빼기 얘야. 그런데 또 얘는 밑이 로그인 2예요. 그러면 빼기는 진수들끼리의 나눗셈으로 쓸수 있겠죠. 따라서 2K제곱분의 6K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예요. 다소 복잡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괜찮아. 얘 약분하면 3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쓸수 있냐면 K라는 i는 2를 곱하면 2가 되고 로그 2의 3으로 나누면 요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 문제에서는 3의 K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선생님은 밑변환 공식을 자유자재로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로그 2의 3분의 1이에요. 로그 2의 3분의 1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로그 2의 3분의 1이라는 i는 로그에 얼마로 고칠 수 있어야 돼? 3의 2로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2 로그 3의 2라고 고칠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3의 K제곱. 3의 K제곱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앞에 곱해진 2를 진수의 지수로 곱하면, 넘기면 얘는 로그의 3의 2의 제곱 4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3의 K제곱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4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수 로그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밑변환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으면 계산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라는 거한번더 기억하시고요. 자, 로그의 성질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뭐를 알고 있었어야 됩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알고 있었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어떤 도형의 성질을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더 좌표를 잘 찾아서 먼저 해결한 다음에 문제의 성질들 활용하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익히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번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제 3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양수 K에 대하여 K는 양수래요. K가 양수인데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와 두 직선 x는 2,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일 때 k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봐봐. 어떤 로그 함수가 있는데 x는 2,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로그 함수를 가지고 내가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그 함수 두 개를 이렇게 잘 봤더니만 밑이 얼마로 똑같아요? 2로 똑같아요. 밑이 같은 로그는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y는 로그의 2의 kx라는 i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얘는요. 로그의 2의 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가 더해져 있는 거야? 로그의 2의 k가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로그 2의 k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다음 아이를 한번 보면은 y는 로그에 2라고 우리가 써놓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k 더하기 3x야. 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은 로그 2의 x가 기준이죠. 거기에다가 로그에 2의 k 플러스 3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야. 아, 둘다 뭐가 있는 건 똑같아? 로그 2의 x가 있는 게 똑같아. 그런데 얼마가 더해져 있어요? 로그 2의 k 플러스 3이 더해져 있고, 얘는 로그 2의 k가 더해져 있어. k가 양수래. 그러면 우리는 얘보다는 얘가 더 어디 있을까? 위에 있겠죠. 얼마만큼 위에 있는 거야? 얼마만큼 위에 있는 거야? 로그의 2의 k 플러스 3에서 로그의 2의 k를 뺀 만큼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로그의 2의 k 플러스 3 마이너스 로그의 2의 k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즉, 얘는 로그 2, 로그 2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쓰면, 아,

K분의 K 플러스 3. 즉, 로그 2의 K분의 K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자,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래프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는 로그 2의 KX입니다. 자, 여러분이 보면은 로그 2의 KX라는 I는 K도 양수기도 하고요. 2는 뭐야? 밑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자, 점근선 KX는 0이야. 즉, Y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아이가 하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y는 로그의 2의 kx야. 그죠? 얘를요,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로그의 2의 k의 k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얘가 바로 y는 로그의 2의 k 플러스 3x였던 거야.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뭔가 올라간 모습이야. 똑같은 만큼. 맞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는 2.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구하래요. 이거 구하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얘랑 어차피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졌으니, 이 부분이 어디로 왔어? 이 부분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뭐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얘랑은 평행해. 그리고 얘랑도 어때요? 평행하지.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바뀌게 된 겁니다. 끝났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있어.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높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길이는 얼마가 되지? 이만큼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 놓았죠. 얘랑 곱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로그의 2의 K분의 K 플러스 3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두 배를 했더니 얼마가 되었다는 거야? 2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은 우리가 약분해서 사라지죠. 그러면 K분의 K 플러스 3이 2의 1제곱인 2가 되어서 K 플러스 3은 2K가 됩니다. K 한쪽으로 넘기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3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들을 좀잘 잡고 가는데, 아, 이렇게 복잡한 평행이동도 있어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밑이 같은 로그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얘네들이 평행이동이나 어떤 대칭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밑이 같을 때, 물론 얘가 2고 얘가 2분의 1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의해서 뭔가 겹쳐질 수 있겠구나. 그럼 그 모습이 뭐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33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3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로그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근선이 서로 같고 두 그래프가 2,5에서 만난대요. 여러분, 만난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보면, 아, 얘가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곡선 위에도 누가 있는 거야? 2,5가 있는 거고, 이 곡선 위에도 뭐가 있는 거야? 2,5가 있는 거야.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뭘 활용해야 되지? 한번 봅시다. 점근선이 서로 같대. 근데 여러분 딱 봐도 위에 있는 로그 함수는 그냥 그래도 예쁘게 표현이 되어 있어. 다만 미지수가 A와 B라는 건데, 밑에 있는 아이는 복잡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하고 시작해야 돼?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를 볼게요. Y는 마이너스의 로그에 얼마가 있는 상황이냐면 4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봅시다. x의 3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죠? 얘는요, 여러분이 x 플러스 2의 3제곱으로 인수분해 될수 있는 걸 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쓸수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있는 3이 앞으로 나가면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마이너스 3의 로그의 4의 x 플러스 2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러면 점근선 알수 있어. 점근선이 x는 얼마인 거예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걸 알아. 2,5가 있죠. 그럼 y에다 5 대입할 거예요. 그 마이너스 3의 로그의 4가 있고요. x에다 2 대입하면 4 더하기 c. 뒤에 있던 i가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그 4의 4는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라 c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걸 하나 얻어냈어?

살이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 얻어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로그로 가보도록 할게요.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a 더하기 b인데요. 점근선이 서로 같대. 점근선이 뭐예요? x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 말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a는 0에서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죠. 자, 얘랑 x는 마이너스 a가 점근선이야. 그러면 a는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 2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도 역시나 2,5를 지난대. 그럼 y에다 5예요. 로그에 2예요. a가 2고 x가 2야. 4죠. 2의 제곱 플러스 b가 되는데 진수의 지수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의 2는 1입니다. 그래서 2가 반대쪽으로 가면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3이 된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a와 b와 c의 값을 더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c가 아까 8이었어요. 자,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8을 계산하면 정답은 1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34번 문제는 생긴 것만 약간 무시무시하게 생겼었는데 내가 처음부터 아,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아이를 내가 어떻게든 이겨볼 거야 하면 충분히 생각보다 괜찮게 문제가 해결이 되죠. 로감수에서의 점근선, 그리고 2,5에서 만난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 두개 모두 2,5가 곡선 위에 있는 점이야. 이렇게 접근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34번 문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정의역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그렇게 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핵심이 뭐게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원래 여러분이 앞으로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의 함수는 반드시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가 x에 포함이 돼요. x는 마이너스 2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뭔가가 결정이 될수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구간이 아니네. 근데 2는 포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서 2는 포함인데 왜 마이너스 2는 포함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우선 할수 있어야 되고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두개 중에 정해져 있는 걸 먼저 써놓고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 아이를 생각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둘 중에 n은 우리가 몰라요야. 그죠? 그러니까 n을 찾아서 개수를 구하는 거고 로감수는요. 알아요야. 알지? 자, 우리는 로감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점근선이 우선 x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살짝 그려볼게요. 점근선인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밑이고 로그 앞에도 2니까 얘는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올 거야.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사용하고 싶어.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2 로그 2에 1이 돼서 얼마가 돼? 0이 돼요. 아,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에서? x축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2 대입할게요. 2 대입하면 2 로그 2에 2 더하기 2는 4가 되는데 4는 2의 제곱이라 앞으로 나가면 4 로그 2의 2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얼마가 있을 거야? 2가 있을 거야. 그런데 함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4가,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뭐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죠? 여기에 뭔가, y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얼마가 있는 거야? 4가 있는 거고, 이점 자체가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만 사용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을 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를 기준으로 이제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지수 함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은 내가 아는 것만큼은 그려놓고 가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때 0인 거야. 자, 그럼 여러분 0일 때는 얼마일까요? 0일 때는 로그 2에 2니까 1에다가 2를 곱하면 얘가 2가 되는 거야. 0일 때 2를 지나기도 해요.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는데 2일 때는 얼마를 지나는 거야? 4를 지나는 요렇게 생긴 로그 함수가 있고요. 나는 어디만 사용할 거야?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여기까지만 딱 사용을 할 거야.
여기가 2,4였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다가 우리는 뭐를 그려줄 거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줄 거야. 그런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우선은 내가 아는 것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지수함수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을 가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냐, 1보다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다행히 얘가 1이 될 수는 없어요. n이 자연수라서. 그죠? 그래서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얘가 1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그려질 거야.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1번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1번이든 2번이든 간에 뭐가 돼요? 2n분의 11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11분의 2n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지수가 0이 되면서 1 빼기 1이라 마이너스 1일 때는 0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어? 여기였던 거야. 그죠? 여기를 지나는데 1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1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야. 그 다음에 2번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잘 봐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 거야. 맞죠?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최대값은 4로 존재하는데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다 보니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그래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제 나는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에 집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잡고 선생님이 볼게요. 우선은 여기 있는 최대값이 아까 여기서는 얼마가 나왔어? 4가 나왔죠. 그럼 선생님이 이 4를 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4보다 컸어.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마이너스 2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함수값을 갖지 않아. 그러면 이 11분의 2n-1이 4보다 크면 원래 최대값이 얘가 돼야 되지. 근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여기 있는 11분의 2n-1이 어디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만 어떻게 생겨지는 거야? 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생겨지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은 0으로 존재하고 최대값은 4로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 얘가 여기가 돼도 상관없어요? 네. 어차피 얘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4라는 최대값이 존재하잖아? 그래서 11분의 2n-1이 뭐보다 작으면 돼요?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다시 11분의 2n-1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넘어가면 2n, 11분의 2n은 5보다 작거나 같고요. 2n은 55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n은 2분의 5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요. 선생님, 근데요. 아까 선생님이 출발할 때 2n분의 11이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확인할게요. 자, 2n분의 11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n이 자연수라 몽땅 다 2n을 곱하면 0보다 크고 11이고 2n보다는 이렇게 돼요. 그럼 2로 나누면 2분의 11보다는 n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커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2분의 11보다는 n이 크고요. 2분의 55보다는 n이 작거나 같아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5.5죠. 그러니까 n은 얼마부터 시작해? 6부터 시작하는 거야. 2분의 55입니다. 자, 2분의 55이기 때문에 얼마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27까지는 포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쪽 다 등호 들어가니 27에서 6을 빼고 더하기 1.

모두 22개의 n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댓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35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문제 읽을 때 어떤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등호가 들어가나? 들어가지 않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따져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고난도 문항의 특징들입니다. 아셨죠? 36번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 볼게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함수가 몇 개가 주어져 있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뭐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냐면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지금 0도 들어가고 2도 들어가는 상황이기는 해요. 자, 그랬을 때 로그함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얼마예요? 2예요. 밑이 1보다 큽니다. 그리고 얘가 x제곱 더하기 4고 그리고 로그 앞에도 양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야. 여러분 항상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만 잘 따져주면 끝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여기에 정의역 자리에 진수 자리에 x제곱 더하기 4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fx라는 i는 진수의 값이 크면 최댓값, 진수의 값이 작으면 최소값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헷갈리니 얘를 t라고 한번 놓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fx가 로그에 2에 x제곱 더하기 4 더하기 1인데 x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문제는 진수 자리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x제곱 더하기 4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t라고 놓고 생각하면 t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최소, t의 값이 가장 클때 최대겠지. 그런데 t라고 놨더니 얘는 뭐야? x에 대한 2차 함수야. 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고 그냥 아 y는 x제곱 더하기 4라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생긴 아이예요? 여기 x축인데 얘가 y축이 아니라 t축이 되는 거야. 나이 t의 값의 범위가 궁금한 거야. 그러면 꼭지점이 0,4가 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살펴볼 거야. 아, 0일 때 얼마예요? t의 값이 4죠. 그러면 x가 2일 때는 2의 제곱, 4 더하기 4니까 2일 때는 얼마가 돼? t의 값이 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t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4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로그에 2에 4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리고 y가 t에다가 8을 대입해. 로그에 2에 8 더하기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4라는 값은 또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가고 2 로그 2에 2는 1이기 때문에 2 더하기 1 하면 얼마가 된다? 3이 될 것이고 y가 사실 fx잖아요. 그 다음에 8이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2의 3제곱이 되고 진수의 지수 앞으로 나가고 로그 2에 2는 1이기 때문에 3 더하기 1 해서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찾아낸 거야. 자, 그래서 치역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걸 찾아냈는데 자, 치역이 같은 함수가 하나 더 있어서 gx라는 함수는요. 로그에 2분의 1에 x 플러스 a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면 여기에 있는 진수 자리에 x 플러스 a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2분의 1은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함수예요?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다 보니까 우리는 x의 값이 가장 작을 때 최댓값, x의 값이 가장 클때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데 x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0을 대입하면 최댓값인 4가 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최소값인 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시 g0이 4가 되면 되고 g2가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대입할게요. x에다 0 대입하면 로그에 2분의 1에 a 플러스 b가 4가 됩니다. 자, x에다 2 대입할게요. 로그에 2분의 1에 a 플러스 2 더하기 b가

3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요거를 빼주면 우선 b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a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a야. 밑이 같은데 뺄셈이니까 나눗셈으로 해주면 되죠. 2분의 1에 a분의 a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여기서 이거 빼면 0,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a 플러스 2가 되는데,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2가 되었어. a를 곱하면 이 a는 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서 a의 값이 얼마다?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a에다 2 대입합니다.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2는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갔습니다.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낸 거야. 5가 된다라는 것도 알아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와 b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a 플러스 b는 그래서 7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베이스는 그거고요. 지금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어떤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지를 확인하면 충분히 여러분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치역이 같다라는 건 뭐예요? 최댓값이 같고 최댓값과 최소값이 각각 같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 36번 문제도 해결을 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난도가 높은 게 여기에 이차함수가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다시 한번 좀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3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가 다소 여러분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문제를 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역함수 관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역함수는 서로 대칭입니다. 그때 어떤 아이가 함께 많이 등장하는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직선 y는 x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함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 지수함수가 증가해서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봐. 그럼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생겨지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여기 있는 이 점으로 옮겨지는데, 얘네들은 둘다 어디에 있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점이 이쪽으로 옮겨지는데, 얘네들은 다 직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야. 여기도 수직이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거야.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A가 1보다 크대. Y는 로그 A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A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B.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a의 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고, 이때 삼각형 AC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선 로그 a의 x가 있고 그리고 a의 x제곱이 있습니다. 서로 무슨 관계구나?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건 너무나도 잘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이런 모습도 바라볼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사실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직선 y는 x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로그 a의 x인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y는 로그의 a의 x가 이렇게 생겨질 수도 있어. 그러면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a의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지는 거야? 얘도 이렇게 직선 y는 x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로그 a의 x가 x축과 만나는 점입니다. 얘는 무조건 픽스죠. 왜? 진수가 1일 때, 만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로그 a의 x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a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a의 x제곱과 만나는 점.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b는 x좌표는 무조건 1이야. y좌표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로그 a의 x와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게 얘가 너무 좁아가지고, 자,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오는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딱 봐도 너무 뭐라 그래? 불편한 상황이잖아. 너무 불편해. 너무 좁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넓게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넓게 넓게 바라본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고 가면 좋으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는 직선 y는 x도 중요하죠. 그래서 y는 x가 있는데 로그 a의 x가 이렇게 직선 y는 x와 만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 굉장히 불편해지니 처음부터 좀 넓게 넓게 잡고 시작하자. 그래서 얘가 y는 로그의 a의 x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a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0,1을 놓고 얘가 뭐가 되는 거죠? y는 a의 x제곱이 되면 훨씬 더 보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a에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갈 건데 이 점을 우리가 B라고 한다면 X좌표는 1이고 Y좌표는 뭐가 될 것이다? A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한 거야. 아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자. 그래서 로그 A의 X와 만난 점을 C라고 했다면 얘는 A,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0,1을 지난다는 거 알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즉 y축과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c랑 만난 거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ABC라는 i가 이제 정해졌고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에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몇 가지가 있어요? AB의 길이랑 BC의 길이가 같을 수 있어. BC의 길이랑 CA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B랑 BC랑 같을 수 있지. 그 다음에 BC랑 CA가 같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B랑 AC랑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등변 삼각형을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결국은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AB의 길이는 A가 이미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맞고요.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 A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C의 길이를 한번 봅시다. AC의 길이는 루트에 A 빼기 1의 제곱에 1 빼기 0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여러분이 보면, 그냥 두점 사이에 거리 공식으로 넣어서 해결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선생님 요거 똑 떼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세요. 자, 얘는 A와 C가, 아, B와 C가 선생님 써놓고 생각할게요.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X가 1 증가하면 Y가 1 감소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1대1대 얼마를 따라가는 거야? 루트 2라는 비율 관계를 따라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길이가 만약에 2면 이 길이는 2루트 2야. 이 길이가 3이잖아? 그럼 얘도 3이고 얘는 3루트 2야. 그러면 이 길이 한번 볼래요? B의 X좌표에서 C의 X좌표는 A가 1보다 크니 얘는 A-1인 게 확실하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선분 BC의 길이는 루트 2의 A-1로 써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두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도 똑같이 루트 2의 A-1이 나올 거야 라는 건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변의 길이 세 개가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근호 근호가 있으니 첫 번째 어떻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아, AB랑 BC랑 같은데 그러니 제곱해도 같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A니까 A 제곱이 될 것이고 BC의 길이는 얘를 제곱하면 루트 2는 제곱하면 2예요.
A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러면 2a제곱이 있고 a제곱이 넘어오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잘못 푼 거야? 아닙니다. 그네 공식에 넣는데 얘는 짝수 공식에 넣으면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4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항상 이렇게 하고 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a가 누군지, 둘 다 되는지, 둘 다 안 되는지, 그 중에 누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루트 2라는 i를 보면은 1보다 크고 루트 4인 2보다 작습니다. 그럼 여기다 2를 더하면 3보다는 2 플러스 루트 2가 크고 4보다는 작아요. 1보다 큰 거 만족하죠.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2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과 같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여기다 2를 더하면 0보다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a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겠지. 따라서 우리 1번에서는요. 2 플러스 루트 2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수가 있냐면 BC의 길이랑 CA의 길이가 같을 수 있어. 두 번째 갑니다. BC의 길이랑 CA의 길이가 같아서 각각을 제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제곱을 해봤어요. 2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었거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한 번에 해결해도 되는데 우리 한번 그래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 1이 하나 더 있었어요. 1, 그럼 빼기 1이 0이 됩니다. 그러면 a제곱이고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a는 0이 되는 거죠. a로 묶어내면 a-2가 0이 되는데 따라서 a가 0이거나 a가 2가 나와요. 근데 a 1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 루트 2에 a-1을 제곱하면 2에 a-1의 제곱이 되거든. 얘 제곱하면 근호가 사라져서 a-1의 제곱 더하기 1이 되거든. 한쪽으로 넘기면 a-1의 제곱이 1이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이 1이라는 건 a-1이 1이거나 a-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a가 2거나 a가 0이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막 전개해서 해결해도 되지만 한 번만 딱 보면 두 개 a-1 똑같이 들어있네? 그럼 좀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CA의 길이랑 뭐랑 같을 수도 있냐면 AB의 길이랑 같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곱을 해버리면 CA의 길이의 제곱은 A-1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AB의 길이는 A였으니 얘는 A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더하기 1이 A제곱이 되어서 얘네들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A가 2가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근데 A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죠. 얘는 탈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A가 2 더하기 루트 2도 되고요. A가 2도 되는데 얘네들의 값에 합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 4 플러스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좀 더 보기가 편한데요. 이렇게 좀 넓게 넓게 그려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편하겠죠. 맞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답은 충분히 구해낼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비좁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크게 그려놓고 문제 풀어도 충분히 해결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수와 로그에서 이렇게 위치 같을 때는요. 반드시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예요?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느냐. 근데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느냐.

상수관계에 있다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만 신경 쓰자고요? 아니요. 자, 여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하나 더 우리가 놓이게 되면 항상 어떤 모습이야? 자, 여기 있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얘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동한 점은 둘다 어디 위에 있어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는데, 얘네들은 다 뭐냐면, 기울기가 1이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든, 기울기가 1인 거 봐봐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건, x가 1 증가하면, y도 1 증가한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x의 값이 1만큼 증가하면 y의 값은 1만큼 감소하지만 길이 입장에서는 1대 1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x 좌표 길이의 차 또는 y 좌표 길이의 차를 구하면 그냥 두점 사이의 거리는 거기다 루트 2를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때 훨씬 더 여러분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37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정리하고 복습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지만 여러분의 것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난도 문제로 들어갑니다. 내신 고득점 파트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까지 풀었던 것보다 난이도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풀렸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난이도 높은 문항들을 좀 풀어야 자꾸 이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던 문제들만 자꾸 풀면 한계가 있습니다. 성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풀어보고 해야 내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꿈을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꿈은요, 여기입니다. 기상학가인데요. 변덕스러운 하늘의 언어를 통역해 인류의 안전을 설계하는 내일의 기록가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 나비효과라고 아시나요? 그 윤혜정 선생님의 아주 너무 멋진 강의 나비효과 말고 또 나비효과라고 하는 그 이론이 기상학 그 한 기상학자에 의해서 나오게 된 그 이론인데요. 0.00127 한 소수점 넷째 자리 정도부터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다 삭제를 하고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그 부분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는 다 삭제를 하고 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을 했더니 완전 딴 판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갯짓이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0.000127이라고 하는 건 되게 미세한 수치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수치의 결과가 결국은 아예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기상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주 아주 작은 일도 결국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상학자들도 이 예측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차를 줄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표본

복권에 대한 조사도 더 정밀해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산하는 그 과정들도 훨씬 더 수학적으로 더 엄밀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더 심도 있게 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측한 날씨하고 실제하고 이제 맞닿지겠죠. 비슷해지겠죠. 근데 아직도 당연히 슈퍼컴퓨터로 돌려도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상학과도 결국은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 그리고 그 안에서 하면 편해요. 자, 근데 어쨌든 숫자는 실제 2부터 21까지 있습니다. 요 범위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사건 A의 18과 A의 21, 그리고 요거에 대한 합사건, AK가 서로 배반 사건이 된대요. 그럼 먼저 해줘야 될건 예지. 자, 그러면 A의 18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기본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 때는 5의 약수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 여기 1을 적긴 적었지만 이 문제는 이제 2 이상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없는 거야. 알겠죠? 그냥 예시로 들었으니까 제가 약수에 대한 거 적은 것뿐이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1을 빼놓고 시작을 한다. 자, 18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18의 약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2. 그 다음 3, 그 다음 6이 오고요. 그 다음 9가 오고요. 그 다음 18이 옵니다. 이렇게. 됐어? 자, 21에 대한 것도 생각해 볼까요? A의 21은? 어떻게 돼요? 2는 빼고. 그러니까 1은 빼고. 그 다음 될수 있는 거 3이 있고요. 그 다음 7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죠? 21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래? 합하래. 그러니 A의 18, 그 다음에 A의 21을 해보자. 그러면 2, 3, 6, 7, 9, 18, 21까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 갖고 있는 거 21까지 되니까 요거까지 적어도 문제 없죠. 됐습니까? 자, 근데 AK하고 서로 배반 사건이 된다는 거 요것도 바로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시를 듣는 거야. AK. 이때 K를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의 4는 뭐가 되죠? 2, 4가 될 겁니다. 자, 이거하고 한번 관계를 보자. 얘와 얘는 배반이에요? 아니에요? 배반? 아니죠. 뭐 때문에? 얘가 있잖아. 됐어요? 자, 또 예시 들어봐. A의 뭘 해볼까요? 뭐, 9? 9를 해보자. 그럼 얘는 3, 9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배반일까요? 아닐까요? 3이 있지. 9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얘는 배반이 아니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실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찾을까? 여기에 있는 값들을 보면서

7이 있고요. 그다음 얘도 3이고 얘도 2와 3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3과 7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러니 2와 3과 7에 대한 배수들은 다안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찾아야 되겠다. 앞에서부터 갈 겁니다. 그러면 2 당연히 안 되죠. 3도 안 돼요. 자, 4도 안 돼요. 뭐가 될까? 5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다음 또 뭐가 가능할까? 6안 됩니다. 7도 안 된다고 했지. 그 다음 8도 안 돼요. 9도 안 돼. 자, 10도 안 돼요. 그 다음 될수 있는 거 뭐야? 11될 겁니다. 자, 12안 돼요. 그 다음 13 되고요. 14도 안 되고요. 15도 안 되고요. 16도 안 되고요. 17이 돼요. 18도 안 돼요. 19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0도 안될 거고, 21도 안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30 이하라고 했잖아. 2 이상 30 이하. 그러면 더 가야 돼. 20에 대한 거안 됐고, 21도 안 됐고, 22도 안 됐고, 23은 됐겠다. 더 가, 더 가. 24안 돼요. 그지? 25는 어때요? 5 여기 없잖아. 25 돼. 26안 돼요. 27안 돼요. 28안 돼요. 29 돼요. 왜안 된다는지 지금 알고 있겠지? 얘들을 안 갖고 있으면 돼, 약수로. 그죠? 자,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다. 최종적으로 K의 값은 여덟 개가 됩니다. 이러한 유형들을 정확하게 풀수 있는 건 예시입니다, 예시. 내가 스스로 예시를 찾아보는 거야. 물론 아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약수에 대한 얘기로 했기 때문에 1, 5를 넣었지만 이 문제의 조건에 맞게끔 하려면 아, 1 빼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 A의 5라는 거는 그냥 5만 있겠고, 그 다음 A의 15라는 것도 3, 5, 15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만 잘 해놓으시면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적용만 해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 생각보다. 너무 겁먹지 말고요. 해석만 잘하자. 예시를 통해. 25번입니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를 모두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이웃한 모든 두 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가 서로 소일 확률을 구하래요. 아, 이 문제는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별표를 칩니다. 실수, 주의.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볼까요? 이웃한 모든 두 장의 카드에.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까? 1, 2, 4, 뭐 3, 5, 6, 7.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두 개. 1, 2. 얘는 2, 4. 얘는 2가 약수로 있고. 얘는 서로소. 서로소, 서로소였는데 요거는 아니야. 그죠? 얘도 서로소 맞아요. 얘도 맞아. 얘도 맞아. 얘도 맞아. 괜찮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라도 서로소가 아닌 게 있으면 안 된대요. 왜? 모든 두 장이라고 했거든. 맞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보세요. 결국 1, 3, 5, 7이라고 하는 홀수가 있고요. 2, 4, 6, 8이라는 짝수가 있습니다. 홀수들끼리는 어차피 이웃해도 서로소야. 근데 짝수는요, 달라요. 짝수끼리 이웃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소가 안 됩니다. 무조건 뭐가 공약수로 들어가 있죠? 2가 공약수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홀수와, 그 다음 뭐요? 짝수. 교대로 되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짝수들은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짝수들 사이엔 무조건 누가 들어가야 돼요? 홀수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왼쪽부터 시작해서 3개가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총 4개가 들어가도 돼. 맞죠? 이것만 떠올리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짝수 먼저 배치. 몇 팩토리알이에요? 4팩토리알. 얘는 짝수. 그리고 홀수를 배치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세 개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짝수들 사이사이.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는 채워질 건데, 시작을 여기서 하냐, 여기서 하냐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일단 2를 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부터 출발한 걸로 가능성을 따지면, 하나, 둘, 셋, 넷에다가 이걸 집어넣은 4팩토리알. 이렇게 해서 답을 썼으면, 이렇게 해서 확률 계산했으면, 틀렸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나와요. 3이에요. 그리고 6. 무슨 소리야? 홀수와 짝수가 이웃하게 되면 서로 소인 건 거의 다 맞아. 근데 3과 6이라고 하는 건두 개가 홀수와 짝수지만요. 이웃하면 서로 소가 아닙니다. 공약수가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3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먼저 짝수부터 배치를 합니다. 자, 요거 틀렸단 얘기예요. 오답. 그죠? 제대로 된 답은 이렇게 할 겁니다. 얘는 짝수부터 배치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2, 4, 6, 뭐 2, 4, 8, 6이라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럼 6이 여기에 있죠? 그럼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요6 옆에는 절대 못 오겠죠? 그러면 6이라는 게 여기에 있든 중간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6 양옆에 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는 채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를 빼고 나머지를 채웁니다. 얘와 얘와 얘를 채워요. 알겠어? 그럼 3이 올수 있는 자리는 총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자, 예시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2, 4, 6, 8 이렇게 온다고 해볼게요. 그럼 6이라는 건 여기에 있어. 괜찮죠? 그러면 요 양옆에는 절대 못 와. 3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를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나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밑에는 3이 들어갈 자리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숫자들만 한번 써볼게요. 1, 5, 7이라고 하는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만약에 3이 여기에 들어갔어. 그러면 얘가 여기에 들어온 순간 이 친구 채워야 될 거는 몇 개를 채워야 되는 거죠? 두 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요두 개를 채워놓고 나머지는 다른 자리에다가 놓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경우에요. 이 경우였다. 그럼 여기에 들어온 경우는 똑같아. 3이 여기에 들어왔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리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3이라고 하는 게요양 끝에, 근데 여긴 어차피 안될 거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와, 그 다음 요 안에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1, 5, 7이라고 하는 게몇 개? 세 개가 줄 세우기 할 거니까 얘는 3팩토리알이에요. 여기 들어간 경우에 대하여 할수 있겠죠? 자, 만약에 3이 이쪽에 들어와.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건몇 개가 채워줘야 돼요? 두 개가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니 여기 두 자리는 무조건 채우고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한 건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 끝에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홀수하고 짝수하고 교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짝수들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짝수들을 무조건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3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이 어디냐에 따라 나머지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게 복잡하다고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해? 1, 3, 5, 7. 자, 얘를 기준으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들은요, 붙어 있어도 이미 문제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왜? 두 수가 서로 서면 되는 거거든. 그럼 여기다 이제 짝수를 한번 넣어보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3 옆에는 누가 못 와요? 6이 못 와. 그러니 6의 입장에선 편한 거야. 내가 여기만 못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세 자리를 선택합니다.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6이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3하고 6은 떨어뜨려 놨어. 그럼 짝수가 지금 몇개 남은 거예요? 2, 4, 8이 남아 있겠죠? 자, 빈자리를 체크해

볼게요. 한 자리 남아 있고요. 두 자리 남아 있고요. 세 자리, 네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자리 중에서 얘들 자리를 선택해서 줄 세우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4, P, 3 하면 끝나요. 자, 그리고 앞에 이번엔 뭘 배치하는 거다? 홀수를 배치하는 거다. 이렇게. 자, 다시요. 짝수를 배치해서 했을 땐 얘들이 무조건 떨어뜨려져 있어야 돼. 아까 말했지만 2라고 하는 게 공약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3이 여기에 온 경우와 여기에 온 경우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케이스 분류로 나눠진다고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 그럼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되겠지. 아, 짝수끼리는 이웃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고려사항이 많구나. 홀수들은 서로 이웃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 홀수부터 배치한 다음에 3에 대한 거 6과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 4P3 처리해주면 깔끔하게 나오겠구나. 괜찮아요? 아, 그래서 쟤들에 대한 거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기 때문에 8팩토리알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처리합니다. 4팩토리알, 3 곱하기 4, 3,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약분해요. 8, 7, 6, 5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건 8부터 크니까 약분해주고, 여기 있는 것도 약분해주면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3이 될 거니까 얼마예요? 70분의 3.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됐습니까? 자, 짝수를 배치하고 홀수를 하는 것과 홀수를 배치하고 짝수를 배치하는 거, 이 느낌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이 문제를 접근했을 때 아이디어는, 아, 교대로 보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풀었을 땐 땡. 그럼 여기서 한번더 생각해야 돼. 아, 3하고 6이 공약수가 있기 때문에 홀수와 짝수가 교대로 있더라도 얘들끼리 이웃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치할 거는 내가 짝수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를 해보자. 근데 얘들끼리는 이미 서로소가 아닌 경우들이에요. 공약수가 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판단할 거? 어차피 교대로는 어떤 그룹을 먼저 배치하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 홀수부터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짝수를 껴넣는 형태로 넣는 건데, 이때 홀수들끼리 이웃해도 얘는 상관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그냥 교대로의 조건은 아니지만, 짝수와 홀수 크게 구분해 놓고 그 안에서 3과 6이라고 하는 게 겹치면 안 된다라는 걸 체크해 줬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실수가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이제 26번으로 갑니다. 26번도 의외로 이걸 틀렸을 것 같아요. 낯설어서. 왜 낯설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이 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집합 간의 관계는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집합의 원소들끼리의 어떤 수식은 집합으로 그냥 똑같이 대응을 시키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합에 대한 관계냐, 아니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냐, 이두 개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번 보자. 전체 집합이 다섯 개의 원소가 있고요. 택한 두 집합 AB가 이런 관계식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덧셈 정리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얘는 오른쪽 것만 바꿔야 되겠죠. 왼쪽 건 바꿀 수 있는 게 없어. 자, 이것부터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N. A 합 P. 의 여사건으로 처리를 해요. 괜찮아? 그러면 뭐 좌변은 일단 그대로 두는 겁니다. 지금 우변만 이렇게 어찌저찌 어찌저찌 바꿔가는 거야. 그럼 얘는 NS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요거 착각하면 안 돼. 요거 뭐야 지금? N이야, N. 그죠? P 아니에요. P면 1이라는 걸로 처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지만, 얘는 P가 아니라 경우의 수야. 그럼 생각을 해봐. A랑 B가 이렇게 있더라. A와 B, 요 영역인데 요걸 제외한 나머지라는 건 집합으로 따지면 뭐 전체 집합 U가 되겠지만, 표본 공간 S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기잖아요, 여기. 맞아?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원소의 개수입니다, 원소의 개수. N, S에서 N, A, 합, B를 빼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일단 곱사건에 대한 것과

여사건, 곱사건이 나왔을 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푼다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근데 이 앞에 있는 걸 NS로 해준다는 건 은근히 낯설어 한다고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해줄 게 있죠, 작업이. 얘는 뭐야? 덧셈 정리 아니에요? 그럼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곱 B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길게 쓴걸한 가지의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n a 곱 b는 여기부터 쭉 나열하는 거예요. 얘를 지금 바꿔서 간게 요거까지니까 ns 한 번에 넣어요. nu라고 할게요. 여기는 nu. 저기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얼마야? 5가 될 거야. 다섯 개의 원소. 그리고 빼기예요. 빼기 na 빼기 nb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돼요? A와 B의 곱사건 교집합이라고 할게요. 얘는 날아가더라. 정리하면 NA와 NB의 합은 얼마? 5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선생님, 곱사건에 대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A와 B에 대한 걸 구성을 이렇게 하나요? 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얘의 의미는요, 단순하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야. 그렇죠? 그러니 얘들은 어차피 0을 포함하고 자연수에 대한 것들로 분할이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NA 더하기 NB는 5가 된답니다. 그러면 NA 5가 될 때요. 여기는 0이면 되고요. 그냥 더하기로 생각하는 거야, 숫자로. 얘가 4개가 되면요. 얘는 하나가 오면 되고요. 얘는 3개가 오면 얘는 2개가 오면 되고요. 얘는 2개가 오면 얘는 3개, 얘는 1개가 오면 얘는 4개, 얘가 0이 오면 얘는 5개가 오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합의 어떤 관계를 보지 말고 원소의 개수에 대한 관계만 떠올리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낯설어서 은근히 틀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뭐야? 얘가 5개고 얘가 0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체 원소의 개수는 이미 5개로 결정이 났다니까? 얘는 5개 중에 5개를 가져와요. A로. 얘는 원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지? 얘는 공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걸로 끝이야. 두 번째. 원소 몇개 가져와야 돼요? 4개. 5개 중에 4개 가져옵니다. 얘는요. 5개 중에 몇개 가져와요? 1개 가져옵니다. 얘가 이 친구랑 지금 겹치는 게 되든 아니면 겹치는 게 없든 상관이 없다고요. 그냥 나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로만 나눈 거야. 알겠니? 느낌 오시죠? 5개 중에 3개, 5개 중에 2개. 얘는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3개. 얘는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4개. 얘는 5개 중에 5개. 됐다. 1개고요. 25개고요. 1개, 25개. 요거 10, 10, 100. 얘도 100. 126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25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확률이잖아. 자, 그러면 분모가 중요합니다. 분모를 어떻게 갖고 갈까? 잘 보세요. A와 B라고 하는 걸 부분집합으로서 택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의 그 전체 집합의 원소가 있고요. A라고 하는 게 그들 중에서 그냥 자유롭게 부분집합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A를 구성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세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B라고 하는 것도 B를 구성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체크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A도 2, 4일 수도 있고, B라고 하는 것도 2, 4, 5,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거라고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A라는 그 부분집합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세요? 저 원소의 입장에서 내가 A로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를 선택하는 거잖아. 두 가지의 경우의 수. 그래서 2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의 입장에서 2가 될 거고요. 2의 입장에서 2가 될 거고, 3의 입장에서 2가 될 거고, 4의 입장에서 2, 5의 입장에서 2야. 이게 다섯 제곱이죠. 괜찮아요? 2의 다섯 제곱. 그래서 2의 5제곱과 2의 5제곱이 오고요. 약분을 합니다. 126으로 약분을 일단 해놓고 2의 4제곱에 2의 5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약분해요. 얘 63이 와야 되고요. 하나는 2의 3제곱, 하나는 2의 5제곱이 와야 됩니다. 괜찮아? 그럼 이 친구는 2의 8제곱, 더 이상 약분은 불가능하겠네요. 63이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얼마야? 256이죠. 정답은 256분의 63이다. 할수 있겠어요? 이 문제는 교집합을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집합이 어떤 상황일까? 내가 집합 A와 B가 어떤 모습일까? 이걸 떠올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원소의 개수로 심플하게 가면 되는 거죠. 겹치는 게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는. 자, 그래서 26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27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계산식 치고는 조금 어렵긴 했는데 2차 함수 갑자기 나오고요. 그죠? 자, 한번 해보자. 두 사건 AB에 대하여 PA는 다음과 같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럼 뭐 문자를 좀 간단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여기부터 바꿔주면 좀더 편하겠죠? A와 B라도 날릴 수 있으니까.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는 1-PB.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뭐라고 하시면 돼요? PA 곱 B라고 하는 건 3분의 PA구나. 여기다 넣어. 3분의 PA다. 돼요? 그러면 3분의, 요거 정리합니다. 2에, 요거 이제 지금 제가 경우의 수로 여기 위에 썼는데, P로 해야죠, P. 확률이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3분의 2의 PA가 될 거고, 맞습니까? 그런 다음 얘들끼리도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요거 이쪽으로 넘길까? 더하기 PB가 두 개가 됩니다. EPB는 1 이렇게 됐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얘의 최댓값을 물어봐요. PA하고 PB의 최댓값을 물어본다는 건 변하는 값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 PA 곱하기 PB가. 그러면 어떤 걸 변수 처리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식을 통해서 최댓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 PA를 내가 스몰 P라고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P. 괜찮아? 자, 그러면 더하기 2의 PB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EPB는 요거 넘겨요. 1 마이너스. 3분의 2 스몰 p라고 해놓고 요거 넘겨. pb는 2분의 1에 빼기 3분의 1 p라고 바꿔줍니다. 할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 pb도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스몰 p에 대한 걸로 표현이 된 거야. 그럼 써보자. pa는 스몰 p고요. pb는 얘 넣으면 돼. 2분의 1 빼기 3분의 1 스몰 p 이런 식으로 얘의 결과를 내가 f 스몰 p라고 표현하자.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p는요 함수 그 확률 값이잖아요. 그러니 0부터 얼마까지밖에 안 된다? 1까지밖에 안 되더라. 정의역이. 그럼 얘는 지금 몇차 함수예요? 2차 함수야. x축이 있고요. 얘는 0.
그다음 예.

얘는 얼마가 돼야 되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p가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p는 2분의 1 곱하기 3은 p가 될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p는 2분의 3이어야 돼. 0, 2분의 3. 자, 그래프는 위로 불러. 이런 식으로. 괜찮죠?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2분의 3이라는 건 p에 대한 걸로 내가 범위를 잡긴 잡았으나, 실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어디까지밖에 안 그려져요? 1까지밖에 안 그려져. 어디부터? 0부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서술형으로 쓰거나 뭔가 좀더 추가적인 문제를 풀어간다, 그러면 요 영역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참고로 뭐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도 괜찮고요. 할수 있을까? 그러면 이 안에서의 최대값은 여기에서의 제일 높은 값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행히 뭘 포함하고 있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과 2분의 3의 딱 평균, 4분의 3이라는 값이 뭐가 되는구나? p가 되는구나. 여기는 이제 x가 아니라 변수를 p로 하는 게좀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4분의 3을 집어넣어요. 4분의 3, 2분의 1 빼기 3분의 1의 4분의 3. 됐어? 쭉쭉. 그럼 4분의 2에서 4분의 1뺄 거니까 4분의 3의 4분의 1입니다. 정답은 16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괜찮죠? 변수에 대한 걸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의 관계식을 통해 그 변수들에 대한 함수로 설정하는 거. 이 참수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낯설죠, 조금. 계산하는 과정들이. 물론 이 문제에서 요거는 큰 의미가 없긴 하나, 어차피 그 최대값이 되는 꼭지점에 대한 게 0과 1 사이에 있기도 해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요런 디테일을 좀 챙겨놓으셔야 돼요. 수학은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교 가서 정말 그 1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증명을 하는데 그 증명에서 너무 당연한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자명한. 그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만큼 수학은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걸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가정하고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저도 수학을 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27번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8번으로 가보죠. 자, 28번도 또 중요한 문제인데,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홀수이거나 9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을 보세요. 질문, 발문. 곱이 뭐이거나 홀수이거나 아 또는이구나 9의 배수일 확률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장을 뽑아요. 그렇게 해서 홀수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 첫 번째 사건 A, 두 번째 사건 B라고 놓겠습니다. A에 대한 걸 체크해보자. 경우의 수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1, 3, 5, 7, 9. 홀수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동시에 뽑아요. 동시에 2개를 뽑아서 2개를 곱해. 그랬더니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홀수 중에 몇 개를 뽑으면 끝나요? 2개. OC야. 너무 편하죠? NB.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개를 뽑았더니 얘가 9의 배수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두 개가 각각 3의 배수이면 되겠죠? 아니면, 하나가 뭐이면 되는 거야? 9이면 되는 거야. 여기 9까지 있거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1부터 9 사이에 3을 약수로 갖고 있는 것만 써볼게요. 그게 뭐야? 3, 6, 그 다음에 뭐 9는 별개긴 하지만, 얘예요, 얘. 3, 6. 그러면 9가 없으면서 9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한 가지예요, 일단. 여기다 쓸게. 3, 6을 뽑은 경우. 동시에니까 순서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뭐 9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게 없습니다. 요거 2개 곱해야 9의 배수가 되는 거고,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9를 넣어야 돼.

그럼 생각을 해봐요. 1. 구도 될 거고. 2. 구도 될 거고. 3. 구도 역시 되죠. 4. 구도 되고요. 5. 구도 되고요. 6. 구도 되고요. 7. 구도 되고요. 8. 구도 됩니다. 이렇게 다 적은 이유는 이따가 처리해 줄게 있기 때문이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겠다. 그래서 1 더하기 8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얘 또는이잖아. n, 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 b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얘 10개야. 얘 9개야. 겹치는 거 빼야 돼요. 겹치는 건 무슨 의미야? 얘는 홀수들로만 구성된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안 돼요. 3, 6. 얘는 홀수, 얘는 짝수. 땡. 홀홀. 오, 되는구나. 맞죠? 얘는 어차피 9가 홀수니까 요것들만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몇 가지예요? 4개에 요 나머지에선 안 나오니까 그냥 4만 빼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얼마? 15가 될 거예요. 전체는 9개 중에 동시에 뽑아요. 92. 98에 72, 2로 나누니까 36분의 15가 될 거고요. 3으로 약분 가능하네요. 얼마야? 12분의 5가 되겠다. 그리고 최종 답은 12분의 5. 이렇게 끝내시면 충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겹치는 것도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뭐의 배수이다.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는데 소인수분해의 어떤 케이스 분류가 되게 필요해요. 큰 숫자를 먼저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것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거나. 그죠? 그래서 얘도 3 곱하기 3, 소인수로 3, 3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끼리의 곱, 아니면 9가 하나 그냥 충분히 다 가져간 상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29번이에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자, 이것도 좀 별표를 치시고요.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별표. 있는 그대로 풀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 내신 고득점 도전 문제도 보면 문항 위에 그게 있죠. 그 단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셈 정리로도 풀긴 풀 건데, 덧셈 정리 말고 다르게도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게 더 좋긴 한데. 자,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데 각각 A, B라고 하고요. 방정식 얘들은 0이 실근을 가질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의 식이 곱해져서 0이 된다. 그러면 얘들이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가 0, 얘가 0이 되는 게 뭘로 연결돼야 돼요? 또는으로 연결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가 0 되는 거에서 실근이 나올 수 있고요. 얘가 0 되는 데에서 실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 앞에 있는 데에서 실근이 나오는 것 또는 뒤에 있는 데에서 실근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 사건이 A 사건이 될 거고요. 얘가 B 사건이 될 거야.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N A 합 B죠. 뭐 확률이니까 P A 합 B를 구하면 될 건데 어쨌든 이렇게 했다는 건 결국 N A 더하기 N B 빼기 N A 곱 B를 처리해 줘야 된다. 맞아요? 이대로 풀어볼게요. 이게 첫 번째 풀이야. NA. 여기서 그냥 실근 갖게끔 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EB는 0.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써. A제곱 마이너스 8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러한 A, B이면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 A제곱 8 B가 될 거예요. 그럼 B부터 하자. 그래야 A의 범위가 확확 줄어들거든요. 얘는 순서상 적으면 1. 그럼 여기 8이죠. 그럼 8보다 커야 돼. 뭘 제곱했을 때 제일 작게 되는 게 뭐예요? 3이잖아. 3의 제곱. 그럼 다 돼.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로 올려. 자, 16입니다. 그럼 A가 4부터 가능하죠? 돼요? 3으로 올려.

0: 24예요. 그럼 2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 5.
0: 4. 48에 32거든요. 그러면 5는 안 되고 6이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지금 사건 A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A 사건에 대한 접근. 자, B 한번 해볼까요, B?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AX 빼기 EBX 더하기 3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A 빼기 EB의 X는 마이너스 3.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뭐 얘가 정수해야 된다, 뭐 자연수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게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여기가 0만 아니면 다 돼요. 얘가 0이잖아요? 그럼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있나? 그런 걸 만족하는 x 값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 실근이 존재한다는 건 x 값이 a 빼기 2b분의 마이너스 3인데 얘가 뭐가 아닌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야? 0이 아닌 상태여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니까 뭘 빼면 돼요? 2, 1 빼는 거야, 이건. 그죠? 그 다음 4, 2, 그 다음 6, 3. 맞아요? 1, 2, 3 넣었을 때 여기 두배된 거. 그러면 이게 다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뺀 나머지 B에 대한 거다. 괜찮습니까? 아, 그럼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에다가요. 그다음 얘는 요거 세 개를 이제 빼는 거라고 했죠. 근데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다 되는 거였잖아. 그럼 36에서 요세 개를 빼요. 몇 개야? 33개야. 자, 그다음 겹치는 거 빼야 되겠죠? 얘도 만족을 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이 중에서 뭐만 빼면 되겠어? 얘들만 빼면 그게 다 된다고요. 요거 빼야 돼. 그다음 어디 있어요? 또 6, 3. 요것도 빼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빼요. 그럼 얼마야? 43에서 8을 뺄 거니까 35가 될 거고요.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36. 그래서 얘가 그냥 있는 그대로 정답. 약분 더 이상 안 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근데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봐. 얘를 얘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A 합 B의 여사건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솔루션. 그럼 이 친구는 1에서 n에, 아이고, 이거 그냥 이렇게 바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A의 여사건 곱 B의 여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근으로 따졌을 때 얘도 실근을 갖지 않고. 얘도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실근 갖지 않는 건 아까 저기 앞에 했지만 얼마 있었어요? 2, 1, 4, 2, 그다음 6, 3. 근데 얘는 실근 안 가지려면 이 판별식이 반대로 돼야 되잖아. A제곱 마이너스 그다음 8B가 0보다 작아야 된다. A제곱 8B. 자,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잖아. 얘에 대한 여사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로 가요. 그럼 이 친구도 만족하고 요것들 또 만족하는 것 중에 꺼내야 그게 답이겠죠. 여사건이다. 그럼 요거 1 넣어봐요. 되지. 요거 돼요. 자, 2 넣어봐요. 16에다가 4 넣으면 16인데 요거 등호 없으니까 성립 안 해. 얘 넣어봐요. 24에 36이야. 요것도 성립 안 해요. 어? 둘다 만족하는 건 뭐구나? 얘구나. 36개 중에서요. 안 되는 거한 개예요. 그리고 전체가 36개. 그러니 답은 36분의 얼마? 35가 나오겠죠. 지금 저 엄청 많이 썼죠. 근데 여사건으로 하니까 어때요? 한 줄로 나와. 이해됩니까?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여사건의 힘. 특히나 이러한 수식, 어떤 A라는 식과 B라는 식을 곱했을 때 0이 되는 건 내가 덧셈 정리로도 풀수 있고요. 여사건으로도 풀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기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고득점 문제들 중에 여사건 파트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야 다음 시간 문제풀이가 도움이 됩니다.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열심히 고득점 문제들 풀어봤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를 맡은 박보미입니다. 네, 오늘은 3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엄마랑 많이 노는 편인데 이제 친구가 엄마이고 남편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뭐 하자고 제안하는 쪽은 항상 접니다. 예, 엄마는 제가 바쁘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자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령 엄마 내일을 뭐 점심 어디 밖에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제도 나갔다 오고 그랬는데 피곤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 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내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나가기 귀찮은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 갈까? 그러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 가자 그래도 괜찮다 좋다라고 말하고 또 그걸 취소해도 괜찮아 좋다라고 말합니다.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건 이 라디오를 듣다가 라디오에서 나온 얘기였어요. 많은 어른들이 괜찮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오프닝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엄마한테 그리고 시부모님들한테도 이 괜찮다는 얘기를 뭘 해도 다 괜찮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닥 정말 일어나면 너무 괴로운 일들 빼고는 뭐 누가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 빼고는 사실은 다 괜찮은 게 맞는 것 같아. 즉 뭐냐면 이 시험을 보는 것도 말이죠. 아, 잘 봐야지 맞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험 내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 번에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한 5과목씩, 6과목씩 그리고 1년에 4번씩 그럼 모두 몇 과목을 보는 겁니까? 그 중에서 매번 잘 볼 수가 없겠지. 잘 못 볼 때도 당연히 있겠지. 모의고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목, 잘 보면 어떤 과목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야 되고 잘할 때도 좋아서 괜찮은 거고 네 못할 때도 그게 그렇게 또 인생의 큰일은 아닌 거야. 그래서 괜찮다.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내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게 크더라고. 제가 주말에 또 친구 딸을 만나고, 주말이 아니죠. 예, 뭐 저녁에 며칠 전,

저녁에 친구 딸을 만나고 왔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더라고.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막 하는 거야. 너무 압박감이 큰 거야. 근데 어떻게 실수를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많은 과목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로 3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진짜 어떤 학생들은 진짜 막 슈퍼맨 같아가지고 단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1등급으로 막 1등으로 쭉쭉쭉쭉 찍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진짜 대단하지. 내가 봐도 부럽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또 그렇게 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다독이고 괜찮다고 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오늘 이번 시간 3단원 08 문화의 이해 이 파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서 수능에서 출제되는 건 여기도 두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문화의 이해 파트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야. 뭐냐면 문화의 의미. 그래서 뭐 있어?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화의 속성. 속성이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학공, 전축, 변 해서 다섯 가지 문화의 속성이 있지. 그리고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말해보자면, 그냥 외워야 되는데, 총비상! 예, 비상이야, 비상! 총비상! 이렇게 해주세요. 네. 각각 총체론적, 비교론적, 상대론적 관점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이해라고 나와 있죠. 즉, 문화의 태도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있지. 너무나 잘 아는 거. 통합사에서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화 상대주의,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그렇지, 예지. 100%. 수능에선 태도, 예, 100%지. 학교 시험은 어떻겠어? 당연히 여기 나오겠지. 그러면 의미도 따로 한 문제. 범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한다면 이제 범위가 뭐 거의 막 많긴 해서, 1학기 때한 2단원까지 할 것이고, 2학기 때 거의 전범, 아니, 1학기가 아니라 1차 시험에, 1학기 1차 시험에 한 절반 정도 할 것이고, 2단원 정도까지. 예,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거의 한권다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범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다 물어본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가지고도 단독으로 한 문제 낼수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기본 문제나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관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지만 학교 시험에서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두 후보 네 가지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아니, 하나씩 가볼 겁니다. 학습 목표,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지 보면서 할 겁니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그냥 선지로 너무 많이 나와요. 문화의 속성, 관점, 태도. 그쵸? 그러면 문화의 의미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예. 문화의 의미. 문화라고 하는 말 너무 많이 써. 문화 상품권, 문화 생활 좀 하자 좀. 예, 문화인. 이건 바로 다 고상하고, 문화 예술.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우고 특별한 것이라고 하는 문화. 그렇게 의미가 쓰였을 때는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에 비해서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으로서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 우리가 명절을 지내고 김장 김치를 만들어 먹고 이런 하는 모든 것들 그렇게 말할 때 한국 문화,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 이슬람 문화라고 말할 때그 문화가 뭐예요? 넓은 의미다. 어려운 내용이 없겠습니다. 아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보겠습니다. 미추친 기억, 니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이라고 했고 학교 시험이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낼 거야. 지역 문화, 제주도 지역의 문화 하면 세련되고 특별하고 고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 양식의 총체인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 생활 좀 누리자. 한 시민단체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문화는 뭔가 문화 예술 뭐 이런. 그래서 여기는 좁은 의미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뭐냐면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고상하고 세련되고 특별한 뭔가 평가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지. 해 볼까요?

기억. 넓은 의미다. 그렇죠? 예. 니은에서의 문화는 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생활 양식의 총체. 어디? 기억이지. 그치? 네, 틀렸습니다. 기억에서의 문화와 달리 니은에서의 문화는 세련되거나 고급스러운, 그렇죠. 뭔가 평가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에서의 문화와 달리 기억에서의 문화는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화권, 저 문화권, 어떤 지역 문화권 또는 이러한, 이거 뭐야? 문화 생활할 때이 문화권, 문화 생활할 때 좁은 의미의 문화권, 문화의 속성 자체가 뭐야? 학습성이야. 그래서 한국 문화 하면 설날에 만나서 세배하고 이런 거다 배운 거잖아. 그렇지. 젓가락질 쓰고 막 이런 거다 배운 거잖아. 따라서 이 문화권, 저 문화권 간에 문화의 속성 자체로 학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써보자면,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다라고 말해도 틀린 거예요. 네, 사회적 행동이 바로 여기도 이렇게 썼잖아. 사회적 생활 양식이 문화가 되는 것이고, 모든 행동? 다시 말하면 허품을, 이건 문화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의미 살펴봤고, 이제 문화의 속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속성, 문화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화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성, 공유성, 전체성, 축적성, 변동성이야. 이 5가지가 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돼. 학공, 전축, 변하고 5가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문화는 하품, 이런 거 문화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인간의 모든 생활, 인간의 모든 행동이 문화가 아닙니다. 사회적 행동이 문화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배운 거. 배운 거. 그래서 선천적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학습한 거. 그래서 이걸 바로 학습성이라고 한다. 문화를 학습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끝. 뭐 어려운 거 없고. 두 번째. 문화는요. 다수가 공통적으로 누려야지 문화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뭐 그런 건 문화라고 하지 않는 거야. 다수가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공유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공유성은 출제가 많이 되죠. 바로 어디? 여기 특징과 관련된 부분들이 숫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원의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즉,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되게 많잖아. 다시 말하면, 뭐 밥을 먹을 때 어떤 상차림에 나오든 김치가 올라가 있어. 그래서 김치 먹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반찬을 딱 차려놓는데, 김치 없어? 왜 김치 안 올라왔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김치 없으면. 사고와 행동에 동질성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게 동질성, 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바닥이 뜨뜻해. 예, 자꾸 냉기가 올라오고 막 이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맨발로 잘 생활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있고, 그래서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한겨울에도, 양말 신기 귀찮은데? 잠깐 마트 갔다 오고 편의점 갔다 오는 건데? 그래서 슬리퍼 신고 패딩만 걸치고 막 나가는 사람들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대요. 아니, 패딩 입었으면서 왜 양말 안 신고 저 맨발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왜냐면 항상 바닥이 따끈따끈한 데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양말을 안 신고 있어. 신발을 벗을 뿐만 아니라 양말도 안 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해서 누구나 슬리퍼 신고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어. 쟤 집에서 뛰어나갔구나.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것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해. 쟤네 왜 저래가 아니야. 예측하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화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여기 키워드 할게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지. 김치 먹는다라고 하는 문화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하고 관련이 있어? 사계절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랑도 관련이 있는 거야. 쌀을 주식으로 하면 거기에 반찬을 같이, 채소 반찬을 곁들여 먹어야 영양분이 풍부한 식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동남아처럼 사계절 내내 채소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겨울에 어떻게 초소 반찬

없지? 겨울이 되기 전에 이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겨울 내내 먹자. 이렇게 된 거라고. 따라서 김치라고 하는 그 문화는 그냥 동떨어져서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식문화, 계절, 이런 것과 다 이렇게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전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으로 인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분이 바뀌면 다른 부분도 연쇄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모든 게 전자상거래도 하고 전자상거래라니까 또 택배업이 발달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 그래서 연쇄적인 변동을 초래한다. 문화는 어때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죠. 그렇죠? 고정불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바로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좀 상상도 안 되지만 우리 할머니 시절에는 사진 보고 결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진 보고 결혼식 처음 만난 거야. 근데 우리 할아버지 잘생겨가지고 딱 그날 좋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결혼 문화 없잖아. 그래서 문화는 고정 불변하지 않고 변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뭐예요? 네, 학공 전축 축적성입니다. 축적성. 그래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여기에다가 표시.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서 점점 더 풍부해진다. 이건 바로 문화를 발전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축적성의 대가입니다. 정말. 예. 외국에서 피자 들어왔잖아. 외국에서 피자 들어왔는데, 피자가 그냥, 무슨 불고기 피자, 거기, 뭐, 무슨 토핑을 그렇게 많이. 저는 그냥 오리지널 이게 좋던데, 끝에 빵이 맛없다고 거기다 막 고구마도 넣고 막. 이게 축적성입니다. 고구마 넣은 것보다 저는 그냥 빵이 맛있던데. 치킨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치킨 하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치킨 미국에서 들어온 건가? 어쨌든, 치킨도 우리는 막 짜장 소스도 바르고, 막 치즈도 뿌리고. 거기다 요즘은 치킨하고 그게 느끼하니까 떡볶이를 같이 판매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축적성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 축적성의 대가야. 세대 간 전승되면서 다른 요소를 계속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점점 풍부해지는 거야. 이게 바로 축적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승될 때는 언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전승되죠. 그쵸? 상징 체계를 통해서. 상징 체계를 통해서 세대 간 전승되면서 문화가 발전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문화의 속성은 문제 여러 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도 출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을 퀴즈처럼 어렵게 하면.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뭐 서술형도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문화의 속성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별이나 연령, 출신 지역과 상관없이 진짜 뜨거운 국물 마시면서 시원해, 시원해, 탕에 들어 시원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네. 어색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 사실을 이걸 시원하다라고 하는 건 배운 겁니다. 그렇잖아. 예. 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분명히 뜨거운 콩나물국 먹으면서 시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아, 이 감정을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목욕탕에 가서 이러면서 아빠랑 막 엄마랑 막더 시원해. 아, 이거 시원하다. 개운한 뭔가 이런 느낌을 시원하다고 하는 거구나 하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학습성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강조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하면 문화는 문화의 속성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어떤 문화의 속성으로 낼지를 딱 판단할 수 있게 줍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야. 외국인들은 너네 거짓말하냐? 이렇게 한다는 거야. 즉, 뭐야, 이거. 외국인들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아주 뭐, 시원해. 라고 하면, 뭐 들지도 않아.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목욕탕에 갔다,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할수 있는 거지.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건 공유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성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준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이상하다. 이게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공유성이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들. 우리 교재에 이제 문화의 속성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겹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이게 뭐예요? 문화는? 그렇지. 선천적인 거 아니다. 했습니다. 학습성. 두 번째, 시간이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대요. 그렇죠. 변동성이죠. 문화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렇죠. 여기, 공통적으로 향유하는 거야. 공통적으로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이해할 수 있어. 한겨울에 패딩 입고 맨발로 나가는 걸. 바로 그거야. 이게 바로 공유성. 외국 사람들이 이상하다. 쟤네 왜 저래? 이러는 거고. 다음 가볼게요. 문화는, 여기 있죠? 세대 간 전승돼요. 그러면서 점차 종류가 다양해지고 풍부해져요. 그렇지, 축적성. 문화가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각 부분이 있고 부분이 있고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총체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 전체성.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의 문화의 차이에 따른 오해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야? 우리 수능특강에 나온 거야. 오해가 발생. 쟤네 왜 저래? 쟤네 왜 저거 뜨거운 걸 보고 시원하다고 해?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바로 공유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 방식에 동질성을 갖게 한다. 오, 시원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뜨거운 데 있으면서. 이게 바로 공유성. 우리나라가 뭐 됐냐면 공업화가 됐어. 공업화가 되면서 가족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즉,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설명할 때 공업화와 관련 지어서 설명해. 왜? 얘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전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능에 의해 나타나는 인간 행동이 문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에는 뭐가 적합하겠어요? 그렇죠. 본능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문화가 아니야. 선천적이고 본능적인 건 문화가 아닙니다. 눈 깜빡깜빡 이런 거다 문화 아닙니다. 뭐예요? 학습성.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대방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어. 제가 우리 집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겠구나. 뭐 예측도 안 하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들어. 저 어디서 예전에 막 그런 프로 많이 볼 때,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들어가는 거뭐 미치겠어. 그렇죠. 이게 예측할 수 있는 건 공유성.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도 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네, 부각되어 있는 문화의 속성이 여기 두 개, 여기 두개 있네. 네, 공통적인 거 뭔가 찾아야 되겠네요. 가보겠습니다. 가쁘게서는 어느 집에 가더라도 손님이 오면 자기 집에서 직접 만든 전통주를 한잔 따라주는 풍습이 있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한잔 따라주는 풍습이 있다. 뭔지 딱 오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각 가정은 자기 나름의 전통주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은요, 시어머니를 통해 며느리에게만 전수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 조금 다릅니다. 뭐가 나타나 있어요? 술을 만드는 그 기술. 그게 문화지. 그게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또 가르쳐 주고. 그렇지. 학습성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학습성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뭐겠어? 그렇지. 봐. 어느 집에 가도 전통주를 만들어, 그 나라는. 그거 바로 공유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공유성과 학습성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두 번째, 외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폭죽놀이를 즐긴다. 얘기도 되네요. 외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폭죽놀이를 한다. 이걸 공유하고 있는 거네. A가 공유성이겠네. 그렇지 않아요? 해마다 설날이 되면 마을이 떠나갈 정도로 시끄럽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놀라지 않게 미리 창문을 닫아둡니다. 이렇게 해서 새해 첫날에 폭죽놀이를 하는 것은 요란한 소리를 통해 나쁜 기운을 쫓아낼 수 있다고 믿는 그들의

민간 신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폭죽을 막 터뜨리는 문화가 민간 신앙과 관련 연결되어 있다. 뭐겠어요? 맞아, 전체성이지. 수능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처음에는 약간 어려워요. 이게, 분명히 안 나타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뭐 축적성 있습니까? 문화가 변동했다. 그런 거 없잖아. 예. 따라서, 이게 어느 집에 가더라도, 또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폭죽놀이를 즐긴다라고 하는 건다 공유성을 이렇게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A는 공유성이고, B 학습성, C가 전체성, 이렇게 하고 풀면 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지.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문화 요소의 분류인데요. 이거 너무 선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문화의 요소에는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물질 문화인지 비물질 문화인지 물어보는 거 정말 선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물질 문화는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된 각종 도구,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도 물질 문화고, 우리나라 한옥도 물질 문화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옷도 물질 문화가 되는 것이고, 또 이거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나가면 편집 기술이니까 기술도 물질 문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비물질 문화는 뭐겠어요? 예, 각종 제도 또는 규범 또는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물질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통주 제조 기술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겠어? 물질 문화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민간 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종교와 아니 종교 뭐 암튼 민간 신앙 뭐냐면 비물질 문화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 그렇지? 두 번째 가볼게요. A는 후천적으로 학습, 아니지, B지? 틀렸어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B는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아니야, 학습성이야. 예, 문화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전체를 이룬다. 그냥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이건 C. 그래서 틀렸고, 다음. 외국의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가운데 물질 문화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와, 이거 되게 좋은 거네요.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데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 전체성의 예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성의 예로 이거야. 세탁기가 발명됐어. 뭐 세탁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기밥솥, 뭐 청소기, 막 이런 게 발명됐다.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발명이 돼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누군가 한 명은 가사 일을 전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준비를 해. 그리고 일하러 나갈 사람 반일 든일로 일하러 나가면 그다음부터 그거 설거지해야 돼. 그리고 나서 빨래하고 예, 뭐 혹은 집안 청소를 하고 또 점심 준비를 해. 그러면 점심 그걸 막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뭐 집안 청소건 빨래건 또 하고 또 저녁 준비를 해. 예.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이걸 전담해야 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하는 그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드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이 전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지. 어떻게 해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합니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는 여자가 그냥 집안일을 전담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해서 바깥일은 남자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야. 누가 그냥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됐어? 양성, 평등, 의식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볼게요. 이 세탁기가 뭐야? 세탁기가 바로 이거지. 의식주와 관련된 도구 기술. 이게 물질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양성평등 의식이라고 돼 있어. 이게 비물질 문화지. 어떤 한 나라가 외국에서 세탁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의식은 난안 받아들일래.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야. 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전체성이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전체성은 문화 요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문화의 변동이 비물질 문화의

변동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따라서 전체성으로 물질문화와 비물질문화 중 물질문화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이것만 가져올 거야. 이건 안 받아들이겠어.가 안 된다고. 따라서 이게 틀린 거죠. 아주 좋은 선지입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건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예, 공유하고 있으니까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A가 적합하다. 공유성.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이제 다음 3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문제 유형을 수능에서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밑줄 그어놓고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봐, 선지를 보면 첫 번째 선지는 문화의 의미가 나왔어. 두 번째 선지는 문화의 태도가 나왔어. 세 번째는 관점이 나왔어. 네 번째는 바로 문화의 속성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나오는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태도도 안 하고 관점도 안 했지만 할수 있다고, 이런 문제 유형. 한번 해볼까? A국에 유학을 간 B국 국민 갑은 우연히 길에서 만난 현지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갑은 A국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손님 접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는데, 현지 친구가 가만, 방에 있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밥 먹는 거야.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그죠? 너 방에 있어. 그리고 우리끼리 먹어. 그래서 A국은 많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진짜 이 나라는 다르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후 하숙집에 돌아온 갑은 A국의 손님 접대 문화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A국 사람들이 처한 맥락에서, A국 사람들이 처한 맥락에서 그 문화가 갖는 의미를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식량을 구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에서 생활해 온 A국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갈때그 집에 괜히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식사 안 한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자연스럽게 식사를 권하지 않게 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기억에서의 문화는 손님 접대 문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 손님 접대 문화라고 할때이 문화는 좁은 거야, 넓은 거야? 그렇지, 생활 양식의 총체지. 사람들이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생활 양식의 총체로서의 문화가 됩니다. 따라서 그렇죠,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좁은 의미의 문화 뭐라고? 고상하고 세련되고 문화 예술 특별한 거 평가적 의미 담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니은. 왜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뭐지? 문화를 평가하는 거야. 아직 이제 그 다음번에 할 거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열을 평가하는 거야. 우리 문화는 우월하고 니네 거 열등해. 이렇게 평가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봐. 와, 진짜 독특한 문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대. 이게 우리 건 우월한데 쟤네 열등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진짜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평가해서 열등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에 기인한다라고 하면 안 돼. 그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그 사회의 입장에서 탐구해봤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 연구의 관점. 이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따라서 맞아요. 최근에 문제, 그 수능의 문제 유형은 문화 연구의 관점이 출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선지 하나로 쭉 들어가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맞는 얘기가 되고요. 마지막에 가볼까요? 네, 마지막에. 오케이. 리을에는 특정 개인만 갖는 생활 양식이 문화가 아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문화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개인만 갖는 건 문화가 아니야. 그럼 문화는 뭐 해야 돼? 어떤 개인이 갖는 건 문화가 아니야. 다수가 공통적으로 향유해야 돼. 즉, 여기 공유성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공유성 드러나요? 드러나지. 뭐야? 집주인이 내 친구가 식사를 권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생각해.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멋졌고, 괜히 왔다. 막 이러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 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이렇게 5번 고르시면 되겠고, 문화의 속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전형적인 패턴. 그리고 이것처럼 선지 여러 개 섞는 거, 미리 살펴봤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연구하는 관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제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뭐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먼저 크게 써봐. 총, 비, 상.
그렇지? 이건 총체론적 관점, 얘는 비교론적 관점, 지금 벌써 나왔어요. 상대론적 관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문화를 바라볼 때왜 총체론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문화가 총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총체성 안 배웠는데요? 이 총체성이 전체성이야. 전체성이 뭐라고?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체성을 가지고 있고 총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를 바라볼 때도, 문화를 연구할 때도 다른 부분과 연결성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고, 문화는 또 어때? 보편성을 가졌고 어느 사회에서나 장래 문화가 있어. 그런데 나라마다 달라.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나라마다 결혼식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건또 다양해. 이걸 비교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문화는 원체 다양해요. 앞에도 봤지. 손님이 왔는데, 너 방에 기다리고 있어. 라고 우리끼리 밥 먹고 올게. 라고 하는 문화도 있단 말이야.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앞에서 뭐 어떻게 봤어? 그 사회의 입장에서 봤지. 그게 바로 상대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볼게. 전제. 전제. 문화의 각 구성 요소는 무슨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돼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총체론적 관점이야.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나라 사계절, 그다음에 우리나라 식문화 또는 불교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김치 먹는 문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전체성, 같은 말로 총체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문화를 연구할 때는 다른 부분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거지. 그치? 바로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각 구성 요소가 갖는 의미를 다른 문화 요소 및 전체와의 유기적인 뭐? 관련 속에서 보는 거야. 기후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식문화랑은 어떤 관련이 있지? 그래서 관련 속에서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화는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맥락을 살펴봐야지 어떤 부분만 보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초래할 수 있는 편협하고 왜곡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론적 관점 하고 나왔어. 지금 말한 것처럼 비교론적 관점은 왜 나타났어? 그렇지. 문화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뭐 해보자? 문화를 비교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국수를 먹는다. 보편적이야. 어떻게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수를 먹는 방식은 너무 달라. 찬 국수도 있고, 비벼 먹는 국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재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면서 문화가 가진 공통점. 과 차이점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뭐? 자기 문화를 더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렇잖아요. 예, 비교해 보면 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수 있잖아. 비교해 보면 내 성격이 어떤지 뭐 등등.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수 있다.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해당 사회를 향유하는 그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 예,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보자. 이게 바로 뭐예요?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문화는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하면 안 돼. 어떻게 저래? 손님 데려다 놓고서는 혼자만 방에 있으라고 그러고 진짜 이상하다. 진짜 열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화는 뭐가? 평가가 아니야. 진짜 열등하다. 예의가 없네. 이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가서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갑은 A국과 B국의 인간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시하는 상황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두 나라 모두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두 나라 모두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 지연과 혈연을 중시하고 상호작용에 있어서 공통의 이익 추구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관계 형성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A국은 연령을 중시하고 그리고 B국은 능력을 중시한다. 얘가 모두 이게 보편적이고 얘가 뭐예요? 차이점이지. 그러니까 무슨 관점? 비교론적 관점이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단독 문제 봐야 돼.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니까. 문제 딱 주어집니다. 뭐라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A, B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지. 비교론적 관점인지, 총체론적 관점인지, 상대론적 관점인지 생각하고 키워드 딱 찾아봐야지. 갑은 높은 산과 깊은 강을 사이에 두고 오랜 기간 상호 교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부족 간에 공통적인 문화를 형성하면서도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왔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했다. 뭐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거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거지. 그렇지.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네. 을은 장래 문화를 통해 어떤 부족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고 싶어서 이에 을은 장래 문화의 유래, 정치적 의미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전통적인 종교, 신분제, 수렵 중심의 경제, 문화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 이거죠. 그렇죠?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추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 해볼까? A는 문화가 보편성이 아니라 특수성 아니지.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걸 전제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이고. B는 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죠. 그렇죠? 어떤 부분만 보는 게 아니야. 여기에 장래 문화와 유래 이런 거, 이 부족의 문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전체 속에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협한 이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는 거죠. 다음, A는 B와 달리 우열 비교하고 사는 거예요. 예. 우열 비교하는 건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다음, B는 A에 비해서 그렇죠. 문화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도 보고 신분제도 보고 수렵 뭐 이런 거다 보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한 거고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 이해의 태도죠.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의 유형을 좀 까다롭게 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 안 해야지. 문화 이해의 태도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열.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가 있다. 이게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평가하는 입장이 있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평가하는 입장에 우리나라 문화가 우월해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 문화가 우월해 이게 사대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평가하지 않고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이게 상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가 바로 모든 문화가 그 해당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거지.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이게 다입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평가했네. 자기 문화가 우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자문화 중심주의. 그래서 뭐에 빠져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죠? 그쵸?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국수주의야. 나라 국. 순수할 수. 우리께 순수한 그 자체야. 우리께 우월해. 국제적 고립 초래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른 문화의 우수성을 내세워서 자문화를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고 무엇을 상실할 수 있겠어요? 우리 문화는 열등해. 그렇지. 자문화의 정체성, 주체성을 상실할 수가 있다. 우리 문자 이상해. 다른 나라 문자나 언어가 훨씬 좋아. 그럼 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공통점은 문화를 우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 문화를 평가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평가가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 얘가 바로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나 앞에서 봤던 상대론적 관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문화는 각각의 해당 사회 맥락에서 존재 이유가 있어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면 안 돼? 저 나라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면 가족들이 죽인대. 명예가 중요한가 봐. 그럴 수 있지. 하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극단까지 간 거야. 그래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로 치우칠 경우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간 존엄성 이런 것들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경계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고요.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요 문제 기본 문제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 우리가 다 봤던 선지들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각각은 사대주의,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하나입니다. 확인학습 문제는 뭐냐면 제시된 질문에 대해서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할 때 이거예요. 나머지 두 태도와 다른 응답을 하는 태도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건 어떤 거지? 그렇지, 사대주의지. 그렇지, 사대주의. 사대주의만 예라고 대답하겠지. 다른 나머지 두 개와 다른 태도. 예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A가 A라고 적었는데, 교사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사대주의가 아닌 거네. 그렇지? 그 다음에,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바로 여기는 맞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예라고 답하는 건 누구겠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 문화 우월합니다. 우린 열등하죠. 우리나라 문화 우월합니다. 다른 문화 열등하죠. 둘이 예라고 할 거예요. 나머지 두 태도와 다른 응답을 예만 하겠죠. 뭐라고? 아니요. 문화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돼요. 상대주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요라고 하고 상대주의 C 맞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한 거죠. 뭐냐면 문화 상대주의가 C가 되고 A가 사대주의가 되면 여기도 맞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사대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A가 자문화 중심주의고 B가 사대주의가 되겠네. 그렇지?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도록 할게요. 문화의 다양성. 어떤 거? 그렇지. 문화 상대주의가 됩니다. 모든 문화가 각각의 해당 구성원의 입장에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아니라 C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틀린 거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문화 사대주의야.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선진문물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는 큰 건데. 네, 틀렸고요. 국수주의 나왔네요. 네, 다 체크할 부분들 나왔습니다. 국수주의는 나라, 국, 순수할 수. 그래서 우리께 가장 순수한 그 자체야. 그래서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어. 어떤 거지? 그렇지. 자문화 중심주의죠.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 A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기억에 대한 응답, 자문화 중심주의의 기억에 대한 응답은 뭐지? 자문화 중심주의가 기억에 대해서는 외부 문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가? 아니요. No. 라고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니은, 문화를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가? 자문화 중심주의 뭐라고 그래? 그쵸. Ye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둘의 응답은 어때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틀린 거죠. 마지막 가볼게요. 가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 문화 상대주의지. 그치? 또 어디? 맞아. 자문화 중심주의도 우리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만약에 가에 자기 문화가 갖는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가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NO! 우리는 아니야. 자기 문화 가치 없어. 라고 해서 얘가 뭐가 돼? 사대주의가 됩니다. 비사대주의야. 그럼 교사의 초점이 이게 맞음이 돼버려야 돼. 이해돼?
따라서 얘는 들어갈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얘가 들어가면 여기 맞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네, 문화의 이해 파트, 문화의 의미, 그리고 문화의 속성, 그리고 문화연구의 관점, 태도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하위문화하고 대중문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이번 시간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유전물질부터 시작해서 이제 4단원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4단원 중요도가 꽤나 높은 단원이죠,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문제풀이 해보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단원이니까 걱정 마시고 쌤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이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피스의 실험, 에이버리,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 그러면서 이제 유전물질을 확인한 실험들이 나오거든요. 이 실험은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꼭 나오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둬야 되고, 다음에 DNA의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이중나선 구조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걔네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 염기 조성, 역평행 구조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다음에 DNA의 복제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DNA의 복제 가설 중에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들, 그 다음에 복제 방향성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의 과정 및 결과까지 이번 시간에 한 방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줌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유전물질의 확인과 관련된 실험들에서 첫 번째로 그리피스의 폐렴 쌍구균 형질 전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폐렴 쌍구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폐렴을 일으키는 이렇게 두 개의 구로 이루어진 균이다라는 것이에요. 얘네들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원핵생물이 되는 것이고요. 이 폐렴 쌍구균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이 있는데, 우선 피막으로 둘러싸인 S형 균이 있고요. 그리고 피막으로 둘러싸이지 않은 R형 균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은요, 형질이 다른 거죠. 얘네 그 생물의 특징, 이런 것들 이제 형질이라고 하는데, 형질이 다른 겁니다. 그때 형질 전환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한 생물의 유전 형질이 외부로부터 도입된 유전 물질에 의해서 바뀌는 현상, 이거를 이제 형질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가 어떻게 형질 전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S형균을, 살아있는 S형균을 쥐에게 주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얘는 이제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라는 거네. 이걸 한번 확인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R형균을 집어넣어 봤더니 얘는 살았어요. 피막이 없는 R형균을 주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의 쥐 안에 있는 그 면역작용, 방어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은 폐렴에 의해서 죽지는 않는구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비병원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다음에 이제 열처리로 죽은 S형균을 주사

해봤습니다. 자, 열 처리를 했다라는 것은 얘네들 그 S형균이 죽게 된 것이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역시나 그 결과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그리피스가 이 앞서 실험했던 애들 중을 애들 것을 혼합을 해봤는데 어떻게 혼합을 해봤냐면 열 처리로 죽은 S형균 이것만 넣었을 때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R형균 이것만 넣었을 때도 비병원성이니까 살았습니다. 그쵸. 근데 얘네 둘을 혼합해서 넣었더니 죽게 되었어요, 쥐가.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R형균이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이 갑자기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피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살아있는 S형균이 혈액에서 발견된 이유는 여기 R형균으로 이 죽은 S형균에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가지고 형질 전환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질 전환되는 물질은 그열 처리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져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아, 열에 강한 물질이다라는 아이디어도 얻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그리피스는 이 형질 전환과 관련된 실험을 했는데, 무엇이 유전 물질인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에이버리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피스의 실험과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에이버리를 통해 가지고 DNA가 그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열 처리에서 죽은 S형균의 추출물을 무엇과 이제 섞어줬냐면 우선 효소를 처리하고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시켜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각각의 시험관마다 다른 종류의 분해 효소를 처리를 했는데, 먼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여기에서 형질 전환을 시켰던 그 물질이 단백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단백질을 한번 없애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처리하고 살아있는 R형균과 배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S형균이 관찰이 됐대요. 그 말인즉슨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형질 전환시켰던 물질은 단백질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 마찬가지로 다당류 분해 효소를 처리를 하고 R형균과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S형균이 또 마찬가지로 관찰이 됐어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네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요 다당류, 탄수화물과 같은 다당류도 그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아니야. 그럼 이번엔 핵산으로 넘어가 보자. 그중에 RNA 분해 효소를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R형균과 혼합을 해서 배양을 시켜봤더니 이번에도 S형균이 관찰이 됐어요. 아,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으니까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RNA가 아니구나. RNA 분해 효소 처리하면 여기에는 RNA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질 전환됐다라는 건그 물질이 RNA는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죠. 이제 DNA 분해 효소를 처리합니다. DNA 분해 효소를 처리하고 R형균과 혼합해서 배양을 했더니 R형균만 관찰이 됐대요. 아, 이 말인즉슨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이 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안된 것이죠. 아, DNA를 분해해서 DNA가 없으니까 형질 전환이 안 됐구나. 아,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은 DNA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에이버리가 찾아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찾아냈는지 요 정도만 이해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 실험 자체가 유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버리가 유전 물질이 DNA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 맞다라는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실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가 수용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볼 허시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전 물질은 DNA가 맞아라는 것을 이제 확정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허시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한번 보기 전에 박테리오파지가 무엇인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인데, 자, 얘네들 단백질 껍질과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 유전 물질로 이렇게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러한 애들은 이제 생활사가 어떻게 되냐면,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얘네들이 유전 물질을 쏙 집어넣습니다. 단백질 껍질은 들어가지 않고 유전 물질만 넣어

가지고 이 유전물질을 복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 박테리오파지들을 만들어 낸 다음에 이 세균을 터뜨리고 나서 또 다른 생활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자, 이때 여기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이용을 했냐면은 그 파지의 DNA하고 파지의 단백질을 요 동위원소 32P와 35S로 표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방사성 동위원소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러면 이제 DNA를 32P로 표지하고 단백질을 35S로 표지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성 원소에 그 답이 숨어져 있습니다. DNA는요, 구성 원소가 뭐예요? CHONP. 촌피죠.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CHONS, 촌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DNA에 없는 원소가 무엇이, DNA, 단백질에는 있지만 DNA에는 없는 원소가 무엇이냐면 S죠. 그래서 S를 방사성 동위 원소로 사용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단백질에 없고 DNA에만 있는 원소는 인, P예요. 그래서 32P로 표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의 과정을 한번 보니까 이 대장균과 파지를 함께 배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믹서를 이용해서 파지를 분리했습니다. 이 믹서는 뭔가 얘네들을 혼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백질 껍질이 얘네 그 표면에 붙으니까 걔네들을 떨어뜨리는, 분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잘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떨어뜨린 애들은 무게가 다를 거예요. 대장균은 무게가 무겁고요. 파지의 껍질은 가볍겠죠.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거운 대장균은 침전이 될 것이고, 껍질은 요 상층에게 남아있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방사선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라는 걸 봤더니,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파지의 DNA에다가 그 방사선을, 32P,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균이 있는 곳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것은, 아, 파지의 그 유전물질, DNA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DNA고 그 DNA가 이 대장균에서 검출됐다는 사실로부터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한번더 확인하기 위해서 단백질 껍질에다가 35S로 표지를 해본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믹서를 이용해서 파지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해봤더니, 이번에는 방사선이 어디에서만 검출이 됐어요? 바로 상층액에서만 검출이 됐어요. 단백질은 안 들어가는구나. 대장균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장균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DNA 뿐이구나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실험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아, 이렇게 이러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력하게 의심되었던 유전물질, 단백질과 핵산 중에서 그 DNA가 유전물질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 이게 바로 허시와 체이스의 실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32P를 가려놓고 35S로 가려놓은 다음에 이 결과를 주고, 32P가 맞냐, 35S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건 이제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전물질의 확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DNA의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줌두 번째는요, DNA의 구조예요. 자, 이제 DNA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나선 구조는 오른 나선 방향으로 꼬여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DNA의 기본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된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 DNA를 구성하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RNA를 구성하는 당은 리보스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디옥시리보스에 인산과 염기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인산, 당, 염기. 그러니까 이게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그래서 이제 DNA는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여러 개 연결돼 있으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이 서로
결합이 돼가지고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중나선으로 두 가닥이 어떻게 결합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하고 인상골격은 바깥쪽을 향해져 있습니다. 당하고 인상골격은 바깥쪽을 향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염기가 안쪽으로 향해 있으면서 염기끼리의 결합으로 이제 이중나선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징이 나타나요. 자, 한번 봐봐요. 쌤이 여기다 단순하게 한번 써볼게요. 당이 이렇게 있어요. 바깥쪽으로 인산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는 염기 이렇게 안쪽을 향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가닥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린 거라면 이쪽 다른 가닥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지만 여기에서 염기끼리 결합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그냥 이거랑 똑같이 쓰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똑같이 써버리면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이렇게 염기끼리 만나질 못하죠. 아,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염기가 이렇게 거꾸로 쌤이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염기 그리고 얘네들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있다. 아, 그래서 얘네들 한쪽 가닥과 한쪽 가닥은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그 반대 방향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역평행 구조이다. 그러면 요두 가닥이 역평행 구조이다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5프라임 말단, 3프라임 말단, 3프라임 말단, 5프라임 말단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당의 그 디옥시리보스에 5번 탄소에 인산이 연결되어져 있고요. 3번 탄소에 수산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할 때 5번 탄소의 인산과 3번 탄소의 그 수산기가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끝쪽을 보게 된다면 5프라임 말단의 인산기가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5프라임 말단이라고 해요. 그럼 얘네들이 쭉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마지막이라면 여기에 5프라임의 인산기는 여기 수산기하고 반응을 해서 서로 연결이 됐을 것이고 여기에 3프라임 말단에 수산기가 남아있을 거야. 그럼 얘네들이 결합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쪽을 5프라임 말단, 3프라임 말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쪽 가닥은 어떻게 되겠어요? 쌤이 아까 얘네들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5프라임 쪽 말단의 반대쪽은 3프라임 말단이 되는 거고 여기는 3프라임 말단의 반대쪽은 5프라임 말단이 된다. 그래서 서로 역평행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염기하고 염기 간에 결합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염기하고 염기 간의 결합은 수소결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염기의 종류, DNA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A, G, T, C 이렇게 있다. 네개 있다라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때 A하고 T 사이에서 두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되고 G하고 C 사이에서 세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A는 항상 T하고만 G는 항상 C하고만 결합해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상보적 결합 또는 상보적 염기쌍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때 A는 항상 T하고 결합하면서 두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된다. 그리고 G는 C하고 세 개의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니까 우리 DNA 가닥 중에서 누구의 비율이 높으면 더 안정적이 되겠어요? GC가 있을수록 그 가닥이 그 수소결합이 세 개를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두 가닥이 덜 분리되겠죠. 분리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A하고 G를요, 우리가 염기 중에 퓨린 계열 염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C하고 T를 피리미딘 계열 염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퓨린 계열 염기는 이중고리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피리미딘 계열은 단일고리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쌤은 이렇게 외우거든요. 퓨린은 두 글자니까 이중고리다. 두 글자는 이중고리다. 그래서 A하고 G는 아구 생각해야지고, 아데닌 구안이니까 아구는 퓨린. 퓨린은 두 글자니까 이중고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CT는 피리미딘 계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림에 AT, GC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찾냐? 수소결합이 몇개 있어? 두개 있다. 수소결합 두 개니까
AT의 결합일 것인데, 두 개의 고리로 되어져 있다. 이게 퓨린 계열이네. 그러니까 얘가 아데닌입니다. 라고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데닌하고 항상 결합하는 상부적 염

기는 바로 t다. 이렇게 타이밍이다 라고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GC가 가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의 수소결합이 있어요?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다. 세 개의 수소결합이 있으면 G하고 C다. 근데 2개의 고리로 되어 있으면 퓨린 계열 염기가 되는 것이고, 구아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렇게 우리가 바로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되겠어요? 좋아. 그래서 우선 여기에서 염기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역평행 구조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부적인 염기로 얘네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냐면,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샤가프가 이제 밝혀낸 것이, 이제 생물 종마다 이 염기의 구성 비율은 다르지만, 그 각각의 생물 종마다 A하고 T의 비율은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는 A하고 T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G하고 C의 개수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상부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DNA 두 가닥에서 전체에서 보게 된다면 A하고 T의 개수가 같을 것이고 G하고 C의 개수가 같을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비율로 따지게 된다면 A 플러스 G의 값은 T 플러스 C의 값과 마찬가지로 전체 100%로 봤을 때 50%가 되겠죠. 왜냐면 A하고 T가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항상 얘네끼리만 짝을 이루고 G하고 C가 상부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걸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플러스 T분의 G 플러스 C는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하고 분자에 이렇게 상부적인 여기에서 그 A 플러스 G하죠. Sorry. A 플러스 G와 T 플러스 C. 자,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A하고 T처럼 이렇게 상부적인 염기가 분모하고 분자에 존재하게 된다면 얘네들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샤가프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까지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프랭클린이 발견한 X선 회절 사진 이런 걸 통해가지고 왓슨과 크릭이 이게 이중나선 구조이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DNA의 구조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 그러면 DNA의 복제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DNA의 복제는요, DNA 복제 가설 세 가지가 있었어요.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 이것을 확인한 실험이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입니다. 그럼 이제 이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보존적 복제는 요두 가닥으로 되어져 있는 이 DNA 가닥이 그대로 남아져 있고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지는 거, 새로운 DNA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보존적 복제는 요두 가닥이 각각이 풀려요. 그러면서 한 가닥 한 가닥이 각각의 주형 가닥으로 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는 것을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산적 복제는요, 얘네들이 이제 조각 나뉘게 되고 새로운 조각들과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새로운 그 DNA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거를 분산적 복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고 했었고, 이거를 확인한 실험이 바로 메셀슨과 스탈의 실험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셀슨과 스탈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얘네들 동위 원소를 이용했어요. 자, 이제 질소 있죠. 질소는 이제 염기를 구성하는 원소인데, 이 질소가 15N이 있고 14N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얘네들 15하고 14는 질량수잖아요.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15N과 14N의 N 중에서 15N이 더 무겁다라는 것을 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대장균을 우선 15N이 들어있는 배지에 여러 세대 배양해서 15N이 포함된 DNA를 갖는 대장균을 얻어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14N이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각 세대를 얻어낸 것이다. 그 결과로서 이제 원심분리시키면서 이제 얘네들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거든요. 자, 그걸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게 처음에 어디에서, 어느 배지에서, 어떠한 질소가 들어있는 배지에서 키웠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15N에서 키우다가 14N으로 옮겼다라고 나와 있지만 충분히 문제 상황에서 14N에서 15N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인해라라는 거를 먼저 알려주고, 자, 우선 우리는 첫 번째로 G0를 얻은 것은 15N 배지에서 키운 애들을 얻은 거잖아요. 자, 그럼 얘네들을 이제 원심분리계 시키게 되면 이 DNA는 두 가닥 모두 15N으로 이루어진 가닥이겠죠. 맞아. 그래서 이 15하고 15, 두 가닥이 모두 15N, 15N이면 얘네들이 이제 그 나오는 애들 중에서 가장 무거운 DNA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 시험관에서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띠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14N이 들어있는 배지로 옮겨서 대장균을 배양해서 G1 세대를 얻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그 배양을 했으니까 반보존적 복제에서 얘네들이 두 가닥이 우선 풀린다라 그랬죠? 자, 각각을 주형으로 해가지고 14N으로 표지된 그 14N이 포함된 DNA 가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쪽 가닥은 15N이니까 쌤이 숫자 15만 쓸게요. 한쪽 가닥은 14, 그 다음에 14, 15 이렇게 될 테니까 무게로 따지게 된다면 이 15, 15보다는 더 가벼워야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원심 분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무게의 DNA에 띠가 나와서 얘네들이 이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존적 복제라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서 15, 15N이 포함된 두 가닥에서 보존적 복제가 맞다면 15, 15에 그 다음에 14, 14 나오게 되면서 띠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치? 무거운 DNA 하나, 그 다음에 14, 14면은 여기 14, 14가 제일 상층이거든요. 상층에 있는 거 띠가 두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의 띠만 나왔다라는 것은 분산적 복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이 과정에서.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한번 14N이 들어있는 배지에서 얘네들을 쭉 배양해서 G2, 두 번째 세대의 그 대장균들의 DNA를 한번 살펴봤더니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만약에 얘가 아까 나왔었던 분산적 복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다 흩어졌다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 하나의 띠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개의 띠가 나오게 되었고 그두 개의 띠가 어떻게 나왔냐면 얘네들이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어떻게 됐냐면 15N에 14N 가닥, 그다음에 14, 14. 그러면 15, 14 이런 그 무게의 띠가 하나 나올 것이고 14, 14인 무게의 띠가 하나가 나오겠죠. 가벼운 띠가 가벼우니까 상층에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4, 14, 그다음에 15, 14가 나오게 될 테니까 여기 15, 14에 두 개, 그다음에 14, 14에 두 개니까 1대 1의 비율로 나오겠죠. 그래서 두 곳에 띠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메셀슨과 스타레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가설 중에서 반보존적 복제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 반보존적 복제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보존적 복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 가닥이 풀리면서 새로운 가닥이 합성이 돼야 돼요. 그치?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의 첫 번째는 이중나선이 풀려야 됩니다. 이중나선이 풀린다. 자, 이 이중나선이 풀리는 것은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 헬리케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이중나선이 풀리게 돼요. 자, 마치 지퍼를 쭉 여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헬리케이스라는 효소 보여요? 효소가 쭉 얘네들의 수소결합을 깨면서 이렇게 이중가닥을 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먼저 보세요. 그러면 복제 진행 방향이 헬리케이스가 지나간 방향이니까 지금 왼쪽으로 복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이 헬리케이스는 수소결합을 끊는다. 수소결합을 끊음. 수소결합이 끊어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 RNA 프라이머가 합성이 돼야 됩니다. 자, DNA의 복제 과정인데 왜 갑자기
RNA가 등장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RNA 프라이머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냐면 얘네들이 풀렸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이렇게 뚝뚝뚝뚝뚝 붙으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시작점을 제공해 주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 RNA 프라이머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3' 말단에 OH를

합성한 다음에 이제 DNA 중합 효소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가닥이 합성이 될 건데, 자, 이 새로운 가닥의 합성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RNA 프라이머예요. 지금 여기에 그림에 여기가 RNA 프라이머입니다. RNA 프라이머. 이건데, 여기에 이제 3프라임 말단 쪽에 OH 제공하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합성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가닥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질 거냐면, 5프라임 방향에서 3프라임 방향 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래서 새로운 가닥의 합성은 5프라임에서 3프라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다?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이 원래의 가닥, 그 원래의 가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이 주형이 원본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원본 틀을 따라서 DNA 중합효소가 이제 새로운 가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주형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방향성이. 얘가 새로운 가닥이 5프라임에서 3프라임이고 역평행 구조다라고 했으니까 3프라임에서 5프라임 쪽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형 가닥 기준으로 주형 가닥을 따라 DNA 중합효소는 3프라임에서 5프라임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물어봤을 때 새로운 가닥을 묻는지 주형 가닥을 따라서 가는 방향을 묻는 건지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성을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DNA의 반보존적 복제가 일어날 때 헬리케이스가 먼저 푼다라고 했잖아요. 풀었어. 그럼 두 가닥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두 가닥에 대해서 그두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선생님이랑 봤었던 5프라임 쪽에서 쭉 3프라임 쪽으로 한 방에 끊김없이 만들어지는 애들은 얘네들은 연속적이다라고 해서 선도 가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반대쪽 가닥에 있는 애들은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RNA 프라이머는 3프라임의 말단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지금 5프라임부터 시작해. 그러면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게 된다면 3프라임 말단 쪽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RNA 프라이머가 그 헬리케이스에 의해서 풀렸을 때 중간 정도의 RNA 프라이머가 이렇게 합성되어져서 붙게 되고, 3프라임의 말단을 제공해 주게 되면 DNA 중합효소가 쭉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헬리케이스가 좀더 풀면 또 뒤에 RNA 프라이머가 합성되어서 붙고,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 가닥은 한 방에 쭉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죠. 그래서 이 가닥을 우리는 지연 가닥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불연속적으로 합성이 된다. 쌤, 그러면 이 짧은 가닥들이 만들어질 텐데 얘네들은 끊겨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끊겨 있는 가닥은 이제 DNA 연결 요소가 와가지고 이 DNA 연결 요소가 끊긴 가닥들을 이렇게 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이 하나의 DNA로부터 두 개의 DNA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를 바로 DNA의 복제라고 하고, 그두 가닥이 이제 주형 가닥으로 해서 새로운 가닥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것을 반보존적 복제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던 효소들, 헬리케이스,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얘네들의 방향성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DNA의 반보존적 복제 과정까지 다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빈출픽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그리피스의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은 폐렴 쌍구균을 이용해서 그리피스가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기역과 니은이 얼형균과 S형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기역을 주입을 했을 때 쥐가 죽었죠. 그럼 누가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피막을 갖고 있는 애들. 그 피막을 갖고 있는 애들이 S형균이다. 그래서 기역이 S형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얼형균을 주입했을 때는 살았어. 그러니까 니은이 얼형균이다. 그리고 이 병원성에 있는 S형균을 열처리로 죽이게 되면 쥐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처리로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알형균의 혼합물을 넣어줬더니 죽었고, 이 쥐의 혈액에서는 살아있는 알형균이 검출이 됐어요. 그 말인즉슨 여기에서 알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었구나라는 것을 밝혀낸 실험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기억은

L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니은이 R형균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니은, 라에 죽은 생지에 살아있는 기역이 발견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죽은 생지에서 누가 발견된다고요?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S가 기역이니까 이거 맞는 거죠. 맞는 선지. 그 다음, 이 실험을 통해 폐렴 쌍구균에서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의 종류를 알아냈습니까? 아니요.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게 열에 강하다 정도는 알아냈지만, 어떠한 종류인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X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냐면, 미음 먼저 볼게요. 그리피스는 이 실험을 통해 유전 물질이 DNA임을 증명하였다. 아니죠. DNA임을 증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R형균인지 S형균인지 물어볼 때 피막을 갖는지 안 갖는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니은이 R형균이죠. R형균은 피막이 없다. 얘네를 피막이 없어서 군체를 형성할 때 표면이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러프하다 해서 R형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막을 갖는 애들은 그 군체를 형성했을 때 표면이 매끈매끈한 그 스무스한 S형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형균이 피막을 갖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R형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플러스 보기까지 봐봤고. 그러면 그리피스 봤으니까 에이버리 실험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에이버리 실험은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물질이 유전 물질이냐라는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냐면 분해 요소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그 후보 대상이 되는 물질의 분해 요소를 처리해 보는 거였는데, 자, 이제 과정을 보게 된다면 열 처리로 죽은 누구를 열 처리로 죽여야 돼요? R형균은 열 처리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병원성이 없으니까. 바로 S형균을 열 처리로 죽여야 되죠. 그래서 기역이 S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1과 2가 무엇과 무엇 중에 하나냐면 DNA 분해 요소와 RNA 분해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얘네들 효소를 처리하고 누구하고 혼합해줘야 되냐면 형질 전환 돼야 될 대상 균이 누구였냐면 R형균이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R형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기역이 관찰이 안 됐다라는 것은 얘는 R에서 S로 형질 전환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기역이 관찰됐다라는 건 R이 S로 형질 전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형질 전환 되었다라는 것은 DNA가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는 DNA 분해 요소가 아니라 RNA 분해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1은 형질 전환이 안 됐으니까 형질 전환되는 물질인 DNA를 분해하는 효소를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과 2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기역은 S형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역은 S형균이 맞네요. 동그라미. 그다음에 1은 RNA 분해 요소가 아니라 DNA 분해 요소였으니까 틀렸고, 다음에 A에는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열 처리로 죽었지만 전환하는 시키는 물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해가지고 형질 전환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있다. 즉,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은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보기까지 한번 본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E의 기질은? 이라고 물어봤어. 자, E는요, RNA 분해 효소였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기질은 RNA인데 DNA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아, 그러니까 얘가 DNA 분해 요소인지 RNA 분해 요소인지를 물어보는 보기 선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 효소의 기질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음. 과정 가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과정 가는요. 쌤이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여기 이 살아있는 R형균과 죽은 S형균, 그 다음에 RNA 분해 요소까지 처리해가지고 배양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형질 전환이 일어났느냐? 그치.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됐으니까 형질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비읍. A에는 S형균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여기에 형질 전환시키는 물질이 있다 그랬죠? 그게 DNA였으니까 S형균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넘어가서 이제 빈출픽 3번 문제로 가서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역과 니은이 32P

A와 35S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A와 D 중에서 B하고 그 다음에 C에서만, 여기 B하고 C에서만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와 D는 B와 D는 원심분리하여 얻은 침전물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골라보도록 합시다. 기억하고 니은이 32P와 35S 중에 누구냐라는 걸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32P는 DNA에 표지한 것이죠. 이 P가 DNA에 존재하니까, S는 단백질에 존재하니까 얘는 단백질에 표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 자, 그랬을 때요그 박테리오파제의 유전물질은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DNA였다. 그치? 그러면 여기 침전물에 대장균이 존재할 것이고, 이 B에서 지금 방사선이 검출됐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무엇으로 표지를 한 거예요? 방사선은 바로 32P로 표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DNA에 표지가 된 것이고,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대장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B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것이고, 요 니은은 35S가 되면서 35S는 단백질을 표지하게 되는 거니까, 단백질 껍질은 이렇게 믹서에 넣었을 때그 대장균과 분리가 된다. 그래서 상층에게 존재한다. 그래서 상층에게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럼 보기 기억. 기억은 35S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이 32P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B에 파지의 DNA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장균이 침전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거는 파지의 DNA가 대장균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것이다. 이 실험을 통해 DNA가 유전물질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대장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유전물질인데, 단백질 껍질은 들어가지 않고 상층액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파지의 DNA는 대장균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 침전물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 거죠. 그래서 DNA가 유전물질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실험이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맞고요. 자, 플러스 보기 보면, 가와나 모두에서 파지의 유전물질은 대장균으로 들어간다. 지금 방사선이 검출된 것은 어떤 걸로 표지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파지의 유전물질, DNA는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맞는 것이고, 믹서 작동을 왜 했냐? 대장균에 붙어 있는 파지를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원심분리는 왜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파지의 단백질 껍질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제 얘네들을 무게별로 나누는 거는 맞아요. 근데 파지의 단백질 껍질은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러니까 상층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 파지의 단백질 껍질이 아니라 대장균이죠? 무거운 대장균을 침전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기읍,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제 DNA 복제와 관련해서 메셀슨과 스탈이 수행한 실험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A와 B는 15N과 14N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 세대 대장균, G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DNA의 띠가 나오게 됐냐면, 띠가 형성이 됐냐면, 얘네들이 이제 15, 15N이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무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디에서 배양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 15N이지. 15N에서 이렇게 배양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생성된 DNA가 모두 15N, 15N. 쌤은 숫자만 쓸게요.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 이제 반보존적 복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4N이 들어있는 배지를 옮겨서 배양을 하게 된다면, 요것이 15N, 15N짜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14N, 14N짜리가 가진 DNA 가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띠는 15, 14인 층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얘 모두 14N에서 계속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15, 그 다음에 여기서도 15 이렇게 한 가닥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14, 14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가닥은 모두 14N을 가지게 될 테니까, 요렇게. 그래서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모두 14N을 가진 가닥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하얀색이 15N을 가진 가닥이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띠는 15, 14. 그러니까 중간에 띠가 형성될 것이고, 14, 14가 제일 가볍겠죠? 가장 위에 띠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1대1로 나오게 된다.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는 14N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A는 15N이죠. 그래서 틀렸고 G2에서 이 세대에서 14, 14NDNA와 그 다음에 15, 14NDNA의 상대량의 비는 1대1이었어요. 근데 1대3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대1 이렇게 해줘야 되고 메셀슨과 스탈은 이 실험을 통해 DNA가 반보존적으로 복제됨을 확인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빈출픽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보존적 복제 과정인데 이제 여기에서 기억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니은과 디귿은 모두 프라이머래요. 지금 RNA 프라이머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누가 먼저 합성이 됐는지 보기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하고 B가 각각 5' 말단과 3' 말단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되어 있는 게 새로운 가닥이 합성되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가닥은 5'에서 3' 쪽으로 이제 합성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주형 가닥은 반대 방향 3', 5'. 그래서 A가 5' 말단, B가 3' 말단, 이쪽이 5' 말단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보기 기억에서 A는 5' 말단이다 라고 했는데 A는 5' 말단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가닥인데 연속적이야. 연속적인 걸 우리는 선도 가닥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 중에 누가 먼저 합성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얘가 헬리케이스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먼저 합성되고 그 다음 디귿이 붙어서 합성되고 그 다음 니은이 붙어서 합성됐겠죠? 디귿이 니은보다 먼저 합성돼야 되는데 니은이 먼저 합성됐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됐어. 자, 그리고 자 얘를 한번 가라고 해볼게요. 여기 DNA 중화표수 중에 선도 가닥에 얘를 가라고 한번 표시해볼게요. 가는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치? 복제 방향이 여기 헬리케이스가 있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복제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는 주형 가닥과 상부적인 프라이머를 합성한다. 아니요. 이 DNA 중화표서는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프라이머는 이제 다른 특정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 합성하는 효소는 따로 있는데 DNA 중화표서는 프라이머를 합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 굴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서로 상부적인 단일 가닥 1과 2로 구성된 이중 가닥 DNA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구안인 타이민 이거래요. 자, 선생님이 찾는 방법 알려줬었죠. 지금 여기에 수소결합이 존재하는데 두 개 있다. 아, 그러면은 A하고 T다. 이 중에 퓨린 계열이 이중고리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퓨린 계열인 A. 그럼 A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한 뒤에는 T. 그 다음에 수소결합이 세 개 있는 디귿 리엘은 G하고 C 중에 하나일 텐데 이중고리. 그 이게 바로 그 퓨린 계열이었고 퓨린 계열은 아구. 그러면 얘는 G, 구안인이고 얘는 사이토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럼 이때 A는 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당인데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같을까요? 아니죠. RNA는 리보스, 그 다음에 여기 DNA는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해줘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X에서 니은 플러스 디귿분의 기억 플러스 리을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T예요. 디귿은 C고요. 기억은 A고 리을은 G예요. 쌤이 상부적인 염기가 이렇게 분자 분모에 있을 때는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가 상부적으로 결합하고 얘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니까 이 비율은 똑같겠죠. 50% 50%로 똑같을 테니까 분수의 값은 1이다. 요거 맞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디귿에서 1에서 디귿 플러스 리을분의 기억 플러스 니은은 2에서 2 값과 같다라고 했어요. 디귿이 무엇이었냐면 C였고요. 리을은 G, 기억은 A, 니은은 T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1과 2는요, DNA의 이중 가닥에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한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면 여기 각각의 가닥에서 A하고 T가 상부적으로 결합할 것이고 T가 A하고 그 다음에 C가 G하고 G가 C하고 상부적으로 결합할 테니까 요 값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유전 물질에 대한 문제까지 함께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내용들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생균아들. 우리 다른 친구들과 격차를 만드는 효율 높은 그리고 초집중하는 만점을 만들어내는 생균 만점너들의 시간 여덟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정의와 윤리 파트에서 어떻게 하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핵심적인 주제로 클리어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제를 위한 세팅 한번 하고 가죠. 먼저 책상 세팅하면요. 수능특강에서는 사회정의와 윤리에서도 교정적 정의라는 제목이 들어간 파트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전체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부연 설명 등을 함께 참고해 주시는 것이 역시나 공부법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 한번 하고 갈까요? 오늘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들도 있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아, 내가 오늘 하기로 한 공부 해야지 라고 맘먹고 들어온 여러분들 너무 멋집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비록 조금은 어려운 단원에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천천히 내딛더라도 아예 그 발자국 내딛는 것을 중단한, 그만둔, 아 이거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너무 하기 싫어 하는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앞으로 쭉쭉 나갈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격차를 이미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신감 한번 뿜뿜, 어깨 한번 톡톡, 오늘도 잘해낼 수 있어! 그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키리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료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부연 설명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정적 정의라고 했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교정적 정의라는, 즉 불법,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떠할 때 정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네 명의 학자, 철학자들을 통해서 만나보는데요. 특이점은 서양의 근대 사상가들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사진과 이름 옆에 생물 연도를 함께 적어놓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만나는 이 네 명의 사상가들, 시험에 나오는 이 사상가들은요. 비슷한 시기에 서양 근대의 그 사상적,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통적인 배경이 있지만 또 그들 각자는 어떤 점에서 주안점을 두고 형벌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지 비교 분석해보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슷한 복식에 비슷한 생물 연도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서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사회계약론자인 루소 그리고 공리주의자 벤담을 기본에 깐 다음 그런 사회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형법학자 베카리아 입장을 생각해 보고요. 그런 베카리아와 칸트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 분석해보는 포인트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자고 법을 만들었어. 맞아, 맞아.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 그래, 맞아. 그럼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처벌해야 되겠지? 어, 그럼. 그럼 범죄자를 처벌할 때 기준이 필요할까? 어, 그럼. 왜요? 죄형 법정주의와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에 근거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사적인 차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공적 차원의 법에 근거한 판단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죄 행위와 형벌 간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작용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두고, 그렇다면 말이야,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때, 범죄자도 사람이잖아.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는요,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 그건 다름 아니라,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럼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건 뭐겠어? 법에 근거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선택한 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범죄자한테 처벌을 주는 것은 그를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야. 이걸 응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칸트가 들어갑니다. 반면에, 아니야, 범죄자를 처벌해서 범죄 예방 효과와 같은 유용성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입장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범죄자에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장치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사회 계약을 지키고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 혹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러한 오른쪽에 계약론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행위에 대한 이익을 고려하는 것과는 달리 왼쪽에 있는 응보주의, 특히 칸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범죄자를 처벌해서 사회 이득이 되면 그 처벌의 정당성을 갖고 처벌했는데도 사회적 이익이 없으면 그 처벌은 정당성을 안 갖는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건 안 되겠는데? 사회적인 이익이 되느냐의 여부 자체보다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에 가하는 것, 그것이 정의야.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비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큰틀 안에 제가 질문을 만들어 놓은 건요, 제가 녹여낸 말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써머리를 이미 해드린 거예요. 계약론, 공리주의, 칸트 응보주의, 대표적인 세 가지 입장을 봤을 때 각각 그들에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론과 공리주의의 입장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반영된다. 반면, 칸트와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그런 결과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겠죠. 그럼 제가 지금 서머리로 짚어드린 이 포인트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사상가별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풀어가는 사상가는 계약론자 루소부터 가죠. 서양의 근대사회는 계몽주의의 열풍과 사회계약론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열풍이 또 불던 시대입니다. 그 중에서 장자크 루소라는 프랑스의 이 유명한 사상가는요,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을 토대로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계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회계약은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명, 자유,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형성한 사회, 국가 안에서 우리는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어 라는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형벌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 계약론 관점에서 사회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어긴 범법자, 범죄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질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위의 항목에서처럼 맺은 계약을 파기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맺었던 계약을 파기하고 그 우리들의 계약의 내용에 반역적인 행동을 한 공공의 적이라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계약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럼 그 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범죄,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정당할까요? 라는 것은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살인은 위에서 말한 사회 계약에 근거한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범죄예요. 그래서 그런 범죄자, 살인자를 국가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봐요. 이때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으로는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영원히 분리시키는 사형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추방형으로서 우리의 지역으로부터, 우리 구성원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추방형이라는 두 가지의 형벌이 가능하고 그것이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결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루소의 입장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루소의 이 텍스트를 기반해서 제시문이나 선지가 잘 꾸려지기도 합니다. 루소에게서 나오는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좀 난도가 있거나 학생들이 이거는 한번 읽어는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데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함.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임. 이라는 이 문장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되짚어 보시면 우리 사회계약 맺었지. 왜 맺었어? 생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다른 구성원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사람은 형벌로서 혹은 사형으로서 추방형으로서 다스려야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 그래, 그럼 그걸 우리 합의, 계약의 내용으로 하자 하고 스타트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 구성원 중에 그 계약에 합의한 그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러면 그는 우리가 처음 맺었던 그 계약의 내용대로, 그가 처음에 동의했었던 그 계약의 내용대로 처벌받는 것이 우리의 사회계약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루소예요. 이게 계약론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계약론이 형벌을 통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사회 계약을 지키는 것,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과 생명 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 그리고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두 번째, 벤담 가겠습니다. 영국의 근대 대표적인 사상가 공리주의, 벤담의 입장이에요. 벤담의 입장은 우리가 앞에서 공리주의 할 때 정말 탄탄하게, 정말 쫀쫀하게 정리를 잘했거든요. 그 내용을 복습하다시피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선악의 윤리적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라고 하면 내가 경험한 결과가 유용하냐의 여부가 선악의 주용한 판단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그 유용한 결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요, 다름 아니라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린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는 윤리관에서 구체적인 경험의 결과, 유용한 경험의 결과, 결과의 유용성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주의적 행복론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 구체적으로는 쾌락이냐 고통이냐의 여부. 쾌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면 유용한 결과가 되겠고요. 고통을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악이기 때문에 유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적용해야 되는 중요한 룰은 쾌락을 증진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만큼 옳다라는 유틸리티의 원리, 공리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도출했었던 것이 지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벤담행에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기본에 두고 가볼까요? 먼저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면 형벌을 받는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쾌락이 증진될까요? 고통이 증진될까요? 그럼요. 고통이 증진되죠. 다양한 형태의 형벌을 받고 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정도의 고통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쾌락주의적인 행복론의 관점에서 고통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에요. 그렇다면 형벌은 악이니까 부여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형벌은 정당하지 못한 건가요? 옳지 못한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조건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다시 한번. 결과의 유용성으로. 즉, 우리가 이런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증가되는 범죄자의 고통 역시도 비용과 함께 고려해 볼 내용 중 하나이고요. 그것을 무엇과 비교를 해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고통이 생길 수 있지만, 이 형벌이 부과됐을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유용성, 즉 혜택은 어떤 걸까? 얼마큼일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하에 비용에 비해 혜택이 더 크게 됐을 때에는 이때는 형벌이 유용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형벌을 부과했을 때 고통과 비용이 더 크고 그것에 비해서는 형벌의 효과가 적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형벌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고통보다 형벌로 인한 이익이라는 결과가 더클 때, 형벌은 정당성을 갖습니다. 라는 조건부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벤담의 입장에서 형벌에 대해서 정리하는 입장이에요. 조건부적인 판단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가 살인자에 대해서 어떠한 디테일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짚어가 볼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 과정에 기반한 수능 문항에서는 이렇게 벤담이 이런 조건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집중적인 내용이 되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벤담과 앞에 얘기했던 루소의 입장이 좀 결합된, 좀 절충된 베카리아 입장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카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이탈리아의 형법학자예요. 그가 활동했던 당시 또 그때까지의 그 서양에 횡행했었던 전통 문화 등을 보면요. 밀실 재판이 이루어지거나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나 잔혹한 고문이 이루어지거나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역시나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형의 방법들이 횡행했었던 시대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사건들을 토대로 해서 베카리아는 형법학자는, 아, 이렇게 재판이 잘못 이루어지거나 혹은 범죄자에게, 그러니까 혹은 그 범죄자 내지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하자, 범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문을 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아, 그런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간과할 수 없는 이 형법학자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범죄와 형벌이라는 책을 써서 익명으로 출판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당시 서양에 꽤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서에 기반해서 베카리아라는 형법학자가 당시에 있었던 잘못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명들을 정리해 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사형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근데 왜 반대인 건지의 논리적인 이해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베카리아 입장에서 형벌에 대해서 판단을 할때그 형벌의 기초적인 이론은 사회 계약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와 국가를 구성했다는 입장을 기본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를 구성했어. 왜? 이 안에서 내 생명을 더잘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또 어떤 형벌을 얼만큼 내려야 되느냐를 판단할 때그 기준은 그 형벌로 인한 결과적인 유용성이에요. 그래서 효용성이라고 써보겠습니다. 형벌의 결과를 꼭 고려해줘야 돼요. 그 결과가 사회 이익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 이두 가지 관점에서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과 공리주의에서 추구하는 결과적 이익에 대한 추구를 잘알 수가 있죠. 그두 가지가 결합된 상태에서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교화시키거나 혹은 사회 구성원들을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 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말하면 특수 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범죄자 자신을 교화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차원의 범죄를 예방하는 입장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효용성이라는 것과 밑에 말하고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럼요, 이러한 형벌의 효과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럼 고통의 본보기라는 말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형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 즉,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저렇게까지 힘든 벌을 받는구나. 아, 진짜 고통스럽겠다. 라는 걸그 형벌받는 범죄자를 통해서 마치 샘플링이 되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와 같은 본보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가 언급할 때, 근데 그게 그저 잔혹함의 본보기만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언급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건 잔혹함 자체 본보기라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형벌을 받음으로써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통해서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고통의 본보기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다시, 그럼 우리가 형벌을 받고 있는 범죄자를 보면서 저 너무 힘들겠는데? 난 저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할 때요. 그 범죄자가 받고 있는 그 형벌에서 고통의 강도가 중요할까? 아니면, 와, 저 사람 1년 전에도 처벌받고 있었는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10년째, 20년째, 30년째, 저 형벌을 받고 있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더 효과가 있을까? 고통의 강도와 고통의 지속성이라는 척도를 두고 봤을 때, 베카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이 범죄자가 형벌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가 또 역시나 오랫동안 지켜보게 될때 훨씬 더그 고통의 본보기로서 형벌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카리학에서는 형벌의 강도보다는
지속성

고통이 얼마나 더 기냐, 그 고통의 본보기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지속되느냐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어요. 그 텍스트를 정리해 보면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줘야 돼요. 그게 범죄 예방 효과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수용자의 신체에는 가장 적은 고통을 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공리주의죠. 결과적 이익을 고려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범죄자에게 예를 들어 딱 5만큼의 고통을 줘서 범죄자 자신도 교화되거나 그걸 보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효과가 딱 있어요. 그럼 딱 5만큼을 범죄자한테 형벌을 주면 돼. 근데 그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7만큼의, 10만큼의 고통을 범죄자한테 형벌로서 부과해. 그 고통이 커진다고 그 형벌의 이익이 더 커지는 게 아닌 이상 그런 형벌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범죄자, 수용자한테는 신체적으로 가장 적은 고통을 주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는 가장 큰 거. 자, 이거를 제가 뭐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무거운 주제지만요. 이렇게 엄격한 주제이긴 하지만 가볍게 말해보자면,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항상 쓰는 가성비 같은 말 있죠. 딱그 단어죠. 내가 여기에 투입되는 뭐 비용에 비해서 얼마나 더큰 효과가 있는가.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무거운 주제지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고 그 효과를 누리는 것보다 딱 가장 필요한 적정성만큼의 고통으로 효과를 낼수 있다면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 옳아. 그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백할의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만약 범죄자한테 사형이라는 형벌을 부과하게 되면요. 그 사형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강렬한 인상을 받죠. 하지만 백할의 입장에서는 인간은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강렬한 인상을 망각하게 돼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범죄자가 사형을 받지 않고 살아서 오랫동안 형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된다면 오히려 더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내어서 더큰 범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이야. 그래, 다 왔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사형이라는 형벌은 단기간에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즉, 강도는 높은데요. 지속도로 치자면 단기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아요. 짧죠. 그러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강도와 지속성이라는 척도에서 봤을 때 강도는 높으나 지속성은 낮은 것이 사형이라는 형벌의 특징이 될수 있겠네요. 또 하나, 위에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했었죠.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되었다. 사회를 구성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의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생명 박탈권을 누군가에게 줄수 있습니까? 백할의 입장에서는 사회계약론의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없다고 봐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회 계약을 맺었으니까. 내 생명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합의했을 리 없다. 그건 사회 계약에 위배된다. 유사시에 나의 생명을 박탈하셔도 좋아요. 와 같은 거에 사인했을 리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 생명 박탈권도 양도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하자면, 사형은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형의 형벌이잖아요. 그럼 이때 국가가 그 시민에 대한 생명 박탈권을 갖고 있어야 이 형벌이 성립되는 건데,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생명 박탈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 계약론에 의하자면. 또 하나, 국가의 법은 살인을 금지하죠. 살인하는 행위는 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은 살인 금지를 규정해 놓고서 또 그 법에 근거해서 살인자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살인자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살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살인 금지를 규정하는 법에 근거해서 사용자를 살인하는, 아니, 범죄자를, 그러니까 살인자를 살인하는 사형이라는 형벌도 꼭 부당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베카리아 입장이에요. 그래서 베카리아의 언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구로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성을 갖출 수 없는 데다가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것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통의 본보기로서 효과를 줄 수 있음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당성을 갖는 것이긴 한데 사형이라는 형벌이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게 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거, 또 베카리아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사형이라는 형벌도 훨씬 더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거죠.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던 각가지 사형의 장면들과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잔혹함의 본보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구성원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계약론에 근거해서 정당성이 없고 또 지속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도 적다. 그러므로 사형이라는 형벌은 정당성을 갖기 힘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아주 극소시의 경우에 사형이라는 형벌 외에는 국가적인 안전을 절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아주 희소의 경우에는 사형이라는 형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사회계약론적 관점과 이익의 효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형이라는 형벌이 왜 이렇게 의미가 없는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화면에 계속 띄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론을 아셨을 텐데 사형보다는 지속적으로 고통의 본보기, 잔혹함의 본보기가 아니라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종신노역형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이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그 순간순간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형벌을 받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겠죠. 근데 오히려 그 수용자가 아닌 수용자를 바라보는 시민들, 그걸 구경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구경꾼들은 그 고통의 크기를 합산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얼마나 힘들까? 몇 년째야 저게? 이렇게 고통의 크기를 합산하면서 보는 구경꾼들한테는 훨씬 더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다. 그러니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옆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적인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사형이 적고 종신노역형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게 베카리아예요. 자, 그럼 베카리아의 관점을 핵심 얘기해 보면 계약의 관점에서도 이익의 관점에서도 종신노역형이 더 옳겠네요. 라는 결론을 도달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중요한 뉘앙스 중에 하나는 그럼 베카리아가 형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은 그 형벌이 도출하는 결과적 이익이에요. 범죄 예방 효과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판단 조건이야. 맞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잘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베카리아에게 질문을 던지는 누군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범죄자를 그럼 사람들 앞에서 형벌받는 모습을 본보기로 샘플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 이 사람처럼 잘못된 일 저지르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샘플로 쓴다는 거죠. 그 범죄자를. 그래서 그 샘플로서 효과가 있으면 이 형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라는 건데 지금 이 새로운 시선으로 질문을 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범죄자도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인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저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이 형벌을 받는 모습을 누구 앞에선가 보여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럼 그 범죄자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카리아와 요 차이점을 보이는 넘어갑니다. 칸트예요. 칸트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범죄자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입니다. 그럼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은 혹시 여러분들의 피셜이 범죄자의 그 죄를 사해주는 건가요? 그래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건가요? 띡,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거고, 만약에 당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 우린 당신을 인격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마치 사물과 같이 취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책임지세요. 그게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범법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생득적인 인격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존중해줘야죠. 유관점. 그걸 이렇게 정리해가 보죠. 칸트 입장에서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정언 명령으로서 범죄자가 그 형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형벌을 주어야 한다. 라고 봐요. 그래서 그 범죄자에게 그러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사회적, 공적 차원의 정의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형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형벌의 정당성을 갖는 이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이유? 범죄자에게 형벌 줘서 우리가 이익 받으려고? 범죄자 교화시키려고? 혹은 사회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려고? 그런 걸 고려하기보다는 아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그냥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따라 나오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 그 사실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 그게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 처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 그것에 상응하는 책임을 짐으로써 그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응보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응보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이때 응보라고 하는 건막 우리가 뭔가 엄청 사악한 사람이 되어서 범죄자를 막 응징한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너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지. 이 뜻. 그래서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동등성의 원리라고 해서 내가 저지른 범죄와 그것에 책임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 간에 동등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는 동해보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해보복주의라고 하면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범죄자를 오히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 그대로 이어서 갑니다. 범죄자는 비록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일단 그 행위 자체는 자신이 자율적인 선택으로 일어난 행위의 모습이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봐요. 그 책임은 다름 아니라 형벌이에요. 또, 범죄자는 위에 말한 대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의혹하고, 원하고, 선택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럼 그것에 상응하는 보복으로서의 형벌을 우리 사회가 가하는 것이 공적 정의라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그 범죄자는 형벌 자체를 의혹할 순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칸트의 용어를 이렇게 번역하면서 쓰이는 표현인 건데 이걸 좀더 부드럽게 말해보자면

예지적인 인격이라고 해서 자, 요 단어 자체를 학교 수업에서 하셨다면 챙겨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요 예지적 인격이 아니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범죄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를 선택한 자로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저 범죄자한테는 어떤 형벌을 부과해야 될까와 같은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봐요. 즉,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만 선택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처분할까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다른 구성원들,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 범죄자에게 합당한 형벌을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범죄자 자체는 어떤 형벌을 내릴지에 대한 선택에는 그의 권한이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가장 극한의 범죄로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살인을 명했다까지도 들어가요. 그럼 이 살인이라는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이라는 너무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그는 생득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를 물권이라고 해서요. 사물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인간으로서의 격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거나 취급받지 못하면 마치 우리가 사물을 소유할 때 갖는 권리와 같이 사물과 같은 수준으로 그 수준의 레벨이 격화되게 된다는 거야. 그럼 안 되죠. 범죄자도 생득적으로는 인격을 타고난 사람이니까. 비록 그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생득적인 인격을 그래도 갖고 있는 범죄자가 사물과 같은 레벨로 떨어지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격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임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범죄에서 동등성의 원리에 의해 동의보복주의로 형벌을 가하자면 사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오히려 살인자를 그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 주는 거. 그를 사물의 경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득적인 인격은 그래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방법은 형벌로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면 살인자한테 책임질 수 있는 기회로서의 형벌은 뭐냐? 사형 이외에는 다른 등가적인 형벌은 없어. 그래서 그 사형이 공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칸트 입장이야. 그래서 칸트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 형벌 줘서 사회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좀 노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벌 받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저러면 안 되겠구나. 아, 무서워. 저러면 안 되겠네.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게끔 당신이 모델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그가 그 범죄행위에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만약 살인이란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으로서 그 범죄자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게 정당하다. 칸트 입장. 좋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오늘 열심히 달려봤는데, 범죄자를 처벌하는 기준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요.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과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범죄자한테 처벌을 할때 그것을 통해서 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그럼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또 사회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0: 형벌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은 첫 번째,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구성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범법자, 반역자, 계약 파기자에 대해서는 형벌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약론. 또, 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내지는 그 범죄자 자체가 교화되는 결과적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 공리주의. 그럼 이들의 큰 관점에서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줘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이익, 그게 계약이 됐던 최대다수 최대 이익이 됐던요. 그걸 이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 목적과 이익이 달성돼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니요, 아니요. 범죄자한테 형벌을 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응보주의적인 관점이다. 칸트의 핵심이었죠. 이 구도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달린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실전 문제 3번을 한번 픽해 봤어요. 핵심적인 건데요. 갑번과 을번이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번은 사법적인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 가해줄 수 없고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범죄자한테 형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로 형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라는 응보주의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범죄자도 생득적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물권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와 같은 칸트입니다. 중요한 문장이고요. 1번은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사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에서 생겨나지 않아. 이건 일순간에 강렬한 인상을 주지만 지속성이 짧다고 했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은 줄여 말하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야. 백할이하죠. 그럼 1번 선지 갑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응분의 정당한 보복이다. 응보주의적인 관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 그렇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보, 동등성의 원리는 사형뿐. 칸트에게 맞는 진술. 두 번째, 살인자가 물권의 대상이 아님은 타고난 인격성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는 이유는 그의 생득적 인격 때문. 맞는 진술. 세 번째,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맞죠? 구경꾼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주려는 것. 이것이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백하리아 정진술. 4번. 사형은 종신노역형에 비해서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 형벌이다. 맞아요. 범죄 억제력으로 치면 종신노역형이 더 효과 있다. 백하리아 정진술. 5번 선지는 갑과 을로 엮여 있지만 정오 판단의 포인트는 갑에게서 판단하시면 되는 구성이라고 보여요.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사형은 범죄자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라고 했어요.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사형은 살인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갑이 딱 틀렸다라고 제외를 시킬 수 있죠. 그리고 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형 반대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교화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도 차단해버리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입장들이 있기도 하죠. 하지만 이 문항에서 더 정확하게 정오 판단은 갑에게서 깔끔하게 끝난다. 옳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해서 교정적 정의 열심히 달려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득점 포인트로 만드셔서 학교 시험 꼭 만점 받아오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8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태양의 변화입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했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된 것, 첫 번째 수온. 해수의 표층 수온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 흡수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위도의 수온이 높고요.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고요. 연직 수온 분포와 층상 구조 우리 얘기할 때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이 수온 구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혼합층은 바람에 의한 혼합으로 만들어진다. 수온 약층은 위층과 아래층의 수온 차이에서 만들어진다.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건 수온 차가 클 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염분, 역시나 표층 염분, 연직 염분을 구분하는데 이 염분의 변화는, 해수에 있어서의 염분의 변화는 사실 온도, 수온의 변화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 아셨죠? 이 표층 염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증발량과 강수량이고 그 외 요인으로 담수의 유입, 그 다음에 빙하의 융해 또는 빙하의 결빙, 해수의 결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아셨죠? 자, 우리나라 주변 해수의 표층 수온과 표층 염분, 특히나 2월과 8월, 여름과 겨울철에 어떠한 변화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증발이 많이 되니까 표층 염분이 높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름철은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고요. 그 많이 내린 비가 육지에 쌓여서 강물, 하천을 따라서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철에 해수의 표층 염분 우리나라 주변에 오히려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공부가 됐어야 되고요. 딱딱딱 떠오르면 체크, 체크, 체크. 안 떠오르면 복습. 여기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의 밀도,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수온. 아셨죠? 왜냐하면 위도별로, 그 다음에 연직 규모에 봤을 때 깊이별로 수온 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뭐 그 다음에 그 외에 염분, 수압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표층 해수의 밀도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는 수온에 의해서 수온이 높은 저위도가 밀도가 작고요. 표층 수온 얘기하는 겁니다. 수온이 낮은 고위도가 밀도가 커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염분 효과가 더해지면 그거에 의해서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수의 연직 밀도 분포를 보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게 정상이겠죠? 깊어질수록 밀도가 큰 물이 아래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해수의 밀도, 그 다음에 이 밀도를 얘기하는 수온과 염분을 한꺼번에 표시한 그림, 표현한 그림을 우리가 수온 염분도라고 하고 수온 염분도 자료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해수의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해수의 용종 기체,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로 많이 다루고요. 이 기체를 다룰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용해도 관점으로 설명을 하자. 아셨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수온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용존 기체량은 기본적으로는 수온과 연결을 시키고 그 외에 산소 같은 경우는 표층에서 이제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주자. 아셨죠? 그 다음에 깊은 바다에도 산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로? 심층순환으로 설명을 해보자. 아셨죠? 그런 것들이 딱딱딱 떠올라야 됩니다. 체크, 체크, 체크.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해수의 순환.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표층순환은 바람에 의한 거, 대기대순환에 의한 지상 바람이 이 표층순환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고, 이 표층순환은 빠르다. 아셨죠? 빠르다라고 하는 거. 심층순환에 비해서. 아셨죠? 하지만 규모면에서 보면, 심층순환과 비교해봤을 때 규모는 조금 더 적다. 왜냐면 표층해수에 관한 얘기니까. 심층해수는 굉장히 깊은 물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 하지만 심층순환은 느리다. 표층순환에 비해서. 아셨죠? 그거 생각해보시고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밀도차에 의한 거. 됐나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밀도차가 해수에서 그렇게 깊이에 따라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밀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심층순환은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심층순환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대소.

대서양 심중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수계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기억이 나면 체크, 체크, 체크.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고요. 이제 그러면 대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2월과 8월 남태평양의 표층 수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밑줄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지금 2월과 8월이라고 얘기했고요. 8월. 그 다음에 A와 B는 주요 표층 해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어떠한 표층 순환, 그 순환을 이루는 해류, 그걸 우리가 보통 주요 표층 해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어느 시기가 지금 2월이고 어느 시기가 8월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말씀드립니다. 자, 2월이라고 하면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남반구는 여름. 8월이라고 하면 남반구가 뭐죠? 남반구가 겨울이고 북반구가 여름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름이라고 하면 북반구를 태양이 비추면 북반구가 여름인 거고, 태양이 남반구를 비추면 남반구가 여름인 거야. 아셨죠? 주로 지구 자전축 경사각을 고려해 봤을 때 20도 부근을 태양이 비추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따져볼 것은 20도 부근의 온도를 따져보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가 20도 부근의 온도가 더 높네? 상대적으로 가보다 나가 온도가 더 높네? 따뜻한 물이 많이 있네? 그럼 햇빛이 여기를 더 많이 비추고 있는 상황이네? 그러면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요 시기는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네? 이렇게 가는 거지. 남반구가 여름인 시기는 북반구는 겨울이야. 아, 여기는 지금 남반구 여름. 남반구 여름.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북반구가 겨울이에요? 그러면 2월. 요렇게. 아셨죠? 그럼 여기는 남반구가 겨울이 되는 거고. 남반구 겨울 이렇게 체크하는 거고, 시기로 봤을 때는 8월 이렇게 되는 거지. 8월은 북반구 여름, 남반구 겨울. 2월은 북반구 겨울, 남반구 여름. 됐죠? 보겠습니다. 자, 가는 8월의 자료이다. 가는 8월의 자료가 맞고요. A에서는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 A는 오스트레일리아 오른쪽, 여기에 무슨 해류가 흘러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흐른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수송하는 그러한 해류. 그렇기 때문에 저위도의 따뜻한 해수가 고위도로 이동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수온만을 고려할 때, 다른 거 고려하지 마라.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 해수에서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온도를 비교하라는 거지. 지금 A와 B는 같은 위도라고 봤을 때 A와 B를 비교해 보면 B가 수온이 더 낮다. B가 더 수온이 낮다. 아셨죠? 수온이 낮기 때문에 용해도가 크다, 산소가 많다. 이렇게 가는 거지. A는 수온이 높기 때문에 용해도가 작다, 산소가 적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산소기체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다. 맞죠? B가 더큰 거. 아셨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있고요. 여기 남극순환 해류 있고요. 여기 지금 페루 해류가 있어요. 페루 해류가 한류예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은 수온이 낮아서 수온이 낮으니까 기체 용해도가 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래도 맞는 거야. 아셨죠?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도 좋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역, 리엔티그 다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A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의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무역풍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남적도 해류가 그렇지. 남적도 해류가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남극순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요 해류는 이 남적도 해류가 대륙과 부딪혀서 만들어진 해류라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다가 아니다.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건 남적도 해류. 자, 표층 해수에서 영양염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영양염의 농도는 한류가 흐르는 해역이 높다. 얘가 한류가 흐르는 해역, 얘는 난류가 흐르는 해역이기 때문에 B가 높은 거야. A가 B보다 높다가 아니라 B가 높다고요. 그럼 너 틀렸어. 자, A와 B에는 모두 아한대 순환을 이루는 해류가 흐른다. 자, 남적도 해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남극순환 해류, 페루 해류는 아한대 순환이 아니라 뭐? 열대 순환입니다. 열대 순환. 틀렸어요, 너. 그러면 추가해서는 맞는 게 없네요. 자, 추가해서 맞는 게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볼거 이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유입량은 해역 A가 P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이 P를 여기다 찍겠어. 그러면 A와 P를 비교해 보면 누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더 많은 거야? 얘가 더 많은 거지. 더 상대적으로 저위도니까. 저위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 유입량이 더 많다. 얘는 훨씬 더 온도가 낮다. 아셨죠? 그러면 A가 P보다 많다가 맞는 겁니다. A와 B를 흐르는 해류는 각각 무엇인가? A를 흐르는 해류는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비를 흐르내리는 페루 해류.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거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대표 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해수의 물리량 연직 분포가 나와 있죠. 간은 북반구 중위대에 위치한 서로 다른 두 해역 A와 B에서 측정한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 분포고, 나는 두 해역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표시한 겁니다. 기역과 니은으로. 그럼 이제 볼 때, 아, A는 수온이 이런 식으로 변하네? B는 수온이 이런 식으로 변하네? 어, 표층에서의 수온을 비교해보니까 B가 수온이 더 높네? 그죠? 그러면 갑니다. 지금 표층에서의 수온을 비교해보면 수온이 지금 니은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너는 B의 자료구나? 그럼 너는 A의 자료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물론 수온과 염분을 직접 가지고 비교해서 다 찍은 다음에 비교할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 수온 가지고 비교해보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표층 수온 가지고. 됐죠? 혼합층의 두께는 A가 B보다 얇다라고 되어 있지.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여기야. 이만큼이고. 여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혼합층의 두께는 얘가 더 두꺼운 거. 또는 얘가 더 얇은 거. 그렇죠? A가 B보다 얇다. 맞는 거고요. A의 해수는 기역에 해당한다. A의 해수는 기역에 해당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깊이 90m의 해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죠. 깊이 90m의 해수 밀도를 여기서 수온과 염분을 고려해서 딱 계산을 해라.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온 염분도를 이용하면 된다. 자, A에서는요, 요거야, 요거. 그 다음에 B에서는 요거라고. 자, 여기 보면 등 밀도선 이렇게 있죠? 등 밀도선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밀도가 큰 거라는 거지. 왜냐면 오른쪽 아래로 놓일수록 염분이 커요, 수온이 낮아요. 밀도가 큰 거. 그러니까 지금 A에서 이 90m 요 지점에 있는 해수의 물리량은 밀도는 등 밀도선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요것과 요거를 비교해보면 지금 B가 더 밀도가 큰 등 밀도선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B가 밀도가 더 크다. 아셨죠? A가 B보다 작다. 맞죠? 또는 뭐 B가 A보다 크다. 이렇게 가도 맞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기역년 D가 다 맞네요. 자, 요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혼합층. 혼합층이 두꺼우면 시작 깊이도 깊은 거고, 혼합층이 얇으면 시작 깊이가 얕은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얘가 혼합층이 두께가 얇잖아요? 그럼 시작 깊이,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얕은 거고, 얘는 혼합층이 두꺼우니까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가 깊은 거고. 아셨죠? 그럼 깊이는 A가 B보다 깊다가 아니라 얕다라고 가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수심에 따른 밀도 변화 폭은 A가 B보다 크다. 자, 볼게요. 이거는 나자료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는, B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한 거라고. 그러면 표층에서의 밀도를 따지면 B가 작은데 90m에서의 밀도를 따지면 B가 더 커. 그러니까 얘가 밀도 변화폭이 더 큰 거라고. 아셨죠?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더 큰 거라고. 너무 틀렸구나. 수온만을 고려할 때 표층해수의 용해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수온만 고려하라고 했잖아. 그럼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크겠지. 둘 중에 수온이 누가 더 낮아요? 얘가 수온이 낮지, 용해도가 크겠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는 거. B음만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볼 것은 바로 이거. 동일한 양의 P와 Q를, P와 Q의 해수를 혼합했을 때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P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P와 Q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들어낸 거니까. P를 여기다 찍겠습니다. 여기다가 P라고 찍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찍을게. 90m에서 그 해수의 물리량, 90m에서 이 해수의 물리량, 이 해수의 물리량을 가지고 있는 해수들을 우리가 P, Q라고 선생님이 임의로 찍겠다는 거야. 둘을 섞었어. 또 동일한 양을. 그럼 혼합한 해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혼합한 해수의 수온은 둘의 평균값, 염분은 둘의 평균값. 그러면 혼합한 해수의 물리량은 여기에 딱 찍히는 거지. 그러면 요 해수와 P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지금 요 등밀도선에 가까운 거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P보다 얘가 밀도가 더 크다고. 아셨죠? 그러면 동일한 양의 P와 Q를 혼합했을 때 혼합한 해수의 밀도는 P보다 크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특정 해역에서 혼합층의 두께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진다. 수온은 어떻게 됩니까?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밑에 있는 물을 더 많이 섞어내는 거니까 수온은 내려간다는 거지. 밑에 있는 찬물이 있으니까 두꺼워지고 수온은 내려간다. 아셨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3번 보도록 할게요. 표층 염분과 강수량 증발량 또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림은 어느 시기 태평양의 위도에 따른 평균 표준 연분과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

증발량값을 나타낸다.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표층연분의 자료는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이야.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걸 한번 꼬은 거지. 꼬아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을 다뤘다. 아셨죠?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볼 때 이쪽 볼게요. 이쪽.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뭐가 크다는 거야? 강수량이 크다는 거지. 강수량이 크다. 그 다음에 이쪽을 갑니다.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아요. 음의 값이니까. 그럼 여긴 뭐가 큰 거야? 여긴 증발량이 큰 거지.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서 자료를 보는 겁니다. 자, 표층연분은 ABC 해역 중 A 해역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죠? 자료 해석입니다. ABC 해역 중 표층연분, 표층연분, 표층연분, 표층연분 A가 제일 높네요. 그러면 맞다. 그 다음에 B 해역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B 해역을 잘 보면 굉장한 저위도입니다. A와 C 비교해 봤을 때 굉장한 저위도예요. 저위도는 뜨겁지? 뜨거우면 증발이 많이 일어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발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두꺼운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상승기류가 굉장히 강하다?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아셨죠? 여기는 대기대순환의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상승기류가 굉장히 강한 곳. 아셨죠? 그러면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모든 위도에서 표층연분은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일수록 높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 가장 작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야. 그럼 여기서 표층연분이 높게 나타나느냐? 비교해보면 되는 거야. 발레를 찾아보면 되겠지. 얘가 제일 작은 곳이고, 얘는 오히려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얘보다는 큰 거예요. 이 값을 보면. 근데 표층연분은 여기서 더 높거든. 발레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X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또는 이쪽을 보면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이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 겁니다. 작아지는데 표층연분도 같이 작아지고 있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됐죠? 자,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의 정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추가선지 보도록 할게요. 추가선지. 자, A 해역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A 해역은 어디죠? 여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작은 곳이죠. 여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 얘기는 뭐야? 증발량이 꽤나 있는 곳. 사실 이쪽도 지금 증발량이 꽤나 있는 곳. 여기는 강수량이 정말 큰 곳. 그럼 우리가 대기대순환을 생각을 해볼 때, 아, B 해역은 저압대가 있는 곳이야. 적도 부근. 그 다음 A 해역은 고압대가 있는 곳이야. 고압대는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큰 곳이니까. 여기도 고압대가 있는 곳이야.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큰 곳이니까. 아, 여기는 대략 위도 20도에서 30도 부근이겠구나. 아, 여기는 적도 부근이겠구나. 대기대순환의 우리의 모델에 의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 해역에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저압대가 형성되어 있다. 저압대가 아니라 고압대라고 얘기해야겠지. 그렇기 때문에 증발량이 꽤 큰 거예요. 강수량보다. 그래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거라고. 증발량이 크기 때문에 그거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북태평양 해류는 주로 B 해역과 C 해역 사이를 흐른다라고 되어 있죠. 북태평양 해류는 어디? 편서풍대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30도에서 60도 사이. 그러면 북반구 30도에서 60도 사이라고 하면 C 해역보다도 더 고위도 해역을 흐른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증발량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적다라고 되어 있죠. 자, 증발량은 적도 부근 해역에서 가장 적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여기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커요.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발량이 정말 작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적도 부근은 증발량도 꽤 굉장히 큰 값이에요. 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강수량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강수량에서 증발량을 뺐을 때 플러스로 나오는 거지. 오히려 극지역으로 가면 너무 추워. 기온이 너무 낮아서 증발이 안 된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적도 부근이 증발량이 최소가 아니라는 거야.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틀렸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를 더 구성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자, P 해역에서 연간 강수량은 120cm이다. 자,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이런 거 낼 수 있는 겁니다. P 지역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 이렇게. 지금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이 딱 120인 이 지역을 P로 찍을 거야.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볼 때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값이 120이기 때문에 120 맞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지역의 증발량이 굉장히 된다고, 어느 정도 된다고. 그것보다도 120만큼 강수량이 더 많은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X가 되는 거고, 60도 N 지역과 90도 N 지역의 증발량을 비교하면 증발량은 90도 N으로 가면 극지역이잖아요. 기온이 너무 낮아요. 증발이 거의 안 돼.

뺀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60도 N 지역의 증발량이 더큰 거야. 아셨죠? 선생님, 90도는 하강계류가 아주 강한 고압대잖아요. 고압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고위도로 가면 그때부터는 기온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표용 3번 봤습니다.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용 4번. 자, 여기까지 주고. 4번은 대기대순환 모형이고요. 자, 대기대순환 모형도 꼭 문제를 나오죠. 여기는 지금 자전을 하지 않는 모형. 여기는 자전을 하는 모형. 그래서 단일 세포 모형. 여긴 3세포 모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가는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여기 나와 있죠? 가는 지구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대기대순환 모형이다. 맞는 거죠? 자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직접순환, 거대한 직접순환이 각 반구에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얘는 자전 효과 때문에 가다가 지구 자전 효과가 너무 커서, 전향력이 너무 커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셨죠? 남쪽으로 내려, 다시 지표면 부근으로 내려온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러한 순환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얘는 지구 자전에 의한 전향력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순환 세포가 존재하는 거고, 얘는 자전 효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뜨거운 곳에서 상승했죠? 상승한 공기는 고위도로 갑니다. 고위도로 갑니다. 끝까지 갈수 있는 거야. 가장 차가운 곳에서 하강했죠? 하강한 공기는 저위도로 갑니다. 끝까지 가는 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자전을 고려한 모형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의 A와 B 지역은 모두 고압대에 위치한다. 지금 B 지역은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A 지역은 하강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고압대가 맞죠. 하강 기류가 셉니다. 여긴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승 기류가 세죠? 여긴 저압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모두가 틀렸죠? 지금 누가 틀린 거야? B는 저압대구나. 너 틀렸고. 자, 가와 나 모두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얘도 저위도에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와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 제일 에너지가 적게 들어온 이 극지역은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 그래서 이러한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다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에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원래 문제의 답은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추가 선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가와나 모두 위도 60도 부근에 한대 전선대가 형성된다. 얘 같은 경우는요, 잘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북쪽으로, 여기에 찬 공기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한대 전선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순환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이러한 전선대가 잘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누가 틀린 거야? 가에는 한대 전선대가 없는 거야. 그러면 너 틀렸고요. 자, 가에서 대기 순환은 직접 순환에 해당한다. 맞죠? 직접 순환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접 순환, 여기 순환이 하나 있죠? 얘와 얘 중에서 뜨거운 곳은 여기입니다. 뜨거운 곳에 있는 공기가 상승, 차가운 곳에 있는 공기가 하강. 이 원리가 적용이 되면 직접순환이야. 갑니다.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 그래서 순환이 존재합니다. 직접순환이야. 차가운 곳에서 하강, 둘을 비교해봤을 때 위도 60도가 더 뜨거우니까 뜨거운 곳에서 상승, 그 순환의 원리가 적용이 되면 직접순환이라고. 근데 여기를 보면 30도와 60도를 비교해보면 30도가 더 뜨거운 곳이거든. 저위도기 때문에. 그런데 30도에서 하강, 60도에서 상승이야. 얘는 뜨거운 곳에서 상승, 차가운 곳에서 하강의 원리를 적용, 그 원리로 설명이 안 되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순환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아셨죠? 그러면 가에서 대기순환은 직접순환에 해당한다. 맞는 거고요. 북쪽도 해류는 나에서 간접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흐른다. 간접순환이 존재하는 곳은 어디야? 30도에서 60도 부근인데, 북쪽도 해류라고 했죠. 북쪽도 해류는 어디를 흐르고 있죠? 여기서 흐르고 있죠. 그러면 너는 틀렸구나. 됐죠?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맞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더 생각해 볼 것, 요겁니다. 자, P지점과 Q지점의 상공에는 모두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P와 Q를 선생님이 찍겠습니다. 여기를 P로 찍고요. 여기를 Q로 찍겠어.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요 지점의 상공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상공을 물어본다고 하면 지상이 아니라 상공의 바람. 지상이 아니라 상공의 바람. 지우고, 상공의 바람을 얘기해야 되겠지? 상공의 바람, 남풍. 삼풍의 바람, 남풍. 둘다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맞는 겁니다. 아셨죠? 나에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을 표시하고 각각의 순환을 직접 순환과 간접 순환으로 구분하면, 자, 얘가 헤들리 순환이고요. 얘가 페렐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60도 이상에서 존재하는 게 극순환이고요. 자,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

순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 페렐 순환은 뭐예요? 간접 순환이다. 지구 좌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 됐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용 4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용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자, 5번.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 풍향, 이제 풍계에 대한 자료인데,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자료를 잘 보면 해양도, 대기도 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자, 가와 나는 1월과 7월의 전 세계 해양에서 해수면 부근의 평균 풍속과 풍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하나가 1월이고요. 하나가 7월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지금 바람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죠. 풍속 자료를 해석을 해야 되고 풍향을 또 해석을 해야 돼. 자, 1월과 7월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겨울철 반구가 풍속이 세요. 왜냐면, 풍속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저위도는 겨울철이나 여름철이나 다 뜨겁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면, 겨울철 반구는 극지역이 굉장히 차가워져. 저위도와 극지역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져요. 그럼 강한 바람이 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겨울철 반구는 풍속이 세다. 그걸 가지고 찾는 게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역을 보는 거야. 여기 우리나라가 있는 우리 지역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여름철에는 남동 계절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요걸 가지고 풍향을 가지고 찾을 수도 있어요. 이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먼저 풍속이 센 거야. 짙은 색일수록 센 겁니다. 볼때 여긴 북반구가 풍속이 세네. 아, 여기 북반구가 지금 뭐냐면, 북반구가 겨울이야. 아셨죠? 여기 보면요, 남반구가 풍속이 세.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여긴 남반구가 겨울이야. 남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볼 때, 남반구 겨울이란 얘기는 북반구 여름이란 얘기잖아. 그럼, 너 7월 자료구나. 이렇게. 자, 북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너 1월 자료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북반구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한다고 했었죠? 북서계절풍.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어. 설명이 되는 거고. 자, 북반구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영향을 준다. 남동계절풍이 영향을 준다. 남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죠? 설명이 되는 거고. 됐죠? 문제 볼게요. 자, 가는 1월의 자료이다. 맞고요. A 해역의 표층 해류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이 된다. 자, A 해류 여기 남극순환 해류가 남극순환 해류는 무슨 바람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 정말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극동풍이 아니라 편서풍이야. 자, B 해역과 C 해역의 표층 해류는 모두 한류이다.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페루 해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벵겔라 해류가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해류 이름까지, 이 대서양의 해류 이름까지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루 해류, 여긴 벵겔라 해류, 둘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가고 있는 한류. 아셨죠? 맞는 거야. 그러면 기역티귿, 둘다 기역티귿, 이렇게 맞는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가의 계절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한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발달하기 때문에 북서계절풍이 우리 지역에 맞는 거고요. A 해역에서 표층 해류는 서동 방향으로 이동한다. 서동 방향으로 편서풍에 의해서 맞는 거고요. 평균 수온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죠. A 해역과 B 해역을 보면 한류가 흐르는 곳이니까 더 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겁니다. 지금 이 한류는 여기에서부터 연결돼서 오는 겁니다. 얘가 더 찬물이야. 더 찬물이 있는 곳, 덜 찬물이 있는 곳이에요. 아셨죠? 또는 얘가 더 고위도야. 고위도일수록 수온이 낮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A 해역이 B 해역보다 수온이 더 낮아요. 얘가 더 낮아요. A 해역이 B 해역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P의 해류가 C의 해류보다 많다. 자, P의 해류는 선생님이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를 P라고 할게. 자, 그럼 P와 C에서 어떤 해류가 흐를 것이냐? 여기는 지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한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했었고 P는 이런 식으로 해류가 흐를 거예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난류가 흐를 거라고.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P의 해류가 C의 해류보다 많다가 맞겠지. 자, 가와 나는 각각 남반구의 어느 계절에 해당하는가? 여긴 남반구 겨울, 여긴 남반구 여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 자, 이렇게 해서 대표유형 5번 풀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대표유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대기대순환 가지고 이제 표층해를 물어보는 거. 굉장히 또 많이 나오는 폼입니다.

자, 그림은 태평양의 위도별 동서방향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밑줄,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 음의 값은 서쪽을 향하는 바람을 의미한다. 거기 밑줄. 자, 여기서 0을 딱 기준으로요. 0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지금 양의 값이고 이쪽이 음의 값이야. 양의 값은 어디라고 했었죠? 양의 값은 동쪽을 향하는 바람이래. 아,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 음의 값은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 됐죠?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쪽 대략적으로 위도 한 30도에서 60도 부근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편서풍이 불고 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 편서풍이 불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사이 30도에서 0도 요 사이에서 지금 불고 있는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부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잖아요. 아,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A와 C의 표층해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지금 A와 C, A는 여기 있고요, C는 여기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집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여기라고 하면 북태평양 해류, 여기라고 하면 남극 순환 해류. 기억. 자, B에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된 표층해류가 흐른다. B는 어디죠? B 여기잖아, 여기. 무역풍이 흐르고 있잖아. 무역풍이 불고 있잖아.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존재하겠지. 남반구라고 하면 뭐? 남적도 해류가 여기 흐르겠지. 그러면 무역풍에 형성된 표층해류가 흐른다. 맞고요. 풍속만을 고려할 때 A의 표층해류는 C의 표층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빠르다. 풍속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풍속만 보자고. 그러면 얘의 풍속과 얘의 풍속을 비교해 보면 얘의 풍속이 더 셉니다. 풍속이 세니까 풍속에 의해서 바람이 만들어진다. 이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풍속이 센 곳에서 강한 해류가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A의 표층해류는 C의 표층해류보다 평균 속력이 느리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얘가 더 풍속이 크니까요. 됐죠? 그러면 이제 원래 문제에서 기역, 니은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요겁니다. A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발달한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하강 기류가 발달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고압대라고 얘기하죠. 고압대.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고압대가 지금 요 부근에 존재한다면 위도 30도 부근에 존재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 위치는 요쯤이 되는 겁니다. 요쯤. 요쯤이 고압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곳. 무역풍과 편서풍이 바뀌는 곳. 아셨죠? 그러면 A 부근이 아니야. 자, C 부근에는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른다. C 부근은 지금 여기잖아요.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요 위도대의 해류라고 하면 남극 순환 해류가 맞죠. 자, B의 해류는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강하게 흐른다. 이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와 같이 엮은 겁니다. B의 해류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 위도 0에서 30도 부근 남반구에서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동에서 서로 가고 있는 남적도 해류죠. 남적도 해류는 엘니뇨 시기가 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약하게 흐르게 되죠. 약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약한 거예요. 약한 거, 틀린 거.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미음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여기 더 갑니다. 볼게요. P와 B 사이에 열대수렴대가 위치한다. P는 어디? 선생님이 P를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 만들 거야. 20도 부근, 여기를 P. P 위도대와 B 위도대, 열대수렴대. 열대수렴대라고 하는 건 뭐죠? 열대수렴대. 여기서 이 열대수렴대라고 하는 건 공기의 수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는 30도 N, 여기는 30도 S라고 하면 무역풍이 불어요. 무역풍이 불어요. 이 무역풍과 만나는 곳, 여기를 열대수렴대라고 한다. 적도 부근. 그러면 적도 부근, 열대수렴대가 위치한다. 맞는 거. 아셨죠? 이 열대수렴대 부근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공기가 모여든다는 얘기는 여기 상승 기류가 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역은 저압대가 위치하는 거지. 아셨죠? 같이 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태평양에서 A 해역과 B 해역을 흐르는 주요 표층 해류는 무엇인가? 각각 A라고 하면 요 위도대에서 북 태평양 해류가 서에서 동으로, B라고 하면 요 위도대에서 남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A 해역은 북태평양, B 해역은 남적도 해류.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태평양 6번 봤습니다. 이제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자, 남극 대륙 주변의 바람. 이 남극 대륙이 많이 나오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북반구 기준으로 문제 자료를 많이 해석하거든. 근데 남극, 남반구 자료가 나오면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 남극 대륙 주변의 지표 부근에서, 밑줄, 지표 부근입니다. 부는 동서 방향 바람.

바람과 남북 방향 바람의 연평균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보통 방위를 표시할 때는 북, 그 다음에 남, 그 다음에 서, 동,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북쪽을 위에다 두면 아래가 남이고 왼쪽이 서고 오른쪽이 동이야. 근데 남쪽을 위로 두면 아래가 북이고 왼쪽이 동, 오른쪽이 서가 됩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의 중심, 남극 대륙의 중심, 남극. 그러면 지금 여쪽에서 볼때 이쪽이 남쪽이다. 그럼 이쪽이 북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이 뭐가? 동쪽이?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지금 플러스는 서풍, 마이너스는 동풍이라고 나왔는데 A를 보면 A는 뭐예요? 플러스야. 서풍이야. 서풍이라고 하는 건 서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 서쪽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서쪽에서 불어온다. 동쪽으로. 그다음 B는요. 요거거든요. 요거. 지금 마이너스. 맞죠? 동풍이야.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야. 동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A는 서풍이 불어요. B는 동풍이 불어요. 됐죠? 그다음에 지금 플러스는 남풍이고 마이너스가 북풍입니다. 지금 A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란 얘기는 북풍이거든. 북풍은 뭐야? 아래에서 오는 거야. 아래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북쪽에서 오는 거라고. 북풍. 그다음에 B는 플러스예요. 남풍이죠. 플러스 남풍. 남풍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아, A는 북서풍, B는 남동풍. 얘를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표현한 거. 됐죠? 요 자료입니다. 자, A 해역에는 편서풍이 분다. A 해역엔 서풍 계열의 바람, 편서풍이 불고 있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B 해역에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향하는 바람이 분다. 지금 B 해역을 보면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거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남극이야. 남극에서부터 불어오고 있어요. 남극은 남반구 90도잖아, 위도. 그러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렇게 가야 되겠지.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지. 틀린 거고. A 해역과 B 해역에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표층 해류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죠. 포인트는 바람에 의해 형성되느냐. 바람이 다르잖아. 얘는 북서풍이 불고 있고요. 얘는 남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르면 바람에 의해 형성된 바람 역시 바람에 의해 형성된 표층 해류 역시 다르겠죠.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기억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 추가 보겠습니다. 자, 지표 부근 바람을 고려할 때 A 해역과 B 해역 쪽 남극 순환 해류가 흐르는 곳은 A 해역이다. 남극 순환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겁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맞죠? 그러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야 돼. 기본적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곳은 A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요. 자, 대기대 순환을 고려할 때 B 해역의 상공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이거 이제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대기대 순환 모형에서 지상풍과 상공풍은 서로 반대야. 순환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지상풍과 상공풍은 서로 반대라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적도, 여기가 90도 S라고 하겠습니다. 남반구.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적도에 뜨거운 공기 상승합니다. 상승한 공기 대륙권 계면 부근에 쌓여서 고위도로 가고 싶다고. 고위도로 가고 싶은데 끝까지는 못 가요. 지구 자전 효과, 전향력 때문에. 30도 부근까지 가서 내려와. 이렇게. 아셨죠? 그래서 하나의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헤들리 순환. 30도. S. 극지역에서 차가운 공기가 하강해서 지표를 따라서 남쪽으로 가시죠?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요. 지금 남반구라고 했으니까 북쪽으로 가고 싶다고. 아셨죠? 저위도로 가고 싶다고. 가다 보면 끝까지는 못 간다고.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 대략 60도 부근까지 가면 얘가 올라가서 되돌아온다는 거지. 얘가 뭐예요? 극순환. 여긴 60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B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B는 지금 65도와 75도 사이니까 이쯤 어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상공에서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서로 반대. 아셨죠? 너 틀렸어. 지금 지상은 남풍이야? 상공 북풍이야. 틀렸어. 그 다음에 대기대 순환을 고려할 때 A와 B 사이에 중위도 고압대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A와 B 사이는요, 보면요. 지금 65도가 있어. A와 B 사이에는. 중위도 고압대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야. 지금 헤들리 순환이 상승을 했다가 이동하다가 하강하는, 페렐 순환이 하강하는 여기가 중위도 고압대라고. 30도 부근이라는 거지. 고압대가 형성된다? 틀렸다. 아셨죠?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우리가 리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자. 무엇을 볼 것이냐? C 해역에서 표층의 수는 대체로 P 방향으로 이동한다. 여기다 선생님이 P를 찍겠습니다.

나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다. 아, P가 아니죠. C해역을 찍을 거야. C해역을. C. 일단 C해역을 찍었죠. 그 다음에 P방향. P방향을 찍을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요 방향이 지금 이 A해역을 비롯해서 요 위도대에서 제일 잘 나타나야 되는 해류는 뭐예요? 남극순환해류. 남극순환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 방향이 서에서 동 방향이냐? 이게 지금 서에서 동 방향. 서풍에서 서에서 동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지. 그러니까 이 P 방향은 남극순환해류가 흐르는 서에서 동 방향이 맞다라고 해야 돼. 맞다. 체크하시고요. A해역과 B해역에 부는 바람의 풍향은 각각 어떠한가? A해역에서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북서풍이 불고요. B해역에서는 남동풍이 불고요.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유형 7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북대서양의 표층순환인데, 자, 그림은 어느 해 북대서양에서 화물 유출 사건이 발생한 지점과 유출된 화물이 발견된 지점을 표층해류의 방향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북대서양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쪽에서 해류는 서에서 동으로 간다. 이쪽에서 해류는 동에서 서로 간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의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 맞죠? 이쪽의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요 해류와 요 해류가 흐르는 곳, 이 중간쯤 어디쯤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고압대. 중위도 고압대 또는 뭐 아열대 고압대라고 부르는 고압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셨죠? 헤들리 순환이 상승을 해서 하강 기류가 강하게 발달하는 그런 지역이 지금 이 사이 부근 어딘가에 있는 거. 아셨죠? 그걸 체크하시는 거고, 자, 얘는 지금 무역풍에 의해서 흘러가는 해류. 얘 해류의 이름은 뭐냐면 북적도 해류. 선생님, 북적도 해류는 태평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대서양도 똑같습니다.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는 태평양, 대서양 다 똑같아. 아셨죠? 그 다음에 얘는요, 편서풍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고 있는 누구냐면 북대서양 해류. 아셨죠? 태평양에서는 요 위도대에 북태평양 해류가 존재하는데, 대서양에서는 북대서양 해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이쪽을 흘러가고 있는 해류, 난류입니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흘러가고 있는 난류. 요 난류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멕시코 만류라고 불러요. 멕시코 만류. 내신 시험에서는 이 대서양의 해류까지도, 아열대 표층순환을 이루고 있는 주요 해류까지도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흘러가고 있는 요쪽에 있는 해류를 우리가 이제 카나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한류. 아셨죠? 북적도 해류, 멕시코 만류. 얘는 난류고,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얘는 한류고. 그래서 아열대 표층순환.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는 북대서양 해류이다. A는 북대서양 해류가 맞아요. 그 다음에 B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B, 북적도 해류. 동에서 서로 가고 있잖아. 동에서 서로 가고 있으면 동풍 계열의 바람에 의해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 맞고요. 기역 지점에서 발견된 화물은 한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지금 화물이 여기서 발견됐는데, 자, 우리가 볼 것은 화물의 유출 지점이 여기거든. 여기서 지금 여기죠? 화물이 여기서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된 화물이 해류를 따라서 갈 거란 말이지. 가다 보니까 아열대 표층순환에 의해서 여기까지 간 녀석도 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간 녀석이 있다? 요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맞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조금 더 어렵게 지엽적으로 낸다라고 하면, 자, 요 화물은 카나리아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엽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야. 아셨죠? 이제 이런 부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 문제에서는 이제 기역니은 티긋 다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추가로 구성한 거 볼게요. 자, 기역 지점의 화물은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보세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더 지엽적이지만 더 어려워지는 거지. 분명 이 화물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녀석은 이렇게 간 거고, 어떤 녀석은 이렇게 왔거든. 그러면 이 화물, 여기로 온이 화물은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가다가 카나리아 해류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도달. 그러면 북대서양 해류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 맞는 거지. 됐죠? B는 북적도 해류이다. B는 북적도 해류가 맞아요. 그 다음에 A의 해류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자, 이런 것도 좀 어려울 포인트가 될수 있는데,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라는 거지. 자, 볼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북반구를 그리겠습니다. 여긴 0도고, 여기는 90도고. N. 자, 북반구.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 높이 놓고 기억하세요.
적도 부근이 이 순환

의 높이가 굉장히 큽니다. 엔진 규모가. 상승한 공기 이동하다가 30도 부근에서 하강. 30도 N. 하강한 공기 이동하다가 60도 부근에서 상승. 60도 N. 그래서 이렇게 순환, 극순환, 이렇게 돌아가는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여기에 존재하는 페렐 순환. 얘는 직접 순환이고요. 얘도 직접 순환이고요. 얘가 간접 순환입니다. 아셨죠? 이 간접 순환이 존재하는 곳에 이 지상풍, 이 지상풍이 뭐냐면 편서풍. 여기는 무역풍, 여기는 편서풍, 여기는 극동풍. 그러면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서 A의 해류가 존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편서풍이 불고 있는 곳에서 이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이 해류가 만들어졌다고. 그렇다고 하면 A의 해류는 대기대순환의 간접순환이 나타나는 곳에서 흐른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됐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체크해 보자고요. 자, 리을, 미음, 퓨. 추가 선지도 다 맞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겨울철 평균 기온은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선생님이 P, Q를 표시를 해보겠다는 거지. 어디를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야. 이렇게 표시하고, 동일한 위도에다가, 여기에다가 P를, 여기에다가 Q를 표시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볼 때, Q는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저위도에서부터 이동해온 따뜻한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수온이 높아요. 동일 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P는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고위도에서부터 내려온 찬물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류가 흐르는 곳과 난류가 흐르는 곳의 특징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Q가 높아. 아셨죠? P 지점이 Q 지점보다 낮다. Q가 높으니까 P는 낮은 거야. 자, 북대서양 아열대 표층순환을 이룬 주요 해류는, 자, 이런 거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북쪽도 해류,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를 쓸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거기다 더하면 북쪽도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북대서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대륙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북대서양에서 이 아열대 표층 순환의 이 순환의 방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에요. 여기까지도 설명을 하면 아주 좋겠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대표 유형 8번까지 다 봤고요. 여러분의 내신을 만점으로 이끌어 줄 내신 만점 O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수의 물리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그래도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요거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뭐니?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변 해수에서 표층 염분, 여름철과 겨울철의 표층 염분을 꼭 비교해 볼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대순환에서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 이세 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니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자,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은 크로시오 해류. 우리나라 주변 한류의 근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의 흐름의 세기, 그 다음에 흐름의 규모, 이런 것들도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양의 변화, 중요한 부분들 다 봤고요. 정말 내신에 나올 것들을 다 체크해 봤습니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연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11강의 나머지 문제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11강을 저번 시간 이어서 잘 살펴보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바로요. Exercise 2의 문장 삽입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문 내의 그 논리적 관계가 굉장히 뚜렷했다라는 뜻인데 자, 뭐에 관한 글이었습니까? 심해 개발의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전체 내용 구조를 보시면 과거에는 바다가 너무 커서 인간의 영향이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특히나 심해는 더더욱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 생각은 언제의 생각입니까? 과거의 생각입니다. 역시나 못할 거예요. 뒤집힐 거예요. 그러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맞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 연안 자원이 고갈되니까 점점 더 깊은 바다 심해로 진출하는 거지. 그래서 이 심해 자원 개발이 확대가 되고 동시에 오염도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심해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계속 이용하고 오염시키고 있는데 글쎄 문제는 뭡니까? 심해 생태계는 회복하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문제까지 있었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요약 갈게요. 인간은 과거 생각과 달리 심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크고 회복도 매우 느리다라는 지문이었어요. 요약문 갑니다.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the deep ocean 얘가 바로 심해죠. 심해라고 하는 것이 한때 과거의 생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한때 뭐라고 여겨졌습니까? Too vast to be a factor. 자, too 구문 나오면서 너무 넓어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간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여겨졌어요. too 구문이기 때문에 않는다고 라고 부정 붙여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않는다고 여겨졌어요. 그렇지만 increasing resource exploitation 증가하는 자원의 개발과 pollution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n deep sea ecosystems, 심지어 이 심해 생태계조차도 significantly impacted, 뭐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recover very slowly, 회복 속도도 매우 느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심해 개발에 관한 글이었죠. 자, 빈칸 픽으로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As we use up coastal resources, as 뭐뭐함에 따라 라고 해석을 하는데 coastal resources라고 하는 건 해안 자원, 연안 자원, 육지와 가까운 바다 쪽의 자원입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자 fisheries, 어장이라든지 아니면 fossil hydrocarbons, 화석 탄화수소라든지 이러한 연안 자원, 해안 자원들을 use up은 무슨 뜻이랍니까?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치? 고갈시킴에 따라서. 자, 해안 자원이 다 없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중요한 포인트죠. We have moved into, 나아가는 겁니다.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그치? 점점 더 깊은 바닷속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용을 계속하기 위해서. 따라서 해안 자원이 고갈되니까 우리의 인류는 점점 더 깊은 바다 심해로 나아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 가봅니다. Not long ago, 얼마 전까지만 해도 common even academic thinking, 일반인의, 심지어 학계의 생각은 was that, 뭐였습니까? The ocean was so vast, 글쎄 이 바다가 매우 광활해서 인간들이 뭐 할 수 없습니까? 글쎄 그것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구문이에요? 소댓 구문이에요. 자, 소댓 구문 어떻게 해석합니까? 원인과 결과로 해석합니다. 해석하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원인과 결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바다가 매우 광활하여 인간이 그것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 원인과 결과의 소댓 구문 같이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 이 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어휘들을 꽤 많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어휘들, 맥락상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했었던 어휘들 위주로 한번 볼 거예요. 7번 문장입니다. Meanwhile, 그러는 사이에, as we explore, 우리가 탐사하면서 점점 더 발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간 활동의 result, 결과죠. 뭐예요? 지금 바다를 이용하면서 계속 오염을 시켰을 것 같은데, 그치? 인간 활동의 결과입니다. 결과, result. 단어 챙겨주세요. 자, 예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다른 pollution, 오염 같은 게 있는 거야. 오염 같은 게 있는 거야. 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뭐도 있겠습니까? 자, 증가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로 인한 온도 변화, 산소 고갈, acidification, 산성화와 같은 문제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인간이 계속 바다를 이용하고 오염시키면서 increasing, 증가했겠죠. 그래서 increasing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잘 챙겨주시고요. 자, 한 문장 더 가봅니다. 8번 문장인데요. We are also learning. 우리는 또한 깨닫고 있습니다. How very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자, 무엇이 뭐 하는 게? Ecosystem of the deep ocean, 그래서 심해의 생태계가 뭐 하는 거? Recover, 회복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일으켰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피해로부터 그래서 심해의 생태계가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고 있더라. 자, 심해 생태계 우리가 이용을 막 하고 있는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또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long, recover 중요한 어휘들이니까 챙겨주시면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 12강 3번의 요약문 완성 지문으로 넘어오셔서요. 동물의 감정 능력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동물이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인정은 인간의 동물 대우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인지를 하냐에 따라서 그 대우 방식에 영향을 주는구나. 인간 사회에서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소비가 되는데 이 동물의 감정 능력에 대한 인식은 종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더라. 자,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동물의 삶의 질,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러한 모순된 인식의 근거를 따져보면 인간 중심주의, 인간 우월주의가 드러나더라. 그리고 동물 감정에 대한 인식은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이 또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사회적 구성물에 기반한 것이었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지요. 좋습니다. 동물의 감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사회적 구성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동물의 대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심어가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자, 원래도 요약문 문제였기 때문에 잘 요약된 문장 하나 살펴봅시다. Human perceptions of animal emotions. 동물의 감정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죠. 인식에 해당하는 perceptions 챙겨주시고요. 자, 이것은 very 다르답니다. 종과 환경에 따라 다르며 shaping 뭐합니까? 형성하는 거니까 결국엔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동물의 복지, 안녕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Reveal human supremacy, 우월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또 무엇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거, 생물학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socially constructed, 사회적으로 구성된 신념이었습니다. 그치? 생물학적 사실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생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더라. 좋습니다. 내용 잘 요약해놓고 있으면서 핵심어까지 생길 수 있는 요약문이었어요. 넘어갈게요. 빈칸 픽으로 우리 첫 번째 문장 갑시다. 자, 방금 요약문에서 볼수 있었듯이 지문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이었거든요. 자, 볼게요. Acknowledging, 인정하는 거죠. 그치? 인정하는 겁니다. 자, 뭐를 인정하는 겁니까? 몇몇 동물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 무엇을? Feelings, 감정이죠. 아하, 동물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짝대기 안에 있는 내용은 사실상 양보절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반드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아닐지라도 가볍게 넘겨주시고요. 어쨌든 몇몇 동물이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지금 예를 주어로 하면서 동사 자리에 affect 왔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동물이 대우받는

방식이었잖아. The way that different animals are perceived and treated. 요거죠, 요거. 어떠한 방식이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글쎄, 이 동물이 인식되고 대우받는 방식입니다. 그저 연구 실험실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황 속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대우받을 것인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으니까 이 빈칸 부분 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 업번 문장으로는 우리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동물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에서 다루어지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동물들은요, are eaten, 잡아먹히고요, worn, 착용되고요. deprived of their freedom and natural environment, 자유와 자연 환경을 박탈당하고요. legally and illegally sold, 합법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판매되며, blamed for pandemics, 팬데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그리고 used as the buffer to loneliness, 외로움에 대한 완충물, buffer는 완충물이란 뜻이죠, 그치? 몇 개만 예를 들자면, 지금 병렬인 거 눈치채셨습니까? 주어 자리에 animals 오고요, 비동사로 아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PP 형태가 지금 노란색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의 집합입니다. 해석까지 잘 하면서 PP 형태까지 챙겨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번 문장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문장 삽입 갑니다. 5번 문장인데요. It also reveals that 이라고 하면서 also 내용 추가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Perception of emotion in animals, 동물에게 있는 감정에 대한 인식에 is not always driven by biological facts, 항상 생물학적 사실에 의해 끌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감정에 대한 인식이 생물학적 사실에 의해 끌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에는 그럼 무엇에 의해 끌리는 것인가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앞에는 인간 중심적 인식이 존재하며 그 인식이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 나온 것이고요. 이 뒤에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인간 중심적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또 뭐라는 점을 드러냅니까? 생물학적 사실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 구성되는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구성물입니다. 라고 하는 결론, X에서 동그라미로 넘어가는 이 전환 구조를 잘 살펴서 문장의 위치까지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11강 4번의 어휘 문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얘는 통제 실험의 한계에 관한 글이었는데 실험 방법은 중요한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한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회과학에서는 상황 통제가 어려워서 통제 실험 활용이 제한이 된답니다. 아하, 어디에서? 사회과학에서는 이 통제 실험 활용에 제한이 붙는구나. 그러면서 예시 들어주죠. 예시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어. 높은 관세가 번영을 가져오는지 검증하려면 모든 변수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 정책 자체를 통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동시에 파업, 산업 변화, 전쟁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발생하지요. 그치? 이러한 변수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쳐서 관세 효과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관세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과학에서는 통제된 실험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변수 통제가 어려워 통제된 실험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에 해당하는 글이었어요. 자, 영어 요약문 볼게요. The method of controlled experiment, 요게 통제 실험이거든. 이 통제된 실험 방법은요, is limited, 어떠하다고 제한된다고요. In the social sciences, 사회과학에서 제한이 된다고요. 자,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뭘 할 수 없습니까? 모든 관련 변수들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무엇을 어렵게 만듭니까? 형식상의 목적어, 진짜 내용상의 목적어 구문 쓰이면서요. 뭐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isolate, 분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세와 같은 단일 요인의 영향을 갖다가 분리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회과학에서는 통제된 실험 방법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단어 하나 살필까요? Carrot 이게 뭡니까? 관세입니다. 관세. 이 지문 속에서 예시로 등장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2번 문장 한번 봐볼게요. 사회 과학에서는 계속 같은 내용의 사실 반복이거든요. Let's use can be made of the method of controlled experiment. 이 통제된 실험 방법의 사용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결국에는 덜 활용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덜 활용된답니다. 자, 왜 덜 활용이 되죠? 결국엔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연구자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으니까 통제 실험 방법이 덜 활용이 되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문장의 빈칸 예측 한번 해봤고요. 자, 4번 어법 문제 한번 가봅니다. 자, effort sustained increase in prosperity followed. 만약 지속적인 번영의 증가가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자, 우리는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상당한 증거인데 어떤 증거? 뭐할 증거라고 해서 지금 이 to 부정사 덩어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to 부정사는 어떠한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앞에 있는 명사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뭐 할 수 있는 support, 뒷받침할 수 있는, 머리 뒷받침하니까 the, this is that이라고 하면서 this는 무슨 뜻이에요? 명제입니다. 명제. 어떠한 명제를 뒷받침할 증거입니까? 라고 해서 또다시 이 명제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해줄 겁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무엇으로? 동격에 접속사 대수로 앞선 명제의 내용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동격의 접속사 되시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와줘야 되겠고, 따라서 주어, 비동사, 주격 보어의 완전한 절 다 나온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두 가지 문법 형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기타 출제픽으로 글의 순서 한번 가볼까요? 자, 앞에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에는 연구자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실험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덜 사용이 된다. 자, 이어서 뭘로 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시 나옵니다. 예시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해 줄 거예요? 관세 얘기해 줄 거예요. 그치? 관세 얘기해 주면서 이 내용 구체화됩니다. 그 어떤 연구자도요, 한 나라의 관세 정책을 갖다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제할 수 있다라 할지라도 많은 다른 사회적 변화들이 발생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변화들을 갖다가 받으면서 다른 변화들 중에 일부는 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순서 문제 내기 참 좋은 구조이지요. 그치? 문장 번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논리적인 관계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1강의 1지문 2문항에 해당하는 지문 한번 살펴보러 가봅니다. 관광 및 환대산업에서의 인적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글이었어요. 이 관광산업을 핵심 소재로 하면서 이 산업은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적인 불안에 매우 민감합니다. 외부 사건은 관광 수요 감소라든지 수익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항공산업에서 이러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죠. 뭐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하는 사건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이러한 배경을 깔고 뒷부분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따라서 기업은 이 충격에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활용을 하더라. 이에 따라 해고 중심의 강경한 HRM이 나타날 수 있고 동시에 고객 대응 강화를 위한 유연한 HRM도 도입이 된다. 자, 이 HRM이라고 하는 건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해서 인적 자원 관리에 해당하는 표현이었죠. 그치? 자, 결국 직원은 이렇게 정책을 번갈아 사용하다 보니까 혼란을 겪어서 불황 시에는 쉽게 희생되는 존재가 되더라.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관광산업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며 이에 따라 기업은 HRM 방식을 바꾸지만 결국 직원은 불황 시에 쉽게 희생되는 존재가 되더라. 요약문갑니다. The tourism industry, 관광산업은요. Highly vulnerable,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취약한이란 뜻이죠. 전치사 투랑 짝꿍으로 쓰여서 뭐뭐에 취약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부 경제적 정치적인 사건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합니까? Shift라고 하는 것은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강경한

HRM 접근법과 유연한 접근법 사이에서 shift, 오가게끔 만듭니다. 자, 그러나, 자, 직원들은요, 흔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expandable,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챙겨줄까요? 뭐 될 수 있습니까? 쉽게 소모될 수 있습니다. In times of uncertainty, 불확실한 시기에는 쉽게 소모될 수 있어요. 버려질 수 있습니다. expand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으로 열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주절에 해당하는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Confused,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뭐에 관해서, as는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이니까. What the company message is, 이 회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직원들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기업이 뭐 하기 때문에 그러하게 된 겁니까? 글쎄, companies, 회사들이 alternate, 굉장히 중요한 단어. 뭐 하는 거예요? 번갈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경한 접근법과 유연한 접근법을 alternate, 번갈아 적용을 하면서 직원들은 회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해고를 했다가, 어떤 때는 직원 교육 잘 해주면서 복지도 늘려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직원들이 회사가 결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요 뜻이겠죠? 좋습니다. 자, 어퍼픽으로 9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얘는 딱 보니까 뭐인 것 같습니까? 병렬인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this initiatives, 진취적 계획이란 뜻이지요. 자, 뒤에 동사자리에 나온 sought to 부정사는 뭐뭐 하고자 하다란 뜻의 seek to 부정사의 과거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 첫 번째 introduce, 두 번째 implement, 세 번째 enhance, 네 번째, develop 나오면서 네 개의 덩어리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팀워크 도입,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 수준 높은 서비스 절차 강화, 다기능 직원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즉, 뭐뭐 하고자 합니다. seek to 부정사의 과거형, to 부정사에 걸리는 동사 원형의 병렬까지 챙겨주시면 되는 문장이고요. 자, 오랜만에 서술형 갑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긴 걸로 봐서는 이거는 논술형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관광산업이 외부의 경제적, 정치적 사건에 취약하다는 점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방식, 요게 HRM이라고 하는 방식이었죠. 그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서술하랍니다. 오케이. 인적자원관리 방식과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요 내용을 다 잡아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답변 볼까요? 관광산업은 외부 충격에 따라 수요와 수익이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상황에 따라 해고나 인원 감축과 같은 강경한 접근법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교육과 팀워크 강화 등을 통한 유연한 접근법을 도입하기도 한다. 두 개의 접근법을 다 말해주면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은 회사의 방향성과 메시지에 혼란을 끼게 되고 결국 불황시에는 쉽게 해고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된다라고 하는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잘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1강의 7번 어휘 문제 넘어오셔서요. 예측치한 시스템 기억나실까요? 예측치한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영어로 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Predictive policing. 그렇죠. Predictive policing. 예측치한은 범죄 데이터를 분석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경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범죄 감소를 목표로 합니다. 굉장히 좋네. 정의와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 뒤집힘이 포인트였습니다. 과거 데이터의 편향이 반영되어 기존 차별을 강화할 수도 있답니다. 아하, 특히 특정 지역과 소수 집단이 과도하게 표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실제 사례에서도 흑인이라든지 라틴계 지역이 집중된 감시와 체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공정성과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편향 방지를 위한 신중한 설계와 검증이 필요하다. 내용이 굉장히 꽉 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예측치한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차별을 강화할 수 있어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자, 요 유형문 갑니다. Predictive policing, 예측치한은요? 사용합니다. AI를 사용해서 뭐합니까? 범죄를 예측하고 효율성을 향상을 시킨답니다. 예측치한은 일단 그 목표, 그 정의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또한 뭐 할 수 있어요? Reinforce, 강화할 수 있어요. Existing inequalities.

불평등이죠. 기존 불평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자, 뭐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할 때, biased, 편향된이라는 뜻이니까,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그래서 우려를 제기를 합니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를 하고요. 또 뭐도 제기합니까? 신중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한 우려가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연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빈칸 픽으로 3번 문장 갑니다. However로 뒤집히는 요 반전 문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측치 아니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criticized for라고 해서 지금 has been criticized for라고 하는 표현은 어떠한 이유로 비난을 받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떠한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perpetuating, 뭐 하는 거예요? 영속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유지되게끔 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 자, 영속화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무엇을? 편견과 차별을, 특히 누구에 대한? 소수 공동체에 대한. 자, 지금 그러나라고 뒤집으면서 이 예측치 않은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떠한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이유가 뭐였다고요? 기존의 차별을 갖다가 강화하고 지속시킬 수 있다. 이것이 문제였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빈칸 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퍼픽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우리 저번 시간에 비슷한 구조 하나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 찾기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하고 있고, is가 동사 자리에 왔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긴데,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딱 봤더니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의 구조구나. 그래서 복수명사 s 붙은 거 확인해 줬습니다.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 가장 뭐뭐한 것들 중 하나란 뜻인데, 결국 주어의 핵은 원이기 때문에 단수로 받아서 단수 비동사 is 써준 거 확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법 집행 분야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는 AI의 적용 중 하나는 예측 치안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이 부연 설명으로 붙습니다. 일단 예를 선행사로 하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얘는 관계부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 따라올 건데, 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선행사 넣어서, 거기에서라고 부연 설명 붙여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예측치안에서 알고리즘이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한답니다. 범죄가 어디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지, 누가 연루될 것 같은지를 갖다가 예측을 한다고요. 오케이? 중요한 문법 포인트 두개 학습했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3번 문장인데요. 이거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그쵸? However로 뒤집히는 부분이면서 예측치 안의 문제점, 무엇을 이유로 비판받아 왔는지. 앞에는 예측치 안의 긍정적 기능이 나오거든요. 긍정적 기능 나오고 해당 문장 제시되면서 뒤에는 구체적 문제의 내용이 또 따라 붙습니다. 자, 빈칸뿐만 아니라 문장 삽입까지 예측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강의 8번 문장 삽입 넘어오셔서요. 바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갈게요. 인간은 바다를 뭐로 이용해 왔어요? 식량 자원. 자, 그러나 현대 어업은 지나치게 효율적이어서 수산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어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해양 생물 양식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예요. 중요한 잠재 식량 자원이고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다는 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까? 폐기물 처리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다가 이 오염을 무한히 흡수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해 플랑크톤 증가 등으로 이러한 인식이 틀렸음이 드러났고요. 따라서 바다의 구조와 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로 마무리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바다를 식량과 폐기물 처리 공간으로 이용해 왔지만,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서 해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요약문 갑니다. Human use of the oceans for food and waste. 자, 지금 인간이 바다를 식량과 폐기물 처리로 이용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인간의 이용은요, has led to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Resource depletion, 자원 고갈과 environmental damage, 환경 피해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치? 자원 고갈, 환경 피해 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highlighting, 강조합니다.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how ocean systems function. 자, 이 해양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갖다가 더 잘 이해할 필요성을 highlighting, 강조까지 하는구나. 챙겨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빈칸 픽으로 7번 문장 보실까요? But all these reasons, 이 모든 이유 때문에 it is important, 중요하답니다. 자, 중요하대.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뭐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요약문의 기억 잘 되살리시면서 we study the oceans and understand how they operate. 바다를 연구하고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거죠? 우리가 바다를 식량 자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폐기물 처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글쎄 이 폐기물 처리를 정말 무한히 할 수 있을 거야. 무한한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게 중요하겠다. 중요성을 얘기하는 뒷부분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어퍼픽으로 6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이라고 뒤집히는 부분이었는데 It is clear from 전치사구 나오면서 대세 또 노란색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것들로 보아서 이것이 사실이 아님은 분명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진짜 내용상의 주어 역할에 뭐가 하고 있는 거죠? 예저예. This is not true.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it's clear. 분명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it은 알맹이가 없는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from이 이끄는 전치사구는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치? 자, 이것으로 보아 얘가 사실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 좋습니다. 자, 어휘 적절성 문제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2번 문장이에요. However, 그러나. Present fishing methods, 현재 어획 방법,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have become so efficient. 어떠합니까? 너무 효율적입니다. 너무 효율적이라서 지금 소대꾸문도 챙길 수가 있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너무 효율적이라서 we have dangerously, 우리는 위험할 정도로 depleted, 고갈시키고 있어요. 아하, 지금 바다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무엇을? fish stocks라고 해서 수산자원이거든요.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연결인데 괜찮죠? 어획방법이 너무나 효율적이라서 수산자원을 위험할 정도로 다 쓰고 있다. 고갈시키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어휘의 쓰임 살펴주시고 5번 문장까지 보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We use the oceans, 우리는 바다를 사용하는데 뭐로써 사용합니까? 폐기물, repository, 저장소죠. 저장소로서 사용을 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글쎄 바다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대꿈은 원인과 결과 챙겨주시면서 so large, 너무 커요. 바다가 너무 크기 때문에 they have an infinite capacity, infinite, 무한한, 무한한. 우리 지금 in을 지워버리면 finite, 유한한이라는 뜻이 돼서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자, infinite capacity, 무한한 용량을 가진다. 뭐 할 수 있는? 우리의 오염물질을 다 흡수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진다. 마찬가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량이 무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의 흐름으로 어휘의 쓰임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자, 11강의 9번 갑니다. 요약문 완성 지문이었어요. 인간의 복제 경향과 미매 확산에 관한 지문이었는데 인간은 선천적으로 준비된 학습이라는 편향을 가진답니다. 즉, 특정 행동을 쉽게 배우고 모방하도록 설계가 되는데 본격적인 내용은 이거죠. 모방을 통해 뭐가 확산이 됩니까? 밈이 확산이 됩니다. 밈이 뭐예요? 유행하는 어떤 문화적인 정보를 갖다가 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들어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모방을 통해서 밈이 확산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였어? 그래서 밈은 유용하지 않아도 퍼질 수가 있더라. 실제로 이해 없이도 확산이 가능하더라.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농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농업도 이익 때문이 아니라 모방으로 확산되었다는 주장 꺼내주면서 농업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 이처럼 밈이라고 하는 것도 유용하지 않아도 모방을 통해 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모방하도록 되어 있어 유용성과 무관하게 미미 확산된다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자, 유명 문 갈게요. Humans

인간은요, inherently, 선천적으로 어떤 행동들은 배하고 다른 행동들은 피한답니다. 선천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은 배우고 다른 행동은 피하고, 좋아요. 자, 그래서 뭐 합니까? spreading memes, 밈을 퍼뜨립니다. 자, 근데 not a but b 구문 나오면서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뭐 함으로써 copying, 뭐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죠. 복제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모방함으로써 밈을 퍼뜨리는 거예요. 유용성 때문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디에서 보이는 것처럼? 농업에서 보이는 것처럼. 좋습니다. 자, 우리 빈칸 픽으로 5번 문장 가지고 왔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었고 선생님 강의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요 문장 꼭 챙겨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를 했어요. 자, humans, 인간들은요. are the physical host that is for memes to spread. 밈이 퍼지는 데 필요한 물리적 숙주랍니다. 다시, 인간들은 밈이 퍼지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숙주랍니다. 자, 물리적인 숙주. 요 말이 참 어렵단 말이죠. 숙주가 뭡니까? 숙주는 어떤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붙어 살아가는 대상을 갖다가 숙주라고 합니다. 즉,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려면 인간 몸이라는 숙주가 필요한 것처럼 이 밈이라고 하는 것도 퍼지려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숙주, 즉 밈이 붙어서 퍼질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밈이 퍼지려면 우리 인간이 필요한데 인간이란 뭐가 되는 것이다? 숙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밈이 붙어서 퍼지는 대상을 갖다가 물리적 숙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표현이니까 빈칸 대비 꼭 챙겨주시고요. 자, 어퍼픽으로 우리 강조 구문 한번 가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블랙모어의 주장에 따르면 It was that 나오면서 뭐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운데 덩어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through가 이끄는 전치사 덩어리가 되겠는데 강조구문의 정석적 해석은 사실 뒤에서부터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농업이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이다? through infectious imitation, 전염성 있는 모방을 통해서이다. 자, 예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를 강조하는 거. 근데 강조 구문을 갖다가 눈치채기가 힘들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문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내용 해석 지문에서 강조 구문을 만났다 싶으시면은 뒤에서부터 해석하기보다는 얘가 없는 듯이 앞에서부터 해석 쭉 끌고 가시면은 돼요. 다시 말해, through infectious imitation, 어떤 전염성 있는 모방을 통해서 뭐 하게 되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자, 가운데에 있는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해서 어차피 내용적으로 날릴 덩어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강조구문 다시 한번 형태 살펴주시는데 그냥 앞에서부터 쭉 해석해도 무리가 없구나. 이것 또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출제 픽으로 함축 의미 추론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농부는 위험한 삶을 선택한 것 같다. 어떤 위험한 삶이지요? endless toil이라고 해서 끝없는 toil, 고된 노동이거든. 어떤 분명한 이점이 없는 고된 노동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자, 굉장히 뭔가 추상적 표현입니다. 내용을 직접적으로 전달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가봅시다. Humans may adopt behaviors. 인간들은 행동을 채택했을지도 모르는데 뭘 통해서? through imitation, 모방을 통해서. even when,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글쎄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모방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모방을 통해서 그 행동을 채택했을지도 모르겠다. 해당하는 내용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강의 10번 어휘 갑니다. 고대 그리스의 검열에 해당하는 지문이었어요. 검열은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이고요. 권력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검열을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단, 반역 등 위험 요소를 차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중요한 거는 고대 그리스에서도 검열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이겁니다. 주요 대상은 종교, 정치적 사상이었고요. 예시 들어갑니다. 스파르타는 군사체제 유지를 위해서 강한 검열을 시행했고 폭군체제에서는 검열이 억압과 동일하게 작용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검열이 보편적으로 쫙 퍼져 있었다. 이것이 핵심인 지문이었습니다. 검열은 사회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역사적으로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자, 요약문 갑니다. Censorship, 검열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practice, 시행이 됐죠. 고대 그리스 전반에 걸쳐서 in the name of는 뭐뭐라는 명분 하에란 뜻이니까 공익이라는 명분 하에 시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그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기능했습니다. 자, 뭐로서 기능했습니까? As a tool of political, religious control and repression. 자, 얘는 통제구에는 억압이란 뜻이잖아요. 정치적, 종교적 통제와 억압의 순으로 기능을 해서 뭐 했습니까? Restricting, 제한했어요. 표현을 제한하고 reinforcing, 뭐는 강화했습니까? Authority, 어떤 권위는 강화했습니다. 자,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명분은 이러했지만 통제와 억압의 수단으로 기능해서 결국엔 표현은 제한하고 권위는 강화했다라는 결과까지 살펴주시고. 자, 빈칸 픽으로 9번 문장 갑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under the tyrant. tyrant는 지금처럼 참주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떤 지배자들이죠. 정권을 갖고 있는 관리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참주라든지 다른 많은 통치자들 치하에서. 자,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였다? identical, 동일한이란 뜻이지요. harsh oppression, 가혹한 억압과 동일한 것이었다. 자, 검열은 뭐와 동일했다고요? 가혹한 억압과 동일했다고요. 자, 9번 문장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 고대 그리스에서의 검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됐다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혹한 억압과 동일했다라고 하는 빈칸 추론의 근거가 됩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업법 갈게요. 6번 문장 한번 오셔서요. 자, since가 이끄는 부사절이 먼저 등장하면서 뭐이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뭐를 믿었습니까? 첫 번째 노란색 뜻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믿었는지. 지금 believe의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뭐라고 믿었습니까? 그리스의 신이 적극적으로 도시국가에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절 갑니다. impious behavior? 어떤 불경스러운 행동이죠. 불경스러운 행동인데 어떤 행동? 지금 이렇게 관계절의 수식 받으면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되는 겁니다. 어떤 불경스러운 행동입니까? 이때 대신 그러니까 뭐예요? 주격 관계대 명사예요. 자, 뭐를 불러올지도 모르는 divine anger, 신의 분노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르는 불경스러운 행동은 was punished, 처벌되었다. 자, 첫 번째 대신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였고요. 두 번째 대신 앞에 있는 impious behavior를 수식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즉, 얘를 선행사로 취하는 거죠. 그쵸? 좋습니다. 자, 기타 출제 픽으로 문장 삽입 한번 가볼게요. In one form or another, 어떤 형태로든 검열이라고 하는 건 존재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리스 역사 전반에 걸쳐서 비교적 앞에 있는 문장이었는데, 이 앞에는 검열의 정의와 목적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서는 그리스에서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 역사 전반에 걸쳐서 검열이 보편적으로 존재했다라는 이 도입 문장이 필요하겠어요. 그쵸? 문장 위치 살펴주시고. 자, 마지막 갑니다. 장문이었어요. 과학과 인문학을 제로 하고 있었는데 20세기 후반에는 과학 지식을 모르는 것이 교양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어. 자, 그러나 바로 뒤집으면서 과학은 실제로는 교양의 핵심 요소죠. 자, S.P.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과학과 인문학 간두 문화의 분리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열은 인간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라고 비판하면서. 자, 근데 다행인 점은 뭡니까? 오늘날에는 과학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과학적 이해는 삶과 자원 활용을 더 잘하게 해주고요. 예술적 성찰은 과학적 이해와 결합될 때. 그러니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될 때 실제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분열이 아니라 결합되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지문이었네요. 과학과 인문학의 분리는 발전을 저해하며 과학적 이해는 교양의 핵심이자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좋습니다.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 once, 한때라고 해서 얘 나오면은 과거다라고 했잖아요. 자, 한때는 mistakenly, 잘못 여겨졌어요. 잘못 여겨졌습니다.

아, 모호되는 것으로 as opposed to culture 교양과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여겨졌지만 근데 사실은 뭡니까? It's essential 필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그쵸? 아, 과학 지식은 교양에 있어서 핵심이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divide, 분열의 극복을 하는 거예요. 뭐와 뭐 간의 분열, 과학과 인문학 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은? 자, 가능하게 해줍니다. 더 깊은 이해와 practical action, 실질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따라서 분열이 아니라 결합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장이 내용의 전환을 이끌어주는 문장이었습니다. 빈칸 예측 한번 가보는데요. 자, though라고 해서 반전의 연결사도 보여요. 그러나,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now, 이제는. 즉,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까지는 이 과학과 인문학 간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치? 근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recognize, 인식을 하는 거죠. 자, 뭐를 인식을 하는 겁니까? Knowing about science,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의 표시가 아니라, 즉, 속물성의 표시가 아니라 무엇이다? The very opposite, 정반대이다. 따라서 과학에 대해 아는 것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을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인식하고 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빈칸 예측 한번 해보고요. 자, 8번 문장 넘어오셔서 요거는 오랜만에 주어 동사 찾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어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주어의 핵은 이미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Informed appreciation 해서 어떻게 하지요? 깊이 있게 아는 이해라고 해석을 하는데 무엇을 이해하는 건지 전치사 오브에 걸리는 목적어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주변의 세상, 그것이 따르는 법칙, 그리고 우리가 그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치사 오브가 이끄는 덩어리 괄호로 묶어주고 나면은 주어의 핵이 더잘 보이고요. 주어 동사의 수일치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서술형 P까지만 딱 가볼게요. 자, 스페이스 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뭐에 관해? Science and the humanities. 과학과 인문학에 관해서 스페이스 노우가 주장한 바가 뭐였는지 짧은 영어 한 문장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노란색 표시된 이 표현들 위주로 살펴볼 건데 여기에 만약에 빈칸이 뚫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는 주장했습니다. There was a deep division. 무엇이죠? 깊은 분열이죠. 자, 깊은 분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글쎄, 깊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Hindered progress. 글쎄, 발전을 저해합니다. 자, 다시. 발전을 저해하는 깊은 분열이 있습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잘 표현돼. 분열에 해당하는 division, 발전을 저해한다 해서 hindered Progress.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쓸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런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앞철자는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 철자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 단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더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 14강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Exercise 7에 해당하는 예측 지형 관련된 OX 퀴즈입니다. 기억나시지요? 답잘 생각해 보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이제 틀리기 쉬운 유형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재 잘 살펴보고 나만의 언어를 한번 읽고 넘어오시면 더더 좋겠지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지문들, 좋은 내신 대비 함께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3단원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대단원 3단원의 주제는 과학입니다. 현대인으로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굉장히 많은 혜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혜택만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부작용도 낳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작용들이 누가 책임질 건지,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죠. 특히 막 요즘에는 AI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AI 같은 것들 저도 사용해 보면 진짜 엄청 경외심이 들 정도의 학습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인류 사회, 그리고 나의 개인의 삶에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것이고요. 좀 세부적인 주제는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쟁점들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좀 총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만 내신 시험이 나온다면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내신 시험은 범위가 그래도 좁지만 넓어요. 생각보다 좁지만 넓기 때문에 과학기술 지상주의,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과학기술 혐오주의, 요 내용들이 시험 문제의 주된 내용으로 나오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요런 게 있구나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학기술 지상주의는요, 말 그대로 지상, 최고다 이거죠. 과학기술이 최고야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 인류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심지어 무엇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발생한 부작용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낙천적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인류사회의 무궁무진한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과학기술이 이 인류사회의 무궁무진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의 과학기술들이 보여주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식량의 어떤 생산력들이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곡식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일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제는 제철 과일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막 여름에도 이제 제철을 넘어서는 과일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생산력의 확대로 인해서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음식 같은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안락한 삶, 뭐 이런 것들이 뭐 과학기술 가져다 준 대표적인 혜택이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사회를 보면은 빈곤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특히 뭐 조선시대만 해도 굉장히 뼈아픈 역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흉년 한번 들면 사람이 다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별로 그런 고민은 하지 않죠. 사실 흉년이 들어도 이미 비축해 놓은 식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이 식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의학과 생명공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죠. 그래서 다양한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사실 과거랑도 이것도 비교해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인데,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현대사회인으로서 당연하게 뭐 평균 수명이 80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할머님, 할아버님들도 보통 손주가 뭐 대학 가는 걸 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래오래 이제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뭐 조선시대만 해도, 물론 이거는 추정치이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이나 왕, 그죠,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건강도 챙기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도 먹고 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보통 한 50세 정도라고 많이 추산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 준 큰 혜택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교통 및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들을 인간이 드디어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극복한 건 아니죠. 뭐 순간이동에서 뭐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막 뿅 하고서

미국까지 갈수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우리가 열대 시간이면 충분히 갈수 있고요. 혹은 뭐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뭐 얼굴을 보고 화상 통화하는 거뭐 그런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세계가 굉장히 가까워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라서 체감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한 몇백 년 전에, 한 100년에서 200년 전에 어떤 모습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라는 거죠. 인류의 역사가 벌써 거의 2000년 이상 됐잖아요. 그죠? 이 문명사회라는 것이. 근데 이 100년, 2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입장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학기술이 부정적 측면들, 즉 부작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반성 없이는 또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그런 비판점들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과학기술 혐오주의인데요. 이제 말이 혐오이지 사실 한계와 그리고 그것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가 뭐 없어져야 돼, 우리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과학기술에 대한 반성적인 입장이죠. 그래서 아까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이 과학기술로 인해서 얻어냈던 우리의 혜택들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좀 달리, 오히려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번져나가게 되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과학기술을 무분별하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자유롭게 연구해도 좋은가라는 논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뭐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기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연구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내버려둘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의 논쟁이 생겨날 수 있겠고요. 또두 번째는 과학기술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많은 폐해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 책임론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가치중립성 논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쟁이요, 실제로 많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계기는 세계 2차 대전이에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 핵폭탄 이야기 했었는데, 딱그 지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 2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독일이 막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제 소문이 막 전황에 도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불안감에 빠져가지고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유수의 물리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만든 거죠. 근데 그 핵폭탄을 이제 두 발을 떨어뜨렸는데, 사실 그 과학자들도 그 정도의 살상력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물론 테스트 과정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테스트 과정이, 그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에 굉장히 잘 나와 있죠? 딱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두 방을 떨어뜨렸는데 막 25만 명의 사상자가 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어쨌든 뭐 전쟁 중이었긴 했는데, 딱 폭탄 두발 떨어뜨려서 25만 명이 사상이 났어요. 누군가 책임져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인 거예요. 누가 책임질래? 했을 때 한쪽에서는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거야. 기술은 기술일 뿐이야. 과학자는 책임이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야. 라고 하는 책임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아니야. 과학기술 만들 때 너희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만큼 사상자 날거 너희 몰랐어? 그 과학기술자도 책임을 져야지. 약간 이런 책임의 논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좀잘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한번 입장 한번 볼게요. 자,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입장은요, 기술 그 자체는 오로지 사실 판단의 영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객관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의 영역인 거지, 절대 좋은 과학기술, 나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규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자체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추진력을 발휘해서 물체를 날아가게 만드는 그런 과학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과학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요? 이 과학기술 자체가 뭔가 사회적인 파급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 자체가 뭔가 부작용을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과학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갖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의 활용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라는 판단이 설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쁘다라는 판단이 과학기술 자체에 대한 판단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은 과학기술, 나쁜 과학기술은 애초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들이죠. 자, 그래서 기술의 연구 과정에서는요, 절대 주관적인 가치, 여기도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이 주관적 가치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이 관찰과 실험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실험 탐구 방법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실의 참거짓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사실에 기반한 굉장히 객관적인 탐구 방법들인데, 이러한 탐구 방법을 활용해서 도출해낸 과학기술이라는 결과물도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지가 많아 보이긴 하죠.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그랬다. 그래서 이 기술을 연구하는 어떤 자유로움, 그죠?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이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기술 연구의 자유로움,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과학기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 평가를 내리거나 어떤 규제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주장을 하죠. 자,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또 여기가 이제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사상가의 입장이 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야스퍼스는 1900년대 독일의 사상가

인데 똑같이 이제 주장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기술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즉, 인간이 설정한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어떤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스퍼스가 했던 게 기술 그 자체는 공허한 힘에 불과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공허하다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일종의 힘일 수 있으나 그것은 목적을 내재한 힘은 아니야. 이런 얘기죠. 중립적인 힘이야. 다만 그 과학 기술을 활용하려는 사용자가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일 수 있겠지만 기술 자체는 공허한 힘이야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표현도 한번 잘 봐주시면 좋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선악 판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선악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죠?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지만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어떤 뭐 혜택의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과학 기술을 활용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막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 기술 자체에는 선악 판단, 가치 판단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기술을 활용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야스퍼스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사용하려는 그 사용자는요, 기술 활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어디가? 기술 활용에 대한 성찰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과학기술자가 과학기술 연구할 때 그런 것들이 개입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기술 그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게 한쪽의 입장이고요. 이제 다른 한쪽의 입장을 살펴볼게요. 다른 한쪽의 입장. 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부정하는 입장.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기술의 연구 과정이라거나, 연구 과정이라거나, 그리고 활용 과정에서 주관적 가치가 충분히 개입될 여지가 많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나 기술을 연구의 어떤 과정이냐면, 어떤 기술을 연구할 것인가, 그 연구 대상을 설정할 때, 혹은 그 기술, 과학기술의 목적성을 설정할 때, 요런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해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되게 논리적이에요. 미사일 만들어 보세요. 미사일을 예로 생각해 보세요. 미사일을 만들 때, 이거 사람이 죽을지 몰랐을까요? 절대 몰랐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애초에, 이 미사일이라는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개발을 확정 짓는 순간, 이 기술, 어떤 대상을 연구하고자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어떤 특정한 가치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어요. 방향성이라는 것이 정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당연히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관적 가치는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과 인간 사회는 상호 간의 영향력을, 굉장히 막대한 영향력을 서로 간에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결코 과학기술은 중립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시대에 맞춘, 그죠? 어떤 시대상, 어떤 시대의 가치, 뭐 이런 것들에 부합하도록 보통 과학기술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도 계속해서 기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과학기술 자체가 중립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궁극 목적, 사실 이 기술의 궁극 목적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인류의 복지, 그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있어서, 뭐좀 크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도록, 부합하도록 윤리적인 성찰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야스퍼스의 주장과는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던 건 활용한 결과에 대해서, 그죠?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라고 주장했던 거고요. 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과학기술을 연구할 때조차도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도덕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런 차이에서 결국 어디로 나아가게 된다?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책임론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논쟁인 거야.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냐, 아니냐는 논쟁이라는 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
입장을 견지했던 사상가가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우리 하이데거는 죽음의 윤리라는 곳에서 죽음에 대한 어떤 윤리적 입장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거기서 한번 배웠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와 실존주의의 입장에서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때 비로소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진정한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사상가입니다. 역시나 1900년대에 이제 활동했던 독일의 사상가인데 하이데거는 조금 달라요. 야스퍼스랑 좀 다르게 기술 그 자체의 본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본질을 내포하고 있다. 어떤 의미를 이미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를 하이데거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바로 탈음폐라고 표현해요. 탈음폐. 자, 이 표현도 잘 봐주세요. 탈음폐. 음폐라는 건 숨긴다는 뜻이고요. 탈은 벗어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탈음폐, 기술의 본질은 탈음폐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자연 안에, 그죠? 그 대상은 보통 자연이겠죠. 과학기술의 대상은 자연일 겁니다. 이 자연에 내포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나 자연에 내포되어 있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거나 어떤 진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하이데거는 탈음폐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언제나 탈음폐의 한 방식으로서 자연에 대해서 사용되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쭉 돌이켜봐도 이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돌이켜봐도 과학기술, 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탈음폐였다. 기술은 탈음폐의 한 방식이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술이라는 것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자체는요, 절대 가치중립적인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 여기가 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데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과학기술이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과학기술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맺음을 규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좀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이데거는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옛날 기술, 전통사회의 어떤 기술들과 그리고 근현대의 기술을 좀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기술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돛담배 같은 거 생각해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 돛담배 타고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강을 건너갔잖아요. 근데 이 돛담배의 동력을 보세요. 기술을 잘 보세요. 결국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바람의 힘의 방향대로, 그죠? 바람의 결대로 배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이 돛담배가 나아가는 기술, 이 항해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 이 자연에 대한 돌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합니다. 즉, 우리가 그런 과학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는 어떤 자연을 돌보려는 그런 관점에서 자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자연을 착취자는 그런 태도로 자연을 이용해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용되어 왔던 이런 전통 기술들은요, 자연에 대한 돌봄의 태도를 토대로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이런 기술들이어 왔대요. 그런데 근현대의 기술들인 자연을 닦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돛담배 잘 안 타죠, 사실. 최근에는 이 동력, 그죠? 이 기계와 엔진을 이제 갖고 있는 인공 동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배들 많이 탄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크루즈 같은 것도 엄청 큰 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배는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화석 연료를 떼야 돼요. 뭐 석유가 되었든 석탄이 되었든 계속해서 연료를 떼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연료 어디서 오겠어요? 당연히 자연에서 오겠죠. 근데 우리가 크루즈를 뭐 한 1m 움직이고 말 게 아니잖아요. 크루즈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죠? 전 세계를 이제 항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석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어떤 태도로 자연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크루즈라는 항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배라는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닦달해야 돼요. 빨리 석유 내놔, 석탄 내놔. 마치 자연을 하나의 자원으로서 간주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인간의 태도라기보다는 그 기술에 내포된 어떤 하나의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기술이 그 자체로
기술마다의 어떤 방식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타른패의 방식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타른패의 방식들을. 그래서 전통적인 기술들은 자연 친화적인 어떤 타른패의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었다면, 근대의 과학 기술들은 이 타른패가 좀 의미가 변

변질되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간이 무언가를 해설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인간 자체가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이 과학기술에 이끌려져 가는 뭐 이런 형태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했듯이 인간조차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대 과학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 기술의 본질에 대한 맹목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술이 탈앰페의 어떤 하나의 방식임을 인식하고 고민하고 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찰이 필요하다. 근데 아까 야스퍼스의 성찰과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기술 자체에 대한 어떤 성찰, 그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 야스퍼스가 말했던 성찰이라는 것은 기술을 활용할 때의 성찰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치 중립성에 대한 논쟁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뒤에 있는 우리 자료 탐구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자,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한 어떤 제시문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신비의 섬인 이곳에는 깊고 큰 동굴이 있다. 신비의 섬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 글을 쓴 사람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베이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생태윤리에서 배웠죠. 베이컨. 그죠? 인간중심주의자. 굉장히 관찰과 실험과 어떤 귀납적인 탐구 방법들을, 과학적 방법들을 강조한 자연의 이 법칙들을 잘 알아야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상가. 자, 신비의 섬이라는 아틀란티스를 이제 상상을 한 책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이 물질로 병을 치유하고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한다. 필요한 물자를 풍족하게 갖추고 지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매우 오래 산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과학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면은 인간에게 무궁무진한 행복 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베이컨 좀 옛날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현대가 되니까 우리가 그 부작용들을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지 오웰의 1984의 책에 나와 있는 구절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너무 유명해서 항상 막 추천 도서 막 이런 데 항상 적혀져 있죠. 너무 유명해서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내는 모든 소리는 들리고 있고 어둠 속에 아니라면 모든 행동은 감시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했다. 그런 생각은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었고 결국 본능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라고 이 감시, 그죠? 어딨죠? 감시, 그죠? 모든 것이 감시되는 이런 사회. 모니터링 되고 있는 이런 사회. 이것도 역시나 이 책에 보면은 과학기술로 인해서, 그죠? 과학기술로 을 토대로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는 사회가 이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장점, 혜택, 그리고 이것이 좀 부정적인 부작용의 측면들을 보여주는 제시문들이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이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제시문을 조금만 볼게요. 배웠던 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여기 이 문장 딱 봐도 그냥 야스퍼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단일 뿐이다.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자, 기술은 결국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그죠? 인간이 설정한 목적에 대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한낱 수단일 뿐이다라는 거죠. 자,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고 이 기술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떤 조건에서 기술이 늘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 그죠? 이 활용 과정에서 결국 선악이 판단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점. 자, 두 번째. 자, 기술은 좀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인간이 뭘 해설하기보다는 과학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현대 사회의 어떤 배의 동력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술 자체가 이미 자연 착취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 따라서 그 기술을 활용하는 우리를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착취적인 태도를 갖게끔 만든다는 우리를 뭐좀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기술에 붙들려 있습니다. 맞죠? 붙들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과학기술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성찰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 논쟁이었고요. 당연히 이런 논쟁이 어디로 이어지게 된다. 과학기술자의 책임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사실 내용을 굉장히 많이 써놨는데 이 내용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은 충분히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용어의 개념, 그죠?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술 연구 과정에 있어서 져야 할이 과학자의 윤리적인 책임을 의미합니다. 윤리적 책임. 자, 그래서 과학기술자는요,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신뢰성 있는 검증 과정, 다시 말하면 정당화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정당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이 실제로 타당성을 갖는지, 객관성을 갖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 검증하는 객관적 탐구 방법이 뭐였어요? 관찰과 실험이라는 과학적 탐구 방법들이었죠. 그래서 절대 연구 결과가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당화 과정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위조, 변조, 표절, 뭐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등뭐 이런 윤리적인 원칙들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당연히 지켜줘야겠죠. 자, 세 번째, 실험 대상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 동물 실험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사례가 될수 있는데요. 제가 뭐 동물 중심주의 우리도 배웠지만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다시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 같은 것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장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화장품들도요, 전부 다 동물 실험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동물에게 많이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 화장품. 눈에 들어가면 여러분 따갑죠? 근데 이거는 동물 실험을 거쳐서 안 따갑게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걸 사전에 보통은 토끼한테 많이 실험을 해요. 왜냐면 토끼의 안구 구조가, 안구 표면이 인간과 상당히 유사하대요. 그래서, 화장품을 이제 테스트 겸 토끼의 눈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게 그냥, 무난한 경우는 그냥 따갑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진짜 부작용이 큰 경우는 토끼가 실명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동물 실험을 한다는 건, 이 실험 대상에 대한 윤리적인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뭐 그런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것들이. 자, 네 번째.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른 공로의 공정한 배분. 그죠? 뭐,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뭐, 여기, 뭐, 출처를 이야기한 거겠지만, 보통 논문 같은 것들도 뭐, 보면은 대표저자 막 이런 것들을 막 쓰기도 하는데, 가끔 뭐, 언론에 막 부정부패한 어떤 사건들이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연구는 실제로 그 연구원들이 다 했는데, 이제 그 대표 교수가 이제 대표저자로 막 이름을 날리는, 막 이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 공정한 배분이 또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외적 책임이라는 것은 기술 활용의 결과, 그죠? 활용 결과입니다, 여러분. 활용한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해요.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결과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는 이 과학기술을 검토하고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그죠? 다시 말하면 어떤 과학기술을 연구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이 과학기술이 어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선한 의도를 가진 연구라고 할지라도 예상된 결과가 나쁘다면 충분히 중단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바로 과학기술자가 져야 하는 외적 책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결국 이겁니다. 결국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을 강조했던 사람들은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입장들이겠고요. 반대로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아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보통은 과학기술자가 외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학기술자의 어떤 책임, 사용자, 어떤 기술의 사용자의 어떤 책임을 넘어서는 전 인류의 책임을 이야기했던 요나스의 책임 윤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여기도 역시나 별표, 문제 나온다면 거의 나온다. 문제, 여기가 시험 범위라면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앞에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생태 윤리 쪽에서 가르쳐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스가 가졌던 문제 의식은 무엇이냐면, 역시나 요나스 1900년대 우리 현대 독일 사상가라고 했었죠. 현대사회에 가졌던 문제의식은 뭐였냐면,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사회에 너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제 전통사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너무너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영향력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스는 어떤 식으로 과학기술을 표현하고 있냐면, 인류의 역사상 인류가 갖게 된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강력한 힘이 과학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면서 현대 사회인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환경 파괴일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스는 당연히 우리가 가진 힘이 커지는 만큼 당연히 도덕적인 책임도 커져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통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자연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태윤리에서 배웠잖아요. 뭐 아까부터 봤듯이 베이컨이라든지 칸트라든지 이런 사상가들 보세요. 이런 사상가들이 대표적인 전통 윤리학자들이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인간만 도덕적으로 고려하면 돼. 우리가 의무를 실천하는 대상은 오로지 인간뿐이야. 라고 주장을 하죠. 이해되셨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 윤리학은요,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윤리라는 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호혜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었어요. 호혜성. 다시 말하면, 상호 혜택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호 혜택.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의무를 실천할게, 너도 나한테 의무를 실천해줘, 라는 것이 바로 윤리적 관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의무가 곧 너의 권리이고, 너의 의무가 곧 나의 권리.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간 사회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죠? 이런 호혜성의 관점에서 윤리를 파악해왔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인과성의 관점.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우리의 가장 상식적인 기본 관점이죠. 맞죠? 그런데 요나스는 이런 전통 윤리의 한계 속에서는 자연 생태계,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와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될 미래 세대 인류를 도덕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해줘봤자, 자연 생태계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미래 세대를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고자 환경을 보호해주고 미래 세대를 고려해준다고 해도 미래 세대는 우리에게 의무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윤리학의 관점에서는 미래 세대와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윤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왜? 이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너무 막대해졌다. 우리의 도덕적 책임은 더 커져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요나스는 윤리적 공백이라고 주장합니다. 윤리적 공백. 그래서 우리는 이 전통 윤리학적인 어떤 관점이 현대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윤리적 공백을 우리는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책임 윤리라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관점의 책임이라는 관념이 필요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하면, 호혜성과 인간성을 뛰어넘는 책임이라는 것이 필요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런 책임이 타당한지를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요나스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정언 명령, 칸트식 의무 표현이죠. 칸트식 표현을 빌려온 거예요. 제1의 가장 첫 번째 정언 명령은 인류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재해야만 해요. 즉, 인류의 존속에 대한 책임입니다. 존속. 아, 우리 인류의 실존에 대한 책임이죠. 미래 세대 인류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미래 세대 인류가 존재해야만 하기 위해서 현 세대 인류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족을 꾸리고 생식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하는 그 과정들, 그죠? 어떤 출산의 의무, 생식의 의무를 인류의 제1 의무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근거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 근거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그냥 이해하라고 표현해 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비존재에 대해서 존재 가치에 우선성을 둬야 한다라는 근거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려는 사람을 목격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잘하는 일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바로 이거죠. 언제나 우리는 인간의 비존재보다는 존재의 가치를 우선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미래 세대의 존재 가능성과 존재 가치라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현 세대에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미래 세대의 존재 가치를 지워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해야만 해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의무가 생겨날 수 있겠죠. 미래 세대 인류를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들이 잘살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잘살수 있도록. 맞죠? 그래서 요나스는 우리가 또 동시에 인류의 존속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반드시 그냥 단순히 실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잘살수 있도록 존속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야 돼라고도 이야기를 한 거죠. 낳았으면 잘 길러줘야지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래서 인류가 존속 가능한 모든 조건을 파괴하지 말라라는 이런 책임을 이야기했는데 근거는 방금 이야기했어요. 잘 살도록 해줘야지라는 건데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 한번 풀어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공포의 발견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요나스는 주장합니다. 이거 이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간의 추론 능력, 이성 능력이에요. 예견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현대 사회처럼 과학기술이 무분별하게 발전하고 자연을 무분별하게 활용했을 때 미래 세대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지를 예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뭘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되죠? 그런데 이 미래를 예견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희망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공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왜요? 안 되면 어쩔 건데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래, 미래 세대가 예견해 봤는데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해가지고 아까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입장처럼 그래, 과학기술 계속 발전해가지고 우리 무너진 환경 다 복원해내면 좋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공포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요나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세대 인류의 존재 가치를 두고 도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최대한 합리적인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가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사실 분명합니다. 그죠? 이러한 공포를 발견하는 인간의 이성적 추론 능력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뭐 그냥 기술 이름 같은 것들이죠.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상을 해봤더니 미래 세대가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공포스러운 사태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누구밖에 없다? 현 세대만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 인류를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당위를 여기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결국 잘 살게 도와줘야 돼 이거예요. 실존하게 만들었다면 존속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들이 미래 세대가 사는 상황이 공포스러울 거잖아. 근데 책임 능력 우리밖에 없어.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줘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요나스의 책임 윤리는요, 기본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 윤리학은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에게만 도덕적 책임을 요구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나스는 아니야, 아니야.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인류까지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책임들? 인류는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인류의 실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미래 세대도 고려해줘야 되고, 이 미래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생태계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호해줘야 돼, 고려해줘야 돼,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책임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나스가 말했던 책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이것도 이미 봤었죠, 우리? 요나스의 책임이라는 건 예견적이에요. 예견적. 다시 말하면 예측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책임이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반대로 쓸수 있는데 뭐로 쓸수 있어요? 전통 윤리학이 이야기했던 인과성. 그죠? 인과적인 책임. 다시 말하면 사후적인 책임.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나스가 그러면은 인과적 책임과 사후적 책임을 부정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말 그대로 여기 나왔잖아요. 확장했다. 확장. 되죠? 전통 윤리학의 관점을 넘어서서 확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와 이제 자연 생태계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또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호의성. 호의적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통 윤리학의 어떤 호의적인 윤리를 넘어서서 일방적으로 윤리를 실천해줘야 돼. 책임을 져줘야 돼라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0: 그렇다고 해서 호혜적 윤리학을 부정하고 있느냐?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현세대 인류끼리는 당연히 호혜적인 윤리학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서서 미래 세대와 자연 생태계까지는 과학기술 가치중립성 논쟁, 그리고 이제 책임 논쟁까지 와가지고 요나스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항들 충분히 여러분들 등급을 결정하는 난이도 높은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나스 이거 두 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문제에 비중 있게 출제될 수 있다는 점꼭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것 딱 한 가지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나요? 아마도 세상에서 시험이 가장 싫어요 하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시험이 시작된 게 고려시대부터였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고려시대에는 과거 제도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아이고, 먼지에 질식할 뻔했네. 어둡고 좁은 데 갇혀 있었더니 아주 답답하구만. 옛날엔 내 이야기에 밤을 지새우며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니 정말 외롭고 슬프구먼. 에휴, 내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누가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1: 어? 저기서 빛이 나는데? 어머, 너는 고려사책이잖아?
2: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다니 반갑네요. 제가 알고 있는 재미난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시겠어요?
1: 그럼 당연하지. 오늘은 내가 너의 이야기 친구가 되어줄게.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고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고려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고려사입니다. 이 책은 조선시대 학자들이 정성을 다해 기록하고 수정을 반복하며 무려 60년에 가까운 긴 시간에 걸쳐 완성한 역사서인데요. 고려의 475년 역사가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책에 기록된 방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려면 며칠 밤을 세워도 모자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려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고려를 이끌었던 왕들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0: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핵심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태조 왕건이 흩어졌던 후삼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고려를 세웠던 것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전국 곳곳에는 여전히 호족이라 불리는 무시무시한 지방 권력가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막대한 재산은 물론 스스로 다스리는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어서 언제든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죠. 과연 지혜로운 왕이었던 태조 왕건은 이 힘센 호족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을 찾아 고려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 후삼국 통일 전후 태조 왕건은 지방의 호족을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먼저 강력한 힘을 가진 지방 호족의 딸들과 결혼하는 혼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호족의 사위가 되어 한 가족이 되자 그들은 태조 왕건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게 되었죠. 태조 왕건은 이 혼인 정책으로 전국 각지의 호족의 딸과 혼인하여 무려 29명의 부인을 두었는데요. 29명의 부인 사이에서 자식도 아들 25명, 딸 9명을 두는 등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강한 힘을 가진 호족 중에는 딸이 없어 혼인을 못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2: 자네는 딸이 없다고? 그렇다면 자네에게 나와 같은 왕씨성을 하사하지. 이제 우리는 한 피를 나눈 가족이야.
1: 이처럼 일부 호족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씨성을 내려주기도 하였는데요. 또 호족을 관리로 삼고 공로에 따라 땅을 나누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2: 중앙에 있더라도 자네는 고향을 살피도록 하라.
1: 태조 왕건은 중앙의 높은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의 일을 맡기는 사심관 제도를 실시해 지방 호족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한 호족의 아들이나 동생을 개경에 머물게 하며 지역의 일에 관해 묻는 기인 제도도 실시하였죠.
2: 오호, 너는 경주 지역 호족의 아들이군. 요즘 그곳의 상황은 어떠한가?
3: 모두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1: 이처럼 태조 왕건은 호족들을 다스리는 다양한 정책으로 힘센 호족들을 하나로 모아 고려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었답니다.
0: 태조 왕건이 호족들을 다스린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따뜻하게 안아주는 포용과 두 번째, 엄격하게 지켜보는 견제였죠. 이 지도는 태조 왕건 부인들의 출신 지역을 표시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태조 왕건의 혼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략 결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29명이나 되는 부인을 두는 건 너무 많은 것 같다고요? 당시 태조 왕건은 고려 건국 이후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후백제와 전쟁을 하고 신라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지방 호족들의 지원이었습니다. 각 지방에 유력 호족과 강력한 동맹을 맺을 방법은 바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기인 제도와 같은 정책으로 호족의 아들이나 동생을 개경에 인질처럼 잡아둠으로써 지방 호족들이 함부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서 호족 세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당시 호족 세력들이 그만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왕의 권한은 그만큼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태조 왕건의 혼인 정책은 호족을 끌어안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가 죽은 뒤 큰 후폭풍을 남기고 말았죠. 부인이 29명, 아들이 25명이나 되다 보니 왕의 자리에 자신들 집안 출신의 왕자를 앉히려는 외척들 간의 다툼이 벌어졌거든요. 실제로 이

0: 6대왕 혜종과 3대왕 정종은 호족들의 거센 압박과 암살 위협 속에서 병을 얻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태조 왕건의 넷째 아들 광종이었어요. 형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광종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강력한 왕권을 만들어 다시는 호족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실제로 광종은 자신을 황제로 칭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즉위한 지 7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신하들에게 이런 명을 내립니다.
1: 전국의 노비들을 낱낱이 조사하여 본래 양인이었으나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은 모두 신분을 되돌려주도록 하시오.
0: 바로 노비 안검법을 시행한 것인데요. 노비 안검법에서 안검은 조사하고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대체 광종은 왜 이런 명을 내린 걸까요? 신라 말과 고려 초, 공신들과 힘센 호족들은 전쟁포로나 빚진 백성들을 강제로 노비로 만들어 세력을 키웠는데요. 노비는 호족의 재산인 동시에 전쟁이 나면 무기를 들고 호족을 위해 싸우는 병사였습니다. 노비는 공신과 호족들의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노비가 양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비는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지만 이들이 양인이 되면 군대도 가야 하고 농사를 지어서 세금도 내니까 반대로 나라 힘은 엄청 강해지겠죠? 광종은 바로 이 점을 노렸던 것이었어요. 노비 안검법은 호족의 힘은 약해지고 왕의 힘은 강해지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엄청난 정책이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게 된 공신과 호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하지만 광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노비 안검법을 시행하는데요. 그런데 그의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리를 뽑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1: 이제부터는 집안의 배경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실력이 검증된 인재만을 관리로 뽑을 것이니 당장 과거 시험을 시행토록 하시오.
0: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 제도가 시작된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퍼지자 나라 안이 또 한 번 들썩입니다. 이전까지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관직을 물려받았지만 이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나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실력으로 뽑힌 신하들은 누구에게 가장 고마워했을까요? 당연히 자신을 알아봐준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연스럽게 왕권이 강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종은 또 왕권 강화를 위해 공복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공복이란 신하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요. 당시에 회의할 때 신하들의 옷이 제각각이었다고 해요. 잘 사는 신하들은 왕 못지않게 좋은 비단 옷을 입었겠죠. 그래서 광종은 관리의 등급에 따라 옷의 색깔을 다르게 입도록 했어요.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자주색, 붉은색, 주황색, 초록색 관복을 입었어요. 이렇게 관복 색깔만 봐도 위아래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왕을 중심으로 신하들의 질서가 잡히도록 했던 것이죠. 이렇게 고려의 기틀을 닦은 빛나는 왕 광종. 하지만 그의 죽음 뒤 고려에는 다시 한번 혼란이 찾아오는데요. 광종의 뒤를 이은 경종이 즉위 6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이후 경종의 사촌동생이었던 성종이 고려의 6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는 불안정한 고려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2: 광종이 죽은 뒤 너무 강해진 왕권에 대한 신하들의 비판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0: 있었습니다. 고려는 다시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왕위에 오른 제6대 임금 성종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하들에게 중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관리들은 나랏일을 개선할 방법을 적어 올리시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던 그때 왕의 부름에 응해 긴 상소문을 올린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신 최승로였죠. 그는 왕이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개혁안인 시무 28조를 작성하는데요.
1: 대조께서 통일 후 지방에 수령을 두고자 했으나 겨를이 없어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 도성 안팎의 승려들이 앞다투어 절을 짓고 수령들이 백성을 동원하여 그들이 매우 괴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금지하여 주십시오.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0: 최승로는 이렇게 작성한 시무 28조를 성종에게 올렸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인 성종은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는데요. 성종은 불교가 아닌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답니다.
2: 최승로가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입니다. 시무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엔 화려한 불교 행사를 줄이고 합리적인 유교 도덕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성종은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를 적극 수용해서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중앙정부에 이성육부라는 정치기구를 두었죠. 이것은 나라의 일을 여러 관청에서 전문적으로 나눠서 처리하도록 한 것인데요. 정책을 결정하는 곳과 집행하는 곳을 엄격히 나누어 왕과 신하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했습니다. 또 관청을 나눔으로써 신하들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서로 견제하도록 했죠. 성종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이 나라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지방 행정도 정비했는데요. 전국에 중요한 거점 12곳을 정해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에서 직접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호족들이 마치 작은 나라의 왕처럼 각자의 지역에 군림하면서 제멋대로 다스렸지만 이제는 왕이 보낸 관리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다스리게 된 것이죠.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힘이 하나로 모이는 중앙집권체제가 비로소 완성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교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똑똑하고 바른 인재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성종은 교육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날의 국립대학교와 같은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립한 거예요. 이곳에서 유학을 공부한 젊은이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실무 능력까지 갖춘 멋진 관리들로 성장했습니다. 태조 왕건이 기초를 놓고 광종이 기둥을 세웠다면 성종은 이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려라는 튼튼한 나라를 완성한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고려사에 기록된 고려 초기 태조 왕건, 광종, 성종이 펼친 정책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이 이야기들이 고려사라는 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조상들의 이런 멋진 지혜를 영영 몰랐을지 모릅니다. 과거의 소중한 기록인 고려사가 후손들에게 잊히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겠죠?
3: 친구들, 오늘의 역사 여행 즐거웠나요? 이제 박물관에서 고려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고려의 왕과 신하들이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뜨겁게 고민했는지 그 진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진짜.

그죠? 근데 선생님이 어제도 그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정 인물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알면 뭐좀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문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몰라도 우리 영어 지문에서는 대부분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불리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풀라고요? 이 지문 안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아서 풀수 있다. 우리 그 문장 안에서 사실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아니야, 별거 아니야. 분명히 근거는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안도하는 마음으로 영어 지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영어 이렇게 읽을 때좀 긴장하거나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말할 때잘안 읽히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엄청 쉬운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석 못 했었다고?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영어는 심리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늘 이게 고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어떤 턱선까지 왔을 때그 부분을 딱 넘기면 그다음엔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모든 공부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정비례로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인사말 볼까요? What doesn't break me? 나를 깰수 없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건 makes me stronger.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로 여러분들 어떻게 막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서 아, 나 이거 오늘 알았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더 강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그 순간을 잘 현명하게 잘 버티면서 이겨내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양분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님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 또 다섯 개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4, 5, 6, 7, 8번까지 갈 건데, 근거, 단서. 찾아오셨네요. 자, 빈칸의 위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 뭐야?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기 있지, 그지? 있기 없기 이러지 말고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의 포인트가 뭔지 요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얘를 채워갈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첫 문장의 빈칸인 경우는 아, 모든 아이들이 다 얘를 향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얘를 다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설명해주고 떠받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문장 자체의 의미 먼저 파악을 해볼게. 자, when gathering, 모을 때요. 자, 무엇을 뭘로 모은대요? gathering A into B. A를 모아서 B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봤을 때,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여러 개의 다양한 agents,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죠? 여러 다양한 그런 주체들의 선호하는 것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모아서 one collective choice, 단 하나의 집단적인 집합적인 선택으로 모을 때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반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담임 선생님이 야 우리 시험 끝나는 날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와 좋아요. 그럼 막 먹고 싶은 게 되게 다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ultiple agents가 선호하는 것들이 preferences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다 따로 가서 먹을 거 아니잖아. 같이 반이 모여서 먹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지 one collective choice를 해야 될거 아니니? 그죠? 자 이렇게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았죠? 자, 이럴 때, it is easily seen that 이하라는 것이 쉽게 보여집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일까? Certain cas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쉽게 보여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 개의 다양한 의견들이에요. 다양한 선호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양한 의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견해를 뭘로 만들 때? 하나의 집단적인 집합적인 선택으로 만들 때 그냥 하나라고 이렇게 선생님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들이 쉽게 목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특정 상황은 특정 사례에서는 어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될수 있고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한번 연결해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위원장의 주재문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바로 아마도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들 때의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정한 상황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there are two alternatives. Alternative가 뭐야? 그치, 대안이야. 두 개의 대안이 있대. 선택지가 두 개라는 거지 뭐. 그죠? 하나는 뭐고? A.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two agents. 이걸 선택하는 주체도 한 명은 A를 선택하고 나머지 한 명은 B라는 걸 선호한대요. 그럼 딱 이런 상황이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대.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있고 주체는 세모인 아이와 네모인 아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체도 두 명, 선택지도 두 명이에요. 그럼 각각의 선택지가 다를 수 있겠죠. 다양한 의견을 각각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요. There's no deterministic way. Determine이란 단어가 우리가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deterministic이라고 하면 얘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결정적인 방식이 no, 없어요라고 나와요. 자, 뭐에 대한 결정적인 방식이 없어?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단 하나의 대안. A 선택할 거야, B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선택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방식이 없대요. 어? 왜 방식이 없지? 하나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Without violating one. Violate가 위반하다 라는 뜻이죠.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요. 뭐 중에 두 개, 뭐 가운데?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Anonymity라는 단어가 익명성입니다. 물론 뒤에서 좀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이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Neutrality라고 하면 Neutrality 중립해라는 뜻이니까 중립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익명성과 중립성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Fairness, 공정한 그런 공평한 조건들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는 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위반해야 된다는 얘기야. 익명성을 위반하든 혹은 중립성을 위반하든 하나를 위반해야 하나의 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정적인 방식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걸 다 익명성도 지키고 중립성도 지키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익명성과 neutrality, 중립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anonymity는 이렇고요. Whereas, 반면에 neutrality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whereas, 반면에 라고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끊어주시고 보겠습니다. 자, anonymity, 익명성은요, requires that 이하를 필요로 하죠. The collective choice, 이렇게 집합적인 선택, 집단적인 하나의 선택이 ought to be independent,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 독립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요. 뭐하는 별도로? Of the agent identities, 그 주체에, 선택하는 이 주체에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A가 선택했으니까 얘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체성과는 무관하게 누가 선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하는 게 바로 익명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뭐 이렇게 반장 투표나 이런 학급 대표 투표를 할 때 익명성으로 투표하죠. 그죠? 익명으로 다 접어가지고 누가 투표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끔. 반면에 neutrality, 중립성은요, requires impartiality. 자, impartial. partial이 여러분들 부분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이란 뜻입니다. impartial이라고 하면 공정한이란 뜻이고요. impartiality라고 하면 얘는, impartiality라고 하면 얘는, 공정성이라는 뜻이에요. 공정성, 이 중립성이라는 건 공정성을 요구하는데 자 어느 쪽으로 향하는? 이 대안으로 향하는, 즉 대안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중립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 중립, 공정성, 공평성이 바로 중립에 관련된 거란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자, align law trees. 갑자기 law trees가 나오네요. Law tree는 우리가 원래 보통 복권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요즘 추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권이라는 게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를 뽑아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추첨을 허락하는 것 뭐로써? 사회적인 어떤 결과물로써 추첨을 허락하는 것. 자, 그럼 뭐야? 이 둘 중에 A 선택할 거야, B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누가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anonymity가 결정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이 A야 B야 라는 그 대안을 선정을 할 때 그럴 때 사회적인 그런 결과로서 추첨을 허락하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지. 그지? 추첨을 허락하는 건 따라서 seems like unnecessary. 뭐처럼 보여요? 필수적인 것처럼 보여요.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대한? impartial collective choice. 공정한 이 집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선택할 때 우리가 공정성이나 익명성이나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고는 하나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으니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치, 여기 나와 있는 law trees, 추첨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계속 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Most common deterministic social choice.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결정적인 사회의 선택의 functions,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수학에선 함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함수는요. 이를테면 뭐가 있는데요? Plurality rule. Plural이란 단어가 복수의라는 뜻이에요. 단수 복수할 때 복수. 그러면 여기 지금 복수라고 나옵니다. 복수의 규칙. 이거 뭘까요? 다수결의 법칙 같은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사회 선택의 그런 함수는요. 함수는 are only deterministic. 오직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한? 거기에 no tie. 타이가 없는 한. 타이라는 거 여러분 동점이에요. 동점. 10, 20, 40명이 있는데 20대 20.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택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동점이 없는 한 이런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usually resolved. 대부분은 해결이 된대요. 뭘 통해서요? by drawing a lot. 이 lot이라는 건 lotter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추첨을 함으로써 이것은 다 대부분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그런 추첨의 방식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The use of lotteries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official은 여러분들 관료죠, 관료. 그죠? 예, 그러면 관료. 뭐, 공무원과 같은 그런 관료들. 이런 관료들을 선택하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는 거야? 추첨의 사용은 관료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추첨을 해요? 너무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추첨을 사용하는 건 뽑기처럼 이렇게 추첨을 사용하는 건 아주 흥미롭게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세계에서 최초의 민주주의가 있었던 Athens,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는요, it was widely regarded 뭐라고 아주 널리 여겨졌어요? as a principle 그것이라는 거 바로 the use of lotteries가 되겠죠. 추첨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여겨졌습니다. 뭘로? Principal characteristic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주 주요한 그런 특징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첨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실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사람들이 만약에, 1대1, 뭐 이렇게 아니면 몇대 몇, 이렇게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게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런 그 민주주의의 하나의 특징으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gain increasing attention.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의 과학에서, 정치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뭘 한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첨으로써 해결을 하게 되면 익명성과 그리고 중립성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선택지로 여러 개의 선택지를, 여러 개의 선호도를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좁힐 때, 모을 때, 자, 무엇이 흔히 보여지죠? 특정한 상황은 볼까요? call for,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구하는 것처럼 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 것처럼? 예, 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뭘 요구해? Randomization이 뭐야? Random이 무작위의, 임의의라는 뜻이죠. 자, 임의의 방식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other means of tie breaking. Tie breaking, 동점을 가르는 거죠. 동점을 깨는 거니까. 동점을 가르는 다른 방식. 즉, 동점을 가를 수 있는 방식을 만약에 동점이야. 그럴 때또 추첨이라는 것이 해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중립적이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할수 있는 거 추첨의 방식, 다시 말하면 랜덤마이제이션이나 그런 그 동점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그걸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4번, 5번 한번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valid가 타당한, 유효한이라는 뜻입니다. invalidate라고 하면 무효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선택지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정한 선택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무효화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 없는 선택지는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로 한다. Deterministic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결정적인 방식은 사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아웃이 되겠고요. Rely on neutral agent. 여러분들 중립적인 주체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중립적인 주체자가 꼭 해줘야 돼. 나서줘야 돼.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unpredictability inherent in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내재되어 있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이해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관련 없는 거 바로 지워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이걸 좀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 중에 단어로 이어가시면 조금 더 답을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빈칸 위치 좀 한번 봅시다. 빈칸 어디 있니? 빈칸. 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문장이 꽤 길죠? 근데 긴 부분 중에서 여기 뭐 했을 때 뭐입니다 라고 나오죠? 뭐라고 기술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느낍니다. 주절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너는 여전히 느낄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러분들 as if라는 거. 야, 걔는 거기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더라. 안 갔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 문장을 지금 잠깐 보시면 소설에서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새로운 캐릭터,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해? 그는 단지 그런 종류의 appearance,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외모는 어떤 외모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외모야. 누구한테서 기대할 수 있어? 그의 유형, 즉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가질 법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딱 그런 종류의 모습을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는 nothing else,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생략된 게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냐면, 자, 이 사람은 says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and says 말합니다. nothing else,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뭐에 대해서? About his appearance. 그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뭐라고요? As if, 뒤에 거라고 느끼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종류의 외모라고 얘기한 게뭘 의미하는 건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는, 이 정도의 외모야라고 말고는 그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지. 네, 앞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첫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writers, 작가들은요, often give us,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impression, 인상을 줍니다. 자, 어떤 인상을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줄까?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그들이 쓴그 등, 그, 그 소설이나 그런 작품, 그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대요.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건 뭘까요? 다 묘사했어. 근데 묘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When, in fact, 실제로는요, 뭐할 때? They have simply given you. 그들이 그냥 그 작가들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뿐인데요. 뭐를요? An outline to fill in. 그 채울 수 있는, 그 등장인물의 모습을 채울 수 있는 뭐만 줬을 뿐인데, outline, 윤곽만 줬을 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상만 그냥 딱 줬을 뿐이고, 윤곽만 줬을 뿐, 자세하게 어떤 등장인물을 묘사하진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낀다라는 걸까? 마치 그걸 다 받은 것처럼, 그 설명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죠? 계속 볼게요. 자, 애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리 워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알게 되죠? 오직 뭐만 알게 돼요? That he has big teeth. 그가 아주 큰 치아를 가졌다. 이렇게 그 작품이 묘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야? 그 사람의 등장인물, 작가는 등장인물의 얼굴을 다 묘사하지 않고 그냥 큰 치아만 가졌어요. 라고 해서 어떠한 인상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하게

그 이외에는 말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큰 치아를 가졌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Even so. 자, 그렇게 했는데도요. We don't feel.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의 얼굴이 is a dentate blankness. 치아가 있는, 이만 있는 그런 blankness. 공허함. 그냥 그런 백지. 즉,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없고 치아만 이렇게 크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아, 입이 유독 크구나. 그리고 치아만 아주 크게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눈, 코, 입은 당연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를 묘사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묘사된 그것만 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개는요, we mistake. 우리는 어떻게 해요? mistake 합니다. 자, 우리는 실수합니다. 혹은 잘못 판단합니다. 혹은 착각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지금 for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자,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잘못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서 내용이 한번 끊겨야 되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잘못 판단해요. 뭐라고요? Being told. 들었다고 잘못 착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들었다고?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 effect. 효과 혹은 영향, 인상이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impress 정도로요. impression 정도로. 그러면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인상에 대해서 들은 것이 뭐라고? On account of that experience. 그러한 외모에 대한 설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군가의 그 외모에 대한 인상을 들었던 것을 뭐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모가 갖고 있는 설명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야? 인상을 우리는 인상만 설명했을 뿐그 플러스 알파인 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야. 그 설명이 그 부분만의 설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라는 이야기죠. 그 인물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이만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나머지 얼굴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바로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서 시인인 이 사람이요. 조언을 하나 봐요. 그럼 이 사람의 조언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가 이겁니다. Paint.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래? Not the thing itself. 그 자체, 그 그림 자체,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But the fact it produces. 그것이 그 대상이 만들어내는 효과, 다시 말하면 인상을 그리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나 그 인상을 그리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시인인데요. 만약에 이걸 그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화가로 본다면요, 여러분. 화가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다 그려야 사실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소임을 다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그 대상 그 자체를 묘사하지 말고 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상,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상을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조언은요. Sounds like, 뭐처럼 들려요? Self-denying ordinance. Self-denying. 자기 부정적인 법령처럼 들린대요. 이게 뭐야? 원래는 사실은 다 작가라면 혹은 화가라면 어떻게 그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화가까지 넘어가면 그죠?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법령처럼 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It is rather clever.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rather clever. 꽤 영리한 way, 방법입니다. 뭐하는? Out of the intractable problem. Intractable problem.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꽤 영리한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상세하게 오히려 묘사하지 않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빈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소설에서 그는 단지 그런 외모를 가졌을 뿐이야. 그 정도의 나이에 그런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을 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건 어떤 것도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설명을 받은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본다면 o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한다.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마치 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그가
what

like, how it is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때요? 맞죠? 그런 인상만 딱 줬을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묘사를 다 봤다고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사회적인 지위의 구성원이 된다. 되는 것처럼 느낀다. 무슨 말이야? 거기 안에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건가? 말 이상하죠. 그죠? Already know. 이미 압니다. What will happen to him and the story? 지금 여기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줄거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역시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아니죠. 이번에. 그죠?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다 풀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인상만 설명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 전체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정답이 그래도 좀 우리가 봤을 때 딱 와닿죠? 그죠?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의 유형인 것 같아요. 이제 6번 가보겠습니다. 6번도 한번 어디 있는지, 뭐가 빈칸의 위치 어디 있는지 봤더니 아주 끝은 맨 마지막은 아니고 그래도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죠? 중후반부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네요. 맞아. without이라는 표현을 놓치시면 안 되죠? 자, moving up in scale. 직역을 하면 scale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즉 그 규모, 범위면에서 좀 더 위로 올리면, 확대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뭐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보면 뭐 하지 않고 some awareness of, 뒤에 것을 인식하지 않고도 it is,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하는 게 어려워요. 이 to 가져오신 주어죠. 뭐 하는 게 어려워? make reasoned business or policy judgment. Reasons judgment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되죠. 합리적인 판단하는 게 어려워. 또 뭐 하는 게 어려워? Make sense of.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grasp라는 것도 여러분들 잡다 쥐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 너 잡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 어떤 내용 이해했어? 이런 의미죠.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뭐야?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 혹은 어떤 거 이해, 무언가를 잡아낼 수 없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게 없다면 하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고 without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넣어서 해석을 해서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one word. 하나의 단어. 어떤 단어는요?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geography. 자, inextricably. 풀 수 없게 라고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단어는요? 풀 수 없게 연관이 되어 있대요. 풀래야 풀 수 없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 막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 그치.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야.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거의 하나의 개체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뭐에 있어서? In geography. 지리학에 있어서 정말 풀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where라는 단어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지리학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지. 그제 어디에라는 빠른 이 말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건 왜 그러냐면요. Geography가요. 지리학이 starts from 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The premise. 전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That 이하라는 전제죠. It matters. 중요하다라는 전제예요. Where something takes place on Earth's surface. 지구상의 표면에서 지구의 표면에서 무엇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로 지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지리학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where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리학과 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where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키워드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geography. 자, 지리학과 무엇은? where. 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연결은 매우 중요해요. Where라는 점에서 geography라는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 key question.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are not simply where questions though.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뭐가 아니에요? where questions. 단순히 어디에서라는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질문 말고 뭔데? 그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ey are why there. 거기에 왜 거기에인지. 다시 말해 여기에 where라는 것에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지? 왜 거기인지? 를 물어보고 and so what 그래서 what 여기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죠 무엇이 거기에서 의미가 되어지느냐 요두 가지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야 단순히 어디라는 말만 내포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거기야 그래서 뭐 so what 무슨 걸뭘 의미하는 건데 요걸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계속합니다. 자, getting to라고 하면 get to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얘기죠. Getting to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에 도달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이런 질문에 도달하는 건 means 의미합니다. Taking spatial arrangements, variations and interconnections seriously, take seriously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해 공간적인 배열 arrangements, 공간적인 배열과 그리고 variations 차이 다양함이죠, 그죠? 네, 차이 그리고 interconnections 서로 상호의 연결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이 질문에 의미하는 바는 뭐야? 자, 여러 가지가 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네, 이런 공간적인 배열에 그리고 그 각각의 공간들의 차이점이라던가 아니면 상호 연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 중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걸 진지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그죠? 자, 계속 볼게요.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심지어 어떤 활동조차도요. 그때 일상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행동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requires, 뭐가 필요해요? Some appreciation of spatial circumstances. 공간적인 상황에서의 어떠한 적절성, 적절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어디에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직장으로 갈수 있는지,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처럼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해야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갈 때, 뭐 이를테면 배고파. 그럼 집에서 어디로 가요? 배고픈데 욕실 가요? 식당 가잖아요. 그죠? 식당 아니면 주방으로 가잖아. 그래서 뭘 열어? 냉장고를 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야? 공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는 걸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야? 어떠한 공간적인 이해, 배열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공간상의 차이는 혹은 얘네들은 어떻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더더큰 범위로 확장을 해보면 넘어가 보면 without some awareness, 어떤 의식이 없다면 뭐 하는 게 어려워?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업이나 혹은 정책상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여기 to라는 초보 정사가 각각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혹은 여기 지금 초보 정사의 to make 그리고 to grasp 이렇게 초보 정사가 병렬 연결되면 뒤에 있는 to는 두 번째부터는 to는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뭘 이해하는 거야? Some of the basic forces shaping life on the planet. 지구상에 이런 어떤 삶을 구성하는, 삶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힘들에 대해서 힘의 일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뭐에 대한 의식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의식 없이요. 배열이나 차이나 연결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찾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locating a new store or public service requires taking into considerations public distributions, the location of roads and utilities, socio-economic patterns, and more. 자, 무엇을 위치시키는 거? 새로운 상점을 혹은 공공의 서비스를 위치시키는 거. 가게를 어디다가 세울지,
혹은 병원, 공공서비스 같은 걸 어디다 세울지, 보건소 같은 걸 세울지, 이런 것들은 뭘 필요로 해요? 고려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인구의

공포라던가 아니면 도로 그리고 공공시설의 위치, 버스 정류장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패턴들,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문장도 그럼 뭐야? 단순히 어디에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의 상호 연결성, 배열이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 더 예시 보겠습니다. 자,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자, 왜? 그리고 어디로 migration, 이주라는 것이 happens,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 이주를 하지?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각을 필요합니다. 고려하는 걸 필요로 해요. 이 정치적인 조직,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공간적인 이 discrimination, 차별의 영향이 어떤 건지, 사회 경제적인 패턴은 어떤 건지,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의 레이아웃, 배열이나 배치는 어떤 건지, 기타 등등 단순히 요 사실만이 아니라 주변에 얽혀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좀더더큰 규모로, 큰 범주로 확대를 해보면, 뭐 어떤 것에 대한 의식 없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식 없이는 뒤에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왜? Cross cultural conflict? 문화 간의 갈등? 바로 땡. How phenomena are arranged on Earth's surface. 어떻게 해서 지구상의 표면에서, 즉 지구에서 현상들이 arrange, 배열이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 연관성, 상호 연관성. 이 세상에서 각각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 배열되는 차이, 연결성. 이런 걸 전부 다 how라고 부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1번은 관련 없는 거 지웠고요.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구의 천연 자원들이 언제 고갈될지. 자원 고갈에 관련된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또 시기에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Climate change에 관련된 거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Who has the authority? 자,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To make decisions about territories.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주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where라는 것, 그 하나의 question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제 여러 가지로 같이 묶여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정답으로 가실 수 있어요. 어려운 듯 하지만 또 보시면 중심 내용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지문의 모든 내용을 다100%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욕심낼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죠? 그래서 중요한 흐름의 핵심만 잘 잡고 그 흐름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좀더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또, 네 번째 문제입니다.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도 한번 빈칸의 위치 가보겠습니다. 빈칸 위치, 요게. 근데 여기 지금 누구를 달고 나왔어? 이 문장은 항상 빈칸 문장 잘 봐야 돼. The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왔어요. Then, 그러면. 자, 그럼 조건이 되겠네요. 앞에 거를 하면, 하면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then, 이럴 거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뭘 하면이 될까? You can't see. 여러분들이 알수 없어. 볼수 없어. Who is paying for something? 누가 돈을 내고 있지? 뭐에 대해서? That appears to be free.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돈을 내고 있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면, 그러면, 이런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만 지금 빈칸에, 그것도 일부만 봤습니다. For free. 공짜네? 라고 하는데, 이걸 who? 누가 내고 있는지를 알아 몰라. 모를 때. 그럴 때, 그렇다면, 뒤에 것인 것입니다. 라고 해서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가 조건이 되겠죠. 공짜인데 이걸 누가 지불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때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한번 연결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죠. 자, 핵심 소재가 뭔것 같아요? 네, 맞아요. The attention economy에 관련된 거야. Attention economy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집중 경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관심 경제라고 해석하시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관심. 누군가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볼게요. We are famously living. 우리는요, 잘 알려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In the era. 어떤 시대? Of the attention economy. 관심 경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관심 경제가 도대체 뭐야? 자, 그 경제에서는요. 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businesses in the world.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가장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요. Are those, 어떤 사업들이요? Consume my attention.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고? 관심 경제에 관련된 겁니다. 관심 경제는 누군가의 관심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예요. 내 관심을 소모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수익성을 낼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관심 경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야? 내가 관심을 보여야만 수익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The advertising industry.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광고 산업. 그렇죠. 광고 산업은요, 말 그대로요, is dedicated to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헌신합니까? Capturing, 잡아내는 거, 포착하는데, 그리고 selling, 판매를 하는데 헌신하고 전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동명사구가 and로 엮였죠. 자, 그럼 광고 업계가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 중점을 두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Capturing the conscious hours of my life. 나의 삶. 나의 삶이라는 건 지금 이 필자의 의도로 지금 나라는 그 초점으로 쓴 거죠. 그죠? 사실 우리예요, 우리. 예, 이 관심 경제라는 건 나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시간을 포착을 해. 그럼 내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켜가지고, 혹은 뭐, 너튜브를 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관심들이 있지. 그 관심을 보내는 시간이 있지. 그 시간을 포착을 해. 그런 다음에 selling them. 그러한 시간들을 파는 거야. 누구한테?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한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안에서 뭘 볼까요? 간접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금 광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자체를 사실은 판매를 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을 판매를 하는 것이다. 뭘 판매하는 거라고요?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을 판매하는 거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it might seem magical. It might seem magical. 이때 가져진 조합문이죠. 무엇은 magical? 아주 멋져 보일 수 있어요. 마법처럼, 마술처럼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게? So many exciting and useful software systems.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체계들을,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것도 어떻게? To use for free.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요. 자, 뭔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공짜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 선생님도 뭐, 무료, 한글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막, 뷰어 같은 건다 무료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무료로 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으나, 하지만 그것은요, 이제는요, 뭐야? Conventional wisdom. 일반 통념.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굳혀진 어떤 일반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어떤 통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무료인데, 이거 무료는 도대체 누가 돈 내고 있는 거지? 무료처럼 보이는 것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뭘까요? 관심 경제에서 사실은 누가 소비가 되고 있는 거야? 나의 관심. 나의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나의 관심. 나의 시간이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내용 좀더더 보겠습니다. Our creative engagement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창의적인 그런 관계, engagement라는 거 여기서 관계, relationship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창의적인 그런 관계가 is mediated by. 원래 mediate라는 건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것에 있어서 중재가 된다는 건 뒤에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시스템,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중재가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를테면 내가 뭐 어떤 컨텐츠를 원하기는 하는데 꼭그 사람께 아니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께 먼저 뜨는 거야. AI 추천 기반으로. 그러면 사실은 내가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의 창의적인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제약을 받겠죠. AI 시스템에서 사실 제약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더 좁혀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there are design. 이런 AI
추천 기반,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요, 뭐 하기로 만든

만들어지고 설계가 된 겁니까? Trap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딱 끌어서 딱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흐트러치지 않게 딱 거기에 머물 수 있게 trap our attention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뭘 통해서요? Through the process that Nick Seaver라는 사람이 뭐라고? Captology라고 부른 그 과정을 통해서요. Captology라고 부른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Keeping us,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replacing, 이렇게 하면서 지금 뒤에 분사구로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captology라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겠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어디에 주의를 보이게 돼요? Were sold by one company rather than another. 다른 기업보다는 하나의 기업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제품의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replace it with be,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자, the freedom of personal exploration. 우리가 개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유.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탐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대체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플레이리스트라든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여러 개를 더 탐색해 볼 수 있는데 알고리즘이 딱 만들어줘.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심지어는 모두 만들어져? 예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자유롭게 탐색될 수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의 틀 안에서 그렇게 조금 더 방향이 좁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지불을 하지? 공짜인 것 같은데? 무료인 것 같은데? 누가 지불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관심 그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수익이 되어서 팔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이 바로 그걸 지불하고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시면서 선택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of your attention,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그 모든 관심이 has already been spent. 이미 다 소비가 되었대요. 관심이 그러면 어느 곳에 다 소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비할 곳이 없어. 이런 이야기요? 관련 없죠. The real product being sold. 진짜 판매가 되고 있는 진짜 상품. 현재 판매 중인 그 상품은 진짜 상품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 너가 되는 거지. 너가 보이는 너의 관심, 너가 드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진짜 팔리고 있는 상품이야. 이런 이야기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됐죠? 네. 선생님, 왜 5번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 5번은 아까 그 AI 추천 기반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magical 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AI 기반의 그런 추천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창의적인 그런 관계라든가 우리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의 제한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인 AI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한테 뭔가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혜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팔리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주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첫 문장에 빈칸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럴 때 더 당황하지 말고 괜찮아. 뒤에 다 나를 위해서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Centralized form of rules. 어떤 규칙이에요?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된. 중앙에서 완전히 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야. 중앙 집권화된 그리고 formal 공식적인 규칙, 규정들이 can blank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뭘 찾아야 되겠어요? rules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rules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이렇죠. 그죠? 자, 이것이 뭘 할 수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The rules of baseball. 뭐가 나왔어? 야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와? music, 음악. A score of music, 이거 악보가 나옵니다. 음악 분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legal rules가 나옵니다. 법적인 규정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우리한테 rules, 이 centralized and formal rules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야구에서도 규칙들이 있지, 그치? 자, 야구에서의 이런 규칙들은요. Don't just regulate. 단지 규제만 하지는 않아요. The behavior of the players. 이 운동선수들의 행동만 단순히 규제하진 않습니다. 물론 규제를 하기는 하죠. 어떻게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아웃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They determine the behavior that constitute playing the game. 그 규제들은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구성하는 behavior,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만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오히려 구성하게 해가지고 하게끔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rules, 규칙들은요. Do not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구를 prevent,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they create,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The very practice that allow people to play baseball. 사람들이 야구를 할수 있게끔 그런 관행들을, 바로 그러한 관행들을 만들어내죠.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수 있는 거. Rules는 마치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규제 플러스.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건 맞지. 그지? 하지만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Create the practice. 그 관행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야구에서 첫 번째 사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음악, 악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score of music. 악보는요, imposes rules. 그치. 이것도 역시 규칙을 부과하죠. impose, 부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끄듬은 중학교 때, 끄듬은 그 실기평가에서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끄듬은 뭐, 미나 솔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 근데 그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감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규정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it also creates a pattern of conduct. 하지만 그것은 행위의 패턴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유형의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enables people to produce music. 오히려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바로 뭐야? 어떤 규칙을 부여하지만, 역시 규제를 하긴 하지만, 역시 뭘 하게 한다? create 하게 한다. 네, produce music. 이것은 produce라고 얘기하는 produce나 create나 비슷하겠지만, 그죠? produce. 여기서는 이제 music,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규제하는 듯 보이지만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끔 한다? 생산하고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자, legal rules. 법적인 규칙들 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와, 엄청나게 길어요. 뭐가? 대절이 엄청나게 길죠. 자,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이 규정들은요, all make practices, 모든 관행들을 만들어내죠. 어떤 관행들? That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관행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걸 할수 있게끔 하고, 이걸 할수 있게끔 하고, 이걸 할수 있게끔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바로 뭐야? 뭐 규제는 할수 있겠지만, 하지만 뭣도 만들어낸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룰의 역할,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 규제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회를 준다. 창출해내고 기회를 주고 생산해내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지우고. 자, 뭘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규정들이에요? Formation of corporations. 기업들을 만들어내게 하고요. 기업을 새로 이제, 만들어내서 우리가 법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할때 법적인 절차를 받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야? Wills라고 하면 will이, 조동사로 쓰이지 않고 명사로 쓰일 땐 의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유언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죽는 사람의 의지를 담은, 죽어가는 사람의 의지를 담은, 사후에 어떤 사람의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언장, 그리고 trust라고 하면 신탁, 신탁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탁이나 아니면 그 유언장의 사용을 또 가능하게 하고요. 이게 다 법적인 절차로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that create negotiable instruments. negotiable instruments가 무슨 도구라는 뜻이 아니라 얘가 무슨 뜻이더라? 양도성의 증권,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몰라도 돼요. 네. 그리고, and that establish the practice of contracting. 이 계약에 필요한, 계약의 그런 관행들을 또 만들어낸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관행을 만들어내요? 개인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만드냐?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할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다. 요 부분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we all, 우리 모두는요, legal rules. 자, 규제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규칙들인데, establish rules individuals play within the legal system. 자, 우리가 이런 법적인 체계 내에서 개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확립하는 그런 법적인 규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는데요?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가.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뭐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에 관여된 사람들이 되겠죠. 판사라든가 trustee라고 하면 법적 그 신탁

증여자, 신탁 관리자라는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partners라고 하면 동업자가 되겠죠. guardians라고 하면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 법적인 체계 안에서 개인들이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립할 수 있는, 설립해주는, 확립해주는 그런 법적인 체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 규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런 legal rules는요, 어떤 legal rules예요? 이러한 역할들을 설립하고 확립하게 해주는 이런 규정들은요, constrain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ho occupy them. 그러한 역할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는 해요. 속박하고 제한하기는 하죠. 같은 얘기잖아. 규제하고 제한한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이런 규제들은, 규정들은, 규칙들은 또한 뭘 만들어내기도 해요? The roles themselves. 그 역할 자체를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역할이 뭐야? 새로운 자신들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의 흐름은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을 들고 있지만, 하지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첫 문장은 뭐야? 나머지 내용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 an individual, 자, 개인은요, not have,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The opportunity to occupy the role. 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entralized formal rules. 중앙집권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규정들은요,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기회를 줍니다.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부터 한번 볼까요? Facilitate. 무슨 뜻이야? 이 단어 중요한데? 그치.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촉진시킬 수 있지? Productive activity.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뭔데? Create, produce, 기회를 창출한다. Create opportunity.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괜찮은데요? 뒤에 있는 내용만 잘 와주면 될것 같아요. By establishing roles and practices. 뭐와 뭐를 성립시키면서 역할과 관행들을 만들어냄으로써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런 역할과 관행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관행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뭔가를 범주화시킨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재평가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의 역할이나 관행들, 사회 안에서의 그런 관행들의 역할을 재평가한다라는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권장한다. 이런 이야기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 법규 안에서, 맥락 안에서 강요한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갑니다. Facilitate. 마지막에 우리 요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죠? 얘는 뭐야? Facility라는 단어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죠? 시설이나 설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얘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시설이나 설비는 우리의 삶을 좀 촉진시키죠. 편안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편리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Facility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 어디예요? 그치.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acilitate, facility. 이렇게 동사와 명사 형태에 같이 챙겨두시면 연결해서 알아두라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오랫동안 여러분 것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 2, 네 문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풀어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만 찾으면 된다?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요.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버릇 같이 드리자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이때의 대신 동격의 대신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대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아,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 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dependent이라고 하면 서로서로 상호의존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상호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 앞에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어? 개인주의적인 맥락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less focus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덜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이런 주체성에 덜 초점을 맞추겠지. 그리고 and more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대시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peopl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a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

OOTD라고 하면 필수 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 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and it st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And it st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로서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 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It can and it st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 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 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a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 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라고 해가지고 or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hristine Finn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 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 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 그랬었지? whether? A or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 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제거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낙하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어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 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 크게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I라고 하는 거는 주어,
find라고 하는 거 동사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이 C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어고 much harder

matte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 것 같은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치? 우리 1강 할 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 목적어 부분에 it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투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 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부터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대.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득 차 있냐면요. Turning into prin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요. 혹은요. Or pumpkins,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 Turning into coa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차로 변하는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다. 그치?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마차로 변하는 펌킨,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났지? 자, coaches라고 하면 마차라고 했잖아. 마차는 마차인데 drawn by white hor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형태 보면 drawn by 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어? 과거 분사 꼴이다. 그치? 어?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이러한 coaches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 꼴을 보니 다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줬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이에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꾸며줬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 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 분사 두 번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위에서 끌어지는 마차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 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비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이시 들어올까, 외치가 들어올까 이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 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it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which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 개 차이점은 관계사. 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 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 한 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벽하게 although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왜? 접속사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뭐 되는 것이?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 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woman을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한 번 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woman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 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I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 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 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 그 껴주신 거죠. 어,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 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어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아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 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아,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나고 있었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How ridiculous I was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자, 이때 how가 어떤 how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how는 뭘까, 얘들아? 의문? 부사입니다. 자, 의문 부사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ridiculous라고 하는 얘는 뭐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그치? 자, 원래 형용사고요. I was being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의문 부사면 원래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 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엇은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 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온 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의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 B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oxygen,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 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ed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에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 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것.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 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 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 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to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아,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끼니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고500 부트캠프 오늘은 14강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했었던 게이트웨이 문장 삽입 문제, 이거에 이어서 오늘 문장 삽입 유형만 열심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문제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유형 표현 17의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잠깐 pause 하시고 그 다음에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삽입 문제 풀 때 이런 거 포인트로 잡고 그때 문제 풀었었지 라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되새김질 해보시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지컬 플로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딥워크의 필요성과, 그러니까 딥워크라는 건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다,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고요. 그런 필요성과 쉘로우워크의 한계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심층 작업이라는

게 바로 딥 워크, 이거를 이제 번역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심층 작업은 나의 인지 역량을 밀어붙여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 즉, 딥 워크, 심층 작업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구나. 그러나 많은 사람은 피상적 작업, 즉 아까 나왔었던 shallow work 있죠. 요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냥 얕은 얕은 작업만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피상적 작업은 인지적 부담이 적고, 아까는 여러분 심층 작업은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eep work, 심층 작업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 work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Is 동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자리에 지금 when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갔냐면요. 쭉맨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냐면 when you perform, 주어가 동사할 때입니다. When you perform an activity, 활동을 수행할 때인데요. With deep concentration, 아주 깊은 집중, 아주 깊은 집중과 함께 어떤 활동을 수행할 때를 바로 심층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깊은 집중이냐면요. That pushes your cognitive capabilities, 너의 인지 능력을 밀어붙이는 그러한 깊은 집중과 함께 너가 활동을 수행할 때입니다. 여기서 먼저 끊어보도록 할게요. And by doing so,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심층 작업을 함으로써, create new value.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요. And improve your skills. 너의 능력을 향상을 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심층 작업은 일단 깊은 집중을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의 인지적인 역량을 밀어붙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create new value,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나의 기술을 향상시키기도 하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deep work라고 한다. 아까 when에서 열었던 거 여러분 여기서 닫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전체를 받아서 마지막에 닫으셨어도 가능합니다. 어쨌건 이 2형식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when절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se efforts, 이러한 노력들은요. 이러한 노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러한 인지 역량을 밀어붙여서 하는 이러한 심층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노력들은 are hard to replicate. replicate 하면 재현하다라고 여기서 해석하시면 돼요.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And 그리고 to be able to do deep work, 이 심층 작업을 할수 있으려면요. We need,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걸 필요로 합니다. Distraction free environment. 그럼 distraction 하면은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걸 뜻합니다. 주의를 막 분산시키는 그런 게 없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막 정신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모두 다 없는, free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Distraction free environment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층 작업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For many people though, 자 이거 몇강 정에서도 나왔었죠. though가 나오면 이거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We spend far too much time. 너무나 많은, 너무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On the other end of the scale, 척도의 다른 쪽 끝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대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척도가 이렇게 있어. 그다음에 shallow work가 있고 deep work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deep work, 심층 작업 얘기를 했죠. 척도의 딥한 쪽의 반대쪽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shallow work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Doing 하면서. What is referred to as shallow work? 여기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게 뭔데요? shallow work라고 referred to as 불리우는. 얘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refer to A as B가 지금 나온 겁니다. 응용돼서 나온 거죠.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부르다. 그런데 what is referred, 불리워지는 거예요. to as B, shallow work라고 불리워지는 것, 그것을 하면서 척도의 반대쪽 끝에서, 다른 쪽 끝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shallow work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This style of working, 이러한 유형의 작업은요, 이러한 작업 유형이라는 건 바로 앞에서 말했었던 shallow work를 얘기하는 거죠. 내용 맞는지 한번 잘 가르쳐 주고 있는지 뒤에를 읽어보겠습니다. Is not cognitively demanding. Demanding 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인지적으로 힘든 거는 우리 아까 deep work였죠. 왜냐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다 밀어붙이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shallow work은 이거는 not cognitively demanding 한다.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힘들지가 않고요. But it's rather. 그러나 오히려 어떠냐면요. But it's an execution, 실행입니다. 뭐에 대한 실행이냐면 logical type task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유형의 과업들을 실행하는 걸 바로 shallow work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논리적인 유형의 과업들은 어떠냐면 they rarely create new value.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괄호니까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해, 창출하지 않는 그러한 논리적 유형의 과업들의 실행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엑셀을 보면서 뭐 표의 값을 숫자를 하나하나 입력을 한다든지 그걸 아니면 먼저 온 이메일 순서대로 논리 정연하게 답변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진 않는데 로지컬 유형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인 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Although they may still be important. 아, 물론 그런 작업들도 여전히 중요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뭐다? Rather an execution. 아, 얘네는 결국에는 그냥 논리적 유형의 과업들이고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new value를 창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 하고 싶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e often perform these tasks. 우리는 이러한 유형들의 과업들을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업들이라는 건 여러분 보겠어요? 앞에서 말했었던 logical type task를 얘기하겠죠. 즉 shallow work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task를 수행하는데 while 언제요? We are distracted. 우리가 주위가 산만할 때 그러면 아까 distraction free environment가 필요로 했던 그걸 필요로 했던 deep work랑은 확실히 다르죠.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주위가 좀 집중이 산만되어져 있을 때 주위가 산만할 때 그럴 때 이런 과업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막 서로 얘기하고 아니면 노래소리 왕왕 시끄럽게 막 울리고 이럴 때 이메일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표 입력을 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을 주위가 산만할 때 합니다. 그러면서 shallow work has its place 라는 거는 has its place 그 자기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직역하면 그렇고요 의역하면 자기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shallow work라고 해서 그 일 절대 쓸모없는 일이야 이거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both because가 나옵니다 and because both A and B가 나오는데 A와 B 자리에 둘 다 because 절이 들어가 있네요 because routine type task 일상적인 유형의 태스크들, 그러니까 맨날 돌아가는 루틴한 유형, 그냥 매일매일 돌아가는 유형의 과업들도 need to be done, 시행이 되어줘야 돼요. 뭐 이메일 답장 당연히 시행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때문이냐면 we cannot,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spend our entire time, 우리의 전체 시간을 ing 하면서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doing deep work, 심층 작업을 하면서 우리의 전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 그냥 그러기엔 너무 인지적으로 부담이 크겠죠. 그러면서 the problem with too much shallow work.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앞문장에는 지금 shallow work도 자기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고 일부 인정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피상적인 작업과 관련한 문제점은요. is 대절입니다. 뭔데요? We feel busy. 우리가 너무 바쁘다라고 느껴요. Maybe even stressed.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but We rarely, rarely는 부정어 표시하시고요. 우리는 see, 보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결과물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Reflecting our experienced effort. 우리가 경험한 노력을 반영하는 그 어떤 결과물, 뭐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진 않는다. 이것저것 그냥 해야 되는 일들, 막 이메일 답장하고 Q&A 답장하고 댓글 달고 이런 것들 하면서 되게 바쁜 건 바빠. 그런데 결국에는 결과물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shallow work가 너무나 많으면 안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upper poi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eep work, 심층 작업은 뭐 하는 것입니다? 자, 웬절하는 것입니다. 아, deep work는 when 주어 동사,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You perform an activity, 너가 활동을 수행할 때일 때 with deep concentration, 깊은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을 수행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집중력을 뒤에서 수식하는 구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is when 구조가 deep work의 개념을 정의하는 보어절로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when절이 보어절로 쓰였다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예요. do라는 건 타동사로 do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뭐를 하는 것이냐면 그 뒤에 what is referred to as shallow work 우리 아까 refer to A as B 구조를 변형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as shallow work 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분사구의 수식입니다 어떠한 결과물도 보지 않는다 we rarely see any

이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떠한 결과물이냐면 결과물을 수식하는 ing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경험한 노력을 반영하는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ing가 쓰인 거 뒤에 목적어까지 잘 오고 있죠. 여기서 후치 수식을 지금 뒤에서 아웃풋을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휘 포인트, concentration, 집중 또는 집중력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focus도 되고요. absorption, 얘도 몰입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attentiveness, attentive,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떨망떨망하게 약간 미어캣처럼 깨어있는 똘망똘망.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 학생들의 상태를.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attentive. 근데 거기다가 this가 붙었으니까 집중력. 집중하고 있는 상태. 각성해 있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concentration과 유의어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plicate 하면은 원래는 이제 복제하다 이런 뜻인데 이 지문에서 재현하다 라는 의미로 이제 별표 단어로 쓰였습니다. 별표 단어는 항상 바뀌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잘 받으시고요. copy, reproduce, 아니면 duplicate, 요런 단어들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demanding, 요구하는 것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든, 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challenging, 우리 많이 나오는 challenge 단어죠. challenging, 으로 바뀔 수 있다. 그 다음에 output,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 결과물의 의미인데요. production, 아니면 yield가 명사로 쓰였을 때 결과물의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outcome의 뜻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istraction, 집중을 방해하는 것 또는 산만함. 우리 심층 작업을 하려면 이런 distraction이 free한 environment가 필요로 하다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interruption 하면은 이제 집중을 방해하는 거 방해가 되겠고요. disturbance 그다음에 diversion 이런 거 전부 다 나를 다른 쪽으로 이끄는 것들 막 다른 쪽으로 산만하게 하는 것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distraction의 유의어가 되겠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도 같이 볼게요. 단답형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딥 워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환경적인 조건을 본문에서 찾아서 그대로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표현이기도 한데요. 바로 distraction free environment가 되겠습니다. distraction, 여러분, 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유의어에서 강조했었던 단어죠. distraction이라는 거는 distraction free environment 할 때 쓰였었던 단어인데요. distraction의 뜻 알려주시고 얘의 유의어까지도 여러분 같이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distraction과 뜻과 유의어 알려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while A가 is necessary 필요하다 for routine task. 그럼 여러분 일상적인 과업 매일매일 돌아가는 그런 과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죠? shallow work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it often fails to produce significant more, outcome, 아니면 output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겠죠. 결과물, 중요한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것을 실패합니다. rarely를 fail to로 지금 바꿔서 나왔네요. 그래서 이 지문에 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놓은 거니까 요약문 완성은 포스트잇에다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지문의 내용 자체를 좀 이해를 하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지문은 끝이 났고요. 이제 두 번째 지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삽입 문제 2번 지문이 되겠고요. 잠깐 퍼즈 누르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문인가요? 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로지컬 플로우부터 보겠습니다. 상징을 통한 사회적인 의미 도출과 주관적인 현실의 형성이다. 그러면서 상징의 예시로 여러분 언어, fire 이게 나왔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의미를 이끌어내는데 상징이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현실은 언어라는, 언어가 바로 나오죠. 합의된 상징을 통해서 얻어지고 공유하게 된다. 그 다음 예시로 불이야, fire라고 외쳤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반응이 갈린다. 이해하면 다 도망갈 거야, 갈 거고 막 나갈 거고 이해 못하면은 어쨌건 왜 저러지? 하고 아예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메시지와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주관적 현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게 주관적인 현실이 되며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징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징은 are instrumental. instrumental 하면은 여러분 요긴한,
중요한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instrumental. 다시 무슨 뜻이다? 요긴한, 중요한. 그러니까 상징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하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요하냐면요. in, ing. 뭐 하는 데 있어서? helping people.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요긴하대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돕는데요? derive meanings. derive 하면은 뭐뭐로부터 얻어내다, 뭐뭐를 얻어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뭐뭐를 얻어내는 건데, 의미를 얻어내는 거를, 사람들이 의미를 얻어내는 거를 돕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의미를 얻어내는데요? from social situation. 사회적인 상황에서 의미를 얻어내는 걸 돕는 데 있어서 상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in social encounters, 사회적인 만남에서 each person's interpretation or definition of a given situation. 여기까지가 여러분 전부 다 주어가 되겠네요. 사회적인 만남에서 각각의 사람들의 해석이나 정의예요. 뭐에 대한? 특정한 상황,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사람들의 정의나 해석이 becomes, 뭐가 됩니다? a subjective reality. 그쵸. 주관적인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객관적인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개인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주관적인 현실이 됩니다. From, 어디로부터 해? From that person's viewpoint. 심지어 여기도 주관적이다라는 단서가 되겠죠? 그 사람의 관점으로서의 주관적인 현실이 됩니다. 그러면서 we often assume that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통념 시그널로 볼수 있겠죠? We often assume that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는데 통념의 완성은 뭐를 통해 이뤄진다? 반박을 통해 이뤄진다. However,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통념 맞네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what we consider to be reality.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냐면 현실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is shared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현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된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도 결국에는 내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현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however, this assumption, 이러한 가정은 is often incorrect. 부정확합니다. 이 this assumption 이라는 지시어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여러분 뭐가 나와야 돼요? We often assume that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에 대한 생각을 하는지가 여러분 먼저 나온 다음에 이 문장을 한꺼번에 받은 거죠. 얘를 this assumption이라고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세미콜론이니까 문장이 이어져서 나오겠지만 이거를 대문자로 바꿔가지고 앞에를 마침표로 끝내고 문장 삽입 문제로 집어넣더라도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통념 반박이기도 하고요. this assumption으로 지시어 힌트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로 내기 좋은 구간이에요. 자, 그 다음 subjective reality, 주관적인 현실은요. is acquired and shared. 주관적인 현실은 얻어지고요. 공유가 되어집니다. 뭐를 통해서요? through agreed upon symbols. 합의된이라고 한꺼번에 agreed upon 해석하시면 되고요. 합의된 상징에 의해서 얻어지고 공유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합의된 상징이라는 게 특히나 뭔데요? especially language,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언어를 통해서 얻어지고 공유가 된다. 뭐가요? subjective reality, 주관적인 현실이. If 만약에 a person, 어떠한 사람이 shouts,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fire이라고 소리를 쳐요. in a crowded movie theater. 붐비는 영화관에서 불야라고 소리를 만약에 지른다면 for example, 예시가 나왔죠? 여기에 예시 for example 옮겨 두시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fire이라고 소리를 지른다면 붐비는 영화관에서 그러면 that language 그 언어는 뭐가 되겠어? fire라는 그 언어가 되겠죠. 그 언어는 produces 만들어냅니다. 생산합니다. the same response 똑같은 반응을 생산해냅니다. 누구 사이에서? in all of those 사람들 모두에게서 똑같은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hear and understand it, who hear it and understand it이 되겠죠. 듣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 모두에게서 the same response, 같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같은 반응이 뭔데요? attempting to escape, 탈출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되겠습니다. 왜? 언어가 지금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 subjective reality가 지금 acquired and shared 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현실이 공유가 되고 얻어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when people, 사람들인데 in a group, 어떤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이 do not share, 이번엔 공유

공유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When에다가 세모 치시고 do not share the same meaning, 똑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For a given symbol, 특정한 어떤 상징에 있어서 지금 공유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앞이랑은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however가 들어간 거예요. 요것도 중간에 놓지 마시고 문장 맨 앞으로 옮겨서 여기다가 however 놓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공유가 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면 이제는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주어진 심볼에 대해서 주어진 상징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 confusion, 혼란이 야기됩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result,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예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공유되지 않는 경우 혼란이 일어나는 예시가 나오면 되겠죠. people, 사람들인데 who did not know the meaning of the word fire. 자, 그러면 단어, 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did not know, 알지 못했던 사람은요, who would not know, 알지 못할 것입니다. What the commotion was about. 그 commotion이라는 거는 혼란, 소동이라는 별표 단어였습니다. 혼란, 소동이 뭐에 관한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how people interpret the messages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메시지와 and the situations they encounter.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을 어떻게 사람들이 interpret, 해석하는지. 지금 주어가 엄청 길게 나왔네요. How부터 시작해가지고 becomes 앞까지가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석해드릴게요.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지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절이 주어로 나온 거죠. 의, 주, 동 나왔고요. 해석하다 그 뒤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 다음 두 번째, situation.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가, 그들이 받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는 상황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지, 그것이 becomes, 됩니다. 뭐가 된다? 그들의 subjective reality, 중요하겠죠. 주관적인 현실이 됩니다. And they, 그리고 strongly influenc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 influence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나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We often assume that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를 생각하냐면요. 요 대절 안에서 지금 요 what절이 주어로 나온 거예요. What we consider to be reality. 여기까지가 대절 안에 주어가 되겠죠. 아, 그럼 주어 자리에 지금 what절이 쓰였구나. consider 뒤에 목적어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다. 그래서 what이 오고 있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 우리가 고려하는 건데 현실인 것으로 고려하는 것 그것이 공유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대절이 여기까지였네요. 여기까지. However, 그러나 이러한 assumption, 요 assume한 이러한 assumption, 가정은 is often incorrect, 아, 부정확하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중요한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what절이 주어로 쓰였다라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길게 나왔었던 그 의문사절, 우리 목적어가 두 개로 병렬로 이어졌었던 의문사절, how절 있었죠? 그거 주어와 수일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다시 한번 의문사 나오고요. 주어, 동사, 어순이어야 되고요. 목적어 1번, 그리고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었고 and, 그 다음에 목적어 2번 나오고 역시나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how절에 지금 how절로 시작하는 주어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become이기 때문에 우리 의문사절, 명사절은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단수 형태의 동사가 왔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휘 포인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instrumental 하면은 제가 요긴한, 중요한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선생님, instrument 하면은 도구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musical instrument 하면은 악기가 되고요. instrument 하면 도구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관 지어서 여러분 외워보세요. instrumental 하면은 도구가 되는 것이니까 뭔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긴한, 중요한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significant, essential, influential 이런 류의 단어랑 유의어다라는 거 챙겨두세요.
derive. derive A from B. 아, B로부터 A를 얻어내다, 이끌어내다, 얻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얻어내다, 뭐 obtain, acquire, gain도 되고요. 얻어내는 거니까 추출하다의 뜻을 가진 extract까지도 유의어로 같이 볼수 있겠습니다. derive 요거 단어 받으시고, 그다음에 subjective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나왔다 하면 중요해요. 이 단어 여러분 objective로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해두시고요. subjective 하다라는 것은 personal 개인적이거나 그다음에 individual 개별적이고 biased 어쨌건 주관적이라는 거는 내 의견 쪽으로 어쨌건 치우친 거잖아. 그래서 biased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commotion 하면은 소동, 동요, 막 혼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isturbance 아니면 turmoil 이런 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subjective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상징의 의미가 공유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회 현상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한 단어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풀어서 쓰면 안 되고요. 한 단어로 쓰시면 돼요. 방금 전에도 나왔었던 단어인데 뭐였어요? 맞아요. confusion 아니면은 여기에서 나왔었던 commotion 이런 단어도 가능하겠습니다. confusion, commotion 둘 중에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어순, 배열. 다음 우리말의 뜻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들을 올바르게 배열하세요. 어형 변화가 필요할 경우 가능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들을 받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주관적 현실이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How people interpret the messages they receive. 자, 원래는 목적어가 두개 나왔는데 목적어 지금 하나로 줄인 구조가 되니까 여러분 원래 문장 체크해 두시되 요걸 정답으로 적을 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people interpret the message they receive. 그들이 받는 메시지를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지 그게 becomes their subjective reality. 그들의 주관적인 현실이 된다. 그래서 메시지, 그들이 받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온 부분이라서 괜히 다 외워가지고 둘다 쓰지 않도록. 이런 경우가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하거든요. 나는 문장을, 정희쌤이 이 문장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싹다 외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약간 변형을 하신 거예요. 목적어가 두 개였는데 목적어 하나로 바꾸신 겁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학교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 시험지에서 지금 나한테 요구하고 있는 바를 적어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려면 일단 제가 알려드리는 문장 잘 숙지하시고 시험지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서도 그래서 딱이 부분을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 이제 요약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is significantly shaped by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subjective reality, 주관적인 현실에 따라서 해석이 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which is constructed through shared 뭐였어요? symbols 또는 language. 이게 대표적인 심볼이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공유된 상징.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주관적인 현실. 이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행동이 형성된다. 이게 이 질문의 요약이 되겠네요. 공유된 상징의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요? 요거 잘 여러분 적어두시고, 이런 정도로 여러분 도식화가 되려면은 질문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셔야 됩니다. 아,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특히나 이렇게 요약문을 잘 활용하자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챙겨두시고. 자, 그렇다면 이 지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방금 전에 적어드렸던 도식화 내용 있죠? 제 거랑 똑같이 안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특히나 이 요약문을 활용해가지고 이 지문에 대한 내용, 액기스를 오늘의 마시멜로우를 잡아라!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뭐가 형성되고 그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지 결국에는 이 질문의 핵심은 요세 단계가 되겠죠? 요거를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어가서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고 마지막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grow. 나는 성장합니다. Through. 뭐를 통해서? Challenges. 나는 도전을 통해서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grow라는 거는 몸을 기르다라는 타동사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쓰였을 때는 결국에는 여기는 전치사구니까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내가 성장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 쉬운 것만 계속하면은 발전하는데 여러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려움을 계속 맞닥뜨리면은 그때 그 순간에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으시겠지만 이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예요. 왜냐면 제가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저도 준비할 때 학생이었을 때 너무 싫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저도 싫었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지금 수능특강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걸?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걸로 따지자면 수능특강 영어가 됐고 아니면 어린 시절 뭐 작년이 됐으면 작년 시험 범위가 됐고 그게 그때그때의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내용을 복습하고 곱씹고 막 공부하고 암기하고 막 여러 가지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신 때문에 이거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수능특강 영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은 간접 연계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연계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을 공부하니까 이게 지금 간접 연계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단 속의 문장 넣기 엑셀사이즈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가볼게요. 로지컬 플로우입니다. 우울증의 복잡한 기원과 다양한 증상, 그리고 치료의 한계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은 하나의 단일 질환이 아니라, 딱한 개의 질환이 아니라, 서로 비슷해 보이는 증상의 집합체, 컬렉션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증상 자체도 지금 단일 질환이 아니고, 그다음에 원인도 다양하고요. 우울증의 증상 또한 한 가지가 아니면 한번더 얘기해 주고요. 복잡한 증상 조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항우울제의 효과가 환자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고 이런 원인과 증상이 다양한데 치료법이 한 가지겠어요? 아니겠지. 치료법도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우울제라는 건 치료법 중에 하나인 거가 되겠죠. 어떠한 특정한 항우울제, 우울증을 이제 퇴치하는 그러한 약인데 항우울제의 효과가 사람들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굉장히 복잡 다양한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epression, 우울증은 is a terrible. 끔찍하고 and it is common. common 하면은 아주 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roughly one in seven people. 7명 중에 대략 한 명의 사람이 will experience 겪을 것입니다. at least 최소한도 one full blown depressive episode 하면은 full blown 하면은 상당히 진전된 이런 뜻이에요. 그 우울증 발현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in their lifetime 그들의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7명 중에 한 명은 그들이 살면서 상당히 진행된 그런 우울증의 발현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라는 common이라는 말을 받아준 거죠. It is a tragedy, 비극입니다. on an individual, 개인한테도 비극이고요. and a societal level, individual 레벨이 지금 생략돼 있네요. 개인적인 수준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 비극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yet we And by we, 내가 말하는 그 we라는 거는 I mean all of us,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닥터들 포함해서 이 dash dash는 묶어놓고요. And we struggle to, 우리는 고군분투합니다. To grasp it, 그 우울증을 이해하려고 고군분투한다. 열심히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요. Depression, 우울증은 is not one disease. 왜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고 어려워하냐면 not one disease, 한 가지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뭔데요? It is a collection of symptoms. 그러면 그거는 증상의 집합체다. 여기 여러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표시해 놓기도 했지만

정말 내용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 두세요. 증상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어떤 증상의 집합체냐면 that appears, 나타나는 거예요. similar,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의 집합체래요. across sufferers, sufferers 하면 환자들이 되겠죠. 그걸 고통받아하는 그런 환자들 사이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죠. resulting from, 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A melting pot 하면 용광로를 뜻하는데 뭐의 용광로냐면 of diverse causes and mechanism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방법, 기재의 용광로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원인도 있고 다양한 방법도 있어요. 여기서 막 다양한 것들이 섞여져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용광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나게 다양한 원인과 메커니즘, 방법들에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환자들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의 조합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다양해. 하지만 그래도 환자들마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겠죠? 그 조합을 뭐라고 한다? 아, 우울증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There's no single reason. 한 가지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No, 단 하나의 단일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One person's 어떤 사람의 depressive episode. 그럼 우울증 에피소드 하면 여기서 발현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어떤 사람의 우울증 발현은요. seems to clearly stem from. 어디에서 stem from 하면 어디로부터 오다, 유래하다 이런 뜻이에요. 명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온 것 같냐면 from recent life events. 그러면은 최근에 삶의 사건에서 온 것처럼 보인대요. 아, 저 사람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인대요. 여러분 여기에 원이 나왔죠. One, another, yet another 이렇게 많이 씁니다. 나열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고 another, 다른 사람은요. From history, trauma and loss. 여기서는 historic을 과거의라고 해석을 할게요. recent랑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과거의 트라우마와 그 다음에 과거의 상실로부터 온 것처럼 보인대요. 아 그러면 from historic, trauma and los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yet another.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요. out of the blue 하면 갑자기 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뭐 따질 것도 없이 과거든 현재든 모르겠고 갑자기 with no clear psychological or social cause whatsoever.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명확한 심리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원인 그 어떤 것도 no 없이 그냥 out of the blue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one 뒤에는 seems to stem from은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seems to stem이 붙어 있는데 another과 yet another 뒤에는 안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seems to stem이 생략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온 거 최근에 이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뭐다? There's no single reason. 단 하나의 이유란 없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이유가 없다 보니까 there's also 또한 뭐도 없어요. 단 하나의 발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상도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of depression, 우울증에 단 하나의 발현도 없습니다. In fact, 사실 there are 227 possible symptom combinations. 그러면 227개의 가능한 증상 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that meet the diagnostic criteria for major depressive disorder.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콤비네이션을 수식하고 있네요. 어떠한 가능한 증상 조합들이냐면 충족시키는 거예요.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한 진단 기준이냐면 주요한 우울증 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국에는 227개의 가능한 증상 조합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한 가지 발현이 아니라 227개의 가능한 조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reason도 한 가지가 아니고 presentation, 발현도 한 가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haps understandably, 그러면 아마도 그리고 이해 가능하게도 there's no, 없습니다. one treatment for this condition either. 이러한 condition이라는 건 우울증이 되겠죠. 우울장애에 대한 한 가지 치료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은 증상도 다양하고 원인도 다양하니까

understandably라는 표현을 썼죠. 당연히 이해 가능하게도 당연히도 한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 항우울제 얘기가 나오죠. 항우울제는 lead to improvement.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디에 향상, 뭐 개선, 향상으로 이어졌는데 in roughly a third of patient. a third 하면은 one third랑 똑같습니다. 3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들의 대략 3분의 1한테는 improvement로 lead to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의 효과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3분의 1한테는 개선의 효과를 보였는데, 근데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lead to improvement. 근데 in roughly a third of patient 했고요. 네, 두 번째는 offer some kind of improvement 하면은 어느 정도의 개선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In another third, 다른 3분의 1한테는 어느 정도의 개선을 보였고요. 그리고 while 나온 다음에 a final third 하면은 마지막 3분의 1이 되겠죠.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unaffected. 항우울제에 대해서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라는 건 효과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트리트먼트의 효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트리트먼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내용의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순서 배열하기 문제로 내기에 너무 좋으니까요. 문장들 간의 연결고리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어퍼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because 하면서 depression은 한 가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증상의 조합인데요. 어떤 증상의 조합이냐면 이러면서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at은 선행사인 a collection of symptoms 앞에 나왔었던 증상 조합을 수식하고 있는 그런 주격 관계대명사다. 여기에 appears가 온다. 왜냐하면 조합 이게 단수다 보니까 뒤에 appears가 온다라는 것도 잘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렬 구조 우리 아까 one, another, yet another 할때 제가 설명했었죠. 이 구조를 사용해서 우울증이 다양한 발병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다양한 발병 원인을 나열하고 있다. 각 구절에서 반복되는 동사 seems to stem 이게 생략돼서 문장이 간결하게 구성되었다 라고 여러분 같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휘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거를 알아내려고,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 struggle 하고 있다 라고 내용이 나왔는데요. grasp 하면은 이해하다, 파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 comprehend, apprehend, apprehend 같은 뜻이고요. perceive, 인지하다, 이해하다, 요런 뉘앙스의 단어들 받으시고요. stem from, 유래하다, 기원하다의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derive from, originate from, arise from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다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echanism 하면은 기재, 구조, 방법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법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system, process 아니면 procedure, operation 여기서는 체계, 과정이라는 의미까지도 같이 유의어로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맨 마지막에 3분의 1은 영향을 안 받았다라는 표현 나왔었죠. unaffected 하다라는 거는 uninfluenced 영향을 안 받았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았고요. unchanged, untouched, indifferent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까지도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 문제 본문의 내용을 참고해서 항우울제에 대한 환자들의 세 가지 반응 중 비율 중에 전혀 효과가 없는 환자들의 비율은 여러분, 한국어로 말하면 3분의 1이었죠. 이거를, 본문에 나온 그대로 쓰자면 final third가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a third나 one third로 정확하게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지에서 조건을 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써라. 그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Since depression, 우울증이 result from 무슨 causes? 어떤 원인에서 와요? 한 가지예요? 아니죠. diverse causes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shows numerous symptom combination. 무수히 많은 증상 조합들을 보이기 때문에 there is no, no가 들어갔죠. universal 뭐가 없습니다. universal은 보편적인의 뜻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치료법 따위 없습니다. no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치료법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That work for everyone. 모든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치료법은 없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약간 단어를 변형한 요양문 문자가 되겠으니까요.

요거 포스트잇에다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토끼인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단어인데요. instrumental. 요거 의미 알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얘의 유의어까지 아까 정리해 드린 거 같이 알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manding. 이거 여러분, 얘도 제가 아까 유의어 같이 알려드렸거든요. 의미랑 유의어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단어들 제가 유의어들 빠르게 훑고 지나갔는데 중요한 유의어들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너무 유의어는 부담감 갖지 않되 단어 변형을 위해서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가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삽입 문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내신 만점 순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14번째 시간이고요. 17번째 주제 수도권과 강원지방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역지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역지리는 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중요한 특징들 그리고 위치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본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7번째 주제는 수도권과 강원지방이어서 수도권, 강원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먼저 살펴보고 본문 내용 쭉 보고, 강원지방 지도 살펴보고, 본문 내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수도권의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로 구성되어 있는 권역입니다. 먼저 서울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도이기 때문에 유일한 특별시입니다.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최근에 교회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와 기능이 주변 지역으로 분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은 서울에서 인구가 분산되면서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들이 많고요. 근데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서울과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서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 주변 지역들, 예를 들어 부천이나 광명, 안양, 뭐 구리, 하남, 고양 이런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왜냐면 서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로 서울은 주간 인구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인천은 광역시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곳입니다. 여기는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인천항도 있어서 운송 및 물류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어쨌든 물자가 들어와서 이 물자를 어딘가로 옮겨야 되니까, 인천,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좀 살펴볼게요. 먼저 파주입니다. 파주는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이기신 도시, 운정신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곳입니다. 운정신도시. 다음, 고향.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고향인데요. 고향은 1기 신도시, 일산신도시가 조성이 된 곳이죠. 지난번에 우리 대도시권 할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특히나 고향은 서울로의 통근통화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다음, 김포. 김포도 2기 신도시인 한강신도시. 한강신도시가 조성된 곳입니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요쪽. 연천과 포천은 군사 분계선 인근이거든요. 그래서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고, 여전히 촌락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입니다. 다음, 가평과 양평. 이름은 평자가 들어가지만,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전체 토지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성남. 이렇게 뽑아볼게요. 성남은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도 있고, 2기 신도시인 판교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도 있는 곳입니다. 이 판교 신도시에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간 인구 지수가 현재는 100을 넘어가는 곳입니다. 자, 과천 자주 나오는 곳은 아니지만 여기는 서울의 행정 기능을 분담합니다. 정부 과천청사가 있는 곳이에요. 과천청사. 다음, 안산. 외국인이 밀집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조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고. 다음, 화성. 화성은 인구가 100만을 넘어선 곳입니다. 2기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기아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 공업과 함께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전자 조립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화성이 정말 많이 나오죠. 제조업 발달한 곳으로. 평택도 제조업 발달한 곳입니다. 공업 발달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도 KGM, 옛날 쌍용 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있어서 전자 조립공업도 발달한 곳입니다. 다음, 수원. 수원은 인구 120만의 경기도청 소재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곳입니다. 수원, 경기도청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 다음, 광주, 이천, 여주는 도자기 축제 유명하고요. 여주는 대왕님표 여주쌀. 대왕님표 여주쌀. 이천은, 예, 임금님표 이천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쌀로도 유명한 지역들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용인도 인구가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인구 100만 넘어가는, 아, 고향도 100만 넘어갑니다. 100만. 그래서 고향.
그리고 수원, 화성, 용인 요 지역들이 인구 100만 넘어가는 곳이고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례시.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지역 특색.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에는 국제공항도 있고 인천항도 있어서 국제 물류 기능이 발달하였다. 운수 및 물류업이 발달하였다. 다음, 경기는 수도권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요.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서울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히나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수도권은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면적은 고작 12%밖에 안 돼. 근데 인구만 집중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요. 대기업 본사와 금융기관도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을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다음, 면적은 고작 12.7%이지만 국내 총생산, 총사업체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체수, 그외 수많은 것들이 수도권에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요 생산자 서비스업도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여기 나와 있죠. 서울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상급 병원과 종합병원, 백화점도 서울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나타난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수도권 남한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분포하고 수많은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의 산업 공간 구조는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 자, 이것도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육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갖고 있는 거라고 노동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게 되고, 당연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던 대도시의 공장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울도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서울에 구로공단이 조성되게 되고요. 섬유 봉제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구는 계속해서 집중되고, 사람도 집중되고, 기능도 집중되고, 다양한 직접 불이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서 인천과 경기로 제조업을 분산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인천의 남동공단, 경기도 안산의 안산과 시흥의 단월 시화공단 등이 조성되면서 서울에 있던 제조업들이 많이 분산되게 되고, 또요 자체로도 중화공업이 많이 입주하게 되면서 인천과 경기의 제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0년대 와서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2차 산업의 비율이 낮아지고 3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탈공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은 대학도 많고 연구소도 많기 때문에 고급 기술 인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외에도 교통도 편리하고 자본도 집중되어 있고 생활 편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남부 지역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산업도 엄청나게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1페이지에 수도권의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자, 1990년에는 2차 산업의 비율이 꽤나 높았습니다. 그러나 2차 산업의 비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3차 산업의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탈공업화가 진행되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이후 1, 2차 산업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3차 산업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탈공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태블릿으로 OTT를 보려고 합니다. 태블릿을 만드는 것은 제조업이에요. 근데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려면 OTT 서비스에 가입해야 되죠. 그것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것은 경기에, 서비스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우리나라에서 경제력이 가장 집중된 지역이며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업과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컨텐츠업이 발달하였다. 반면 경기는 정보통신 기술 관련 제조업이 발달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4차 수도권 정비 계획 같은 다양한 계획들을 실행해 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휴전선 인근은 평화 경제 벨트로 묶어버리고요. 다음, 해안 쪽은 당연히 물류 산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첨단 물류, 첨단, 다시요. 국제 물류 첨단 산업 벨트로 묶어 놓았고요. 얘기했듯이 경기 남부 지역은 최근에 반도체 산업이 엄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반도체 벨트. 다음, 수도권의 동쪽 지역은요. 여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한강이 이렇게 지나서 수도권을 통과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고 또잘 보존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 관광과 휴양 벨트로 지정해 놓아서 수도권의 고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원지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도 역시 지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원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해안에 있는 지역들은 영동지방, 이쪽에 있는 지역들은 영서지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태백은 옛날에 삼척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관습적으로 영동지방으로 분류합니다. 일단 강원의 북서쪽에 철원이 있습니다. 우리 화산 지형에서 학습했던 용암대지가 여기 있고요. 용암대지 위에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집니다. 철원의 오대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용암대지의 기발함이 현무암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현무암이 아닌 다른 암석 위를 흘러가는 하천이 존재하고요. 그 하천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충적층이 많이 산지에서는 퇴적물이 많이 내려와서 충적층이 발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벼농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죠. 다음 화천은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산천어 축제. 다음 양구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국토 정중앙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도와 경도상으로 정가운데 위치하는 곳이 바로 양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정중앙은 배꼽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배꼽 축제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배꼽 축제. 다음 고성. 고성은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곳이라서 여기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실제 통일전망대에 가면은 북한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을 잘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 경관만 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춘천 강원 특별자치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춘천에 강원 특별자치 도청이 있다. 수도권과 전철이 연결됩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ITX라고 해서 청춘 열차, 청량리와 춘천을 연결한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춘천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인구 27만의 도시입니다. 다음 원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업 도시와 혁신 도시로 모두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원주. 강원도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곳이고요. 의료 기기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다음 영월에는 석회동굴이 굉장히 많은데 영월뿐만이 아니라 요 강원 남부 지역이 석회암이 굉장히 널리 분포한 지역이죠. 옛날에 공부했었던 조선유충군이 분포한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석회암 생산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들이고 석회동굴 비롯해서 다양한 카스트 지형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삼척은 굉장히 많은 동굴이 분포하고 있어서 동굴 엑스포가 열렸던 곳이기도 하고요. 석회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다음 정선, 태백, 석탄 산업 쇠퇴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인데, 이런 쇠퇴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백에는 석탄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탄 박물관. 정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리조트 건설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가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가 또 정선에 있기도 하고요. 다음 평창.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입니다. 왜냐면 여기 고이평타면이 분포하는데 고이평타면이 상대적으로 리조트 건설과 스키장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이평타면에서 고랭지 채소 재배하죠. 배추 많이 재배하고 또 고이평타면은 바람이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풍력발전소가 입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평창에서 강릉 넘어가는 곳에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이 있는데요. 대관령은 남한에서 최난월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기온이 낮다. 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강 수량도 굉장히 많은 곳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요 대관령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이 나뉘어지게 되죠. 다음 양양. 양양은 최근에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강릉 다설지 북동풍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는 곳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메모해 볼게요. 북동풍 또는 북동기류에 의해서 많은 강설이 발생하는 곳이고요.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동진의 해안당구도 있고요. 경포라는 석호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속초를 비롯해서 여러 곳들의 석호가 발달하게 되는데 강릉이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동해삼척 다 살펴봤고요. 삼척은 아까 얘기했듯이 석회석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리고 동굴 엑스포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강원의 지도에서의 위치와 함께 특징들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게요. 보죠. 강원지방은 태백산맥을 경계로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영서와 영동지방 지형 및 기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중부지방을 딱 잘라서 단면을 본다고 생각하면은 동쪽에 태백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는 굉장히 높은 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경기도고 이쪽이 강원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를 옆으로 바라봤을 때 이렇게 반쪽을 잘라서 이쪽이 경기도가 되고요. 이쪽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태백산맥을 경계로 여기가 영서지방, 여기가 영동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동지방은 바다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양한 해안 지역이 당연히 발달하겠죠.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영서지방은 융기량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융기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지형들이 발달합니다. 융기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들 혹시 기억나세요? 고단감이었습니다. 고위평탄면 단구, 해안단구, 하안단구, 감입공리하천. 영서지방은 고위평탄면, 하안단구, 감입공리하천이 모두 많이 발달하는 곳이에요. 왜? 융기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영동지방이 요 산지보단 영서지방이 경사가 완만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융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융기 영향을 받은 지형들이 많이 발달하고, 또 여기가 한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한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한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강 중상류에 발달하는 침식, 분지 같은 지형들도 영서지방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좀만 더 볼게요. 또한 영서지방은 한강 중상류에 해당한다 그랬지? 남서풍이 이렇게 불때 남서풍에 의해 지형성 강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우지이면서 여름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는 거죠. 한강 중상류 지역 여름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반면 영동지방은 북동풍이 이렇게 불때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형성 강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강수 집중률이 높은 곳이고요. 다우지이면서 다설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서지방은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은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더 추워. 반면 영동지방은 해안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고요. 최한월 평균 기온은 비슷한 유도에서 지형과 해양 영향으로 동해안 쪽이 높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이에요. 요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영서지방 경사가 완만한 편이다. 해발고도는 높지만 경사는 완만한 편이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런데 해발고도가 높지만 평탄한 고원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융기량이 많았기 때문에 융기량이

많았다. 한강유역의 침식분지 발달합니다. 중상류 구간에 발달하는 지형이니까. 내륙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상의 영동지방보다 기온의 온교차가 크다. 그리고 최한월 평균 기온은 낮다. 겨울철에도 춥다는 겁니다. 여름철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고 집중호우가 자주 내린다. 특히나 언제? 여름철에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 영동지방 급경사의 산지와 해안 평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큰 도시들은 해안 평야 지역에 위치하고 있겠죠. 태백산맥과 수심이 깊은 동해 영향으로 지형과 해양의 영향으로 영서지방보다 겨울이 온화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기온의 온교차는 작은 편이고요. 얘는 남서 기류라면 얘는 북동 기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내린 편이고요. 강수량도 많은 편입니다. 어쨌든 얘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면 얘는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아래쪽에 탐구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춘천과 홍천은 내륙에 위치합니다. 영서지방이에요. 수심이 깊은 동해안에 위치한 속초와 강릉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으며 기온의 온교차가 크대요. 자, 최한월 평균 기온 춘천과 홍천은 굉장히 낮지만 속초와 강릉은 춘천, 홍천보다 높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낮고 높습니다. 기온의 온교차 최난월과 최한월의 평균 기온 차이에요. 춘천과 홍천은 굉장히 크지만 속초와 강릉은 작은 편입니다. 다음 춘천과 홍천은 여름철 남서기류의 유입으로 지형성 강수가 많다.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상대적으로 여름철의 강수가 집중되는 거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속초와 강릉은 겨울철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겨울 강수량이 많고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속초와 강릉은 상대적으로 겨울철의 강수량이 많고 여름철 강수량이 적으니까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대관령. 자, 연평균 기온 선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들은 뭐 10도, 11도, 10도, 11도, 12도인데 대관령 주위가 8도, 9도가 되죠. 왜냐면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늘한 기후를 활용해서 고랭지농업과 목축업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4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서와 영동지방의 인문환경은 잘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영서지방은 산지 많습니다. 융기량 많았기 때문에 반농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고위평타면에서 고랭지농업과 목축업이 이루어진다. 영동지방, 경상북도 동해안 및 북부해안 지방과 교류가 활발하여 점유지대에서는 이들 지역과 비슷한 방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상북도 동해안 쪽에 울진이란 곳이 있거든요. 울진과 삼척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 카메라 감독님 중에 삼척 출신 분이 계신데 분명히 강원도 삼척 출신이신데 경상도 사투리를 쓰십니다. 이게 뭐지? 바로 붙어 있어서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방언이 좀 섞여 있습니다. 다음, 바다와 접해 있어서 오징어 명태 등의 해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산업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온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산이 많기 때문에 밭작물 중심의 농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지하자원이 필요했었고, 특히나 많은 석탄이 여기에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석탄을 채굴하는 광업이 발달했었어.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대의 광업지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과거보단 쇠퇴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최대 광업지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맞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가정용 연료가 변화합니다. 연탄에서 가스로. 게다가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석탄을 캐면 캘수록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채산성이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지. 똑같은 양의 석탄을 채굴하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국가에서 나서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탄광들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러한 정책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많은 탄광들이 폐광되게 됩니다.
당연히 지

지역 경제 침체되고 인구는 감소했겠죠. 자, 이걸 보여주는 게 자료 분석의 태백시의 인구와 산업 구조 변화인데요. 태백시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1980년대 후반에 인구가 급감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이때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많은 탄광이 폐광되었거든요. 그래서 86년에는 광업 종사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광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의 시행으로 석탄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었죠. 태백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업에서 최근에 소매업 및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2023년을 살펴보면 일단 총 종사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산업에서 종사자의 비율을 좀 살펴보면 이제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들의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래로 가볼게요. 어쨌든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3년에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주밖에 없었는데 강원이 두 번째 특별자치도가 되고 최근에 또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었죠. 총세 개가 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었다. 그리고 지식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춘천의 바이오 산업, 원주의 의료 산업 클러스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다음,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어쨌든, 아직까지 농어촌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해안 쪽엔 어촌들이 많고, 영서지방에는 아직까지 산간마을에 농업에 위주로 돌아가는 촌락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농어촌 체험 관광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었죠. 인구 대비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제주와 강원이다. 왜? 여기는 관광 산업이 발달해서 가게 많고 식당 많고 숙박업소가 많다. 그래서 관광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강원입니다. 산지도 되게 많고 바다도 있고 그다음에 하천도로 가기 때문에 사실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랭지 농목업 경관, 석회동굴 등의 카르스트 지형, 동해안을 따라 발달한 해수욕장 등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태백에는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정선은 과거에 탄광에서 석탄 나를 때 썼던 산업 철도의 철로를 활용한 레일 바이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고요. 요 동계올림픽 덕분에 고속철도도 개통이 되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충자료로 가서 기선제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보죠. 경기는 서울보다 제조업 생산액이 많다. 자, 경기는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 제조업 생산액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반면 서울은 3차 산업 중심의 도시라고 얘기했었죠. 물론 아직까지 공장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서울에서도 공장들이 주변 지역으로 많이 분산이 되었고 애초에 서울에서도 공장들이 제조업 생산액이 아주 많은 그런 공장들이 아니었던 거죠. 주로 경공업 업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반면 경기에는 중화공업도 많이 발달하게 되었고 최근에 첨단 산업도 성장하면서 제조업 생산액은 경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음 2번. 경기는 서울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높대요? 아니죠. 위에도 적혀 있듯이 서울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모든 시도 중에 3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틀렸습니다. 다음. 경기는 서울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대요. 자, 이거는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인구와 기능의 교외화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집은 여기지만 서울로 통근 통학을 합니다. 밤에는 여기서 잠을 자고 낮에는 서울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은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아요. 반면 경기는 사람들은 많이 살지만 낮이 되면 사람들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통근 통학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가고 학교도 갑니다.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서울은 수도권에서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고 우리나라 모든 시도 중에서도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반면 경기는 서울로 많은 사람들이 통근 통학을 하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는 서울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낮습니다. 모든 시도 중에서 서울이 주간 인구 지수가 가장 높아요. 다음, 인천은 경기보다 운수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인천에는 인천 공항도 있고요. 인천 항도 있습니다. 인천 항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기에 다양한 물건들이 도착하게 되고, 이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물류산업과 운송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운수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는 게 인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서울은 경기보다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대요. 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이게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가 됩니다. 생산자 서비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왜? 생산자 서비스는 기업에게 공급되는 서비스인데 기업체가 서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은 경기보다 생산자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 서비스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했던 기준이 서울 집중도였죠. 서울 집중도. 둘다 서울 집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나 생산자 서비스업은 서울 집중도가 아주 높고요. 소비자 서비스업은 조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6번. 안산은 수원보다 등록 외국인 수가 많다. 맞죠? 우리나라 모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안산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안산은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다. 그래서 안산에는 다문화 특구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다음, 광명은 화성보다 인구는 많지만 주간 인구 지수는 낮대요. 자, 일단 광명은 서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낮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주간 인구 지수가 낮고 서울에서 멀어지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는 맞아. 근데 인구는 화성이 더 많죠. 자,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 넘어가는 곳 가장 많은 데가 수원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용인입니다. 그리고 고양, 그리고 화성까지도 인구 100만 넘어가거든요. 수원은 120만이라서 가장 많은 곳이고. 그러니까 요네 군데가 당연히 화성보다, 다시요, 광명보다 인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건 틀렸어. 뒤에 맞지만 앞에가 틀렸거든요. 다음, 성남은 양평보다 아파트 종사자의 비율, 경업농의 비율이 높대요. 자, 요것도 지난번에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 서울이란 대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대체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해집니다. 반면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대도시인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도시적인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다음, 서울 인접 지역은 서울로의 통근 통학 비율이 높아서 주간 인구 지수가 낮습니다. 반면 대도시인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대체적으로 주간 인구 지수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요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서울에서 멀어지면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 인구 비율은 낮아지겠죠. 다음, 1차 산업 종사자 비율은 높아지겠죠. 다음, 평균 지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지역은 도시적인 특색, 서울과 먼 지역은 촌락의 특색이 나타난다. 이거 가지고 요거 비교해 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남과 양평을 비교했을 때
성남이 요쯤 위치한다면 양평은 요쯤에 위치하거든요. 성남이 대도시인 서울과 가깝고 양평은 머니까. 양평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고 성남은 도시의 특색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도시인 성남은 촌락인 양평보다 아파트, 종사자가 아니죠. 거주자죠. 거주자의 비율이 높을 겁니다. 두 번째, 경업농은 뭐냐? 자, 서울과 가까운 곳은 근교농촌의 특색이 뚜렷하고 멀어질수록 전통농촌의 특색이 뚜렷하다 그러겠죠? 전통농촌은 시설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나고 경업농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 전통농촌은 노지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나고 전업농의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가까운 지역은 근교농촌의 비율 높기 때문에 경업농의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죠. 다음, 서울은 경기와의 통근통합 인구 순이동에서 음의값을 나타낸다. 자, 음의값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 인구 순이동에서 음의값을 간다는 얘기가 순유출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통근통학에서 서울에서 경기로 빠져나가는 사람과 경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을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경기로 전출, 이사는 많이 나갔어. 하지만 통근통학에서는 경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울은 경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통근통학을 위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기와의 통근통학 인구 순이동에서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을 갖겠죠. 다음 10번. 경기도에서 군사 분계선 인접 지역, 군부대가 많아요. 중화공업 발달 지역, 중화공업은 아무래도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남성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성비가 100을 넘겠죠. 다음,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인구와 기능이 과하게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해소하려면 수도권과 관련된 주제를 완화해야 된다. 아니죠. 강화해야 됩니다. 강화. 수도권과 관련된 주제를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만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완화와 강화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홍천은 강릉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홍천은 영서 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륙이고, 강릉은 동해안에 위치합니다. 기온의 연교차는 내륙이 더 크죠. 다음, 춘천은 강릉보다 농작물의 생육 가능 기간이 길대요. 자, 농작물의 생육 가능 기간이 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는 얘기예요. 따뜻하다는 것은 겨울철에 최한월에 기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아. 춘천은 내륙이고요. 강릉은 동해안입니다. 최한월에 내륙과 동해안 중에 어디가 더 기온이 높죠? 동해안이 기온이 높습니다. 동해안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농작물의 생육 가능 기간도 동해안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다 명서지방은 영동지방보다 하천의 유로가 짧고 급경사 이룬대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은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고 여기는 경기, 영서, 영동입니다. 그러면 영서지방은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영동지방은 이렇게 흘러가겠죠? 영서는 영동보다 하천의 유로 길이가 길고요. 완경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 영서지방은 영동지방보다 북동기류에 의한 강설 비중이 높다. 아까 얘기했었죠. 영서지방은 남동기류에 의해서 강수가 많이 발생하고 영동지방은 북동기류에 의해 강수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 강설도 강수의 일종이니까요. 틀렸죠. 다음, 16번. 영서지방은 영동지방에 비해 윤기 관련 지역 및 침식 분지의 발달이 탁월하다. 자, 영서지방은 윤기량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윤기 관련된 지형, 고단감, 고위평탄면, 하안당구, 감입공리 하천이 많이 분포하고요. 또 하천 중상류 구간이기 때문에 침식 분지도 많이 발달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다음, 홍천은 평창보다 고랭지 감자 재배 면적이 넓다. 바꿔 얘기하면 어디가 더 고위평탄면이 많이 분포하니? 이 얘기가 되겠죠. 고위평탄면 하면 대표적인 곳이 평창이니까 홍천은 평창보다 고랭지 감자 재배 면적이 좁을 겁니다.
다음

0: 삼척과 영월은 강원도에서 석회석 생산량이 가장 많다. 강원 남부 지역이 조선 누충군이 분포해서 석회암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니까 이거 맞겠죠. 다음, 강원도에서 광업 종사자 수는 삼척, 제조업 종사자 수는 원주가 가장 많다. 이것도 맞아요. 강원은 사실 제조업이 그렇게 발달한 곳은 아닌데, 그나마 강원에서는 원주가 제조업 종사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으로 가볼게요. 자, 서울보다 경기의 주간 인구 지수가 낮은 이유를 서술해 보라고 합니다. 자, 아까도 나왔었네. 경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통근 통학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입 전출을 위한 이동. 그러니까 이사는 서울에서 경기로 많이 가는데 통근 통학은 경기에서 서울로 많이 오는 겁니다. 다음, 수도권에 발달한 지식 기반 산업의 시도별 분포 특성을 서술하시오. 자,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어디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요. 지식기반 제조업은 인천 경기인데 특히나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의 여러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두 곳과 해당 도시가 분담하는 기능을 쓰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행정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과천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있다고 얘기했었죠? 다음, 공업 기능을 분담한 위성도시. 서울에 있었던 공장을 안산이랑 인천, 이런, 시흥 이런 데로 옮겼다 그랬었죠? 안산, 시흥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주거 기능을 분담한 위성도시.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했죠? 그러니까 고양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사례 지역이 되겠죠. 다음,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의 기후 차이를 기온과 강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자, 영서지방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서지방은 영동지방보다 최안월 평균 기온이 이렇게 적어볼까요? 최안월 평균 기온 영서보다 영동이 높아요. 기온의 연교차 영서가 영동보다 큽니다. 강수,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적어보죠. 여름 강수 집중률은 영서가 영동보다 높죠. 반면 겨울 강수 집중률은 영동이 영서보다 높습니다. 다음, 태백시의 인구가 1985년 이후에 급감한 이후 자원과 관련 지역 서술하시오. 자, 무연탄이 많이 채굴되었었는데요. 무연탄. 얘가 폐광됩니다. 왜죠?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은 왜 시행되었느냐? 가정용 연료가 변화하였고, 변탄에서 가스로, 탄광의 채산성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많은 무연탄을 채굴하던 곳이었으나 가정용 연료 변화 채산성의 악화로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폐광되었고, 그러면서 인구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항상 서술형은 요 키워드 중심으로 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요 키워드를 잘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17번째 주제의 수도권과 강원 지방 관련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충청, 호남, 영남 지방과 제주도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얼음 알갱이들. 우박이 바닥에 내리꽂히면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2: 위험천만한 순간을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우박. 우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박 대피 방법. 실외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우박이 떨어진다면 지붕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세요. 만약 대피할 곳이 없다면 머리와 얼굴을 보호한 채 벽에 등을 대고 웅크린 자세를 취하면 좋습니다. 낙뢰 가능성이 큰 나무 아래로 가거나 우산을 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운전 중 우박이 내리

다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에 있을 경우 창문을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내린 뒤 파편이 튈 위험이 있으니 유리창에서 멀어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특강으로 내신 대비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수능특강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5단원 첫 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14번째 중단원을 오늘 14강에서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원은 경제생활과 금융이라고 되어 있고 한마디로 금융입니다. 금융.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오늘날 핫하고 핫하다기보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거지. 금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내용이 진짜 사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소득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출의 주체가 될 때는 이 부분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주 일상생활의 삶과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하면서 나중에 제대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14 금융생활과 신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융생활이라고 나왔으니까 금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금융이 뭐지? 금전을 융통하는 것, 이게 바로 금융입니다. 금전을 융통하는 게 뭐야? 누구는 돈이 남았어. 너무 좋겠네. 그리고 누구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간에 이 돈이 오고 가는 것을 가운데서 연결하는 게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 중개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리고 누구는 돈을 빌리고 누구는 돈을 빌려주고 하는 등등의 일이 나타나는 게 금융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금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돈이 오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 바로 화폐죠. 그렇죠? 그리고 돈의 가격이 뭐예요? 돈의 가격이 있어? 있잖아. 돈을 빌려줘. 그럼 그 돈만 받아? 아니지. 돈의 가격을 받지. 이자를 받게 되잖아. 따라서 화폐와 이자율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옵니다. 네. 화폐와 이자율. 그래서 보면 뭐 여기 학교 시험이니까 화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서술형 이런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고 아주 기본적인 진짜 쉬운 문제로 출제될 여지도 있는데 아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폐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겠다. 중요한 것은 학교 시험에서는 이 이자율 관련된 부분이 100%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자 계산하는 방식으로 뭐가 있냐면 단리 방식이 있고 복리 방식이 있습니다. 수능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얘 출제하고 있거든요. 학교 시험이면 무조건이지. 제가 경제 출제한다면 무조건 낼 거예요. 또 하나는 명목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도 수능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출제가 됩니다. 얘가 출제되면 얘가 출제 안 되고 얘가 출제되면 얘가 출제 안 되고 둘이 세트로 수능에서도 좋아하는 주제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계의 금융생활이에요. 가계의 금융생활이 뭐겠어? 돈을 벌어. 돈을 써. 그래서 남기면 저축도 해. 이런 것들이 바로 가계의 금융생활이 됩니다. 돈을 벌어. 수입. 돈을 써. 지출. 그리고 저축 등등. 그래서 수입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친 것이 기타 수입을 합친 것인데 또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종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또 지출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학교 시험이니까 시험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해서 별표 한번 세 개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교 시험 100% 바로 신용에 대해서입니다. 신용이 뭐지? 어떻게 하면 신용 관리를 잘할 수 있지? 정말 쉬운 문제로 출제가 될 거야.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율 관련된 거, 가계 금융생활, 그리고 신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와 복리,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구분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가계 금융생활, 수입, 지출, 신용 여기도 신용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축, 투자 등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페이지예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화폐의 기능부터 나오게 됩니다. 내신이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야. 화폐가 있음으로 해서 첫 번째 가치의 저장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산을 형성하고 저축할 수 있어. 화폐가 있으니까. 화폐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자산을 형성하고 저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쌀로.
근데 쌀이 썩으면 어떡해? 쥐가 와서 다 파먹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 자산을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예, 여기 뭐 볼펜 하나가 있고 다른 볼펜 하나가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뭐가 더 좋은 거지?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가격표가 써 있는 거야. 이건 5,000원, 이거는 1,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 얘가 더 좋은 건가 보다. 우리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지. 화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화폐가 써 있기 때문에 화폐로 가격이 써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 가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 화폐가 있으니까 교환이 너무 쉽죠. 물물 교환 얼마나 어려워요. 누구 저한테 경제 배우실 분? 그리고 대신 쌀 주세요. 찾아다니기 되게 어렵잖아. 이렇게 뭔가 재화 서비스를 이 1대1로 교환한다는 거 또는 몇대 몇으로 교환해야 될지 이것도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운데 뭐가 있으니까? 화폐가 있으니까 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하는 게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교환의 매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 한 번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워볼게. 가치의 저장이에요.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 화폐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잴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예. 상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치의 척도예요. 마지막으로는 교환의 매개가 됩니다. 교환을 아주 용이하게 해줍니다. 화폐가 있으니까. 이제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단리, 복리, 그리고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이렇게 개념이 있죠. 그러면 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준 것의 대가, 화폐의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자율은 뭐죠? 그렇죠.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자율 10%예요. 원금 100만 원 넣었어요. 아, 10만 원이구나. 그래서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할 거예요. 원금에 대해서만 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리 방식으로. 그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다음에 이자를 붙이는 것. 이게 바로 복리 계산법입니다. 단리와 복리를 구분하는 것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단리는 만약에 100만 원을 넣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요. 10% 이자율이야. 3년을 넣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 1년째 이자, 연 이자율이에요. 첫 번째, 1년째 이자, 10만 원. 2년째 이자, 10만 원. 3년째도 이자, 10만 원이야. 왜? 그렇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때 단리인지 복리인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자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단리예요. 왜?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니까. 그런데 복리는요, 이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왜? 첫 번째는 100만 원에 대해서 10%, 10만 원만 했어. 두 번째 해에는 110만 원에 대해서 또10% 이자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자가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커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자가 일정하면 단리고요. 이자가 커지면 복리가 됩니다. 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실질 이자율과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이자율을 명목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물가 변동을 반영한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이게 외운기가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공식도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실질 이자율 구하는 공식도 중요한 공식인데, 사실 문제 풀 때.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얘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 그래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여러분이 생각한 거야. 아, 100만 원 가지고 나 아이패드 바꿀까? 아, 기존에 있었던 거 크기도 작고 좀 속도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살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00만 원이라서. 100만 원. 그런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아,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딱 보니까 은행에서 이자율 10%입니다. 네, 예금하시면 10%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 뭐 당장 안 바꿔도 되는데 지금 있는 거 쓰고 1년 뒤에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은행에 저금을 해서 110만 원을 만든 다음에 얘를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얘가 7% 물가 상승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이패드가 얼마가 됐어요? 107만 원이 됐습니다. 1년 기다렸어. 1년 기다려가지고 결국 나는 얼마만큼의 이자를 받는 셈이 됩니까? 그치? 은행에서는 명목상이에요. 명목상. 10% 준다라고 해서 나는 10만 원만큼 은행에 넣어놓은 대가로 이자를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아이패드 딱 사고 나니까 남은 거 실제로는 얼마라고? 그렇지, 3만 원인 거지. 그치? 이게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의 개념입니다. 명목 이자율은 명목상, 즉 물가를 반영하지 않고 나타난 반영하지 않은 이자율이고요. 실제 이렇게 물가 상승을 감안하게 되면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3%인 셈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개념이 나옵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뭐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다. 여기에서 10%에서 7% 빼면 실제 3%예요. 3%였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관련된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그리고 단위와 복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예. 여기 단위 복리 적용이 있죠? 그쵸? 아까 살짝 쓰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단위 1000만 이게 원금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연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 단위지. 그치? 1년차, 2년차, 3년차에도 뭐에 대해서만?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 10%씩 100만 원. 그러니까 이자가 어때요? 일정합니다. 이게 바로 단위라는 거야. 그럼 복리는 무엇이냐? 100만 원에 아니 1000만 원에 대해서 10%? 첫 번째에는 100만 원이야. 그런데 두 번째에 어떻게 한다고요? 원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해줘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걸 원리금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두 번째에는 1100만 원에 대해서 10%인 거야. 그러니까 110만 원. 이자가 커지고 있죠. 복리라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에 아주 좋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예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시해볼까요? 여기 원금 100만 원 하고 나와 있네요. 원금 100만 원이야. 예금 상품 AB의 예치 기간에 따라서 뭐가 나왔냐면 누적 이자 수입입니다. 누적 이자 수입이야. 누적. 다음 자료 2는 예금 상품에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AB에 적용된 이자 방식은 가나 중에 하나다. 가 하나가 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단위. 나는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계산한다. 뭐라고? 복리. 복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A랑 B 금융상품은 단위, 하나는 단위고 하나는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지? 그렇지. 매년 발생한 이자가 같으면, 일정하면 단위이고. 그냥 동일한 원금에 대해서만 하니까. 그렇지 않고 이자가 계속 커지고 있으면 복리구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에 100만 원 넣었는데 10만 원이야. 그치? 두 번째에는 누적 이자 수입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에 두 번째에 얼마? 그렇지. 11만 원이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자가 다르네? 무슨? 그렇지. 복리가 됩니다. 나 복리 방식을 썼구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100만 원에 10%. 아, 이자율은 10%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요, 110만 원에 대해서, 요거 합쳐서
10%니까 11. 이렇게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써줄게요. 110만 원에 대해서 10%를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이제 T 플러스 2년에는요? 그치. 110만 원에 11만 원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121만 원이 된 거죠. 121만 원에 10%예요. 그럼 얼마예요? 12.1. 그쵸. 예. 12만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적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여기 더하는 거지. 그러면 33.1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제 원리금. 됐나? 이제 아래 가볼게요. 아래 가보니까 하나는 단위, 하나는 복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세 번째 해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매년 일정하게 얼마씩? 9만 원씩. 그렇죠? 9만 원, 여기도 9만 원, 여기도 9만 원, 그다음에 여기도 9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매년 일정하게. 그래서 누적해서 하면 여기가 18만 원이고 여기 누적해서 하니까 27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얘는 가방식 단위가 되는 것이고 이자율은 몇 퍼센트? 9%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지. 다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놔두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나가 적용됐지? 예, 틀린 거야. 두 번째, 연 이자율은 누가 더? 얘는 10%고 얘가 9%입니다. 따라서 A가 더 높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누적 이자 차이는 누적 이자 차이라고 했어. 그러면 누적 이자 차이 얼마만큼 나? 1만 원만큼 나요. 여기 누적 이자 차이 얼마만큼 나? 3만 원만큼 나는데? 그렇잖아. 21만 원이고 18만 원이니까. 따라서 T년이 더 작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봐볼게요. T 플러스 2년에 여기 있어요. T 플러스 2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T 플러스 2년 이자에 대한 T 플러스 1년 이자. T 플러스 2년 이자에 대한 T 플러스 1년 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 B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T 플러스 2년에 발생한 이자가 얼마야? 12.1. T 플러스 1년은요? 11. 이렇게 되죠. B는요? T년이나, T 플러스 1년이나, T 플러스 2년이나, 9만 원, 9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디가 더 커? 여기가 더 크지. 그치? 따라서 B가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역 니은의 합은, 기역과 니은의 합은 27이고요. 이것은 33.1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출제될 것이다.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이제 다음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예. 기존에 출제됐던 거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5년 6월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멈춤하고 여러분이 꼭 학교 시험 100%니까. 여러분 보시면 정기예금에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볼게. 원금에 대해서만 끝난 거지. 단리. 여기는요. 원금뿐만 아니라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원리금에 대해서. 그러면 얘 복리. 원금 얼마? 원금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가 서로 달리 적용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1년째 보니까 둘다다 뭐라 아 여기 보시면 원리금을 나타낸다. 이번에는 원리금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뭐였어요? 누적 이자를 나타내 준 거지. 누적. 예. 해가 거듭하면서 더해지는 거야, 이자를. 그런데 여기서는 뭐? 원리금. 다시 말하면 원금과 이자의 합입니다. 여기 원금이 100만 원인데 원금과 이자의 합을 하니까 둘다 10만 원씩 이자가 붙은 셈이야. 그러니까 둘의 이자율은 둘 다, 아, 얘도 10%네. 얘도 10%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봐. 110이야. 원금에 이자를 합했더니 두 번째 해. 모르겠고, 세 번째 해 보니까 130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그렇지. 매년 10만 원씩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두 번째에도 이자가 10만 원 붙었구나. 두 번째에 이자도 10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의 합. 여기에다가 다시 10만 원을 해서 120. 세 번째에도 또 10만 원이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이거 합해서 130 원리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매년 일정한 이자 단위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요?
그렇지. 이게 110만 원에 10%가 붙은 거야. 그러면 11만 원이 이렇게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됐어? 121만 원이 된 거지. 121만 원에 또 10%가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1만큼 붙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 되겠어? 이거 더하면 133.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응. 문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문제가 다 사실은 단리, 복리 적용하는 똑같은 건데, 하나는 원리금으로 나온 거, 또 하나는 누적 이자로 나온 거. 판단할 수 있겠죠? 1번. 가는, 아니, A는 단위예요. 따라서 가네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연 이자율은 둘이 10%로 갔네요.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기업과 니은은 다른데요?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니은에서 디귿으로의 증가율은 1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에서 디귿으로 증가율이 얼마예요? 10%만큼이잖아. 121에서 이 12.1만큼 증가해서 133.1이 된 거잖아. 이게 10%죠. 그래서 10%보다 크다. 틀렸죠? A는 B와 달리, A와 달리 B는 매년 발생한 이자의 증가율이 양의 값이다. 맞아요? 그렇지. 정답 5번이죠. 여긴 어때? 이자가 10만원, 10만원, 10만원. 이자 증가하지 않아. 이자 일정해. 증가율이 없어. 0이야. 그런데 여기는요? 증가율이 10에서 11, 12.1로 계속 증가하고 있죠. 양의 값으로.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뭘볼 거냐면, 네. 지금까지 해서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할 거냐면, 그래,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교재에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하나, 그리고 뒤에 기출문제 두 개, 기출문제 두 개. 일부러. 예. 교재에도 여러 문제가 있는데, 수능특강에도 있는데, 이렇게 좀 다른 문제, 근데 거의 다르지 않아요. 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 요 공식이 나왔습니다.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 빼기 물가상승률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연도별로 물가상승률하고 명목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실질이자율을 구할 수가 있겠지. 실질이자율은, 여기다 실질이자율 한번 써볼까? 실질. 어떻게? 여기에서 여기 뺀 거죠. 그렇죠? 여기서 여기 빼니까 3인데? 그렇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여기 뺍니다. 2네요. 여기서 여기 뺍니다. 마이너스 1이네. 그렇지? 예, 네,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기업. 2021년에 여기네요. 명목이자율은 여기네요. 전년 대비 2% 상승한 거예요? 아니지.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거죠. 물가상승률이 2였는데 2에서 2만큼 상승한 겁니다. 물가상승률은 따라서 2%포인트 상승했다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틀렸고, 2022년에 예금보다 현금

그런데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그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입니다. 그쵸? 그 사이에 아이패드 값은 얼마가 된 거야? 104만 원이 된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아, 은행에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아유, 물가가 더 많이 올랐네? 이자 받은 게 없네? 마이너스 이자율이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현금 갖고 있는 게더 나은 거야? 아니잖아. 3만 원이라도 붙이는 게 나은 거잖아. 그쵸? 따라서, 실제 이자율 마이너스 보고, 아, 은행에 안 넣는 게 차라리 낫겠네? 아닌 거야. 명목 이자율이 플러스면 은행에 넣는 게 이렇게 갖고 있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거 실제 이자율 마이너스 가지고 이선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수능 특강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연초에 만 원, 아, 1년 만기 만 원이래. 정기예금을 동일한 금액을 예치할 경우 만기 시 원리금의 원금과 이자 원리금의 실질 구매력은 2021년이 2022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명목 이자율 여기가 높고 여기보다 낮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2022년에 물가가 엄청 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실질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 구매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여기 104만 원. 그 사이에 물가 2% 올라서 얘 여기 실질인데 여기는 어때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실질 구매력이 더 높은 셈이야? 2021년이 더 높은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실질 이자율은 지속적으로 그렇지 3, 2, 마이너스 1 하락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해서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봐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거에 이게 가장 최근에 난 문제가 되겠죠? T년부터 T 플러스 2년까지 매년 명목 이자율은 양의 값이었지만 실질 이자율은 음의 값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고 다알수 있지. 명목 이자율이 플러스인데 실질 이자율은 왜 음의 값이야?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잖아. 여기. 명목 이자율 양의 값인데 실질 이자율 왜 마이너스 1 나왔어요?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그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 설명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년. T 플러스 1년, T 플러스 2년. 이렇게 돼 있고.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T년도에 물 이렇게 쓸게요. T년도에 3%, 4%, 그리고 3%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은 여기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여러분, 그럼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명목 이자율. 여기 명목 이자율 위에다 써봐야 되겠다. 왜냐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게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니까. 여기 명목 이자율 얼마겠습니까? 명목 이자율? 그렇지, 2지. 그렇죠? 여기서 이것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명목 이자율이 양의 값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더 커서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난다. 우리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일까? 명목 이자율 2였던 거지. 2에서 물가가 더 많이 오른 거야. 그렇죠? 여기는 명목 이자율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였던 거죠.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명목 이자율은 2로 계속 일정했는데, 네.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볼게요. T년의 명목 이자율 2% 맞죠? 맞고요.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T 플러스 2년보다 낮다. 맞아요? 그렇지. 선생님, 여기 4고 여기 3인데요? 여러분, 물가 상승률은 뭐예요? T 플러스 2년은 전년 여기보다 3%가 더 오른 겁니다. 플러스야.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은 거지, 물가가. 따라서 T 플러스 1년이 낮고 T 플러스 2년이 더 높습니다. 맞는 얘기죠. 다음 가겠습니다. T 플러스 2년에는 T 플러스 2년 여기서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야. 현금 갖고 있는 게 나? 아니지. 명목 이자율이 플러스면 그냥 100 갖고 있는 것보다 102만 원 만들어 놓은 게 낫다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자주 나옵니다. 틀렸고요. T년부터 T 플러스 2년까지 명목 이자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틀린 거지. 정답은 기역니은에서 1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 가져다가 지금 단위와 복리 두 문제, 그리고 명목 이자율, 실질 이자율 이렇게 두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 시험 100%.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김에 지금 우리 모의고사 문제들도 쭉 봤어. 좋아하는 주제.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가계 금융 생활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여기는 조금 고난도로도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수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가계가 가계의 소득과 그리고 기타 수입의 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입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 뭐 예금을 맡겨놨는데 이걸 뭐 1년 만기, 2년 만기로 찾았어. 예. 이런 것들은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 그래서 기타 수입이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0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소득이 수입이 됩니다. 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경상소득은 일정하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되고요. 비경상소득이 뭐냐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에요.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비정기적, 일시적. 그래서 그러한 예가 뭐가 있어? 복권당첨금, 네, 경조금, 그 다음에 퇴직금.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혼식에서 막 축의금이 막 이만큼 들어왔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비경상소득이 되고, 그러면 경상소득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뭐냐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 즉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 그 사람들의 소득 그 종류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봉급, 상여금, 그 다음에 수당 이런 것들을 바로 근로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수 있겠지? 그치? 예. 또 여기 보시면 자영업자, 아, 우리 집이 김밥 가게 해. 그래서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또는 고용, 뭔가 사업을 하는. 그래서 이걸 사업소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 피아노 학원에요. 그래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윤 등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금융자산이나 실물 자산을 운용하여서 얻은 소득입니다. 금융자산은 뭔데? 예금, 주식 또는 현금. 그 자체도 금융자산입니다. 그래서 예금을 딱 넣어놨어. 예금을 한 50억 넣어놨더니 이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이 이자 수익, 이자 소득. 네, 주식을 한 10억 원어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배당금이 나와. 아, 이런 거. 또는 실물 자산이 뭐겠어요? 금덩이. 네, 또는 부동산, 건물, 그런 거. 그래서 부동산이 있어. 거기서 임대료 나와. 그런 것들. 그래서 이자 소득,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을 재산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 봉급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자영업자 또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나 주식이나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가지 나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소득을 얻어요. 어떻게? 네, 공적연금을 받는다든지 국가에서 다달이 네, 65세 이상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지 않는 노인층들에게 한 달에 일정 금액들을 이렇게 넣어드립니다. 예. 네. 네, 그런 걸 바로 기초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바로 이전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전이라고 하는 말은 경상수지 할 때도 배웠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보내는 구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전 수지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마찬가지 개념이야. 그래서 이전 소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소득 살펴봤고, 소득이 있으면 이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거지. 그치? 그걸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지출은 또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마트 가서 라면도 사고, 소고기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이런 것들. 재화와 서비스, 학원비도 내고, 이런 것들을 소비 지출이라고 말합니다.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는 거. 그러면 비소비 지출은 뭐냐? 꼭 내야 되는 거. 반드시 내야 되는 거. 반드시 내야 되는 거. 뭐 있어요? 대출 이자, 세금. 이런 것들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부른다고. 얘는 소비 지출 이외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 얘를 바로 비소비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 알아두세요. 세금.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같은 거예요. 강제로 가입하고 꼭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비소비 지출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돈을 벌었어. 그리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비소비 지출을 빼고 그 나머지로 사실은 생활을 하는 거지.

바로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소득에서 돈을 벌었어. 사업소득이든 재산소득이든 벌었어. 거기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이런 애들을 빼고 나머지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축과 투자가 나왔어요. 저축의 개념은 미래 지출에 대비해서 현재 소득 중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축은 은행에 가서 뭔가 예금하는 게 저축이 아니야. 돼지한테 이렇게 동전 넣는 게 저축이 아니야. 지금 안 쓰고 남아있는 거다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해보자면 소득 중에서 지출하고 아직 안 쓰고 남겨져 있는 걸 바로 저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지출은 어떻게 나눠져요? 소비 지출하고 비소비 지출로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앞에 얘기했죠. 그래서 소득 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걸 빼면 그걸 뭐라고 했지?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지출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빼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했죠.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은 어떻게 구성돼? 이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소비 지출 플러스 저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잘 다시 보면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요거, 비소비출을 빼준 것인데, 그게 처분 가능 소득인데, 여기서 요것만 뺐어요. 그리고 이건 넘어갔어. 이 처분 가능 소득을 가지고 당연히 뭐 하겠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돈을 벌었어. 대출, 이자, 세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빼! 그리고 내가 쓸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남았어. 그거 가지고 소비지출 하겠지. 재화, 서비스, 막 책도 사고, 예. 하고, 남은 게 저축. 그래서 소비지출과 저축으로 구성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이 식들이. 소득 빼기 지출이 저축이고 지출은 이두 가지로 돼 있고 그래서 비소비 지출을 뺀게 여기 처분 가능서도 이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저축이고요. 저축의 정의. 그리고 얘가 투자입니다. 투자가 뭐예요? 주식 투자 들어봤지? 부동산 투자 들어봤죠? 미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금융자산 주식, 실물자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같은 데다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산은 이렇게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물건. 그래서 지금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런 것들이요. 이게 자산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금 가지고 계세요? 그럼 자산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계세요? 그럼 자산이죠. 그런데 집을 소유하실 때 아마 부채도 있을 거야. 은행에. 대출, 그쵸? 예, 부채입니다. 그럼 순전한 자산은 뭐겠어요? 그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쵸?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순전한 자산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가서 볼까요? 예, 여기. 신용. 신용까지 정리를 할게요. 신용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은 뭐냐면 신용 믿음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용카드가 뭐죠? 신용카드가? 카드 가지고 지금 물건 삽니다. 돈안 내고. 돈 언제 내? 그렇지 다음 달에 내지. 여러분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음 달에 내죠. 따라서 신용 거래가 뭐야? 외상 거래야. 외상 거래. 그럼 신용이란 뭐겠어요? 외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또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신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를 쓴다는 건 돈을 빌려서 쓰는 거야. 다음 달에 갚을게. 외상 거래거든. 그래서 신용의 정의는 빌린 자금을 약속대로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으면 많이 빌려주겠지. 그래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신용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금융생활을 하실 때는 이 신용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자산을 형성할 때 여러분이 모두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빌리거나 그걸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또 투자하거나 이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신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 관리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당연히 소득 수준을 고려한 지출을 하고 또 신용카드 사용의 공과금 이런 것들을 연체하면 안 됩니다. 어? 쟤 신용카드 연체했어? 쟤왜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네? 그래서 신용 점수라고 하는 걸 신용 관리 회사에서 계속 계산을 합니다.

박봄 지난달에 연체했네. 점수 떨어뜨려. 어, 또 연체했네. 또 떨어뜨려. 아, 그럼 얘못 빌려주겠네. 나중에 대출이 필요할 때 대출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용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 그치. 막 여기저기, 막 여러 분 다니는 것보다 어느 한 군데 탁 다니면 거기에 신뢰가 쌓이잖아. 심지어 어떤 가게를 다닐 때도. 그렇죠. 단골. 그런 것처럼 은행도 계속 거래를 하면서 잘 빌리고 잘 갚고 하면 이렇게 신용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 거래 은행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요런 내용 가지고 한 문제로 출제되는 걸맨 뒤에 넣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수능 특강 기본 문제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 보시고 요것만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 월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무슨 소득이야? 월급, 봉급, 정기적인 상여급 이렇게 나오면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도 근로소득이에요. 명절 때마다 정기적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두개 다, 아, 근로소득이구나. 2월 달에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는 3월 달에는 이제 상여금은 없네. 그래서 월급, 근로소득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예금, 이자랑 주식, 배당금이 있습니다. 예금이 뭐예요? 주식이 뭐예요? 금융 자산이지. 자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득을 바로 재산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지출 항목이 있어요. 지출 항목 어떻게 한다고? 맞아. 소비 지출하고 비소비 지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재화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것을 여기 식비, 의료비 이런 게다 소비 지출이지 뭐. 그다음에 여기도요. 식비, 아파트 관리비, 예. 그다음에 여행 경비 이런 것들이 다 소비 지출입니다. 그러면 비소비 지출은 뭐겠어? 대출 이자. 그다음에 여기 대출 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예, 비소비 지출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세금 이런 것들. 그래서 계산해서 여기 쭉 있지? 풀어보시면 되고, 얘가 기본 문제고요. 문제는 한이 정도 수준까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왔던 거예요. 바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4월에 처분 가능 소득이 400이고 비소비 지출이 500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벌써 나온 거지. 아, 그럼 얘 소득이 얼마야? 저 여러분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뺀 게.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된 거. 얘가 바로 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여러분 여기에,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다. 처분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 몰라요. 비소비 지출 100이래. 그래서 여기 400이래. 그럼 소득이 얼마야? 그렇지, 500이지. 아, 따라서 소득이 50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분을 딱 보면 급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까? 근로소득이구나. 결혼축하금은요? 경조금. 일시적으로. 예. 그래서 얘가 비경상소득이구나. 그리고 얘네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자 주식배당금 또 나왔어요. 그렇지. 재산소득이구나. 비율로 나왔으니까 500에 5%, 아, 25만 원. 5% 25만 원. 아, 재산소득은 전체 50만 원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아, 350만 원이구나. 그럼 얘는요? 그렇죠. 100만 원이구나. 20%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 가볼까요? 이제 지출은 얼마를 했을까? 지출은. 그렇지. 얘가 포인트가 됩니다. 비소비지출이 100만 원이야. 라고 나와 있어. 여러분, 비소비지출을 찾아보세요. 어딨어? 대출 이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야. 사회보험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야. 각종 세금. 따라서 이거 쭉 해보니까 전체의 40%가 바로 비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이 40%를 했더니 얼마? 100만 원하고 나온 거야. 그럼 여기 지출이 얼마여야 돼? 그렇지. 250만 원이어야 되는 거죠. 250만 원에 40% 했더니 100만 원. 그러면 식비랑 주거비에서 얘가 소비 지출이죠. 소비치 여기에 60%. 다시 말하면 나머지 그냥 100, 250에서 100뺀 150만 원이 소비 지출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문제 풀면 역시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기본 문제보다는 조금 뭔가 계산이 있지만 복잡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풀어보시고 다음 이제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출 문제 볼게요. 7월하고 8월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지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8월의 지출은 7월 대비 10% 증가했다라고 돼 있어요. 8월의 지출을 쭉 다 더해볼까?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220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때 지출은 얼마 됐어? 10% 증가했다 이랬어. 아, 그럼 이때 지출이 20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0% 증가해서 220이 되었구나.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예, 네,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40 산수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또 가볼까요? 7월과 8월에 월급은 모두 280만 원. 다시 말하면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280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런데 8월에는 주식 배당금이 있대요. 주식 배당금 무슨 소득? 맞아. 재산소득이야. 그러면 여기는 8월에는 재산소득 20만 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의 소득은 300이고 여기는 280이구나.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여러분 아래에 풀어보시면 되겠고 또 다음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3월하고 5월에 소득과 지출의 전년 대비 이번에 뭐라고 나왔어? 증가율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런 너무 어려운가? 너무 어려운가? 아니야. 한번 보자고요. 소득, 월급, 근로소득이죠. 주식 배당금 뭐야? 이렇게 계속하니까 재산소득이죠. 경조금 뭐예요? 얘네는 경상소득이고 얘 비경상소득이잖아. 그 다음에 볼까? 생활비는? 맞아. 소비지출이야. 소비지출. 사회보험료하고 대출이자는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비소비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년대 전월 전년 전월 대비 증가율이야. 그러니까 월급이 전월 대비 10% 올랐고 또 4월에도 전월 대비 또 10% 올랐다. 그 말인 거야. 이해되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금 뭐다? 재산소득이다. 틀린 거지? 그렇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지출은 5월이 가장 크다. 그런가요? 소비지출 어디 봐야 돼? 맞아. 여기 보면 돼. 여기 보면 돼. 5월이 가장 큰가요? 보세요. 전월 대비 15%가 증가했고 4월에는요? 또 여기 대비 5%가 증가했어. 근데 5월은요? 여기 대비 10% 빠졌어. 둘 중에 어디가 큰 거야? 여기가 더 큰 거지. 4월이. 따라서 5월이 가장 크다? 아닙니다. 틀렸죠? 그렇죠. 3월과 5월의 비경상소득의 금액이 같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비경상소득 어디 봐야 되는 거야? 비경상소득 어디 봐요? 그렇죠. 여기 보는 거지. 3월하고 5월이 같아요? 아니지. 봐요. 여기에서 4월에 20% 올라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100%가 빠졌습니다. 그럼 이때보다 이때 더 낮아진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풀렸습니다. 이제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4월에 처분 가능 소득은 3월에 비해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분 가능 소득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그렇지. 소득에서 뭘 빼는 거예요? 비소비 지출을 뺀 겁니다.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3월하고 4월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에서라고 해볼게요. 소득을 이렇게 3월하고 4월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 플러스입니다. 어? 근로소득도 3월보다 4월이 10% 커졌어. 얘는요? 같네. 전월보다 15%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둘이 같은 거죠. 증가율이 없으니까. 3월하고 4월에 주식배당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조금은 20% 증가했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월하고 4월 중에서 4월의 소득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이제 비소비지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비지출 3월하고 4월을 이렇게 비교해 볼게. 대출이자는 전월 대비 변화가 없어. 그런데 사회보험료는 어때요? 전월 대비 5%가 떨어졌어. 그러면 비소비지출은 줄어든 걸 거 아니야. 그러면 3월 대비해서 4월에는 소득은 커지고 비소비지출은 줄어들었어. 그럼 처분 가능소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근로소득의 증가액은 3월이 가장 커요? 아니지. 여기가 가장 크지. 생각해봐. 여기 100만 원에서 10% 올랐어. 이거 복리 생각하면 되지. 예, 그럼 10만 원. 그럼 110만 원에서 10% 오른 거야. 11만 원. 이런 거지. 121만 원에서 10% 여기. 따라서 3월이 가장 크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고요. 뭐 이게 어려운 건 아니고 이게 신용 문제가 난다.
신용관리 방법을 말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쉬워요. 우리 수능특강에 있는 것도 쉽고 기출된 것도 쉽습니다. 금융거래 아예 하지 맙시다. 말도 안 되죠. 금융거래를 해야 그 이력이 남아서 신용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틀린 얘기고요. 최대한 아니지. 주거래은행을 확보해서 이게 신용을 쌓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출금 연체하지 않고 상환합니다. 당연한 얘기고 정답은 3번입니다.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고 막 신용카드 막막 사용해? 당연히 아니죠. 소액의 공과금은 연체가 되더라도 이렇게 연체해놨다가 한꺼번에 탁. 아니, 연체 이력이 남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가계 금융생활과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꼭 제대로 정리하시고 문제에 바로바로 적용해서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주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신 성적에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어려웠던 이 중화반응 각각의 유형까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우리가 이 실전 개념으로서 문항을 풀 수 있는 개념이 나에게 습득이 되었는지를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수능 특강에 있는 문항들 자료 해석하면서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습 꼭 꼼꼼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수특에 있는 이 문항들 자료 해석하면서 내가 부족한 모습은 무엇이고 어느 부분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찾아서 보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출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일단 살펴볼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마지막에 많은 에너지를 들이면서 공부했던 겁니다. 바로 이 중화반응에서의 이온 수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1가와 1가가 반응하는 경우가 있었고 2가가 있는데 1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요거 우리가 같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서 1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해석이 굉장히 유사했었거든요. 요거 우리 바르게 파악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가가 있는데 2가가 들어가는 경우는 조금 까다롭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냥 그 구경꾼 이온 있는지 없는지 요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서 모든 이온의 양,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문항 속에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 개념들 그대로 넣어가지고 우리 문항의 자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리뷰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1가와 1가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면 산이 있고 염기가 들어가는 경우였고 어쨌든 사라지는 수소 양이온의 자리를 들어가는 염기의 구경꾼 이온인 나트륨 이온이 그 자리를 메꿀 것이기 때문에 중화점까지는 이 이온의 양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중화점까지의 혼합용액의 전체 이온의 양은 바로 과량의 혼합전 이온의 양이었다라는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중화점까지 혹은 이거 조금 그냥 넓혀서 생각할 수 있었어요. 1가와 1가가 반응하는 경우에 어떤 특정 이온의 양이 모든 이온의 양 대비 절반을 차지한다, 2분의 1이다 라고 한다면 그 A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량의 구경꾼 이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성의 조건에서 또 염기성의 조건에서 각각

만약에 그 구경꾼 이윤이 결국에는 과량의 구경꾼 이윤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개수로 세면서 확인을 했던 거예요. 요거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바로 한번 볼게요. 이과가 있는데 이과가 들어가는 경우예요. 여기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과가 있지만 결국 사라지는 수소 양이온의 자리를 나트륨 양이온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과량의 혼합전 이온의 양인 6N몰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점 까지 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중화점까지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과의 혼합전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요 6N몰로 일정한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포인트로 잡았던 것은 그럼 중화점까지 이온수 분석했더니 어떤 특정 이온이 모든 이온의 양의 3분의 1을 차지하더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과의 구경꾼 이온이었습니다라고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두 가지까지 모두 떠올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이 조금 까다로웠거든요. 마지막 유형이 1가가 있는데 2가가 들어가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비율을 좀 들면서 제가 1시간에 8인분만 팔고 싶은 식당 주인인데 한 손님이 들어오면서 난 2인분 먹을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손님 7명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또그 다음 손님이 오면서 저도 2인분 먹을 건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최대 손님 6명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손님 8명 있었어요. 근데 들어오면서 저 2인분 먹을 거예요 라고 하면 두 사람 나가는데 한 사람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 손님 수 17명으로 줄어들죠. 역시 2명 나갈 때또 손님 1명밖에 못 받으면 전체 손님 수가 6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간단한 비율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점까지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의 양이라는 것은 감소하게 될 건데 그럼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 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본다면 1가의 혼합전 이온의 양, 이게 지금 우리가 8N몰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은 거였고 지금 그럼 들어가는 거, 황산 이온이 지금 하나, 둘, 2N몰 들어갔다라고 하면 2가의 구경꾼 이온의 양을 2N몰 빼주시는 거죠. 그럼 8N몰에서 2N몰 빼면 6N몰이 될 거고 중화점에서는 6N몰 된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과의 구경꾼 이온의 양을 잘 고려해 주시면서 이 중화점에서의 혼합 용액의 전체 이온의 양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 번에 정리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었냐면 그럼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때이 모든 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그렇죠. 과량을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과량의 이온의 양에다가 들어온 게 이과가 있나 없나 이것만 파악하시면 되죠. 아, 이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과의 구경꾼 이온의 양만큼을 빼주시는데 들어온 게 이과가 없는데요? 그럼 그냥 얘는 생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양이온의 양,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량 결정하시고, 과량의 혼합전 양이온의 양에다가 들어온 이과의 양이온이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양이온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요거는 빼시고, 요거 가지고만 구하면 되고, 들어온 이과의 양이온이 있다면 이과의 양이온의 양만큼은 빼서 모든 양이온의 양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모든 음이온의 양이에요. 얘도 과량 결정이 중요했었죠? 누가 과량인가?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면 과량의 음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과의 음이온의 양만큼을 빼줌으로써 모든 음이온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라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항 속에서 자료 해석하면서 우리가 탄탄하게 공부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래서 제시된 정보 안에서 내가 문항을 풀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로 어떻게 이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가. 이런 연습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우리 이제 1번 문항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요. 염산과 관련된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일단 처음에 공부할 때뭘 공부했냐면 산과 염기의 정의였어요. 그 정의 얘기할 때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가 있었고요. 브렌스테드로우리의 산과 염기가 있었거든요. 각각을 실질적으로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되었을 때 산과 염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 먼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염화수소라고 하는 기체

이걸 지금 물에 녹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염화소 기체를 물에 녹이고 있을 때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에 염화 이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온화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 아, 여기에 있는 요 H라고 여기에 있는 요 H 있죠. 지금 HCl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 양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된 거구나. 그러면 우리 물에 녹아서 지금 수소 양이온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그것을 아레니우스의 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해성 아레니우스의 산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HCl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산이 되는 거고요. 얘가 바로 염기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얘는 아레니우스의 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지만, 얘 자체가 지금 OH-를 내놓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얘를 양성자 주계로 본다면, 얘는 양성자 밖에로 볼 수가 있고,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해석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렌스테드 로우리를 조금 더 확장된 산과 염기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만든 지금 여기에 보면 염산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과 암모니아가 반응하고 있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암모늄 이온 그리고 염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된걸 보니까 지금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동한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답을 해볼게요. 가에서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무엇입니까? 양성자 주계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니까 역시나 HCl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그럼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찾아보면 지금 양성자를 주고 있는 HCl이 산이 될 것이고, 그 양성자를 받고 있는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바로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염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식이 제시가 되든 지금 양성자 주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양성자 받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이걸 토대로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1번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하면서요. 바로 우리는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세 가지 수용의 가부터 다를 나타낸 것이래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물어본 건 무엇이냐면, 가부터 다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의 액성을 한번 파악해봐라 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니까, 우리 각각의 양을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지금 H 플러스, 그리고 염화이온 이거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NMV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시면 되죠. 얘는 어쨌든 H 플러스 Cl 마이너스 둘다 1가인 걸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1가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몰농도와 부피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 양이온 3AV가 될 거고요. 염화 이온도 3AV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얘는 지금 이가산인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H 플러스 그리고 A, E-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가수 2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가산이니까. 그러면 몰농도와 부피 2AV인데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니까 얘는 4AV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얘는 2AV로 결정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곱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주시면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 까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가 염기예요. 그러면 B, E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거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두개 곱하면 4A V가
V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는 가수 2를 곱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8AV가 될 것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를 모두 혼합할 거래요. 수소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이 1대1로 반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AV, 그 다음에 여기요. 4AV 다 반응하고 8AV니까 여기에 AV만큼의 양은 남겠구나. 그럼 지금 OH-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과량, 즉 최종 수용액의 액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화반응에서는 제일 먼저 되어야 하는 거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늘 정보를 주는 것은 구경꾼 이온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 구경꾼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 염화이온의 양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적어놨냐면 3AV라고 적어놨습니다. 얘가 지금 3V라고 하는 부피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몰농도 우리 A몰농도구나 라고 제시를 한 거죠. 자, 근데 얘를 모두 섞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3V, V, 2V, 아 전체의 6V가 될 거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염화이온의 양은요, 그렇죠, 반응에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3AV가 그대로 있겠죠. 아, 그럼 결국 얘는 2분의 A몰농도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해도 되지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건 구경꾼 이온이야. 그러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 양은 변함이 없이 일정할 거야. 그러면 몰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부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얘가 원래 3V였는데 V와 2V가 더해지면 6V, 3V가 6V 되었다는 건 부피가 두 배 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온의 양이 일정한데 부피가 두 배가 됐어요. 당연히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배가 되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서 A몰농도였기 때문에 다 혼합했을 때는 2분의 A몰농도 되었을 겁니다 라는 사고의 흐름까지 여러분들 같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우리 열심히 연습했던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온의 양을 다 계산했기 때문에 이거 이용해서 일단 답을 한번 내볼게요. 모든 양이온의 양, 그럼 남아있는 거 얘는 다 반응했으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4AV가 남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고, 모든 음이온의 양을 계산하면 3AV, 그 다음에 여기 2AV, 여기 AV 이렇게 있으니까 다 더해주시면 6 AV의 양만큼 남아있겠구나.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2분의 3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이거 빠르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량이 무엇인지 결정했다고요.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과량이 염기성이었어요. 그럼 얘 데리고 하는데 모든 양이온의 양입니다. 그럼 혼합 전 과량의 이온의 양, 지금 얘를 우리 요거 다 빼고 숫자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문자는 4예요. 그리고 음이온은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온 게 이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근데 양이온을 보니까 들어온 이가의 양이온은 없죠. 근데 들어온 이가에 음이온은 존재하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럼 들어온 이가만큼은 빼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그게 4분의 6이 되면서 우리가 구했던 2분의 3이라고 하는 값과 일치하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맨 처음에는 분석하면서 자료 해석을 해보시고, 지난 시간 그리고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것처럼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이거 정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각각을 정리했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문항부터 먼저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2번 문항 마무리하면서요. 그 다음 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산염기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라고 하고 지금 반응식이 두 가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와 나에서 알짜 이온 반응식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얘 지금 HCl 그리고 NaOH. 아, 그럼 우리가 공부했던 수용액에서 수소 양이온 내놓습니다.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얘는 그럼 산과 염기의 반응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수소양이온, 수산화음이온 1대1로 반응하면서 지금 물분자 생성하고 있는 얘는 중화반응이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에 있어서도요, 얘는 이과산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수소양이온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도요, 수산화음이온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럼 수소양이온과 수산화음이온 1대1로 반응해가지고 지금 물분자 생성하고 있는 중화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일단 수소양이온 그리고 수산화음이온이 1대1 몰비로 반응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물분자를 생성하는 반응이 알짜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럼 각각의 우리 상태까지 넣어보면 얘를 지금 수용액 상태입니다. 적어주시고 물은 액체 상태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이 개념들 탄탄하게 정리해주시고 아주 간단한 알짜이온 반응식이지만 요거 여러분들한테 서술형 문항으로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손으로 저 한번 적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우리는 3번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4번 문항 자료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수용액에 이두 가지 물질을 혼합한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 항상 이렇게 비율로 등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이게 이제 중화반응에서 중요한데, 비율을 여러분 잘 다룰 때는 그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0이 되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힌트가 M과 N은 각각 1 또는 2이고, 기역과 니은은, 네, 요거 해석을 한번 보고 갈게요. 앞으로 여러분 뭐 학평을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혹은 학교 시험에서든, 이거는 각각 이것 또는 이것이고라고 하면 각각이 1인지 2인지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각각 이거다라고 주면, 아, 이 기역은 앞에 있는 양이온이라는 얘기고, 니은은 그 뒤에 있는 음이온이라는 얘기구나. 이건 힌트로 준 거예요. 따라서 요 기역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양이온일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 니은에 해당하는 건 음이온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온들이 이 안에는 존재할 수 있는지부터 그 가능성을 모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얘네들이 반응했어요. 용액의 액성은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일단 수소 양이온 있을 수 있고, 또 양이온 먼저 적으면 B 요거 N 플러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음이온 적어 볼게요. 얘 지금 A, N 마이너스 있겠구나라는 생각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염기라면 얘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혼합한 수용액이 중성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성일 순 없죠. 왜요? 이온이 3개거든요. 아, 그럼 중성은 안 돼. 중성에서는 구경꾼 이온만 있으면서 얘네 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성은 아니구나. 이 혼합한 최종 소용액은 산성이거나 염기성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염기성 아닐까? 이렇게 한번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이 소용액이 염기성이라면 이라고 접근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율이 그럼 가능하냐면 여기에서 지금 양이온인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양이온이 1의 비율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대 2대 2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구나 라고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가장 가질 수 있는 높은 수가 1 또는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를 가져도 이거 곱해주시면 플러스 2밖에 안 돼요. 얘가 어쨌든 다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얘두 개고 두 개면 이미 여기에서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 이건 나의 가정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염기성이 아니구나. 그러면 중성 아니고 염기성 아니었으니까 아 이수용에게 액성은 이제 산성이 되는구나라고 확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산성이다라고 하는 확정을 하면서 여기에는 어떤 이온이 존재할 거냐면 수소 양이온 있어야 되고 BN 플러스 있어야 되고 AN 마이너스 있어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줬던 거 지금 양이온이 1의 비, 음이온이 2의 비로 존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음이온이 지금 얘밖에 없거든요. 아, 어쨌든 얘는 2의 비율로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 얘가 1이 된다면 M이

만약에 1이면 마이너스 2밖에 안 되면서 얘가 결국엔 또 어떻게 되냐면 얘가 1이 되고 1대 1이 되어야 돼요. 그럼 1대 1대 2인데 지금 이 비율이랑 안 맞죠? 그러니까 아, 요 m은 반드시 이어야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개 곱해서 지금 음전화량의 총합은 마이너스 4니까 모르긴 몰라도 양전화량의 총합도 플러스 4가 되어야만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 얘가 2를 썼고 얘는 1, 2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 얘가 1이 되고 n은 2가 되면서 얘는 두 개를 가져야 2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2대 1대 2 요걸 그대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넣어볼게요. 일단 우리 지금 여기에서 음이온이라고 찾은 거 얘가 음이온이었죠. 아, 얘는 A2-였구나. 그럼 여기 1의 비를 갖는 것이 B 2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었고, 여기 해당하는 게 H 플러스였다. 그래서 2대 1대 2, 2대 1대 2다라고 하는 그 비율을 모두 충족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 문항이 비율을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온이 3개 있는 거 보면서 중성을 탈락시켰는지, 그럼 산성 염기성 봐야 되는데, 내가 접근하면서 염기성이 왜 맞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 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꼭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된다, 이거 쓰는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이제 5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산염기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고, 반응식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는 기억이 누구냐, 이거 찾아봐라 라는 문항이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여기 침탄산, 그리고 이것이 물과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후에 보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일로 양성자라고 하는 것이 이동했구나. 그럼 얘는 양성자 주계로서 얘가 바로 산이 되는 거고, 양성자 밖으로 브렌스테드 로우리에 염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양성자를 줬으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HCO3- 탄산수소 이온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탄산소 이온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HCO3-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반응 후에 탄산이온으로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역시도 여기에도 지금 양성자가 이렇게 이동한 걸볼 수가 있는 거고,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산이 바로 탄산소 이온, 그 다음 물이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염기로 작용했습니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가와 나에서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는 이라고 정리를 했으니까요. 산 염기, 그리고 산 염기라고 하는 거를 반응식 보면서 이 양성자 주계가 누군가, 양성자 밖계가 누군가, 그거 파악이 가능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화학 반응식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는 6번 문항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수용의 가와 나를 이온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가와 나는 이두 개의 물질을요, 지금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일단 우리는 각각이 무엇인지 매치를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에서, 여기가 좀 중요한 힌트였거든요. 모든 음이온의 수는 모든 양이온의 수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전화량의 총합이 0이 되어야 하는 건데, 음이온의 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온의 수에 좀더 차수가 높은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음이온의 수가 양이온의 수보다 높대요. 지금 여기 보면 얘는 우리가 H 플러스 A 2마이너스 요렇게 되면서 2대 1로 현재 존재하고 있을 거고, 얘는요 B 2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되면서 1대 2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음이온의 수가 양이온의 수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즉 염기가 조금 더 과량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주시면, 틀리면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먼저 가정하고 접근하면, 아, 여기에 지금 얘는 입자

그러니까 두 개, 네 개고 세 개, 여섯 개인 거죠. 더 많은 존재하는 얘가 지금 B, E 플러스, 얘를 OH 마이너스로 한번 봐보자. 그리고 여기에요. 존재하는 얘를 A, E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하는 걸 H 플러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OH 마이너스와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1대1로 반응하게 될 거고, 네개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거기 네개 모두 반응해도 OH 마이너스는 지금 두 개가 남아서 최종 용액 액성은 염기성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모든 음이온의 수를 보면 여기에 남아있는 두 개에다가 여기 남아있는 두 개, 네 개인 걸볼 수가 있고, 양이온은요? 네, 여기는 현재 없고, 여기에 있는 거세 개만 남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음이온의 수는 모든 양이온의 수보다 큽니다라는 것까지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연습해 볼게요. 지금 과량이 누구라고 확정을 했죠? 염기였어요. 그럼 혼합 전 이온의 양을 한번 볼게요. 양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이 3이었고, 음이온의 양이 6입니다. 들어온 게 이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양이온은 없고 들어온 음이온, 이가가 두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음이온에서 이가가 있는 양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인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이온의 수 4, 모든 양이온의 수 3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음이온의 수가 더큰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패턴 가지고 파악하는 연습도 이 문항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의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가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수, 모든 양이온의 수, 우리 이거 이미 찾은 거죠. 모든 음이온의 수얘 먼저 적으면 4대 3의 비율로 존재하는 겁니다. 라고 볼수 있고, 가나를 모두 혼합한 수용액에 OH-에 지금 몰 농도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 OH 마이너스 여기 있었거든요. 얘가 V밀리리터 그리고 B몰농도였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B몰농도라고 하는 것이 V밀리리터에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지금 이가 염기니까 6개였던 것이고, 결국에는 3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비몰농도입니다. 그런데 이가니까 6개로 그려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혼합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V밀리리터, V밀리리터. 전체는 EV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6개였는데 H 플러스랑 4개 반응해서 남아있는 건 2개였죠. 그럼 요거 2가 될 거고, 결국에 V분의 1이라고 한다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몰농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V분의 3이 비몰농도로 표시가 된 거니까 V분의 1은 3분의 비몰농도입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B를 이용해서 몰농도를 표현하는 연습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모든 양이온의 양, 모든 음이온의 양, 요거 다루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요 문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모형까지 연결하는 연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 다음 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요, 지금 세 가지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고, 우리한테는 pH를 한번 비교해 봐라. 라고 하는 것으로 자료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NMV라고 하는 걸 바로 넣어서 이온수 분석을 할수 있는가. 그거 바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우리는 밀리리터 그냥 사용할 거라서, 몰농도 얘는 1가. 그럼 30. 더해 주시면, 저는 이 부피 앞에 는 양이온, 뒤에는 음이온 수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 3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이제 이가산이에요. 그래서 가수 2를 곱해 주는 생각을 해 주시면서 0.3, 10 곱해 주시면 얘는 가수 2를 곱해 줘서 6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음이온은 그대로 3이 되겠죠. 그럼 두배해 주셔야 되니까 12, 6이 될 거고요. 얘는요. 1가 염기가 되니까 그대로 곱해서 2, 2. 여기도 그대로 2, 2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보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H 플러스, 얘가 OH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반응하고 H 플러스, 지금 이온수비 분석한 거한개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얘도 산, 얘도 산이거든요. 그럼 H 플러스가 요만큼 존재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다에는 산과 염

줄수 있는지 요 문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바로 우리는 이제 8번 문항으로 가서 중화적정에 대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중화적정 실험과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라고 하고 실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수능특강에서는 그냥 단순히 학생들의 대화를 보면서 틀린 거, 옳은 거를 찾는 것이었다면 요게 또 여러분들 간단한 서술형 문항으로 나올 수 있어요. 각 부분을 보고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정 할 부분을 한번 작성해봐라라는 문항으로 조금 유형이 바뀌어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과정에 보면 25도씨에서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요 부분이 중요했었죠. 비커로 측정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중화적정 얘기를 하면서 정확한 용액의 부피를 채취해서 옮길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거 비커가 아니고, 네, 바로 이 부분이 피펫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시하고 실험 도구들을 또 혹은 나열한 다음에 혹은 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올바른 도구, 그 도구의 사용 방법 혹은 용도를 찾아라 라고 하는 또 다른 보기 선지를 이룬 문항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실험 도구의 이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페놈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뷰렛꼭지를 잠그고요. 여기에 있는 요 뷰렛이 라고 하는 도구도 이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0.1 몰롱도 NaOH 수용액을 넣은 후에 뷰렛 속에 NaOH 수용액의 맨 위에 눈금을 익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넣었을 때는 요 끝부분까지 용액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일부분은 흘려보낸 다음에 모두 채워진 걸 확인하고 꼭지를 닫아서 실험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요 부분에서도 우리가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정확한 부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과 같이 장치를 하고 뷰렛에 꼭지를 열어 가지고 톡톡톡 이제 떨어뜨립니다. 그럼 NaOH 수용액 떨어뜨리다가 혼합 수용액에 붉은색이 나타나자마자 꼭지를 잠그고 뷰렛 속 수용액의 맨위 눈금을 익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붉은색이 나타나자마자 우리가 실험 종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살살살 흔들어 주면서 용액의 전체가 붉은색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찾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한 번쯤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8번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다음 9번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염산 수용액 10ml, 그리고 NaOH 수용액 20ml, 그리고 가와 나를 혼합한 수용액이 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이온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10ml입니다라고 준 거고 염산 수용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안에는 수소 양이온 혹은 염화 이온 이렇게 들어 있는데 두개두개 들어 있으니까 현재 모형을 알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얘는 20ml입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들어 있는데 역시나 얘도 세개세개 들어 있어요. 하지만 얘를 혼합시키고 나면 우리는 바로 얼마나 들어 있어 있었고 누구인지를 찾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늘 우리한테 힌트가 되는 것은 산의 음이온, 바로 구경꾼이온, 염기의 양이온. 얘네들은 넣어준 양만큼 그대로 존재해야 되죠.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가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염화이온은 두 개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두 개로 존재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가 아마도 염화이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수소 양이온은 네모였겠구나. 그 다음에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있는 나트륨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세 개가 존재해야 돼요. 그럼 세개 존재하고 있는 이 세모가 바로 나트륨 양이온일 것입니다. 그럼 얘가 세모가 되고 별이 OH-가 되면서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역으로 아 Na+라고 하는 게세개 존재하니까 OH-도 세개 존재했을 거고

지금 염화이온이라는 게두개 존재하니까 수소양이온도 두개 존재했을 거야. 그러면 1대1로 반응하니까 수소양이온은 다 반응하고 수산화음이온은 1만큼 남아있을 거야 라는 예측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에 별표에 지금 OH-가 하나 남아있는 것까지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연습은요, 많은 자료가 오히려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자료 하나씩이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미지수의 답을 내기 시작하면 그 문항의 난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항들을 풀어내려면 일단 기본적인 문항부터 내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을 시작할 때 나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산의 음이온, 염기의 양이온, 우리가 말하는 구경꾼 이온이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요만큼 정리하고요. 그 다음 10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는요, 두 개의 수용액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여기에는 이번에 단위 부피당, 이거는 그냥 여러분, 똑같은 부피당,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죠. 어쨌든 들어있는 양이온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모형의 개수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를 기준으로 일단 해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주 친절하게 어떤 이온인지까지 줬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게 H 플러스, 그 다음에 네모에 해당하는 게 A 2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준 건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누구 기준? 그렇죠. 구경꾼 이온 기준. 그럼 얘를 먼저 보면서 얘가 두개 만들어졌다면 얘는 이가염기니까 OH-는 네개 만들어졌겠죠. H 플러스가 남아있다는 건 얘가 모두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두개 남아있다는 거니까 얘는 6개 있었고 네개 반응하고 두개 남아있는 것이었구나. 얘는 1가산인 거죠. 그러면 염화이온도 6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얘도 6만큼 만들어냈을 거고 얘는 3배인 거죠. 그럼 6, 여기는 12가 되면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면 수소양이온, 수산화음이온 1대1로 반응해서 OH-6이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얘는 지금 EV라고 하는 거에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가 그려진 모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얘는 두개 합쳐진 것이 4V가 되고 거기에 양이온은 6개 있는 것이 되죠. 근데 우리가 단위 부피당, 똑같은 부피당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거 EV로 맞춰주시면 EV에는 모형 3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몰롱도부터 한번 B를 찾아볼게요. 몰롱도도 똑같은 부피당 몇개 만들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6개, 얘는 2개니까 바로 몰롱도의 B는 3대 1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기억에 들어가는 수는 우리 3개다라고 이미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요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는지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다시 우리는 요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그 다음 11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두 개의 수용액, 하나의 수용액에다가 또 다른 염기 수용액을 가할 때 가한 염기의 부피에 따른 혼합 수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거 보면서 이제 얘는 몰롱도니까 그냥 단순히 이온의 양이 아니고 그 이온의 양에다가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부피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니까 그 몰롱도의 변화 그래프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계속 지금 몰롱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양이 있는데 부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바로 맨 처음에 들어 있던 구경꾼 이온이겠구나. 얘가 바로 염화 이온이 될 거고요. 없어지고 없어지다가 바로 중화점에서 0이 되는 얘가 바로 수소 양이온일 것입니다. 이렇게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넣어주는 거 볼게요. 넣어주는 족족 계속적으로 쌓여지고 있는 거 얘가 바로 들어가는 염기의 구경꾼 이온일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넣어줬는데 계속 없다가 중화점 수소 양이온이 사라진 다음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바로 OH- 수산화 이온일 겁니다. 라고 모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화점에서의 부피를 한번 볼게요.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지금 두개두개 존재했다. 이렇게 한번 이온수비 분석해보자고요. 그럼 얘도 두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때 OH- A 2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두개 있고
얘가 하나 만들어내야 완전히 중화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개 곱해서 1을 만들어내려면 그때 필요한 부피는 10ml였을 것이고, 요 부분이 바로 10ml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지점을 먼저 한번 볼게요. 부피를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V라고 돼 있어서 얘를 V 프라임이다라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리고 몰롱도를 얘기했으니까 부피분의 이온의 양이 지금 여기에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구경꾼 이온의 양이 다루기 쉽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우리 Cl 마이너스 그리고 A 플러스 요 양이 같은 걸 볼게요. 일단 부피는 동일해요. 왜냐하면 처음 있었던 10에다가 V 프라임을 지금 각각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온의 양이 같다로 그냥 바로 풀수 있어요. 얘는 얼만큼 들어 있었냐면 원래 이만큼 들어 있었죠. 얘는 얼만큼 들어 있을 거냐면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해 주시면 되니까 0.1V 프라임을 곱해 주시면 그게 결국에는 B였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두개 같으면 되는 거니까요. 결국에 V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20ml였구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20ml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20 넣어주면 결국 B는 15분의 1이었구나라고 하는 답을 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에 대한 답을 찾았으니까 요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도 동일해요. 그러면 10에다가 이번에 V 넣고 여기도 10에다가 V 넣은 건데 이번엔 누구와 누가 같냐면 바로 A, E 플러스. 그리고 요거는요. H 플러스가 같은 걸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0.1에다가 지금 0.1이라고 하는 거에 V를 곱해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는 이제 H 플러스인데 H 플러스는 OH 마이너스만큼 지금 빼줘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우리 2만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수 2를 곱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0.2V를 빼주시면 그게 결국에는 A일 것이다 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죠? 0.3V가 2가 되는 거고, 결국 V는 3분의 20이었습니다. 라고 확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3분의 20을 그대로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3분의 50, 그 다음에 얘는 위에는 3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A는 25분의 1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 확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항에 있어서는 일단 그래프 해석이 원활하게 됐는가, 그래서 각각의 이온이 몰롱도로 같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지수 확정하는 연습까지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요. 수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하고, 일단 우리 각각의 이온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의 큰 특징은 뭐였냐면, 가는 염산 수용액만 있는 거였어요. 근데 요 밑에 힌트를 보면, 얘네들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H는 I보다 크고 요게 지금 0보다 커야 되니까 K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요것도 0보다 커야 되니까 M이 더 크다라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온수가 B이온과 C이온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에서 A이온, 얘가 지금 나로 갈때 작아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가에서 얘는 지금 H 플러스 Cl 마이너스만 있는 거니까 염화이온은 변하지 않을 거죠. 아, A이온은 H 플러스였던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바로 얘네일 건데, 그럼 이 숫자를 우리가 한번 12로 맞춰볼게요. 그럼 요 값이 2가 되고, 얘는 4가 되고, 얘는 3이 된다면 모두 같은 수가 되겠죠. 비율로 접근한다면. 아, 그러면 우리 여기에 지금 얘가 2가 되고, 다반응에서 0이 되면 이두 가지의 이온은 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온이니까 0이 되면서 얘는 4가 되고, 얘는 3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그럼 얘가 3이 되고 4가 됐던 이유는 얘는 3, 바로 AXE 플러스, 얘는 OH 마이너스였는데 원래는 6개였고 여기에는 요두 개와 반응하면서 4개가 남은 것이구나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모든 미지수까지 내가 숫자로 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문항들 자료 해석은 모두 한번 해봤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하지만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의 농도를요,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이용해서 알아내는 실험 방법이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빈칸 한번 채워주시고 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01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이고요. 12번째 주제,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주제는 농업과 공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이를 2시간 하자니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1시간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1시간에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또 정리 못했던 내용들 다 전달드리면 될 것 같아서 일단 1시간의 개념들 다 정리해 볼 거고요. 혹시나 이 농업의 변화와 공업 발달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면은 수능 개념, 한국지 시각적 사고강의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능 특강 교재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자료 준비했거든요. 학습자료실에 올려두었으니까 보충자료도 꼭 준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97페이지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공업 중에서 먼저 농업입니다. 자, 농업의 입지가 변화하고 있다. 농업의 입지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농작물을 재배하니 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래부터인데, 자, 맨 아래 자료 분석에 농촌 인구와 경지 면적의 변화 그래프 나와 있죠. 요 그래프와 함께 본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의 인구가 변화하고 있죠. 이촌 향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촌락과 이별하고 도시로 향한다. 이촌 향도에 의해서 농촌의 인구의 사회적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인구가 변화하는 게 아니라 전입과 전출에 의해서 인구가 변화하는 것을 사회적 증감이라고 하고, 전입,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출, 빠져나간 사람이 더 많은 경우를 사회적 감소라고 합니다. 이촌 향도, 사람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사회적인 감소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농가 인구 꾸준히 감소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감소. 농가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장년층 중심의 인구 유출과 노년층 인구 비율 증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고령화 나타나고 있고요. 노동력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반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다가 요때 이후로 낮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벼 한번 재배해서 수확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맹류 재배할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농경지가 세 칸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경지 이용률이 100%가 되는 거죠. 결국 휴경지가 늘어나면은 경지 이용률 감소하고, 그루갈이가 줄어들면 경지 이용률 감소, 그루갈이 늘어나면 경지 이용률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휴경지 증가하고 그루갈이 감소하면서 경지 이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지 이용률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영농 방식의 변화. 노동력이 부족해지니까 영농의 기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계화.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한 명이 생산해낼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기계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전문적 농업 경영 방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업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와 자유무역협정 등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식량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식량 자급률은 국내 식량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국내 식량 생산량의 비율이다. 국내 식량 소비에서 얼마만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느냐, 이게 식량 자급률이에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식량 자급률이 가장 높은 작물은 쌀입니다. 식량 자급률 쌀이 가장 높다. 나머지는 모조리 다 감소하고 있고 굉장히 낮은 편이다. 특히나 밀과 옥수수의 식량 자급률이 아주 아주 낮다. 나머지도 식량 자급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농업 구조의 변화입니다. 영농의 다각화와 상업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식량 작물 위주로 재배했었으나 최근에는 식량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상품 작물의 재배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벼, 맹류, 기타 식량 작물, 식량 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채소, 과수,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 옛날에는 주로 식량 작물 위주로 재배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다각화가 진행이 되었다. 또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되니까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작물을 많이 재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부터 6번까지의 큰 내용들이었고요. 우리 지난번에 전통농촌 관련된 내용 정리할 때 사실 한번 살펴봤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양괄호 7번이에요. 주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변화인데, 사실 수특 교재에는 쌀, 보리, 원예작물로 나와 있지만 보리는 맹류의 일종이거든요. 문제는 맹류로 나오고, 그리고 원예작물에 뭐 채소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채소 그리고 과수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밑에 탐구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쌀 그리고 맹류, 과수, 채소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자, 요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합니다. 과수를 재배해서 과실을 수확해요. 그래서 앞에 것은 재배 면적과 관련이 깊고요. 뒤에 것은 생산량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쨌든 큰 차이는 없어. 그래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다르다는 거.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재배 면적은 벼가 제일 넓어요. 그런데 생산량은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전국적인 어떤 지역별 분포의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재배 면적, 생산량.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나옵니다. 먼저 쌀부터 보죠. 쌀. 저는 쌀과 벼를 좀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쌀을 재배하는 곳을 논이라고 하죠. 벼를 재배하는 곳을. 자, 벼를 재배해서 쌀을 수확하는데 벼를 재배하는 모습입니다.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죠. 비옥한 평야. 그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에요. 특히나 벼는 생육기, 한창 자라날 때 고온다습한 기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벼를 재배하기에 유리한 지역은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고요.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곳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지역들이죠. 중남부의 평야 지역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중남부 평야 지역. 하천의 하류 구간이니까 풍부한 농업용수 확보할 수 있고요. 하천으로부터 범람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비옥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 지역들, 산지의 비중이 낮은 지역들, 특히나 충남은 산지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알고 충남 여행 가보시면 충남은 진짜 높은 산이 거의 없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평야 지역이 벼 재배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중남부 평야 지역 대표적인 데가 전남, 전북, 충남입니다. 전남, 전북, 충남. 그리고 쌀, 벼는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됩니다. 왜? 우리의 주식 작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노동 강도가 굉장히 낮다 그래요. 최근에 듣기로는 저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다른 농작물 재배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짬날 때 그냥 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손이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최근에 기계화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농업 방식들이 등장을 하면서 벼를 재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손이 덜 간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골고루 재배합니다. 그리고 재배 면적이 가장 넓어요. 우리 주식 작물이고. 그리고 손이 많이 안 가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이 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 사람이 혼자서 막 농사 지으면 너무 힘들 거야. 농경지 벼에, 그러니까 논의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기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내기 손으로

안 해요. 기계로 2한기로 쭉 가면 다 꽂아줍니다. 수확할 때도 쫙 콤바인했다고 쭉 가면 다 수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계화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사람이 넓은 면적에서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계로 이용하니까. 그래서 기계화 수준이 높아서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도 있을걸요? 그래서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작물들 중에 생산량이 가장 적은 농산물이 맹류입니다. 전남, 전북, 호남권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다음, 과수. 아까 얘기했듯이 과수를 재배해서 과실을 수확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일은 사실 과수와 과채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과수는 나무에서 열매 따는 거고, 과채류는 덩굴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수는 주로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과수. 일단, 얘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이 과수재배에 유리한 지역이에요. 그래야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커야 당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 벼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잘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토양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아야 돼요. 배수가 불량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뿌리가 깊은 곳까지 뻗어 있고 배수가 불량할 경우에 뿌리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쭉쭉 잘 빠져야 돼요. 배수가 양호하면서 완만한 경사지가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일조량이 풍부하면서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 어디인가? 자,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겠지? 자, 여기 봅시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지나갑니다. 하나 더 보이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자, 그리고 여기는 영남 내륙 지역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입니다. 소우지여서 일조량도 풍부한데 산지도 많아 배수가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가 많네. 바로 경북입니다. 경북. 경북에서는 사과, 복숭아, 자두, 포도 같은 다양한 과일들이 굉장히 널리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딘가요? 제주입니다. 일단 제주 배수 굉장히 양호합니다. 왜? 주상절리 발달이 탁월한 현무암이 기반합니다. 물이 쫙쫙 스며들어. 그리고 완만한 경사지가 널리 나타나네요. 배수 양호한 완만한 경사지. 여기서 뭐 재배하는 거야? 여기에서 귤 같은 거 재배하는 거죠. 그래서 과수로 유명한 지역은 경북, 제주가 대표적입니다. 경북, 제주. 경북, 제주. 꼭 기억하자. 경북, 제주. 자, 그럼 과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 사과 수확하는 장면 본적 있으세요? 사과 이렇게 수확하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하나씩 하나씩 사과를 땁니다. 따고 따고 따요. 그리고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노지에서 재배합니다. 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귤은요, 귤단은 일손이 모자라서 육지에서 일손을 구해오기도 합니다. 항공권 주고 숙박권도 막 줍니다. 저 가본 적 있습니다. 낮에는 농장에서 막귤 열심히 따요. 오!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다고 암시를 해야 돼.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밤에는 약간 제주 즐기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기계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엔 기술 발달하면서 기계로 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기계화에 불리하다. 특히나 벼와 비교되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계화 수준이 낮고 거의 맨땅에서 재배합니다. 노지 재배. 그런데 최근에 과수 생각보다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왜? 비싸요. 자, 쌀입니다. 쌀은 10kg에 3만 원이야. 10kg에 3만 원. 사과예요. 9개. 25만 원이면, 25만 원, 뭐야? 25만 원, 뭐야? 물론, 이것도 재배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훨씬 더 비싸게 판매가 됩니다. 큰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부가가치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부가가치가 커요. 높은 부가가치. 자, 마지막, 채소까지 볼게요. 채소. 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단,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고, 1년에 여러 번 수확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추 같은 친구들은 뜯어먹어! 또 자라! 뜯어먹어! 또 자라! 뜯어먹어! 또 자라! 막 계속 자라요. 그리고 이게 생육기간이 되게 짧은 애들이 많아. 1년에 여러 번 뿌려가지고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이 바로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지? 재배 면적은 벼가 1등, 생산량은 채소가 1등입니다. 두 번째 특징, 채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먹는 농작물이거든요. 우리 급식을 봅시다. 급식. 밥이 주식이에요. 일단 밥

밥이 기본이고 거기에 반찬이 나오지만 반찬을 보면은 당근, 호박, 배추, 당근, 뭐야 모르겠어. 감자, 가지, 시금치, 뭐 고추, 파, 어마어마하잖아요. 심지어 다이어트 한다고 채소만 따로 먹기도 합니다. 채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그러니까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뒤에 그 식판이 이렇게 크게 했으니까 좀 이상한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으니까 생산량도 가장 많은 거겠죠. 그래서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농작물은 채소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재배 면적은 벼가 1등, 생산량 채소 1등, 1인당 소비량도 채소가 1등인 겁니다. 그리고 쌀, 피자, 라면, 햄버거, 쌀의 1인당 소비량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게 채소입니다. 그럼 모든 시도 중에서 채소 생산량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전남입니다. 전남. 전남은 겨울철이 따뜻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채소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루가리로 채소 재배하기도 해요. 그래서 채소 생산량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4번도 중요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다른 농작물 대비 채소의 재배 면적 비중이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주로 벼 재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 대신에 채소의 재배 면적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 배웠어. 벼 재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딨지? 물이 없어. 벼 재배가 아주아주 어렵습니다. 걔가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 그 다음에 벼 재배하려면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야 돼요. 당연히 산지 비중 높은 지역들은 벼 재배에 불리한 지역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산지 비중 높은 지역 대표적으로 어딨지? 강원. 그리고 충북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벼 재배에 불리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채소 재배 비중이 높게 나타나요. 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중에 나오겠지만 철원, 용암대지에서 벼농사 이루어지는 철원 재배, 철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벼농사 대신에 밭농사 비중 되게 높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강원과 충북의 돈의 재배 면적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 마지막 5번. 아까 우리 벼나 과수 같은 친구들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런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도 많이 재배가 됩니다. 특히나 근교농촌에서도 채소 재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설 재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농작물이 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사실 요만큼의 내용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방금 정리해드렸던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한 켠에 잘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 중남부 지방의 평야 지역에서 널리 재배됩니다. 전남, 전북, 충남 같은 지역들. 식생활 변화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가장 넓습니다. 보리, 벼의 그루가리 작물로 주로 재배가 되는데 겨울철이 따뜻해야 되니까 남부 지방에서 주로 재배가 됩니다. 소비량 감소합니다. 생산량 가장 적은 농작물. 원예 작물. 식생활 변화와 소득 증대, 교통 발달로 최근에 재배 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교농촌 시설 재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교농촌 상대적으로 도시에서 먼 지역인데요. 기후 조건이 유리한 지역, 교통 발달한 지역에서 상품 작물 많이 재배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근교농촌과 관련된 내용 나왔죠? 이 근교농촌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근교농촌과 정통농촌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둔 그 내용이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거 잘 정리해두시면 공부해 나가면서 아, 이거 근교 때, 전통 때 했던 내용이야. 딱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탐구활동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료 몇개더 준비했거든요. 보충자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모든 도 중에서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 도.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인데, 기본적으로 전남이 제일 넓죠. 전남 넓은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전남은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요. 그냥 재배 면적, 경지 면적도 전남이 제일 넓어요. 두 번째는 경북입니다. 재배 면적.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경지 면적, 주요 작물의 재배 면적은 전남, 경북 순인데, 농가 수는 경북 전남 순입니다. 다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제로 면적도 좁은 편이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농가 수도 적고 제비 면적도 좁은 곳이에요. 자, 그러면 제비 면적이 전반적으로 제일 넓은 농작물이 라네요.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면서 재배 면적이 1등입니다. 그러면 라가 벼가 되겠죠. 벼. 다음. 반면 재배 면적이 가장 좁은데 그나마 전남과 전북에서 재배 면적이 넓은 얘가 맹류가 되겠죠. 맹류. 다음, 경북과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재배 면적이 넓게 나타납니다. 경북, 제주 하면 경북, 제주는 과수죠. 남아있는 나는 채소가 되고요. 채소. 전남의 재배 면적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강원은 전체 재배에서 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과수는 경북 제주, 채소는 전남 제일 넓고요. 경남도 넓구나. 맹류는 전남 전북, 벼는 전남 충남 전북 이런 평야 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넓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장 널리 재배가 된다. 다음 벼맹류 채소 과수의 권역별 재배 면적 비율입니다. 권역별. 자,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친구는 이 친구예요. 맹류는 비권역에서 재배 면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얘는 전남, 전북에서 맹류를 상대적으로 많이 재배하니까 B가 호남권이 되겠죠. 남아있는 A가 영남권이 될 거고요. 영남권. 영남권의 경북은 특히나 과수재배 많이 하기 때문에 과수의 재배 면적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벼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권과 충청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강원 제주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죠. 왜냐하면 제주 벼재배 어렵고 강원도 산지 비중 높아서 상대적으로 벼재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강원 제주권이 차지하는 채소에서의 재배 면적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와는 보충 자료 몇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경지 면적은 전남, 경북 순입니다. 전남, 경북. 반면, 오른쪽 농가수거든요, 농가수. 농가수는 경북, 전남 순입니다. 농가수. 다음, 밭의 비율. 자, 농경지는 논과 밭으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밭의 비율은 논의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밭의 비율이 낮은 지역들은 논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야. 먼저, 논의 비율 높은 지역들은 충남, 전남, 전북이 대표적이죠. 아하! 중남부 평야 지역. 반면, 밭의 비율 높은 지역, 제주 대표적입니다. 당연하겠지. 배수가 굉장히 양호한 현무암이 기반암이라 벼재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산지 비중 높은 충북과 강원, 경북도 밭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입니다. 다음, 농가수 얘기했듯이 경북,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와 경업농가 수가 나와 있고요. 경업농가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경업농가 비율은 전업농가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전업농가 비율. 농가는 전업농가와 경업농가가 있기 때문에. 자, 경업농가 비율 높은 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경업농가 비율 높은 데는 일단 경기 있습니다. 경기는 근교농촌 비중 높고요. 대도시 근처니까. 근교농촌은 경업농 비율 높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경기는 근교농촌 비중 높아서 경업농 비율 높은 곳입니다. 강원과 제주는 관광산업 발달했어요. 관광산업 발달해서 경업농의 비율 높습니다.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에 이런 곳을 생각하면 되겠죠. 감귤 농장 운영합니다. 귤 재배해요. 그리고 감귤 따기 체험해요. 귤 재배하는 거는 농업, 감귤 따기 체험은 서비스업이니까 경업농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발달한 강원, 제주, 그리고 근교농촌 비중 높은 경기, 경업농의 비율 높다. 그리고 경업농의 비율 굉장히 낮은 지역은 전업농 비율 높은 지역인데 경북, 전북 이런 지역들은 전업농의 비율이 높다. 자, 자료 하나 더 볼게요. 다음 도별 경지율 및 시설 재배 비율과 경지 면적입니다. 경지 면적은 살펴봤고 경지율은 제주가 제일 높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전반적으로 완경

경사의 평탄면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경주율 제일 높아요. 게다가 2차 산업도 발달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중남부 평야 지역은 경주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반면 산지 비율 굉장히 높은 강원 경주율 제일 낮습니다. 시설 재배 비율 경기 경남 여기는 근교 농촌 비율 높아요. 대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설 재배 비율 높게 나타납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대작물 많이 재배합니다. 망고, 뭐 패션후르츠 이런 것들. 패션후르츠나 망고 같은 열대작물 재배할 때 시설 재배 많이 합니다. 감귤도 하우스 감귤이 있죠. 그래서 시설 재배 비율 제주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논면적 비율과 겸업농가 비율.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 논면적 비율 제일 낮은 가가 제주가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논면적 비율 제일 높은 라가 충남이 됩니다. 다음, 제주 경기와 더불어 겸업농 비율 높은데, 나는 강원이 되고요. 다음, 전남에 이어 경지 면적 두 번째로 넓은 다가 경북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농업 마무리 짓고요. 밑에 있는 농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9페이지로 가서 공업으로 갈게요. 공업. 자, 요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도시발달 과정 얘기할 때 간단하게 얘기해드렸던 내용이거든요. 60년대에 섬유, 의복, 신발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 어디 중심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70, 80년대에 제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자본과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 발달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원료 수입하고 제품 수출하기에 유리한 남동 이매 지역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중화공업들이. 그러다가 1990년대 이후에 반도체, 컴퓨터 등과 같은 기술 지식 집약적 첨단 산업이 어디? 수도권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전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 그리고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공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밑에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권역별 제조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입니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사업체 수에서, 종사자 수에서,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역적으로 제조업이 편제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업체 수 수도권 1등, 종사자 수도 수도권 1등,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영남권 2등이고요. 출하액은 두 권역이 비슷합니다. 다음, 기업별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출하액 비율인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대기업은 사업체 수 비율은 굉장히 낮은데 출하액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수의 대기업이 출하액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를 우리는 공업의 이중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업 구조의 고도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에서 자본 기술 집약적인 중화공업으로 기술 지식 집약적인 첨단 산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공업이 지역적으로 편제되어 있는데 수도권과 영남권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하였고요. 공업의 이중 구조가 나타난다. 대기업은 사업체 수 비율은 굉장히 낮으나 특히나 출하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대기업 중심의 공업 구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 분석 밑에 나와 있는 글 자료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공업의 입지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업의 입지 유형은 무엇이냐? 각 공업별로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느냐? 어디에 들어서는 것이 유리하느냐? 이 공업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공장이 입지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료 지향형 공업은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료의 무게와 부피에 비해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적은 공업. 대표적인 게 시멘트예요. 자,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인데 얘를 가공하면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은 시멘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나 부피보다 제품의 무게와 부피가 작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원료를 옮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시멘트를 옮기기 위해서 원료 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는 겁니다. 다음 시장 지향형은 시장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인쇄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적환지 지향형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적환지 지향형 얘는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공업인 경우는 적환지 지향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해외에서 철광석을 가지고 옵니다. 철광석. 그래서 용광로에 들이부어. 그리고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선 또 역청탄이 필요해요. 역청탄 또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끓이는 거지. 제철 공업입니다. 당연히 철광석과 역청탄을 수입해 와야 되니까 배에서 바로 내려서 이용할 수 있는 해안가가 적합한 공장의 입지 적합지겠죠. 자, 정유도 마찬가지야. 석유 가지고 옵니다. 석유 탱크에 들이부어요. 그리고 끓입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게 정유거든요. 역시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원유를 내려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적환지, 항구에 공장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철 정유가 대표적이고요. 적환지 지향형은 주로 항구, 운송수단이 바뀌는 항구의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다음, 생산비에서 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공업을 노동지향형 공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섬유가 대표적입니다. 섬유. 다음, 직접지향형은 한 곳에 공장이 모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예요. 계열화된 공업과 조립형 공업입니다. 간단하게 보죠. 자, 아까 정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봤었죠? 나프타 가지고 와서 석유화학 공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 만들고 다시 얘를 주변에 공급해줘.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또 다른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산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계열화된 공업이라고 얘기하고 석유화학이 대표적이에요. 다음, 자동차 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을 계속 조립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완성차 조립 공장 주변에 부품 공장들이 있어야지만 운송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업을 조립형 공업이라고 얘기하고 완성차 또는 선박 조립 공장 주변에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직접 지향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지향형. 그래서 계열화된 공업과 조립형 공업이 대표적이고 석유화학, 자동차와 조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철 1차 금속 제조업으로부터 많은 원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이 자동차와 조선의 원료로 많이 이용이 되고요. 요 내용도 선지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뒤로 가면은 우리나라의 공업지역의 변화와 형성과 변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의 주요 공업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랑 요거랑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도권 공업지역입니다. 여기.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 넓은 소비시장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대 종합공업지역으로 성장한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가장 대표적인 게 반도체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만드는 공장들이 여기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 벨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서울 남부, 경기 남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첨단 산업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과 충청권까지 요 지역들이 다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 남부에 용인, 그리고 이천, 성남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들이고 화성까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화성은 자동차와 전자조립이 모두 발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업지역입니다. 다음 태백산 공업지역 여기입니다. 여기는 풍부한 지하자원 바탕으로 시멘트 공업 등의 원료 지향형 공업이 발달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충청 공업지역 여기죠. 여기 편리한 교통과 수도권에 인접한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이 있지 않았다. 요 내용 종종 나옵니다.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공업이 있지 않았다. 최근에 충청권은 인구와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인 공업지역, 서산, 석유화학 공업 발달했어요. 당지는 제철, 1차 금속을 제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산, 전자조립과 자동차 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 지도에서 위치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산, 석유화학, 당진, 제철, 아산 전자조립과 자동차까지 모두 발달한 곳이고 청주도 전자조립 그리고 전기장비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다음 호남공업지역 요 지역이고요. 중국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대중국 교육의 거점 지역으로 성장했고요. 사실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광주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광주 하면은 기아자동차 있어서 자동차 공업 발달한 곳이구나.

용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남동 임해공업 지역, 우리나라의 최대 중화공업 지역입니다. 여기는 다중해, 포항과 광양, 제철. 참고로, 남동 임해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여기 영남권만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광양과 여수까지. 그 다음에 울산은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다 발달한 곳이에요. 그리고 정유도, 거제 조선, 여수 석유화학, 창원 기계. 특히나 군수산업, 무기 만드는 산업이 창원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 제철, 그 다음에 광양도 제철, 그 다음에 여수와 울산, 석유화학, 그리고 울산은 자동차와 정유, 조선과 1차 금속도 꽤나 발달했어요. 그 다음에 거제는 조선, 조선 기억해둬야 되고요. 거제, 조선. 자, 다음, 위에 요거 빼먹었죠? 영남 내륙공업 지역, 구미의 전자와 섬유, 특히 구미는 전자조립공업 발달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는 전자조립공업. 자, 그래서 공부해 나가다 보면, 각 시도별로, 각 도시별로 발달한 제조업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도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도시들의 위치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 밑에 잠깐 볼게요. 공업적의 변화. 수도권 공업지역과 남동임해공업지역은 공업집중에 따른 지적불이익이 발생하여 공업이 분산하고 있습니다. 지적불이익은 한 곳에 모여있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기업 조직이 성장하면서 기능에 따라 입지가 달라지는 공간적인 분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특히나 수도권과 영남권의 공업이 집중되면서 정부의 공업 분산 정책도 실시가 되고 있고요. 수도권에는 지식기반 산업, 첨단 산업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자,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예요. 자, 실제로 시험에는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 건데, 자동차, 전자조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가와나, 그리고 섬유가 있습니다. 일단, 시도별 주요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인데, 물론 주요 제조업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출하액이 제일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경기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울산과 충남도 제조업 출하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경기 가장 많고 울산과 충남도 많다. 자, 먼저 자동차. 자동차 공업 발달하는 곳 한번 살펴볼게요. 자동차. 자동차 출하액 많은 곳들. 경기. 경기 자동차 출하액 많네. 그치? 그 다음에 울산. 울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많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주도 꽤 많은 편이에요. 경기에는 화성에는 기아 자동차, 그리고 평택에는 KGM 모터스가 있습니다. 광명에도 기아 자동차가 있고, 울산 현대자동차 대표적이고요. 충남에는 아산에 현대자동차 있습니다. 아산. 도시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자동차는 경기, 울산, 충남이 대표적입니다. 다음, 얘는 우리가 흔히 전자조립이라고 얘기해요. 전자조립. 자, 전자조립 출하액 많은 지역, 대표적인 지역이 여기입니다. 경기, 어마어마하게 많지, 경기. 경기는 전자조립 1등이야. 전자조립이 워낙에 많아서 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가장 많은 거거든요. 충남은 천안 아산 일대에 전자조립공업 발달했고, 경북은 아까 봤던 구미입니다. 그래서 전자조립은 경기, 그리고 충남, 경북, 그리고 최근에는 충북도 전자조립 출하액이 꽤 많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가볼게요, 가. 가. 자, 가는 그럼 어디에서 출하액이 많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가. 가는 일단 경북 1등이야. 경북 1등이야. 전남, 그리고 충남도 꽤나 출하액이 많습니다. 특히나 경북 1등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제철입니다. 1차 금속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경북, 전남, 충남. 지난번에 우리 에너지 얘기할 때 석탄 많이 쓰는 곳, 경북, 전남, 충남, 포광당 얘기했었죠? 경북의 포항, 전남의 광양, 충남의 당진의 일관제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석탄 엄청나게 많이 쓰고요. 제철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다음, 나볼게요, 나. 자, 나는

울산, 전남, 충남에서 출하액이 많네. 울여서, 울여서. 지난번에 혹시나 에너지 얘기할 때 석유산업 발달한 지역들 얘기했었지? 그래서 나는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 그래서 얘는 울산, 그리고 여수 있는 전남, 서산 있는 충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죠. 자동차,

전자조리 출하액 1등, 섬유도 1등. 다음, 자동차는 경기, 충남. 또 어디 있었지? 현대자동차에 있는 울산입니다. 울산. 다음, 1차 금속 제철입니다. 포광당이겠네? 포광당. 포항 있는 경북, 광양 있는 전남, 그리고 당진 있는 충남이 되는 거고요. 석유화학, 울산, 여수 있는 전남, 서산 있는 충남, 울여서 이렇게 됩니다. 울여서. 섬유도 경기 1등, 경북 2등. 대구는 엄청 출하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전체 출하액에서 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다음, 전자조립은 경기, 충남, 경북이고 최근에 충북도 출하액이 꽤나 많아졌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동차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면 울산, 경기, 충남입니다. 특히나 자동차 경기에서는 화성, 평택, 광명이 대표적이에요. 여기 B. 충남은 아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산 이렇게 도시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나 전자조립공업도 화성, 평택, 아산에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 지역들은 자동차랑 전자조립공업이 모두 발달한 곳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좋아하는 보조자료까지 보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사실 요 내용은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요것 때문에 하나 준비했거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조업의 업종별 출하액 비율입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제일 많아. 경기, 울산, 충남. 경기 제일 많고 울산 충남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제조업별로는 뭐가 제일 많냐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전 자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모든 제조업 중에 우리나라에서 전자조립 출하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자동차, 그 다음이 석유화학, 그 다음이 제철입니다. 전 자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주요 제조업의 시도별 출하액, 역시나 시도별 출하액을 다 합친 게 전체 출하액이잖아. 전자조립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제철 순입니다. 전 자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시도별 출하액 순서도 나오지만 제조업별로 출하액 순서도 나옵니다. 전자조립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중에서 가는 당연히 경기겠죠. 경기가 엄청나게 많은 출하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명, 아니죠. 화성, 평택, 뭐 용인, 이천, 수원 다 전자조립공업 발달한 곳들입니다. 경기. 그 다음에, 다는 경기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자동차, 경기, 울산, 충남, 가는 경기, 나가 울산이 되겠죠. 그리고 요 순서는요, 순서는 통계 자료의 기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틀만 기억해 두시고 반드시 얘기하는 뭐, 울려서, 그 다음에 포광당, 이게 반드시 출하액 순서랑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지역들이, 그 도시들이 많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가 울산이 되겠죠? 가는 경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와 라가 남아 있는데, 라는 1차 금속. 경북 1등이라 그랬으니까 경북이 라가 되는 거고요. 다는 자동차, 석유화학, 제철, 전자조립까지 막 1등 막 이런 건 아닌데 골고루 다양한 제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여기는 충남입니다. 충남. 충남도 시험에 꽤나 많이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실 되게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2시간 하면 또 조금 늘어질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봤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한국지 시각적 사고의 농업과 공업 파트 참고하시면 더욱 도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 뒤쪽에 있는 문제 풀어서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기선제압 OX도 꼭 풀어보시고요. 기선제압 OX 나와라!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0: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1: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0: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체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번 시간도 또 힘차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서양 철학 들어간 다음부터, 물론 이제 동양 철학 공부할 때도 그렇긴 했지만, 굉장히 이제 호흡이 가쁘고, 지금 내용 요소도 많고, 친구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는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묵직한 사상들이 막 지금 쌓여서 오고 있기 때문에, 목 맥혀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지, 얘들아, 있어. 선생님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멋지게 잘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적인 윤리관, 진리관 공부했었고요. 또 그것을 비판하면서 보편타당한 그렇지, 옳음이 존재한다, 보편타당한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묵직한 목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소크라테스가 수립한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성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상의 흐름들이 연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공부했었고요. 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한다, 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역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할 때 덕에 대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또 덕을 실현하고 또더 멋진 삶을 살아가는데 더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마저 살펴보고요. 또 열심히 공부했었던 내용, 문제풀이 한번 기본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쭉 공부했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공부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지. 이제 마지막 후반전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어서 이번 시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전의 선배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했어. 자, 이전의 선배, 뭐 소크라테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계승한 플라톤 같은 경우는요, 알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 알면 반드시 덕행으로, 실천으로, 실행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했죠. 얘들아, 특별히 우리 이거 소크라테스 공부할 때 뭐라고 공부했어? 알면 반드시 행하게 된다. 그렇지, 지행합일설이라고까지 공부했고요. 이런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설은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고스란히 계승한다라고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알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선을 알면, 선을 제대로 알면 반드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지,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보았다는 거야. 쌤, 만약에 제가 선을 아는데도 빤히 악행을 저지르는 건 뭐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뭐라고 생각할까? 아, 그거는 선을 진짜로 제대로 아는 게 아니어서 그래. 선을 진짜 제대로 알면 반드시 그 선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 그게 인간이야 라고 봤다는 거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소크라테스와는 다르게, 안다고 해서 반드시 실천으로, 덕스러운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부분이 자주 갑과을로 매칭돼서 또 출제가 되거든요. 천천히 보자. 소크라테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알면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다. 아는 것은, 그렇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이다 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100% 다 무지 때문이야. 그치? 몰라서 그런 거야. 선이 무엇인지 몰라서 악행을 저지른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잘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돼? 그렇지. 실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내가 아는 것만

것만 가지고는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고요. 그것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 것 플러스 실천 의지가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아,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 거고. 나 그러니까 잘 봐봐.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대답했다는 거야? 아,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요? 아, 알지 못해서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지 때문에도 악행이 생깁니다. 뭐 이걸 부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랑 뭐가 달라?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100% 다 올, 다100% 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라고 보았던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지 때문에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가 있어.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을 때. 그렇지. 실천 의지가. 이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도, 실천 의지가 나약한 경우에도, 아, 인간은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라고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모든 악행의 원인이 무지 때문만은 아닙니다라고 보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오늘날 아는 것도 물론 그가 중시했지만, 암과 더불어서 무엇의 중요성, 좋아요, 의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라고 해서 주지주의 플러스 주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실천 의지가 부족한 사람, 실천 의지가 나약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자제력이 없는 거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이걸 자제력 없음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따라서 그는 자제력이 없는 사람, 즉 실천 의지가 없는 혹은 약한 사람은 아무리 알더라도 아는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본 거야.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좋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지혜라고 하는 그 덕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고 보았다는 거야.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잘 봐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지덕복 합의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곧 덕이고 덕이고 지식이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 그런 사람은 덕을 갖춘 거야. 왜? 지식이 덕이고 덕이 지식이니까.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없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 덕을 갖췄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미 덕행, 즉 덕스러운 실천, 실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의 힘을 갖추어야 합니까? 그렇지, 실천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보았죠. 따라서 천천히 보자. 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실천, 그것을 통해서 습관화하는 것, 반복적인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억나지,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품성적인 덕을 공부하면서 품성적인 덕은 어때?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하고 습관화할 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에 대한 무지. 결국 봐봐. 무엇이 선한지 모르는 것. 자, 이 무지. 이 무지 자체는 악행의 원인이 될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악행의 원인 자체는 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의 원인이 될수 있다. 요 정도의 워딩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선에 대한 무지가 악행의 유일한 원인이다라고 해버리면 이건 소크라테스는 네라고 대답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야. 실천 의지가 부족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라고 하면서 네, 아니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할 법한 진술로 바뀐다는 것도 구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한 여러 내용을 살펴봤기 때문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론입니다. 행복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선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행복은 최고의 선, 최고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스스로 만족하는, 즉 상위의 목적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는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다. 무엇이 행복인지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따라서 너무 중요했지, 행복이란. 그래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라고 할수 있다. 너무 중요한 문장이 소개가 됐네요. 행복의 덕에 따르는 활동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최고의 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지성이 최고이고, 지성이 상대하는 대상 또한 알매 대상들 중에 최고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덕에 따르는 최고의 활동은
곧 무슨 활동이야? 관조적인 활동이다. 관조적인 활동은 무엇이었어? 신, 자연, 진리에 대한 관조, 즉 철학적인 지혜였잖아. 철학적인 지혜가 최고의 덕이고 그것에 따를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합니다. 자, 덕론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메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종류로 구분했죠. 하나는 지성적인 덕이고요. 하나는 좋아요.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지성적인 덕은요,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죠. 품성적인 덕은요, 그렇죠.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용기, 절제, 온화와 같은 이런 품성적인 덕은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다 라고 보았어요. 본성으로 생기는 거라면 본성과 다르게 습관을 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돌은 본성적으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었기 때문에 위로 움직이도록 습관을 들일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품성적인 덕은 본성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성에 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품성적인 덕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습관을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밑줄 쳤냐면 최근에는 이런 원전 자료에서도 선지가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 정리가 필요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품성적인 덕은 감정과 행동에 관계하고 이 감정과 행동 속에는 과도와 부족 및 충동이 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움과 대담함, 분노나 연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일을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할수 있는데 양쪽 모두 다 잘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죠. 반면에 이것들을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위해, 그리고 마땅한 방식으로 느끼는 것이 중용이자 최선이고 이것이 덕의 특징이다. 마땅함과 적절함이 중용의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현대의 덕윤리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윤사 수능에서 뭐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생윤과 연결해서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또 내신 시험에서는 종종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오늘날 덕윤리 사상가들도 행위자의 품성과 덕을 중시하면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적인 삶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날 덕윤리 사상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현대의 덕윤리 사상가가 맥킨타이어죠.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자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는 공동체가 공유하는 덕이 개인의 행동을 지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자 공동선을 위한 윤리적인 방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자유나 선택보다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를 더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나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최고의 좋음, 최고의 목적, 최고선은 행복인데 그 행복은 국가 속에서만 실현된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시했던 모습들이 현대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덕윤리 사상가들의 입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덕에 대해서 그동안 좀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규정한 덕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소피스트 중에서 칼리클레스는 뭐라고 표현했어? 덕이란 욕구나 욕망의 충족이다라고 굉장히 상대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덕을 해석했죠. 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지덕복합비서를 이야기하면서 덕은 지식이고 지식은 덕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플라톤의 덕 너무 중요했지. 지용절정 기억나? 지혜, 용기, 절제. 이것이 조화를 이룬 상태 정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적인 덕, 즉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를 이야기했고요. 품성적인 덕 어떤 것이 있었어? 용기, 절제, 온화 이런 어떤 중용의 덕들을 품성적인 덕으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 부분들 한번 정리가 필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체크하고 보라쌤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공과 부와 명예를, 그렇지, 얻고자 성공의 줄타기를 프로급으로 했었던 대표적인 소피스트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입니다.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없다. 당시에 좀 많은 친구들이 의외로 헷갈려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래서 어때? 개인마다 개인의 주관적인 그런 경험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윤리설, 상대주의적인 진리관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인식의 상대성 때문에 한 국가 안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이죠. 프로타고라스는 분명히 인식의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한 국가나 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안에서 통용되는 국가 규범은 있을 수 있다. 한 국가나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A라는 국가에서 통용되는 도덕 규범이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트라시마코스입니다. 국가의 정의는 누가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강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겠죠. 지배자의 부정이, 피지배자의 부정의한 행위는 그 자신에게 이룰 수 있다. 천천히 보자.

트라시마쿠스의 입장에 따르면 지배자만의 이익이 되는 것, 지배자 계층에게만 이익이 되는 게 정의예요. 자, 따라서 피지배자에게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건그 피지배자 입장에선 정의가 손해일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피지배자에게 손해인 정의를 어기는 부정의한 행위는 그 피지배자 자신에게는 이로울 수 있겠죠. 말이 좀 꼬여져 있지만 트라시마쿠스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배자 계층만의 이익이다라고 보았다는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정의는 특정 계층의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 진리에 근거한다? 아니죠. 어디까지나 트라시마코스는 정의가 특정 계층, 즉 강자만의 사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 데피니션, 보편적 정의를 내려서 무지를 자각하고 본질을 알아야 한다. 맞는 내용이죠.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니죠. 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이라고 하는 건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적으로서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덕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우리 지덕복 합일설 같이 공부했어요.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하다. 네, 왜냐하면 기억나니? 지덕복 합일설이잖아. 자, 덕을 갖춘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져요.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죠. 불행해지겠네요. 비겁한 행위는 항상 용기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행위다. 맞죠? 왜? 소크라테스가 보기에 이런 악덕의 원인은 100%다 몰랐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좋음에 대한 알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혜의 덕을 갖춘 자들이다. 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안다는 건 반드시 덕을 갖춘 것이었습니다. 알미 덕이고 덕이 알미니까요.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한 행위는 자발적 행위다. 왜 틀렸니? 그렇지. 소크라테스는 애시당초에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해. 알면 그렇지.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 선택하지 않아. 반드시 인간은 지행, 합일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의욕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의욕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행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하고 바라는 거야. 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나 그거 좋은 거 실천하지 않고 싶어라고 하는 것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그것을 그렇지 실천하게 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얘들아, 어떤 자가 악행을 범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맞는 진술이죠. 왜? 기억나지 얘들아?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삐뚤어질 테다 하면서 악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 선이 무엇인지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돼. 그런데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는 100%다 몰랐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악행을 범했다면 그건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플라톤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왜 틀렸어? 이거 나와야 돼. 그렇지. 내재 아니잖아. 사물 속에 이데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물로부터 똑 떨어져서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겁니다. 사물과 이데아의 존재 방식은 같지만 인식 방법은 다르다? 아니죠. 존재 방식도 다르고 인식 방법도 다릅니다. 사물과 이데아의 인식 방법 어떻게 달라? 사물은 감각적으로 인식되고 이데아는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되죠. 존재 방식 완전 다르죠. 사물은 불완전하게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지만 이데아는 완전하고 어때? 불변하는 것으로서 존재합니다. 존재 방식도 달라요. 정의로운 인간의 본질은 이상 국가로부터 유추할 수 있죠? 왜? 정의로운 인간도 세 부분에 조화, 영혼의 세 부분의 조화고요. 정의로운 이런 이상적인 국가도 결국 세 계층의 조화이기 때문에 세 부분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 공통적입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될수 없다. 네.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뭐 법을 안 지키면 난 처벌받을 거야. 나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켰어. 그러면 정의로운 걸까? 아니야. 이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정의로운 행동의 동기가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정의는 애초에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뭐 그런 차원의 문제에만 구속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내적 영혼의 상태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하였느냐였기 때문에 4번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용기는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이다. 자, 용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영혼을 지배함으로써 발휘되는 덕일까? 아니죠. 오히려 무엇이야? 그렇지. 이성이 인도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덕이기 때문에 아, 이성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 자,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니? 그러면 모든 사람은 언제나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 그건 아니잖아. 플라톤은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이 감히
이끄는 이성적인 능력에 반목하려고 할 때, 영혼의 조화가 무너지고, 그런 비정의, 부정의로, 부정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비이성적인 능력이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해서는 안 된다. 이성의 지시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장은, 비이성적인 능력은 이성적인 능력과 반목할 수 없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덕은 건강과 명예처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건 아니지. 얘들아, 봐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 뭐였어? 해봐, 행복. 옆구리 덕 치면서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잖아. 한마디로 그 덕을 발휘하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니고요. 행복이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 구성 요소입니다.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라고 정의된다. 이거 그 당시에 진짜 변별력 높았던 그런 선지였는데요. 잘못된 선지가 되겠죠. 행복은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가 아니라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되겠네요. 영혼의 탁월한 품성 상태는, 그래, 글쎄, 굳이 매칭시켜 본다면, 뭐, 품성적 덕, 요 정도로 번역해 볼수 있겠죠? 좋음은 항상 그 자체를 위해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지 않는다. 얘들아, 봐봐. 틀렸지. 왜냐하면, 좋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되는 거니? 아니잖아. 좋음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을 위해서 추구가 되는 거죠. 쌤, 그러면요,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될 뿐, 다른 것을 위해서 선택되지 않는 건 뭐예요? 그걸 그냥 좋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건 뭐여야 돼? 최고의 좋음인 행복. 행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좋음이 다 항상 그 자체를 위해서 선택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답은 틀렸습니다. X입니다. 선은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이자 사물이 가는 가치가 될수 있죠. 네. 인간이 지향하는 가치, 인간의 행동의 목적은 다 좋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가는 가치가 될수 있죠. 좋은 분필, 좋은 스마트폰, 좋은 자동차 가능합니다. 중용은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실천적 지혜이다. 얘들아, 일단 보자. 중용이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하니? 아니지. 원래 나빴다가 점점 옳은 행위로 점차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어때?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얘들아, 봐봐. 중용이 실천적인 지혜니? 이미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죠. 실천적 지혜는 오히려 중용의 중용을 헤아려주는 그런 지성적인 덕이었기 때문에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아니었네요.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는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와 구분된다.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진리를 탐구하는 지혜가 철학적 지혜, 좋음을 사유하는 지혜가 그렇죠. 실천적 지혜였으니까 분명히 네, 구분되는 것이죠. 모든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진 않지만 습관으로 완성된다. 얘들아, 우리 오늘 수업 초기에 읽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원전, 그 선생님이 요즘에 이런 문장들이 문항으로 시도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줬던 그 문장에서부터 제시가 된 이거 오답 선지입니다. 왜 틀렸어? 일단 쉽게 보자. 얘들아, 모든 덕이 습관으로 완성되는 거 아니잖아. 습관으로 완성되는 덕은 모든 덕이 아니라, 그렇죠.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품성적인 덕이 있는 곳이라면 실천적 지혜도 있고, 그 반대도 성립하죠. 자,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반드시 실천적 지혜가 있어야 하고요. 실천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네, 그렇죠. 반드시 품성적인 덕을 갖추게 됩니다. 모든 덕들의 능력을 획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삶이다. 얘들아, 잘 봐봐. 행복이 뭐였어? 그래, 그래서 외우라고 했잖아.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야. 자,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덕을 획득했어. 나덕 가지고 있다. 됐다. 나덕 있다. 근데 너 활동은 안 해. 발휘는 안 해. 그러면 그거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없겠죠. 획득한 것으로 충분히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덕을 반드시 발휘해야 돼. 덕을 발휘해야 돼. 왜냐하면 행복은, 그렇죠.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이었어요. 자,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덕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 자, 생각해봐. 요렇게 9월 모평이 나오잖아? 그럼 요렇게 바꿔서 수능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덕을 실현하려고 노력은 했어. 근데 실현에 실패했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을까? 아니잖아. 다시 한번 행복은 뭐야?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자, 덕을 소유하고 그것을 그렇지. 발휘하고 실현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현하려고 노력만 해서는 안 돼요. 실현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9번, 10번 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 진술이 되겠네요. 자, 우리 관련된 문항 같이 풀게요. 문항 먼저 풀고, 여러분 직접 풀고 보라쌤과 함께 네,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발문이 주어졌습니다. 지식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히 지식에는 강한 힘이나 다스리고 지도하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란 노예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지식을 이렇게 무기력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식이란 훌륭한 것이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으며 사람이 선악을 식별할 수 있다면 지식이 명령하지 않는 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된다.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니 절대 그렇지 않잖아. 이데아는 개별적인 사물이 없어져도 소멸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영원하다라고 한 특징이 있었잖아. 저 따라서 기억님 모두 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좋음에 대한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자, 우리 이데아 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직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인 좋음의 이데아도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입니다.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실제이다. 그렇죠. 좋음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고요. 정말 존재한다라고 플라톤은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실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우리 리을 같은 요런 선지 너무 좋은 선지지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기계 욕구가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도록 하고, 진정으로 자기에게 그 고유한 그한 가지 일을 잘 하며 자신을 스스로 다스린다. 얘들아, 일단은 세 부분, 이성기계 욕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플라톤 아닌가요? 그렇지, 얘들아. 게다가,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거야.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야. 세 부분이 각자 자기 역할을 다 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정의라고 보고 있으니까 플라톤 맞겠죠? 그리고 영혼의 세 부분을 저음과 중간음, 그리고 고음과 같이 화음을 이루는 절대적인 세 음정처럼 조화시키고 이들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이 생겨나면 그 모든 것을 함께 연결해서 여럿에서 하나가 되도록 절제 있고 조화된 상태로 만든다. 세 부분의 조화를 정의로 설명하고 있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이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볼게요. 정의는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인가? 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는요,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기계 욕구가 각각 조화를 이루는 상태예요. 자, 국가에서의 정의는 뭐지? 통치자. 좋아요. 방위자. 좋아요. 생산자. 세 계층이 자기 할 일을 각각 잘해서 조화를 이룬 상태가 되겠네요. 기계는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부분인가? 일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 3분설, 각각의 매칭되는 덕, 이런 거 꼼꼼하게 공부했었죠. 육체적인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되는 부분은 꼬르륵 꼬르륵 빵을 집어넣어라. 꼬르륵 꼬르륵 음료수를 빨리 당장 섭취해라. 이건 뭐야? 기계가 아니라 뭐야? 그렇죠. 욕구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기계는 뭐여서 뜨거움을 느끼는 부분, 가슴을 생각하면 뜨거움, 격정 이런 게 어울리잖아. 기계는 격정을 느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체적 만족이나 쾌락과 관련된 부분은 기계가 아니라 욕구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할 덕인가? 아니죠, 얘들아. 영혼의 세 부분이 모두 갖추어야 하는 공통적인 다시마 육수는 뭐였어? 절제 다시마 육수였잖아. 지혜가 아니라 절제가 되겠네요. 지혜는 영혼의 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 그렇죠. 이성. 이성이 갖추어야 할 덕이었습니다. 절제는 영혼 전체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인가? 얘들아, 세 부분과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 아는 덕, 그건 뭐였어? 그게 바로 지혜잖아. 그러니까 이건 절제가 아니라 지혜가 되겠네요. 그럼 절제는 뭐였어? 말할 수 있어야 돼. 옳지, 절제는 다스리는 부분과 다스림을 받는 두 부분이 서로 반목하지 않는 덕. 한마디로 이성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덕. 그걸 절제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했죠. 용기는 이성과 기계 및 욕구 사이에 반목하지 않는 덕인가? 얘들아, 다스리는 부분과 다스림을 받는 요두 부분. 이성은 다스리는 부분, 기계 및 욕구는 다스림을 받는 부분이지. 다스리는 부분과 다스림을 받는 부분 사이 서로 싸우지 않고 이성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덕은 용기가 아니라 뭐였어? 절제였고요. 그럼 용기는 뭐였지? 해봐. 이제 너희가 할수 있어야지. 이 정도 되면. 좋았어. 이성이 지시하는 대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끝까지 보전하는, 지켜내는 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다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부분

안전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상편지입니다. 자네가 이상 국가의 모습에 대해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장을 쓰네. 이상적인 국가에서는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이 한 나라에서 최고 지배자들이 되어서 세속적인 명예들을 저속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네. 그리고 올바른 것을 가장 중대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면서 이를 받들고 증대하여 자신의 나라를 질서 잡히게 하여 정의를 실현한다네. 아, 최고의 지배자가 누가 되어야 해? 철학자들이 되어야 한대. 여기서 철학자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는 지혜의 덕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철인 통치를 이야기했던 좋아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철학과 정치 권력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죠. 오히려 철학자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철학과 정치 권력의 결합을 주장합니다.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죠. 이렇게 막 역할 교환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 역할 선택 이것도 아니야. 선생님 왜 플라톤 이렇게 역할 교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얘들아 생각해보자. 플라톤은 이제 각 계층이 자신에게 알맞은 덕을 가지고 자신의 그한 가지 일에만 종사해서 조화를 이루는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봤어. 그러면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찬성해서 반대했어. 반대했잖아. 당시에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었다는 거 우리 공부했었지. 여러분 알고 있잖아.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웠지. 그런데 그 당시 그 아테네 민주 정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플라톤은 민주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것은 대중들의 어리석은 정치이다, 중후 정치이다라고까지 비판했어요. 자, 만약에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이 인정된다면 생산자나, 그렇죠? 방위자가 주제넘게 내가 나라를 좀 다스려 볼 거야 하면서 뭐 나라의 통치 일에 막 참견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이거는 사회를 어때? 그래서 부정의하게 만들고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하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 왜 이렇게 플라톤이 그런 민주 정치를 비판했을까? 기억나니? 플라톤이 너무나 사랑했던 스승님 소크라테스가 그 민주주의 하에서의 그런 또 다수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까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것들을 좀 보아왔기 때문에 아,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3번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사유 재산을 갖지 않아야 한다. 얘들아, 잘 봐봐. 플라톤이 생각할 때 사회 재산을 갖지 않아야 하는 계층이 있었지. 누구? 그렇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데? 수호자. 수호자 계층에는 누구랑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 옳지. 통치자와 방위자가 들어가죠. 자, 수호자 계층은 분명히 사회 재산을 가지면 안 돼. 하지만 국가 구성원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그렇지. 생산자 계층은 사유 재산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사유 재산 제도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5번입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오직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지혜의 덕까지도 갖춘 지혜, 용기, 절제를 모두 갖추고 정의의 덕까지 그렇지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소수의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철인 통치를 주장했습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네요. 조음은 무엇임에 있어서도, 어떠함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이야기된다.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된대. 그런데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즉 실체는 본성상 관계보다 먼저이다. 관계는 존재의 곁까지 존재의 부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공통된 이데아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이데아가 있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조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 좋은 그 자체가 이데아 계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누구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어? 플라톤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지? 좋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좋음은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한다. 아니지, 얘들아. 이렇게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한다면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좋음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가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 현실에서의 조음과 조음의 이데아는 분리되어 존재한다? 아니지, 얘들아.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어때? 현실 세계의 그 좋은 것들 속에 이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니은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억과 니은은 다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지, 플라톤의 입장이 되겠네요. 좋음은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보았고요. 현실에서의 좋음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서의 선의 이데아로 이데아계에 똑 떨어져서 존재한다라는 플라톤의 입장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좋음이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죠. 따라서 6번의 답은요. 그렇죠. 디귿과 리을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고대 서양 사상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고대 서양 사상가니까요.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기능, 즉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인 활동 능력이다.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성적인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것에 알맞은 덕을 가지고 수행될 때이다. 덕이라고 하는 건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탁월함이다. 이거 누구 공부할 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야?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네요. 그럼 쌤은 10번째, 20번째, 30번째 계속 반복시킬 거야. 반복시킬 거야. 여러분이 완전히 입에서 나올 때까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 뭐야? 그래서 옆구리 덕 치면서 물어보지. 나와야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야? 여러분들 이제 강추 드리는 건요. 이게 내신 시험 같은 거 특히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면 써놓고 풀어. 행복 나왔다. 그럼 바로 써놓고 풀어.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하면 선생님들이 어디서 오답을, 트릭을 거셔도 여러분 다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으로 이번에 잘못된 것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이건 너무, 이건 교과서 같은 정석의 표현이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해야 덕을 지닐 수 있다. 그렇죠. 자, 덕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덕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한 상태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행복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고선이다. 네,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었어. 그 나름의 목적은 좋음이었고, 그 좋음은 보다 더 상위의 좋음을 향해서 추구가 되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그렇지, 가장 최고의 목적, 최고선은 무엇이었으니까? 행복이었으니까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이성적 활동 능력을 지닌다? 4번 어때? 이건 너무 쉽게, 그치? 틀렸다라고 하는 건 나왔지. 자, 이성적 활동 능력은 우리가 상식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른 동물과 함께 공유하는 기능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고유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최고 행복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관조 활동이 필요하다. 얘들아, 천천히 봐봐. 행복 자체가 이미 최고의 선이야. 그치? 근데 그 최고의 선인, 최고의 좋음인 그 행복, 그 중에서도, 와, 또 최고의 행복이 있대. 우리 이런 표현 어디서 배웠는데. 그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농 공부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두 종류로 나눴죠.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인 덕으로 나눴던 거 기억해? 옳지. 지성적인 덕은 결국 지혜잖아. 지혜는 다시 두 개가 있었는데.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지. 그래, 이쯤 되면 떠올라야지. 잘했어. 자.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지혜? 좋아요. 철학적인 지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고 보았잖아. 철학적 지혜는 뭐야? 신, 자연, 진리와 같이 그런 고귀한 대상들, 그런 고귀한 것들을 무엇하는 거야? 관조하고 인식하게 하는 거잖아. 관조는 뭐니? 물끄러미 오랫동안 바라보는 거지. 자, 오랫동안 그 본질을 꿰뚫어서 보면서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 신, 자연, 진리와 같은 고귀한 대상들을 관조하는 활동이 바로 철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가능해. 그리고 이런 철학적 지혜가 무엇이었어? 최고의 덕이었고요. 이런 최고의 덕인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좋아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잖아요. 따라서 우리 5번 같은 이런 선지도 반드시, 반드시 가져가 주셔야 하는 핵심 선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맥 빠지게 쉽게 4번으로 나왔지만 이 문제 자체는요. 제시문도 지금 너무 좋고요. 선지들 1, 2, 3, 5번 선지도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기본 문항입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덕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지성적인 덕이고 다른 하나는 풍성적인 덕이다.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거 나와야 되지. 얘들아, 지성적인 덕에는 뭐가 있었어? 좋아요.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가 있었어. 좋습니다. 나와야 돼. 할수 있어야 돼. 풍성적인 덕에는 어떤 게 있었어? 용기, 절제, 온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용기, 절제, 온화. 이런 풍성적인 덕에는 그렇지 중용의 상태가 공통점으로 성립합니다. 지성적인 덕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따라서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죠. 이에 비해서 풍성적인 덕은 중용을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그렇지 습관, 그 습관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절제 있는 행동, 저기 절제가 나왔죠? 절제 있는 행동을 실제로 실천해 봄으로써 절제 있게 되고요. 용기 나왔죠? 용감한 행동을 실제로 해 봄으로써 용감하게 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을 골라볼게요. 기억입니다.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지성적인 덕이 필요한가? 맨날 나와, 맨날 나와. 이거 오야 엑스야 해봐. 그렇지. 오가 되겠습니다. 잘했어. 천천히 봐봐. 왜 그런지 설명도 할수 있어야 되죠? 품성적인 덕이야. 품성적인 덕은, 그래서 중용이야, 중용. 이 중용은 기억나니? 산술적인 중간값. 산술적인 평균 아니었잖아. 언제나 1과 10 사이에 5로 딱 프로그래밍된 엄마가 온화한 엄마는 아니라고 했지? 이건 뭐라고 했어, 중용은? 각 상황에 따라서 적절함과 마땅함을 잘 헤아려서 그것으로 드러나는 게 중용이었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 따른 적절함과 마땅함을 헤아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 지성적인 덕. 그중에서도 좋아요.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했잖아. 그러니까 품성적인 덕을 갖추려면 실천적인 지혜, 즉 지성적 덕이 필요한가?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지성적인 덕은 영혼의 감정 부분에서 비롯된 덕인가? 얘들아, 지성이잖아. 지성적인 덕은요, 영혼의 감정이 아니라 지배하는 부분, 즉 이성 부분에서 비롯된 덕이죠. 오히려 감정 부분에서 비롯된 덕은요, 품성적인 덕이었습니다. 지성적인 덕은 좋음에 대한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가? 완전 맞지, 얘들아. 자, 좋음에 대한 숙고? 이게 무슨 지혜인데? 진리를 관조하는 것은 철학적 지혜였고요. 좋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중용의 상태였지. 그 중용의 상태를 잘 헤아리게 해주는 것이니까 이거 좋음에 대한 숙고는 주로 철학적 지혜와 관련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철학적 지혜는 미안해요. 다시 죄송합니다. 좋음에 대한 숙고는요, 중용의 상태를 헤아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천적 지혜. 그렇죠. 실천적 지혜와 관련되는 표현이었어. 따라서 실천적인 지혜는 맞아. 지성적인 덕이잖아. 그러니까 지성적인 덕은 좋음에 대한 숙고를 가능하게 하는가?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품성적인 덕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여 생기는 것인가? 얘들아, 이거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봤었던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원전에도 소개가 됐었고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OX 퀴즈에서도 다시 한번 살펴봤었던 내용이죠.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연계 교재에서도 지금 변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품성적인 덕은요,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본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렇죠? 습관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반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그 개념의 빈틈들을 더 계속해서 촘촘히 메워 나가야 하고요. 문제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 새롭게 깨달은 게 있다면 본인의 꼼수체크 자료 다시 가서 거기에다가 그렇지 더 기록하고 자꾸만 내 것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다음 시간에 실전 문항 이어서 쓰겠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2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강에 이어서 오늘은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요거 이제 공부할 겁니다. 특히 독일 통일, 이탈리아 통일 요 파트는요, 생각보다 최근에 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겠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혁명 시리즈 공부할 때, 영국의 청교동맹,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요거 할 때, 제일 시기적으로도 먼저 있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선 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본인들의 경제적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바꿔놓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하면 제일 중요한 게그 혁명을 주도했던 게 어디다? 의회. 그러니까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했던 그 주체가 의회라는 게, 요게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차이점입니다. 의회가 주도하며 자유주의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먼저, 종교적 차별. 이게 뭐죠? 특정 종교를 믿는다란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혹은 특정 종교를 안 믿는다란 이유로 차별받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사법을 폐지해요. 1828년도에. 심사법이 뭐죠? 비국교도, 즉 영국 내에서 국교도가 아닌 사람들은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거였어요. 공직이란 게 뭐예요?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은 철저하게 제한됐던 것이 심사법입니다. 비국교도에게 공직 취임을 허용하게 됩니다. 이 심사법을 폐지하면서 또 하나, 가톨릭 해방법. 이걸 가톨릭 교도 해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영국 내에서 가톨릭을 믿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 불이익을 없애는 것이 1829년도에 있었던 가톨릭 해방법입니다.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대부분 철폐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형광펜 칠거 여러분 나왔습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1차 선거법 개정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선거법 개정은 요 연표 문제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요게 시기적으로 봐줘야 돼요. 여러분, 요게 몇 세기입니까? 19세기. 이제 뭐 초에서 중으로 막 넘어오는 1832년이니까 요 상황이죠. 자, 영국에서의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에 시작해서 19세기 오면서 절정에 달하게 돼요. 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촌 인구가 빠지면서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초기에 선거구를 나눌 때 여기 100명 살았습니다. 또 여기도 100명이 살았습니다. 또 여기도 100명이 살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도시라고 해봅시다. 많은 여기 인구들이 이쪽으로 유입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유입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의 인구는 250명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25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5명 남고 25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있는 대표도 한 명의 대표를 뽑고, 여기도 한 명의 대표를 뽑고, 여기도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런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의 가치랑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긴 25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고요. 여긴 2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겁니다. 25명이 한 명의 표가 가치가 또 높아지는 거겠죠. 이제 이거를 엄밀히 따지는 건 이제는 이제 이제 정치 파트의 그런 과목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뭐 표의 등가성 이런 건 따지지 맙시다. 문제는 이러한 선거구 자체가 매우 기형적으로 바뀌면서 부패 선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대표를 뽑는데 너무나 적은 인원수의 유권자가 있었던 선거구들, 우린 이런 것을 부패 선거구라고 합니다.

제외되었어요. 여러분이 노동자예요. 화 나요, 안 나요? 당연히 나야지. 나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산업혁명 시기에 최고의 이 산업 역군은 노동자들인데 우리한테 선거권을 안 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차티스트 운동이 시작됩니다. 차티스트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노동자들의 선거권 확대 운동이에요. 노동자 계층이 보통 선거와 비밀 투표 등을 요구하는 인민헌장. 왜 이걸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냐? 이 인민헌장을 원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People's Charter예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시키고 이 People's Charter를 확대하고자 하는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인 것이죠. 인민헌장의 발표가 언제? 1838년이고요. 그러면서 선거법이 추가 제정을 요구했던 것이 차티스트 운동인데 차티스트 운동 자체도 시기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거 언제입니까? 1838년에서 48년까지입니다. 요 시기 문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부터 48년까지입니다. 자, 영국의 1차 선거법 개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선거법 개정으로 대부분 부패 선거구는 폐지되었다. 귀족이 통제하던 선거구들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하원의 위상은 강화되었다. 몇몇 귀족은 장차 정부가 임의로 특정 법안이 통과시키기 위해 상원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우려했대요. 웰링턴 공작도 1832년 선거법 개정, 여기 몇 차 개정? 1차 개정입니다.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상원이 주도하던 헌법 질서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원의 독자적인 심의 권한과 대상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탄했다라고 합니다. 자,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제1차 선거법 개정에서는 도시상공업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귀족의 영향력이 행사하던 부패선거구는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원의 정책 위상은 높아졌다라고 하고요. 자, 인민헌장은 뭐라고요? 차티스트 운동을 주도한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에서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의 선거권, 비밀투표제 하원 의원의 재산 자격 조항 폐지 등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자유주의 경제개혁이 있었습니다. 곡물법. 곡물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싼 값으로 외국으로부터 곡물을 갖고 오는 거 이런 걸 뭐 제한하는 이러한 것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영국 내에 있는 지주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런 곡물법 폐지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항해법 폐지했습니다. 항해법은 뭐죠, 여러분? 그 영국과 거래할 때에 배는 영국의 배이거나 그 상대국의 배여야 된다. 특히 이거 네덜란드 중개무역을 타격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항해법 아닙니까? 항해법 제정한 사람 누구예요? 크로멜이잖아요. 1851년. 예, 근데 그게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자, 자유주의 경제체제 확립을 했었고요. 산업화의 과정에서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며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 영국입니다. 요거 제가 제 필기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은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이었습니다. 종교적 차별은 폐지되었고요. 심사법 폐지 1828년. 가톨릭 교도해방법 내지는 가톨릭해방법 1829년. 그러고 나서 뭐 있어요? 프랑스의 7월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복습해볼까요? 자, 프랑스 7월혁명은 왕이 누구였다가 누구로 바꾼 겁니까? 샤를 10세였다가 루이 필리프로 바꾼 것이 7월혁명. 맞죠? 그리고 나서 루이 필리프가 언제까지 갑니까? 1848년 2월혁명으로 루이 필리프가 루이 나폴레옹으로 바뀌죠. 이것을 제2공화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의 7월혁명이 1830년이니까 이것의 여파로 영향으로 벨기에가 독립하기도 했었고요. 네덜란드로부터. 또 하나 영국에서는 1차 선거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832년에. 그러면서 부패선거구 개정했고요. 신흥상공업자 선거권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에겐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즉 1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 나오게 되었던 게 뭐다? 차티스트 운동이다. 자, 그 차티스트 운동이 나오게 되었던 것 중에 이 선거법 개정을 보면 여러분 이건 억지로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중에 1차 선거법 개정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시의 신흥 상공업자가 등장했었고요. 2차는 도시 노동자의 소시민, 그 다음에 농촌 광산 노동자가 뭐 3차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땐 여기 밑에 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그나마 1차 선거법 개정 말고 다른 거 하나 찾아보자면 저는 4차 같습니다. 왜 그러냐? 만 21세 이상의 남자, 만 30세 이상의 여자, 여성에게 투표권이 영국에서 최초로 부여됐던 것이 4차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1918년, 1918년이 뭐가 끝나는 해죠? 1차 세계대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 1914년부터 18년까지였다. 이 기간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옵니다. 자, 5차는 뭐 21세, 이제 남녀가 동일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18세로 이렇게 이제 낮춰지는 그러한 계기도 있었다. 자, 그래서 1차 선거법 개정 이후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못 받게 되자 노동자들의 참정권, 즉 선거권 확대 운동이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38년부터 48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인민언장 있었고, 공물법 폐지가 있었습니다. 46년. 그리고 항해법 폐지 49년입니다. 영국은 자유로운 무역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었고, 물론 뭐 항해법은 조금 시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 사건 이후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탈리아 통일 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 자체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우리는 지도 아니면 보통 지문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이 인물들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마치니.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죠. 뭔가 독립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가장 중심이 되어줬던 바로 그 인물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리발디. 저처럼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리발디.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안 와. 가리발디. 왜 그러냐? 야, 저기, 저는 못 싸우겠는데. 아니야. 우리 이탈리아 예전에 로마 제국을 다시 우리 세워야 돼. 너 가서 우리 옛 로마 제국을 다시 리빌딩 시키자. 라는 명령과 소신을 갖고 어디로 갔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랑 나폴리를 다 장악한 다음에 환상했던 인물이 가서 리빌딩 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 누구라고요? 가리발디가 되겠습니다. 가리발디. 그 다음에 카보우루. 아, 뭔가 이 냉철한 정치가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성격은 별로 좋아 보이잖아. 내 느낌상, 내 느낌상, 관상상. 그렇지만 뭔가 여기에 있었던 이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 왕, 왕을 여러분 우리가 줄여서 킹 아닙니까? 킹, 킹 카. 아, 뭔가 킹, 킹을 보우르, 보호해 주는 사람, 뭔가 보조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당시 사르데냐의 재상이었어요. 카, 킹을 보호하는 사람, 보좌하는 사람, 카보루. 이탈리아 통일을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사람이 카보루고요. 그러고 나서 그의 노력으로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 왕국을 초대 왕이 바로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 이름이 좀 길죠? 그냥 2세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 참고로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을 좀 다니시잖아요? 공원이라든가 어디를 가도 이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이상의 동상을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조금 알고 가시면 보이실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교재의 내용 중에 보자면, 자, 민족주의 확산과 국민국가의 발전입니다. 이탈리아의 통일. 통일 전의 상황. 여러 왕국과 교황 등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프랑스 자유주의 혁명의 영향을 받은 마치니가 통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큰 성과를 보진 못했죠. 자, 그러한 와중에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보호하는 사람, 뭔가 보좌하는 사람, 카보우루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근데 사실 요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짜 아닙니다. 공짜 아닙니다.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해요. 이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축약돼 있는데요. 카보우루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카보우루는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받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 중심지인 롬바르디아 등 이탈리아 북부를 차지한 사르데냐 왕국은 이탈리아 통일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요게 이제 지금 이탈리아 통일이고 요게 이제 그 독일 통일 과정을 말씀드리는 건데 사르데냐 왕국 보세요.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요게 사르데냐 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르데냐 왕국이 어디였냐면 요렇게가 원래 사르데냐 왕국이었어요.

여기 보라색으로. 그런데 이것도 이제 라인을 같이 동일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르단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가장 격렬하게 막았던 세력이 누구냐? 요쪽에 있었던 오스트리아였어. 뭔가 얘네가 해보려고 하면, 오스트리아 장난해? 하지 마. 너네 하나 합치면, 장난해?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선 이 오스트리아와의 어쨌든 한판 붙어서 어느 정도의 무력적인 힘을 보여줬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요쪽에 있었던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싶어요. 야, 프랑스야, 나좀 도와줄래? 오스트리아가 자꾸 괴롭히는데 너네도 사이 별로 좋지 않잖아. 너네 혁명전쟁할 때 얘네가 막 너네 때리고 그랬잖아. 이제는 내가 대신 때려줄게. 나좀 도와줘. 그랬더니, 웃기시고 있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뭘 주면 되는데? 나는 거기 뭐야? 니스 거기 좋던데? 야, 장난. 야, 니스는 우리 앞으로 최고의 관광도시야. 여기 사부아? 사보이? 야,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향인데 이걸 어떻게 달라고 그래? 그럼 뭐 도와달란 말을 말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카보우루가 결정을 합니다. 줄게. 진짜? 줄게. 이게 이른바 플롱비에르 협정이라고 그래요. 1858년도에 있었던. 그래서 프랑스가 요쪽에 있는 니스와 사보이를 받는 대가로 군사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카보우르 입장에선 이거 카보우르가 욕 엄청 먹습니다. 실제로 그이 가리발디 같은 사람은요, 막 카보우르 나 보면 막 그를 바로 처단하겠다 이런 불만까지 막 제기하고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 가리발디가 여기 사보이가 거의 고향이었거든요, 그 주변이.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 카보우르 입장에선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지원을 받고요. 이때 프랑스의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요 조약이 1858년도 플롱베르 협정에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 58년도 당시에 프랑스의 왕 내지 황제는 알지 우린. 그가 누구야? 나폴레옹 뜨리세야. 요건 알아야 돼. 요건 나올 수 있어요. 나폴레옹 3세.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르데냐 왕국이 오스트리아를 이깁니다. 그러면서 북독일 지역을 통합해요. 이제는 우리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데 이 남부 지역은 여전히 딴 세상이었거든. 그래서 누가 갑니까? 가서 리빌딩 하자. 그가 누구야? 가서 여기다 장악하고요. 여기다 장악하고요. 리빌딩! 이러면서 이제 준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가서 리빌딩 했던 인물, 가리발디가 남부 지역 다 장악한 다음에 땅을 넘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왕국이 1861년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나옵니다. 자, 봐주시면 요렇게 갑니다. 자,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르가 프랑스의 지원. 이때 프랑스의 왕은 누구였다? 나폴레옹 3세입니다.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을 통합해요. 여기까지는 했죠. 자, 그리고 이탈리아 왕국의 수립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리발디가 의용군을 이끌고 이탈리아 남부 원정을 떠나요. 그리고 시칠리아, 나폴리 등을 점령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세계 테마 여행이 제가 시칠리아 갔었잖아요. 한 일주일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칠리아 가보면 아,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가 아닌 것 같은 이탈리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좋습니다. 시칠리아 꼭 한번 가보시고 나폴리에 특히 뭐 도둑 많은 거, 뭐 좀도둑 많은 거 워낙 유명하죠. 어쨌든 등을 장악하고요. 이 사르데냐 왕국에게 헌납해요, 헌상해요. 자, 그리고 나서 1861년도에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됩니다. 그런데 이 수립됐을 때가 문제인데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땅이 보세요.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땅이 두 개의 땅이 있습니다. 1861년도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됐는데 왕국은 여기는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니스와 사보이 넘겼으니까 지금도 다 프랑스 땅입니다. 지금 프랑스 사람들이 지중해 남부 제일 좋아하는 데가 니스예요. 되게 부자 동네입니다, 여러분. 되게 비싼 동네예요. 요렇게가 당시 이탈리아 왕국의 영토예요. 어디와 어디가 빠져 있죠? 요게 중요하죠. 교황령과 베네치아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요두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이탈리아가 통일 과정에서 베네치아와 교황령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이 잠시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스트리아를 이겨줍니다. 1866년도에. 그러면서 베네치아 차지해요. 그리고 프로이센이 또 어디 이겨줍니까? 여기에 있는 프랑스 이겨줍니다. 그러면서 교황령 차지합니다. 그게 요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가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국이 발전하면서 베네치아 병합하고요. 로마 교황령 점령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은 1871년도에 무리무리 마무리됩니다. 자, 가보자면 7월경 시칠리아를 방문한 미국 작가 헨리 애덤스는 가리발디를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겼대요. 가리발디는 자신이 시칠리아의 지배자가 되었음을 사르데냐 왕국 국왕의 이름으로 선포했대요. 곧이어 그는 붉은 셔츠단을 이끌고 팔레르모로 진격하여 공격을 감행했고요. 수많은 주민들이 그를 열렬히 지지하며 봉기하였대요. 결국 팔레르모 장악 이전에 새로운 부대가 충원되자 나폴리 왕국의 군대와 군함은 모두 항복하거나 철수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옹 3세의 퇴위 이후 공화정의 행정수반이 된 티에르는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착수했대요. 그는 군사적인 요충, 이건 동일한 통일 과정이니까 잠시 뒤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가만 말씀드리자면 가리발디는 시칠리아를 점령하고 자신을 시칠리아의 지배자로 선포했지만 이후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사르데냐 국왕에게, 그 국왕이 누구예요?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에게 헌납했었고요.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사실은 사르데냐 왕국은요 되게 불안했대요. 왜? 가리발디 자체가 독자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가 왕국 그 자신이 차지했던 지역을 넘기지 않고 아니 이제 내가 여기 왕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혼란해지다 보니까 꽤 걱정했는데 이 가리발디는 본인이 차지했던 지역을 별다른 큰 조건 없이 헌납한 걸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통일의 주역으로 남아있죠. 자, 보세요. 오스트리아의 간섭 등으로 이탈리아는 분열돼 있었습니다. 청년 이탈리아당 만들었던 인물 마춘이 통일운동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고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르 칼을 보조하는 사람이 외교정책과 내정개혁했어요. 외교정책이 뭐예요? 땅 넘기는 거. 니스와 사보이 넘겨. 그리고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자, 그 힘을 바탕으로 프랑스, 즉 나폴레옹 3세의 지원을 받아서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 통합. 자, 그런 와중에 가리발디가 남부지형을 차지합니다. 어디? 시칠리아랑 나폴리. 그리고 나서 헌상합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때 초대 왕은 누구?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 이거 풀 M은 기억 뭐 안 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가 이탈리아 왕국을 상징적인 인물로 등장했고요. 베네치아 차지합니다. 누가 이기면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이기면서. 교황령 차지합니다. 누구 이기면서? 프로이센이 프랑스 이기면서. 그리고 1871년도에 통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은요, 독일을 빼놓을 수 없어요. 예.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이기면서 베네치아 획득. 프로이센이 프랑스 이기면서 교황령 획득. 예. 그리고 나서 71년도에 이탈리아 통일 완성. 예. 독일도 1871년도에 독일 제국 완성.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봐주셔야 됩니다. 요 흐름 보자면 청년 이탈리아당,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 카보르,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랑스 그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이탈리아 사르데냐 왕국이 이기면서 이탈리아 중북부 지역 통합, 그리고 가리발디가 남부 지역 장악한 다음에 헌상하면서 1861년도 요 연도는 여러분 진짜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1861년이요. 우리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만 세 개가 나와요. 이탈리아 왕국이 있고요. 왕국이 수립됐던 해도 1861년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남북전쟁 시작. 남북전쟁이 언제 있었다고 그랬죠? 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농노해방령. 이게 1861년이에요.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66년도에 이탈리아가 베네치아 지역 획득, 70년도에 교황령 획득, 그러면서 71년도에 통일 완성.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냐?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요, 조국의 제

계단이라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옆에가 그 유명한 카피톨리노 언덕이고요. 로마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딱 보시면 여기 가운데 말을 탄, 요 옆에 사진 한번 볼까요? 옆에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조국의 제단에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라고 나와 있죠. 그가 바로 이탈리아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요 동상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방 가셔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도 중요합니다. 초기 어떻게 된다고요? 사르데냐 왕국 요렇게 요렇게 있고, 프랑스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왜 누구랑 싸우려고, 여기 있는 오스트리아랑 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한테 어떤 땅 줘? 요땅 줍니다. 니스 사보이, 사부아라고도 합니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탈리아 전체 봤을 때요땅 얼마 안돼 보이지만, 이 당시에 땅에서 이거 넘긴 건 거의 뭐 4분의 1 넘긴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원을 받아내면서 오스트리아 승리하면서 중북부 지역 통합. 그렇지만 남부 지역 남아 있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누구? 에가서리 빌딩 시켰던 인물 가리발디가 와서 장악하고 헌상. 그러면서 1861년도에 이탈리아 왕국 수립. 그렇지만 베네치아 교황령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네치아는 누가 누구 이기면서,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이기면서 여기 차지하고, 프로이센이 프랑스 이기면서 여기 차지했던 것이 이탈리아 통일 과정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요 지도 되셨죠? 봐주셔야 됩니다.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고, 전체적인 흐름은 말씀드렸는데, 여기 요 베네치아랑 교황령 차지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시에 독일 지역은요, 40여 개 연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때 가장 그 지역을 주도했던 세력이 오스트리아였었고요. 그리고 프로이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오스트리아가 훨씬 힘이 셌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신성로마 제국의 주인이었었고, 뭐 빈체제 주도하기도 했었고, 빈체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이 독일 연방 내에서 어허 하고 나오면 다른 나라가 아무런 그런 움직임도 가져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를 넣고 통일할 것이냐, 넣지 않고 통일할 것이냐를 놓고 싸웠던 게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예요. 근데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때 프로이센의 슈퍼스타가 한명 등장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마르크 비스마르크가 되겠습니다. 비스마르크의 활약으로 어쨌든 독일이 통일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를 제외시켜 놓고요. 그래서 이쪽에 있었던 프로이센이 1866년 누굴 이깁니까? 오스트리아를 이기면서 북독일 연방을 만들고요.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기면서 지금의 독일 지역 통일을 완성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통일 전의 상황입니다. 독일은 통일 전 프로이센을 비롯한 여러 소국으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있었고요. 프로이센 주도의 관세동맹이 체결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제적 통합이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이 관세동맹은 1834년도 있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못 잡히지만 경제적으로라도 한번 움직여보는 게 어때? 라고 했던 게 관세동맹이에요. 자, 그런데 프랑스 2월 혁명에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자들 중심으로 통일 방안을 놓고 독립해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프로이센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다 독일 아니가? 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우리 다 독일 어잖아. 우리 다, 독일 하나잖아. 근데 오스트리아는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싸우는데요. 뭐 다수결로 합시다. 뭐 여기 오스트리아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막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거야. 별다른 성과 없이 실패하게 돼요. 이때 프로이센의 한 슈퍼스타가 등장하니 그가 바로 비스마르크입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입니다. 자, 프랑스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의 주도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열려 통일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의회에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 방안과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는 통일 방안. 그러니까 프로이센 중심의 통합 방안은 소독일적,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는 통일 방안, 이걸 대독일적이라고 합니다. 즉, 오스트리아 넣을 거야? 넣지 않을 거야? 라고 놓고 싸웠던 거예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40여 개 소국이었었고요. 프로이센 중심으로 관세 동맹 맺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만들어졌었고요. 통일 방안, 독일 포함 대독일적, 오스트리아 포함 대독일적, 오스트리아 빼고 소독일적, 프로이센 중심, 이렇게 됐던 것이죠.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비스마르크의 등장입니다. 그는 당시 프로이센의 왕이 누구였냐면 비렐름 1세였어요.
비렐름 1세가 비스마르크를 등용합니다.

우리 한번 통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나오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격하다라고 할수 있는 생각입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오. 라고 해서 재상을, 이 스카웃을 합니다. 그러고서 그가 의회에서 재상 수락 연설을 하면서 이 연설을 해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연설이에요. 독일 쪽에서. 비록 군비가 우리의 빈약한 몸에 비해 너무나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몸에 지니는 정열을 진여할 것이며 또한 감히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창안해야 할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군비인 것입니다. 오로지 뭐와 뭐, 철과 피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합니까? 철혈 정책, 내지는 철혈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비스마르크가 있습니다. 철혈 정책, 군비 증강!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1866년도에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북독일 연방 결성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통일을 맡고 있었던 데가 프랑스거든요. 이때 프랑스의 왕 누구? 역시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3세를 상대로 프랑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 프로이센 역사상 혹은 독일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전쟁, 비헬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871년도에 독일 제국이 선포되죠. 그 과정을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비헬름 1세의 정치적 파트너가 비스마르크였습니다. 그가 1862년에 등장하면서 철혈주의, 철혈정책 내세웠었고요. 그 철혈정책의 핵심은 군비 확장입니다. 1866년도에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 상대로 이기면서 북독일 연방 만들어졌고요. 이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상대로, 우리가 이걸 흔히 보불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프로이센이 이기면서 당시에 나폴레옹 3세는 이제 물러나게 되었었고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물러나게 되었었고, 독일 제국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아까 참 이때 프로이센 사람들, 독일 사람들도 좀 잔인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궁전에서도 가장 럭셔리하다는 그 장소, 어디?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해요. 그건 진짜 맥인 거지. 맥인 거지. 1871년도에 비헬름 1세의 독일 제국이 선포가 있었습니다. 자, 비헬름 1세. 이때 독일이 차지했던 지역이 알자스와 로렌 지역입니다. 알자스, 로렌. 이게 이 장소입니다. 자, 독일 왕제의 즉위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 사람이 비렐름 1세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보면 누가한테 시선이 제일 먼저 쏠립니까? 여기한테 제일 먼저 쏠리죠. 비렐름 1세한테 이 그림을 그려서 바쳤대요. 아, 이거 즉위식 장면을 기록화처럼 저희가 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딱 했더니 이 그림을 딱 보더니 잘 그렸네. 그런데 야, 솔직히 이거 누가 했냐? 물었대요. 뭐 황제께서 뭐 이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난 상징적으로 했지만 솔직히 이거 누가 봐도 마르크가 했잖아. 비스마르크가 했잖아. 이거 비스마르크를 조금 더 강조하게 그려와라. 그래서 다시 그려왔다고 그래요. 뭐 그림 색깔 바뀌잖아. 딱 봐도 중앙에 누가 있어? 비스마르크가 있잖아. 물론 단 높이는 비렐름 1세가 있지만. 그래서 요 장소. 이게 언제? 1871년 독일 제국 선포식을 프랑스의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했다. 내가 지난 가을에 갔다 왔다. 요걸 제가 뭐 다른 자료에서 맨날 이렇게 찾아서 갖고 왔었는데, 예,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안 믿긴다고요?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갔다 왔다고. 예, 갔다 왔다고. 거울의 방. 아, 이게 정말 큽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베르사유 궁전 자체가 너무 크고, 그 앞에 정원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예, 어쨌든, 예, 막상, 예, 가보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요. 여기에서 그 장소, 딱 여기. 이게 어디? 여기. 완이도 갔다 왔다. 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자, 그리고 나서 이 비스마르크의 전술은요, 요거 이제 그 이후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비스마르크는 현상 유지 정책을 펼치려고 그랬어요. 현상 유지가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됐다? 독일이 있고, 여기 이 프랑스가 있다. 프랑스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지만, 우리 독일한테 여기 알자스 로렌을 우리가 차지하기도 했고, 우린 이 정도면 된다. 이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 즉, 프랑스를 고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국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나머지 뭐 오스트리아는 뭐 이제 10만이 이렇지만 어쨌든 사이좋게 지내고, 이탈리아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서 프랑스를 고립화시키는 그런 정책이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 현상 유지 정책, 프랑스 고립화 정책이 비스마르크의 핵심적인 그 이후의 외교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때가 언제 여러분? 19세기 후반 아닙니까? 전 세계가 제국주의로 막 물들어 있을 때 아니에요? 영국 막 대영제국이라고 해서 막 식민지 막전 세계 막 여러 나라를 차지하고 있었고, 프랑스도 여기선 졌지만 어쨌든 제국주의 국가로 나름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이러니까 아니 저게 그러니까 삼촌격이겠죠? 저기 저 삼촌 저 죄상인데 이거 다른 나라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좀 이제 나가야 되지 않나요? 아하! 그랬다간 프랑스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그걸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비렐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잘라요. 이제 좀 쉬세요 라고 자르고 나서 확장주의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그게 이른바 모로코 사건이에요.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던 모로코를 독일이 들어가요. 이때 사실 근데 독일이 영국한테 우리 요렇게 나 지금 고립화 정책 펼치려고 하는데 나 도와주실 거요?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당신만 동의하면 프랑스 고립해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때 영국의 속내는 그거였겠죠. 이제 독일은 제국주의에 참여하지 않겠네?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황제가 바뀌면서 모로코 사건 확정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독일이 또 뒤늦게 식민지 정찰전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차지할 나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럼 내가 빼앗으면 되지! 하고 일으켰던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이러한 좀 전체적인 맥락이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독일의 통일 과정. 40여 개의 소국이 있었습니다. 프로이센 중심의 관세 동맹이 있었고요.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통일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었습니다. 자, 비렐름 1세가 비스마르크에게 권력을 맡기자 철혈주의, 즉 군비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이기면서 북독일 연방,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독일 제국을 선포했었다. 알자스 로렌은 이때 프랑스가 차지, 아, 그 독일이 차지했다. 그래서 요 지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요 알자스 로렌 있죠? 요땅 정도가 되는데요. 요 알자스 로렌은 프랑스랑 독일이 주고받았던 걸로 유명합니다. 예, 그것도 같이 기억. 그래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손특강 교재에 있는 요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제 강의 필기노트 33페이지, 33강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명심해 주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 확인하기입니다. 105페이지요. 밑줄 친 짐의 제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짐은 귀조공과 하원에게서 개정한 다음의 헌장을 공포한다라고 하면서 쭉 나왔습니다. 자, 프랑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민은 법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행할 권리를 가진다. 검열 등 자유를 제한한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될 수 없다. 왕정복고 이전에 표명된 의견과 투표에 대한 모든 조사는 금지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나와 있죠. 검열 등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결코 다시 시행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 앞에 왕은 검열 등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샤를 칙령이라고도 하는 요 앞에 샤를 10세가 있었고요. 그 샤를 10세를 내쫓고 그 다음에 이 루이 필리프가 왕으로 되었었던 요게 바로 7월 혁명이고요. 그리고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가 내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게 기간이 언제죠? 1830년에서 48년까지입니다. 됐네요. 프랑스 왕국 소립 1861년입니다. 안 되고요. 신성 로마 제국은 나폴레옹 때 해체되잖아요. 상관없고요. 데카프리스트 봉인은 1825년입니다. 영국에서 부패 선거가 폐지되었던 것이 1832년 아니에요? 여기 맞네요. 예, 정답 4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죠. 3월 혁명으로 메테르니가 시각했던 것은 1848년인데, 같은 8년이지만, 요거는 루이 필리프는 2월 혁명으로 내쫓기게 되고, 3월 혁명이니까 2월 다음에 3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루이 필리프는 그 쫓겨난 이후에 3월 혁명이 있었던 것이니까 요건 해당되지가 않겠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찾아보면요. 밑줄 친 기역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으래요. 기역 시기 찾으랍니다. 핵심 보니까 차티스트 운동이

전성기를 맞이하여 인민헌장 발표 이후 지난 10년, 인민헌장 언제 발표했죠? 1838년. 그리고 10년이래요? 48년. 이 차티스트 운동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찾아볼까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 언제입니까? 1825년. 해당 안 되죠? 조지 1세를 아련하였다. 조지 1세는요, 여러분, 18세기 초에 왕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왕이 되었죠. 요거 19세기 중엽이에요. 해당 안 되고요.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프랑스의 왕. 요 기간에 해당되겠네요. 부유한 소수의 시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그러면 요 프랑스 왕은 누구예요? 루이 필리프. 이것이 그 보수화되고 있었던 루이 필리프를 얘기한 것이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1848년도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루이 필리프 언제 있었는데요? 1830년부터 48년까지니까 요 기간에 요 왕의 행적은 볼 수 있었겠네요. 정답 3번.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 개통 언제 됐었다고요? 1869년. 참고로 여러분, 이 대륙횡단 철도랑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랑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운하, 수에즈 운하가 같은 해에 개통되었습니다. 1869년. 이게 되게 전 세계 물류 교통의 상징적인 해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랑은 관련 없고요. 부패 선거구 폐지 등 1차 선거법 개정에 합의하는 의원. 1차 선거법 개정은 1832년이죠. 예, 요 기간보다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안 되고요. 그래서 달목골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번 문제 가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오랫동안 혁명운동에 헌신하였던 여러 동지들의 기대와는 달리 가는 사르데냐 왕국 국왕 비토니오 에메뉴엘레 2세에게 자신의 점령지를 아낌없이 헌상하였대요. 누굽니까? 가서 리빌딩 시켰던 인물 가 리발디 아니겠습니까? 시칠리아 나폴리 등 지역을 장악했다. 정답 1번이네요. 뭐. 프랑스로부터 알자스 로렌 지방을 빼앗았던 인물은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에 패배하여 슐레지엔을 상실하였다. 이건 오스트리아의 입장이죠. 관련 없고요. 프로이센 등과 함께 폴란드 분할 점령을 하였었다. 이탈리아, 이 사람 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관련 없죠. 자, 폴란드 분할 점령은 어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가 했던 것입니다. 인민헌장 발표 등 차티스 운동을 주도했던 거 전혀 관련 없고요. 자, 수능 기본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네요. 나의 부친인 비렐름 1세 국왕께서는 비스마르크 재상의 전횡을 방치하고 있다. 일찍이 재상은 의회 연설을 통해 강력한 군비 확장 정책을 국가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는 등 전쟁 야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고백하였다. 결국 그는 우리 왕국을 파국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 위기의 국면에서 절정은 가와의 전쟁을 드러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스마르크를 비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랍니까? 우리 왕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자, 이것은 우리처럼 게르만족의 중심의 역할을 하는 가와의 전면전은 동족 사례나 다름없대요. 그러면 언어도 같고 인종적으로 비슷했던 독일의 어디 지역? 오스트리아를 얘기하는 것이네요. 오스트리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오스트리아와 관련된 거 찾아가 볼까요? 마젤란 일행을 지원했던 것은 에스파냐. 공물법 항해법 폐지는 영국. 사르데냐 왕국에 맞서 전쟁을 벌였던 것은 오스트리아가 맞잖아요. 예, 정답 3번. 파리 조약을 통해 독립 승인받았던 건 미국이고요. 피사로를 앞세워 쿠스코를 장악했던 건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3, 4, 5번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쭉 초기 단계에서 급진적인 성향의 단계가 일부 조직되었지만 그 역량은 크게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고, 그러나 약 6년 전에 법률 개정 조치에 반발하여 인민헌장이 발표되었다. 인민헌장 발표된 게 언제? 1838년. 여기서부터 6배 먼저예요. 1832년. 6년 전에 법률 개정? 그럼 요걸 말하는 것이고, 요건 1차 선거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이네요. 맞죠? 지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던 공물법이 폐지되었다. 공물법 폐지면 1846년입니다. 뭐 연도, 이건 연도 묻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랑 관련 없고요.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제한받던 심사법이 폐지되었다. 심사법 폐지는요, 여러분, 1828년이에요. 네덜란드 무역 활동을 견제하기 위해 항해법 제정은 크로메리 했던 것입니다. 1651년이고요. 부패 선거구가 폐지되고 도시 상공업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0: 이것이죠. 예, 요런 거, 요러한 질문으로 연토 문제 나왔으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었겠네요. 가톨릭 교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가톨릭 해방법이 제정되었던 건 1829년이 되겠습니다. 요게 나와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연표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연표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래요. 폐하. 우리 국왕께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계시는 폐하의 안위를 늘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과거 폐하의 선친께서는 흑해 방면에 지배권을 두고 오스만 제국과의 도발을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이교도의 핍박에 시달리고 있던 크리스트교도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종교적 신념과 인도주의적인 명분을 비롯되었대요.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는 우리 국왕께서는 크림반도 일대의 주민들을 마땅히 귀국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위성에 공감을 하고 계신데요. 자,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 주변국의 군사적 위험에 당당히 맞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할 수 있었습니다. 북독일 연방 언제? 1866년. 빈회의 개최 언제입니까? 여기 위에 땄을게요. 1814년에서 15년에 있었습니다. 샤를 10세 즉위? 요거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쫓겨난 건 30년에 쫓겨났는데 그가 6년 동안 왕을 하거든요. 그래서 1824년이에요. 근데 요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요 제위 연도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즉위는 1824년이에요. 벨기에 독립 1830년. 루이 필리프 퇴위 48년. 이탈리아 왕국 수립 61년. 파리 코민 수립 71년.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여기로 오면 되겠죠. 정답은 마 5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칠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통일 독일의 건설이란 지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에 맞서 전면전을 감행했대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 독일을 통일하기 위한 전쟁 같네요. 당시 가는 우리 위대한 왕국의 제대로 된 결전을 치를 만한 기본적인 준비도 갖추지 못했대요. 그동안 우리는 그동안 철혈 정책에 통해 군사적 우위를 점했었고 마침내 우리나라의 주요 강요들은 비렐미스를 모시고 베르사유 궁전 중심부에서 조성된 거울의 방에서 가에 대한 승전을 알렸답니다. 가는 어디죠? 랑스, 프랑스. 메르센 조약으로 분열되었던 건뭐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죠. 이 프랑스랑 관련 없습니다. 러시아와의 북방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은 스웨덴 같은 나라가 되겠죠. 그것에 이기면서 러시아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하기도 했었고요.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를 격퇴했던 것은 영국이 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통일 방안을 논의했던 것은 독일의 여러 나라들이 되겠죠. 뭐 프로이센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려고 했었던 프랑스랑은 관련 없습니다. 흑해 방면에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크림 전쟁에 참전하였다? 맞나요? 크림 전쟁에 영국, 프랑스가 어디를 지원해주면서, 오스만을 지원해주면서 러시아를 패배케 했던 것이 크림 전쟁 아닙니까? 요게 정답이네요. 정답 나오고. 참고로 여러분, 요 크림 전쟁은요, 1853년에서 56년, 요 연표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연도는 잘 체크해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오늘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이탈리아 통일, 독일 통일 요거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19세기의 미국, 러시아 요거 있고 그다음에 산업혁명 요거까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원.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상입니다. 저는 지금 KS 아이디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을 할 겁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는지, 이 브랜드를 어떻게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게 할지 고민을 할 건데요. 그러다 사실은 결국은 광고를 더 많이 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런 광고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의 브랜드 기획자나 마케터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제가 광고 회사에 입사했던 게 아마 1989년일 텐데요. 그때는 광고 산업이 정말 꽃을 막 피우던 시기였죠. 왜 그 초코파이의 정 캠페인 같은 광고는 정말 광고 하나가 사회를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름이지만 주윤발이 월드스타였을 때 그가 한국의 밀키스라는 광고에 나와서 보여줬던 액션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출근해서 따라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이 당시에 광고업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광고를 잘 만드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본질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하느냐, 마케팅하느냐,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했거든요. 아마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아마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광고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하는 이런 멘트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97년인가 아마 그때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개그맨 김국진 씨하고 이창명 씨가 출연을 했던 광고였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하철 안에서도 짜장면을 주문하고 마라도 앞바다까지 짜장면을 배달해주고 그 주문하면 어디서든지 짜장면이 찾아간다는 이런 그 광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와 생각해보면 사실은 조금 지금의 그 개념에서는 사실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떤 기술적 근거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켓 쉐어 면에서 상당히 열세였던 그 당시 파워 디지털 017이라는 브랜드가 이 멘트 하나로 상당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기능적인 또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차별화가 잘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들도 우리가 마케팅이나 광고에서 어떻게 포지셔닝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1980년대, 90년대까지 이 콜라가 이 소비시장에서 아주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그때 마켓 리더였던 코카콜라와 코카콜라를 쫓아가는 펩시콜라의 이 마케팅 전쟁은 굉장히 그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는데 결국 만년 2인자였던 펩시가 카피 한 줄로 사실은 자신들의 위치를 바꿨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카콜라는 올드 제너레이션의 콜라 그리고 펩시콜라는 신세대의 콜라 이런 인식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이 시장을 흔들었던 좌지우지했던 질풍노도의 지난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글쎄요. 막을 내렸다고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가 그 효력을 다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왜 그런 걸까요? 제일 첫 번째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있어요. 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삼성전자가 애니콜이라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휴대폰을 출시했을 때 그때는 사실 모토로라라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겼냐면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광고 카피 한 줄로 사실은 이걸 극복해냈어요. 물론 이 카피가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주파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나 더블 안테나를 활용해서 수신도를 높이긴 했는데 사실 이걸 정말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본질이 아주 뛰어났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그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브랜드가 한국 지형에 강하다라는 카피를 메시지를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수많은 리뷰가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튜버들은 아마 전화기 몇 대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어떤 게 어떻게 터지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해서 보이겠죠.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킨 것은 사실은 인터넷이에요. 마케팅의 시대를 거치면서 소비자들은 마케팅의 작동 원리를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마케팅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 인터넷이 이제는 정말 공기처럼 소비 행위의 중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비자가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구매 행위까지 옮기는 이 간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떨어졌다 하면 보통 우리 어떻게 해요? 바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뷰를 확인하고 그 리뷰를 본 다음에 좋으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주문하기를 누르거든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당일 배송이 되기도 하고 다음날 또는 이틀 후에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고객의 니즈 발생과 그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브랜드가 개입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마케팅이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그러니 본질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요즘 유행하는 밀키트 제품을 하나 기획한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특히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 밀키트 시장은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카테고리잖아요. 그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안에서 나를 선택해야 되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을 할 때는요, 자신만을 설명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형용사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키트 얘기를 다시 하면 맛있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이런 그 형용사를 나를 수식하는 형용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존재의 이유를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소비 시장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맛있는 것, 덜 맛있는 것, 빠른 것, 덜 빠른 것, 똑똑한 것, 덜 똑똑한 것. 이 정도의 구분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지만, 소비 시장은 저는 생각한 만큼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볼보라는 자동차는 안전을 이야기하고, BMW라는 자동차는 드라이빙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20세기 말쯤 나타났던 하이트 맥주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그 전에 1등 브랜드이던 오비 맥주에 눌려있던 크라운 맥주가 리브랜딩을 한 것인데요. 단순하게 브랜드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바꾼 거예요. 이 하이트라는
브랜드가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지하 150m 1000m

천연 안반수. 아, 맥주에 정말 물이 중요하구나. 이 메시지 하나로 사실은 브랜드 순위를 바꾸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제품의 특장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인 장점은 정말로 소비자들이 느낄 만한 그런 차이를 제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세우려는 제품력이 소비자가 공감할 만한 효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지금 뭐 수십 개의 브랜드가 경쟁하고 있는 생수 시장의 예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은 삼다수나 백산수 같은 빅브랜드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 제품이, 우리 브랜드가 그 어떤 생수

좋은 브랜드가 될수 있는 필요 조건일 뿐입니다. 정말 잘 만든 그런 제품들, 뛰어난 서비스가 넘쳐나는 이런 세상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은 20년 장인의 손길이 탄생시킨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이런 말들이 결국 소비자에게는 상투적인 수식어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브랜드를 사람으로 치환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미 멋진 파트너와 사귀거나 살고 있는 이성에게 가서 나도 그 사람만큼 멋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정도로밖에 안 들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포츠 브랜드의 양대 산맥인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슬로건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한 브랜드는 Just Do It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브랜드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브랜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가지고 싶고 추구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스피릿을 외치고 있는 얘기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생산자가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당신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런 전략을 아주 잘 취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자기타 브랜드인 팬더 알고 계신가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전자기타 시장은 깁슨 파와 팬더 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두 브랜드가 그 전기 기타 이 분야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글로벌 리딩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2000년도, 즉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젊은 세대들은 힙합과 EDM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자기타 업계는 정말로 이 판매가 추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깁슨이란 브랜드는 사실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2018년 그때 파산 직전까지 몰리고 공장을 폐쇄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팬더는 깁슨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이 팬더는 브랜드 파워가 훨씬 더 커지고 매출도 따라서 높아졌는데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팬더도 사실은 깁슨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매출이 급감하고 아주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자 관점으로 바꾼 거죠. 그러기 위해서 2015년에 나이키하고 디즈니 쪽에서 소비자 마케팅을 했던 전문가를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자 조사를 합니다. 전자기타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아마 전문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팬더 기타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대부분은 일반인이었고 고객 중에 절반은 특히 여성이었던 거죠.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팬더 기타를 구매한 연주자의 45%가 초보자였다고 합니다. 이 초보자들의 90%가 불과 1년도 못 돼서 기타 연주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팬더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기타를 쉽게 배우고 그것을 연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냈던 것이 2017년에 구독형의 기타 레슨 플랫폼인 팬더 플레이를 런칭을 하죠. 이 팬더 플레이는 매달 약 10달러 정도만 내면은 기타나 베이스 그리고 우크렐레 같은 이런 그 현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도록 이 안에 그 수백 개의 튜토리얼 영상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이 기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고 또이 초보 기타를 배우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뭔가 모임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거죠. 이 결과 그 팬더 플레이라는 앱의 사용자는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기타 매출도 2020년에는 7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팬더의 이런 그 사례는 결국
생산자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자신의 브랜드를 조명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팬더처럼 국내에서도요 관점을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꾸어서 비즈니스를 잘 펼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사이로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사이로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2003년부터 직접 로스팅을 시작을 했고 2007년부터 생원두를 직접을 수입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분야에서는 특히 로스터리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 매체로부터도 주목을 받아서 영국 타임아웃이 선정한 서울에서 꼭 가봐야 하는 커피집 이런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이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어떤 로스터리 브랜드라면은 상당히 공급자 중심의 까다로운 어떤 기준, 원칙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사실은 소비자를 좀 불편하게 할 만도 했지만 나무사이로는 조금 다른 접근법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왜 로스터리 카페에 가면은 커피 이름이 굉장히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나무사이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피 원두의 이름을 보면은 이런 어려운 이름 대신에 디카프리오, 와이칸, 브릴리, 몽상스, 나라올라 뭐 이런 이름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 어떤 커피일까요? 네, 맞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를 이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커피가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커피를 기억하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브랜드의 활동은 소비자와 브랜드와의 관계를 아주 강력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는 이런 연대감 때문에 브랜드와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브랜드의 정신적인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멤버십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본질을 중심으로 한 어떤 하나의 연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연대감의 기반이 되는 브랜드의 본질 이상으로 중요한 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브랜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대신에 관점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브랜드와 소비자, 브랜드와 고객 간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요. 그동안 내 제품은 정말 좋은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 한 번쯤 관점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관점으로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0: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 선배님, 출발 하셨습니까?
2: 아, 다들 한잔하나?
1: 네.
0: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2: 야, 너 뭐 하는 거야?
0: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4: 너 이거 몇 개야?
3: 네 개?
0: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2: 뭐라고?
0: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2: 선배님!
4: 너 어제 잘 들어왔어?
5: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6: 일기장이요.
5: 방과 후에 한 일은?
6: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5: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6: 빨간 머리엔?
5: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6: 오리를 길렀던 거요?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0: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에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세 번째 강의에 오셨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했던 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뭐만 찾으면 된다? 문장에서 동사만 찾으면 문장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계속 반복해서 했었습니다.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문장의 구성, 즉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어디 있는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풀어볼 문제는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고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항 되겠습니다. 역시 어법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people from more individualistic cultural contexts. 여기까지가 주어 되겠습니다. 왜? 왜 이걸 판단할 수 있냐면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거 주어랑 동사 찾기. 이게 진짜 쉬워 보여도 얘들아, 문장이 길어지면 정말 찾기가 힘드니까 짧은 문장에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버릇 같이 드리자고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더 개인주의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be motiv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to maintain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고 있냐면요, 자기중심적인 주체성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통제력을 내가 유지하고 싶은 거야. 왜?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며. 그러니까 나 정말 주체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나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것을 유지하는 데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밑줄이 어디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as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도 뭐 있었죠? as가 우리 나타나면 쌤이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했었어. 이 as가 무슨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이 문장에서 as가 두 개가 있어. 그런데 두 개가 다 다른 쓰임인 것 같아. 자, 한번 맞춰볼까요?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문법적으로 뭘까?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오는 거 보니 얘는 접속사 a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추셨으면 진짜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고 이때 as는 뭐뭐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겁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요. these serve, 여기서 말하는 these는 앞에 등장한 self-focus agency or control 이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주체성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통제력은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as the basis of one's self-wor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 주체성의 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으면 너무 완벽하게 잘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는 이 as는 뭐라고 해석했어? 뭐뭐로서 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법적으로는 어떤 쓰임으로 쓰인 걸까? 얘는 전치사로 쓰인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s가 두 번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as는 뒤에 주어 동사를 수반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뒤따라 나오는 이 as는 뒤에 명사구가 따라 나오는 전치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동사 잘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으로. 자,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문장 시작하기 전에 문장 앞에 별표 달린 거 보여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별표를 한번 쳐볼까? with this form of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뭐가 와요? 주어가 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의 형태를 봤더니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에 왔네? 그러면 얘는 주어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문장

문장의 원래 뒤편에 있어야 할 전치사 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왔으니 우리 어떻게 돼야 된다? 문장이 도치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은 comes 동사가 먼저 왔고요. the belief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오게 되었네. 그러면 아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도치된 문장 구조구나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주체성이 comes the belief 이러한 믿음을 도출시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믿음을 도출시켰냐면 that individual successes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ies and ac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될 점. 이 대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래? 이때 이 대시 뭔지 한번 맞춰볼 사람. 이때 대시 뭘까요? 우리 저번 시간부터 대시 쓰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짚었었거든요. 이때의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맞추셨으면 아주 잘하셨어요. 자, 동격의 대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는 추상명사가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앞에 살짝 봤더니 the belief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위치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만 맞추면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하기만 하면 돼.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을 봤더니 individual successes,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depending primarily on one's own ability and action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 뒤에 문장에 동사 있어요? 동사가? 없어. 그러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이 depending을 어떻게 바꿔주면 돼? 그냥 depend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동사 역할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개인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행동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네.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 즉,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주체성의 형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개인의 성공 있잖아. 당연히 개인의 능력이랑 개인의 행동에 따라서 온거 아니야? 라고 하는 믿음을 수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치? 말이 되죠? 자, 그런데 and thus, 그리고, 그러므로 whether이 나오면 얘들아, whether 다음에 or이 어디 있을까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자, whether A or B라고 하면 A 혹은 B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and thus, 그러므로 whether by influencing the environ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던지 혹은 trying to accept the one's circumstances, 그 개인의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던지 간에 어쨌든 The use of control, 그 통제력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centers on the individu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문장 읽어봤는데 두 문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구나. 개인한테 초점을 맞추면서 동기부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문법 문제 풀고 있었잖아. 문법 문제는 사실 답이 나왔어. 이미 2번이 depend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면 됐었잖아. 그럼 우리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선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The independent self, 이 개인적인, 이 독립적인 주체는요, 개인은 may be more driven,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아,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훨씬 되어지는데, 뭐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요, appealing to sense of agency or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이라고 하는 거를 호소함으로써 더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때 얘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여기 수동태가 올 자리가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주어를 봤을 때, 이 독립적인 개인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표현에서도 계속 동기부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독립적인 개인들은요,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동기부여가 되어진대? 주체성이나 혹은 통제력에 대한 호소를 하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어
진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수동태 온 것까지도 괜찮네.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요. However, 하지만 얘들아 하지만이 나오면 무슨 얘기야? 내용이 한번 반전된다는 얘기잖아. 하지만 people from more interdependent cultural context. 자, 여기 다른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erdependent이라고 하면 서로서로 상호 의존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상호 의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온 사람들. 앞에 맥락은 어떤 맥락이었어? 개인주의적인 맥락이었어. 근데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은 상호 의존적인 맥락에서 온 사람들은요, tend to less focus on issues of individual success and agenc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대. 어디에 덜 초점을 맞추냐면 개인의 성공이나 혹은 이런 주체성에 덜 초점을 맞추겠지. 그리고 and more motivated,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지는데 어떨 때 동기부여가 많이 되어진대? Group goals and harmon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공동의 목표나 혹은 조합, 화합 이런 경우에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아, 그러면 두 개의 다른 그룹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Research has shown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연구 결과는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고 있네. 자, 그러면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 우리 이제 좀 자신 있어. 그치? t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대시지?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뒤에 문장을 봤더니요. East Asian prefer to receive 이라고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그치? 아,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고 앞에를 봤더니 선행사가 없네? 그럼 얘는 뭘까? 접속사 that 이라고 대답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자, 연구 결과는요.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 East Asian, 동아시아인들이요, prefer to receive, 받는 것을 더 좋아한대. 뭐 하는 것보다는요, but not seek, 무언가를 나서서 추구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인들은요, 뭔가를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More social support rather than seek personal control in certain ca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특정 경우에 개인적인 통제력을 찾아 나선다기보다는 뭐 하는 것을 좋아한대? Social support, 사회적으로 지지받는 거를 좋아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없는 접속사로서의 that 쓰인 거 너무 괜찮네.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럼 4번도 우리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보면 therefore,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hold a more interdependent self-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무슨 말이야?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 즉슨 서로 의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호 의존적인 자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ay prefer to cope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을 좋아하냐면요. 어떤 방식? That promotes harmony in relationsh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조화를 촉진시키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 5번 마저 한번 볼게요.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자, 그러면 who, 우리 보통 뭐 생각하지? Who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관계대명사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잖아요. 자, 앞에 봤더니 선행사, people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대명사로 볼 거야. 그치? 아하, 뒤에 바로 hold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고 그러면 who, 관계대명사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럼 보너스로 하나만 더 볼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at도 관계대명사지. 왜? 앞에 선행사 way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promote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불완전하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way라고 하는 방법을 수식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대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 8번 문제도 막힘없이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이 중복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의 실력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12번 문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천천히 볼게요. ABC의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The personal computer can be thought of as a commodity, as an everyday obje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도 또 눈에 띄는 거 뭐 보여요? as가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부터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 우리 저번 문장에서도 as가 두 번 등장했었잖아. 그런데 기억나? 첫 번째 나왔었던 as는 접속사 as였고요. 두 번째 나왔었던 as는 전치사 as였어. 그치? 바로 옆에 문제 있잖아. 그치?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as는 그럼 어떻게 쓰인 건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personal computer, 우리가 흔히 말하는 PC죠. 개인용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는요, 생각되어집니다. 뭐로써 생각이 되어지냐면요, as a commodity라고 하면 필수용품입니다. 우리의 필수 용품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And as an everyday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사용하는 물건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두 번의 as 어떻게 쓰인 걸까? 첫 번째 as는 일단 뒤에 뭐가 등장하고 있어? A commodity라고 하는 필수 용품이라고 하는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An everyday object. 역시나 명사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네. 자, 그러면 as가 두 번 이어지고 있는데 둘 다 전치사로 쓰였다. 그치? 자, 그래서 내용을 보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하는 PC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용품이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It can end its days as a piece of junk. 또 as 등장하고 있어. 이때 as는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의 PC,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요. end its da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대. 수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그 PC는요. 수명을 마감할 수 있는데 as a piece of junk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junk는 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물 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뭐뭐? 로서 라고 말했으니까 얘도 뭐다? 전치사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반복해서 얘들아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진짜 팍 하면 얘 전치사다. 얘 접속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래서 It can end its day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용 컴퓨터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데 뭐로 생을 마감할 수 있대? 그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물덩어리라고 하는 것이요. A bygone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gone은 한물간이거든요. 한물간 물건으로 뭔가 고물덩어리로서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하네. 자, 그런데 여기 are이 들어갈까 to be가 들어갈까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are이 들어가면 얘들아, 얘 지금 동사지. 여기 동사가 들어올 자리야? 라고 지금 물어보신다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이때 동사가 can end라고 하는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어. 그치? 자, 그런데 뒤로 쭉쭉쭉쭉 넘어가 봤을 때 접속사나 혹은 뭔가 연결 지어줄 만한 것들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관계사나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가 한 문장에 두 개가 등장할 수가 없지. 그러면 are이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올 자리는 아니네. 왜? 동사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러면 개인용 컴퓨터는 그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문장은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to be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겠네.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To be disposed of somehow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그 piece of junk,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be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아,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 고물덩어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Either A or B라고 하면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지? A 혹은 B라고 해석하시잖아요. 그래서 Either A or B or C or D라고 해가지고 아,
or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가 네 번이나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Either by literally throwing it a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PC, 그 개인용 컴퓨터를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고 혹은 by resale, 다시 되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Or by passing it on to someone els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누군가한테 그냥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or by keeping it somewhere out of s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그냥 넣어둘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가 딱 생을 마감을 했을 때 그것이 버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어떻게든 버려져야만 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버려질 수 있어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저기 동사가 올 수 있는 자리야? 라고 하는 물어보는 부분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여기가 동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hristine Finn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에 has written a brilliant book.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책을 쓰셨냐면요. On computer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책을 한 권 썼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B번 볼게요. Which일까? 혹은 in which일까? 자, 그러면 두 개를 고르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바로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이것만 따져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which를 봤을 때는 그냥 관계대명사. in which를 봤을 때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오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되겠다. 뒤에 문장만 한번 바로 볼게요.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그 방식을 보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지. 그녀는 그 방식을 본다. 문장이 완전하잖아요. 문장이 완전하면 뭐가 와야 된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in which가 오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크리스틴 핀이라고 하는 분께서 엄청난 책을 한 권 작성을 했는데 그 고물로서의 컴퓨터라고 하는 그 책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책 안에서 She looks at the way they are disposed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가 버려지는 방식을 그녀가 본 거죠. 컴퓨터가 어떻게 버려지지? 어떻게 버려지지? 사람들이 그냥 버리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되파나? 혹은 안 보이게 치워두나? 라고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ll the activities, 그 모든 활동들, 즉 여기서 컴퓨터가 버려지는 모든 활동들은요, that take place at the supposed end of the PC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personal computer, 즉 개인용 컴퓨터의 생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그녀가 지켜본 거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네. 그래서 그 PC가 본인의 생을 마감할 때 어떻게 버려지는지,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지금 관찰해서 책을 쓴 것 같아. 그치? 그랬을 때 whether that means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or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whether 이라고 하는 표현 보면 뭐 하라 그랬었지? whether? A or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어. 그치? 그래서 A인지 B인지 라고 해석을 할 건데 whether that means 그 말인 즉슨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요 having its reusable bits remov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버려질 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제거되어지던지 혹은 being snapped up by a vintage computer collecto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snapped up 이라고 하면 급하게 사지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낙하채서 사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 빈티지 컴퓨터를 수집하는 분께 아주 낙하채듯이 사지든지 간에 쨌든 그 PC가 그 생을 다할 때 일어나는 그 행동들을 누가? 이 여성분께서 관찰하고 그거를 책으로 써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써져 있네. 그치?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뭐였냐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을 때는 뭐를 보자?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 키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니 뒤에 문장이 완전할 수 있겠구나. 이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from my generation, 내 세대에서 온 사람들은요, 즉 내 세대 사람들은 don't like to think about computers as junk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 세대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을 싫어하냐면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것은 싫어한대. 왜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걸 싫어하냐면 because to us, 우리에게 있어서 they are still such new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 새로운 문물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고물로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I find it 혹은 I find them much harder to throw one out tha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I find it much harder. 얘들아, 문장 구조를 조금 크게 한번 볼까? 크게 봤을 때 뭐가 보이냐면요. I라고 하는 거는 주어, find라고 하는 거 동사 나왔다. 그치? 자, 그러면 이 C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목적어 부분인 것 같아요. 목적어고 much harde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목적격 보어인 것 같은데 나는 발견했다. 그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문장 뒤에 한번 보면 To throw one out,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구조다, 그치? 우리 1강 할 때 이거 반드시 짚어라 라고 내가 말했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 이때 목적격 보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이 부분, 얘가 뭐다? 진짜 목적어 부분이다. 그래서 얘가 진짜 목적어면 우리 목적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목적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 1강부터 계속 반복해서 했었어. 그치? 그래서 나는 훨씬 더 어려운 걸 알게 되었어.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 to throw on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one은 앞에 등장한 computer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훨씬 힘들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는데 뭐가 힘드냐면 to throw one out. 컴퓨터를 버리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거야. 뭐보다 어려운 거냐면요. Then say a tumble dryer 이라고 하면 회전식 건조기거든요. 회전식 건조기를 버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PC, 즉 개인용 컴퓨터를 버리는 것을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어.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고요. And I can see much more symbolic value in a 20-year-old computer than I can in 20-year-ol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훨씬 더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대. 어디서 상징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냐면요. In a 20-year-old computer, 내가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게 되었대. 뭐보다는 20년 동안 내가 몬 차보다는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컴퓨터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도 쌤이 정말 1강부터 강조 많이 한 부분이거든. 왜냐면 가 목적어 부분에 it이 들어가고 진짜 목적어 부분에는 이때 to 부정사가 들어가.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니까 잘 살펴봐 라고 했었어. 그쵸? 문제에서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실감이 되시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10번으로 같이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18학년도 역시나 사관학교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Fairy tales are filled with frogs turning into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역시나 이 문장 앞에 뭐 붙어 있어? 별부터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서도 별 한번 쳐보세요. 왜 별을 쳤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Fairy Tales, 동화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로 가득 차 있냐면 개구리로 가득 차 있대.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어떤 개구리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서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어. 즉, 현재 분사가 꾸며주고 있다는 거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개구리로 가득 차 있냐면요. Turning into prin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요. 혹은요. Or pumpkins,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자, 호박은 호박인데 어떤 호박이냐면 Turning into coac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차로 변하는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네 라고 하는 거 볼 수 있겠다, 그치? 왕자님으로 변하는 개구리로 가득 차 있고 마차로 변하는 펌킨, 호박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문장 안 끝났지? 자, coaches라고 하면 마차라고 했잖아. 마차는 마차인데 drawn by white hors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어라? 그런데 여기 지금 형태 보면 drawn by라고 하면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과거분사 꼴이다, 그치? 여기까지는 현재 분사 신나게 쓰고 있었는데

예 같은 경우는 과거 분사가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겠어.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러한 coaches라는 마차라고 했잖아요. 마차인데 이 마차들이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지는 여기 coach, 마차 같은 경우는 흰색 말, 즉 백마에 의해서 끌어짐을 당하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과거 분사 drawn by라고 하는 표현이 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답을 골라야 되는 부분에 가까워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마는 백마인데 transformed 혹은 are transformed from white mi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흰색 쥐로부터 변신한 백마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과거분사가 올까, 수동태가 올까? 이거를 묻는 문제인데 뭐가 올까요, 여러분? 앞에 문장 꼴을 보니 다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졌고, 현재 분사가 앞에 명사 꾸며졌고, 여기 마차 같은 경우는 백마에서 끌어짐을 당한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과거 분사가 꾸며졌다. 그러면 여기 백마 같은 경우는 흰색 쥐가 변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므로 과거 분사 transformed이라고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그래서 뒤에서 지금 white horses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표현으로 가면 되겠다. 왜 별표를 쳐놨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분사가 지금 한 문장에서 네 번이나 쓰였어. 특히 현재 분사 두 번, 과거 분사 두 번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는 개구리인데 왕자로 변하는 개구리. 그치? 이럴 때는 능동이지만, 자, 마차는 마차인데 백마 위에서 끌어지는 마차.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PP, 능동의 의미를 가질 때는 ING를 쓸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꼭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보면요. Such fantasy, 이러한 공상들은요, are profoundly unrealist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그쵸? 갑자기 이제 frog가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고라고 하는 게 비현실적일 수 있죠. 그래서 they couldn't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Not for biological reasons, but mathematical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이유 측면에서도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갑자기 그 호박들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Such transitions, 이러한 변화들은요, would be virtually impossible. 사실상 불가능하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이러한 전환, 이러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which means that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for practical purposes, 어떤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we can rule them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뭐예요? 이때 등장하는 them은 Such transitions. 여기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rule something out 하면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차피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환을 사실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왕자님,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지 않을 거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는 배제하고 있어도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But for a caterpillar. 하지만 얘들아 caterpillar 하면 애벌레거든요. 하지만 애벌레는요, to turn 혹은 turns into a butterfly is not a problem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여기 비에 뭐가 들어갈지 고르는 문제인데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는지 한 번만 볼래요? 동사가 어디 있어? 동사가 is가 있네. 그러면 이 앞부분까지가 주어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하지만 애벌레에게 있어서 to turn into a butterfly 나비가 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주어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인즉슨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to 부정사가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말이겠지. 자, 그래서 하지만 애벌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비가 된다는 것은 it's not a problem.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it happens all the time.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The rules having been built up over the ages by natural sele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 여기서 말하는 법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법칙은요, having been built up over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수십 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법칙들은 수십 년 동안 세워졌는데요. By natural selection 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원리들이, 이러한 원칙들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주어가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주어 자리인데 to 부정사가 들어가면 좋겠지 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요. And although no butterfly has ever been seen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지는 않았대요. 나비가 어떻게 되는 건 보여지지 않았냐면요. To turn into a caterpill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보셨어요? 나비가 갑자기 날다가 애벌레가 되는 모습 봤어요? 못 보셨을걸요? 그쵸? 자, 그런데 비록 그 어떠한 나비도 애벌레로 변하는 것을 보여진 적은 없지만 it이 들어올까, which가 들어올까 이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런 문제가 아마 사관학교 문제에서 조금 나오기는 했는데 수능에서 잘 안 나왔거든?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는 it은 얘들아, 우리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위치는 우리 뭐라고 알고 있을까? 관계 대명사라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얘는 대명사, 얘는 관계 대명사. 그럼 이거 두 개 차이점은 관계사밖에 없다는 거네. 그치? 관계사가 있다는 말인 즉슨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힘이 얘한테 있다는 거야. 그치? 대명사는 그런 힘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 문장을 쭉쭉쭉쭉쭉 가서 봤더니 although라고 하는 접속사가 떡하니 있어. 얘들아, 접속사가 있는데 뒤에 또 한 번 관계사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벽하게 although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 왜? 접속사니까. 그래서 비록 그 어떠한 나비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뭐 되는 것이?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것은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지만 It should not surprise us in the same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As, say, a frog turning into a pri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구리가 왕자님으로 변하는 것 마냥 우리가 똑같이 놀라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바로 밑에 문장에서 나와요. Frogs don't contain genes for making princ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개구리는요, 무엇이 없냐면 유전자가 없어. 뭐를 위한 유전자가 없대? Making princes. 왕자님이 될 만한 유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여기서 개구리가 왕자님이 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데 but They do contain genes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개구리라고 하는 애들은요. 여기서 they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거네요. 하지만 개구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for making tadpo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올챙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는 가지고 있으니까 아, 갑자기 개구리가 왕자님이 되는 것보다는 개구리가 올챙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덜 놀랍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때 it, with, 그리고 which는 사실 수능에서 잘 안 나오는 포인트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해둬라. 무슨 차이다? 얘랑 얘는 아, 관계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앞에 접속사가 있었으니까 이때 관계사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문법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고요. 2015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Coming home from work the other day. 어느 날 내가 일로부터, 즉 내가 뭐 직장이겠죠? 직장으로부터 집으로 오는 길에 I saw a woman. 나는 여성 한 분을 봤어요. 여성 한 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trying to turn on to the main stre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메인 거리, 즉 어떤 큰 도로로 나오기를 시도하는 여성분을 보고 있었던 거지. 어? 저분 메인 스트리트로 나오고 싶어 하시네? 라고 하는 여성분을 봤는데 And having very little luck because of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여성분이 거의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대. 왜 기회가 없었냐면 the constant stream of traff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 교통량 때문에 거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그 여성분을 보게 된 거죠.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여러분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해. 근데 사람들이 계속 이제 차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못 껴든 거지.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자, 1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 보니까 hav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try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앞에 나오는 woman을 꾸며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and라고 하는 등위접 속사가 한 번 더 연결이 돼서 having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습니다. 그치? 그래서 and가 앞에 나오는 trying, 뒤에 나오는 having을 가지고 woman을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큰 도로로 나오고 싶어 하는 큰 도로로 나오기를 노력하고 있는 그 여성. 하지만 거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이라고 두 번 꾸며주고 있네. 자, 그랬는데 I slowed and allowed her to turn in front of m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서 그녀로 하여금 내 앞에 올 수 있도록 즉 껴준 거죠. 그쵸? 껴주었는데요. I was feeling pretty good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나는 좀 뿌듯했어. 왜냐면 잘 못 껴들고 계셨는데 내가 앞에 껴드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금 뿌듯했단 말이죠. Until 그런데 언제까지만 딱 기분이 좋았냐면 a couple blocks later 한 몇 블럭이 더 지나고 나서 she stopped to let a few more cars into the 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차를 멈춰 세우더니 몇몇 차를 더 그 껴주신 거죠. 내가 이분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내 앞에 껴주었는데 이분이 몇 블럭 지나지 않아서 멈춰 서서 여러 차들을 계속 껴주시는 거야. 그래서 causing 어떤 일을 발생하게 만들었냐면요. us both to miss the next fl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음 신호를 놓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감정이 느껴져? I found myself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여기 주어 나오고 있고 found가 동사입니다. 그치? 여기서 목적어는 myself인데 여기서 내 스스로를 발견한 거니까 여기 제귀 대명사 온 것까지도 오케이 완벽한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 스스로를 발견했냐면 completely irritated with 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에게 완전히 화가 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지. 뭐야 나는 양보해가지고 내 앞으로 껴줬는데 그분이 앞으로 가면서 다른 차들을 자꾸 앞으로 더 껴줘 라고 하니까 내가 그녀한테 조금 짜증이 난 상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irritated 이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을지 한번 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그쵸?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화가 났다 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오케이 괜찮은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녀에게 조금 너무 화가 났었던 거야. 그래서 How dare she slow me down after I had so graciously let her into the traff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녀가 나를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After I had so graciously 내가 그렇게 친절하게 그녀가 내 앞에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 가도록 만들 수가 있어? 라고 해서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As I was sitting there stew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들아 stewing 하면 안달하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내가 앉아서 안달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차에 앉아 있었겠죠. 아, 왜 이렇게 다들 껴주시는 거야 라고 해서 안달이 나고 있었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라고 하는 거지. 자 무엇을 깨달았냐면 How ridiculous I was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내용은 이해가 갔고, 자, 이때 how가 어떤 how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how는 뭘까, 얘들아? 의문? 부사입니다. 자, 의문 부사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ridiculous라고 하는 얘는 뭐죠, 우리? 형용사입니다. 그치? 자, 원래 형용사고요. I was being 이라고 해서 주어, 동사, 어순이 오고 있어. 자, 그러면 얘 의문 부사면 원래 어디 쓰여야 돼? 의문문에 쓰여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의문문은 아니고 이런 문장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의문사를 가지고 있지만 평서문 안에 쓰인 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 쓰인 의문 부사 how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는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의문 부사 잘 쓰여져 있고요. 뒤에 엇은 의문사 주어 동사 부분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문법적으로 괜찮네. 그치? 그리고 7번 문장을 보면요. Suddenly, 갑자기 a phrase I once read came floating into my mi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읽었었던 한 구절이 came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floating into my mind. 나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된 거죠. 자, 여기 지금 4번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동사 오는 자리 맞아? 라고 물어보고 있네. 쌤이 조금 쉽게 읽으라고 여기다가 싹 가로를 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보기가 편했죠. 그랬을 때 자, a phras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문구는 문구인데 내가 읽었던 문구가 떠올랐다, 나의 머릿속에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주어가 a phrase 부분이고 동사가 came이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온 거 너무 잘 왔네, 그치? 동사 자리에 동사가 온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한 문구가 내 머릿속에 팍 하고 떠올랐는데 그 문구가 뭐냐면요. You must do him or her kindness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그녀나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뭐로 친절을 베풀어야만 하냐면요. for inner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마음 깊숙이 그런 이유로 친절을 베풀어야지. Not because someone is keeping sc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너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혹은 or because you will be punished if you do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뭔가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 뭐 때문에 친절을 베풀어야만 돼? inner reason, 어떤 내부의 즉 마음속 깊이의 이유 때문에 너는 친절을 베풀어야만 해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자, 그랬을 때 I realized, 나는 깨달았다. 또 깨달았네.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What I had wanted a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보상을 원했다 라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해석은 됐는데 이때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what 보면 이제 너무 기쁘다. 그치?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왜?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잖아.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는 없어야 되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그치? 그럼 뒤에 문장 불완전한지 볼까? I had wanted a reward. 완전한데? 나는 원했어 보상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지?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까 접속사 대시 오면 좋겠다. 여러분 다 따라 하시는 거죠? 네, 따라 하면서 듣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나는 사실 마음속 깊숙이 뭔가 보상을 원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어. 그래서 If I do this nice thing for you,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좋은 일을 했을 때 You or someone else, 당신이나 혹은 그 누구라도 Will do an equally nice thing for me. 똑같이 나한테 그 좋은 일을 해주겠지? 라고 하는 그 보상을 나는 기대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앞에 그 여성분을 끼워줬을 때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으니까 그 여성분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14년도 수능 B형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Oxygen is what it is all ab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쵸? 중요하죠. 산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Ironically, 아이러니하게도 The stuff that gives us life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뭔가 물건은 물건인데 어떤 물건이냐면 that gives us lif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셔야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아마도 oxygen, 맞아, 산소를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eventually kill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죽일 수도 있대. 오, 아이러니하네요. 그쵸? 무슨 내용인지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e ultimate life force lies in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궁극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 tiny cellular Factories of Energ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대? 뭔가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에너지의 세포 공장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토콘드리아 라고 부르는 그러한 어떤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안에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That burned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 미토콘드리아, 즉, 아주 작은 세포 공장, 얘네들이요. Burn nearly all the oxygen we breathe in.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의 모든 공기를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한대. 연소해버리는 역할을 한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럼 1번에 밑줄 그어진 곳 보니까 넷의 밑줄이 그어져 있네. 앞에 문장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불완전하고.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여지고 있다. 그럼 1번,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but breathing has a price 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숨 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price가 있대, 얘들아. 대가가 있다 라고 합니다. 대가가 있다는 거는 내가 뭔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 자,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ing out byproducts called oxygen-free radic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bustion 이라고 하면 얘들아 연소거든요. 태우는 거. 그래서 산소의 연소.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활동적으로 만들어주는 이 산소를 태우는 것. 산소의 연소는 동사 있어야 되는데 얘들아. 그치? 여기서 that이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줬거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나올 자리인데 동사는 없고 ing가 붙어 있어. 그럼 안 되지? 자, 그럼 얘를 뭐로 바꿔준다? sends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combustion of oxygen that keeps us alive and active sends out byprodu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byproduct 하면 부산물이거든요. 부산물을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이 산소를 태우는 행동은요, 어떤 부산물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산물은 뭐라고 불리우냐면 활성산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된대요. 자, 그런데 they have the Dr. Jekyll and Mr. Hyde characterist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즉, 이 활성산소가 좋은 역할도 있지만 나쁜 역할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네.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help guarantee our surviv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는 돕는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도록 돕는다 라고 하고 있어. 그럼 얘는 좋은 측면이네. 활성산소가 좋은 측면을 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the body mobiliz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이 막 움직일 때뭐 하기 위해서?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병균 개체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it generates a burst of fre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어낸대? 우리의 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destroy the invaders very effici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침입자, 즉 여기 병균과 같은 그런 애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그럼 여기서의 활성산소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우리가 병균한테 감염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여기선 지킬 앤 하이드 모습에서는 지킬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치? 자, 그럼 이때 to fight이라고 하는 얘가 어떤 쓰임으로 쓰였는지 한번 보자면요. 우리의 몸이 움직일 때, 자, 왜 움직이냐면 이러한 병균으로부터 to fight off, 이기기 위해서, 싸워내기 위해서라고 말했잖아. 그럼 이때 to 부정사는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 뭐뭐 하기 위해서. 즉,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부사적 용법으로 잘 쓰여지고 있으니 투는 가볍게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move uncontrollab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는 경우도 있대. 자, 앞부분까지는요, 이런 활성산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그치, 도움을 줬단 말이야. 그런데 반면에 이러한 활성산소들이 uncontrollably move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몸을 통제 불가능하게 막 움직이면서 다니는 경향도 있나 봐요.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얇은 막이라고 하는 것을 뚫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코드를, 유전적인 암호를 어떻게 한대요? corrup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질시킨다라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너무 통제 불가능하게 몸을 막 돌아다니면서 몸을 지금 헤집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controllably라고 하는 부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봅시다. 통제 불가능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지금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그치? 그래서 아, uncontrollably가 move를 꾸미고 있으니 4번도 오케이, 괜찮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괴롭히냐면 until the cells become dysfunctiona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세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and sometimes give up and di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우, 포기할래.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괴롭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활성산소가.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Fierce radic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아주 격렬한 활성산소들은요. 자, 그런데 얘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built into life as both protector and aveng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활성산소들은요. 지어졌대. 우리의 생명체 안에 지어졌는데요. both A and B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역할로서도 우리 몸 안에 있고요. 그리고 avengers 하면 보복자죠. 보복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활성산소 입장에서는 우리 몸에 들어와 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과거 분사 쓰여져 있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러한 격렬한 활성산소들,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을 지켜주는 역할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보복하는 역할로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활성산소들은요, are potent agents of 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aging 하면 뭐예요, 여러분? 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화에 아주 강력한 주체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알차게 풀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도 철저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안녕!

천년 고도 전주로 떠나는 시간 여행길. 그 시작은 풍남문입니다. 풍남문은 조선시대 전라 가명의 소재지였던 전주를 둘러싼 성곽의 남쪽 출입구인데요. 전주 부성 사대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어서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옛 전라 가명의 권위와 명성을 상징하는 또 다른 건물은 전주 객사입니다.

전주 객사는 임금께 예를 행하던 망골레가 행해지던 곳인데요. 현판에 새겨진 풍패지관에는 전주가 바로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조선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장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혼불의 최명희 작가가 여기에 오면 늘 먼 시간이 그리웠노라고 고백하던 곳, 경기전입니다. 경기전은 조선 왕조를 연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셔놓은 곳이죠. 태조의 어진은 원래 개성, 영흥, 전주, 경주, 평양 등 다섯 곳에 있었지만 경기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진왜란 때 모두 소실됐다고 하는데요. 태조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은 전주가 조선 왕조의 발원지임을 알리는 현장입니다.

경기전 안에는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전주 사고가 있어서 그 시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임진왜란 때 나머지 세 곳의 사고는 모두 불타버렸지만 전주 사고의 실록은 화를 면해 역사의 기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생들이 실록을 내장산 용굴암에 옮겨 지켰기 때문인데요. 그 기록을 지키기 위해 기울였던 헌신의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경기전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500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근대로 넘어갑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전동성당이 주인공이죠. 전동성당은 1900년대 지어진 대표적인 서양식 근대 건축물입니다. 원래 전라 가명이 있던 자리이자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지 터위에 세워졌습니다. 명동성당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는 전동성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붉은 벽돌이 돋보이는 전동성당은 초기 천주교 건물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전주. 그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야트막한 언덕이지만 천천히 오르다 보면 한옥마을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바로 오목대입니다. 오목대 정상에는 고종 임금이 태조 이성계를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 남아있어서 그 오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년 고도. 그 시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전주 향교입니다. 전주 향교는 현존하는 향교 중 가장 크고 제대로 보존된 향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탓에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대성전과 명륜당 앞에 있는 크고 장엄한 은행나무들은 이곳에 켜켜이 쌓인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향교에 은행나무들이 많은지 이유를 아시나요? 은행나무가 학자를 상징하는 학자수이기 때문입니다.

있어요. 은행나무는 벌레가 슬지 않는 나무라고 해서 유생들에게 부정에 물들지 말라는 무건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문화유산 여행길 마지막 여정은 전주 향교에서 마칩니다. 현대 속에서도 전통을 기억하는 도시 전주. 시간의 향기는 그렇게 도시를 물들여 가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의 발원지이자 천년 고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전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0: 부산의 한 여자 고등학교를 찾은 제작진. 영어 수업이 한창인 2학년 교실에서 혜정 양을 만났다. 내신 공부의 기본이 되는 수업 시간. 혜정 양은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 또 집중. 수업 태도가 좋은 학생으로 꼽힌다.
1: 혜정이는 다른 학생과는 좀 달래. 학원을 안 가고도 성적이 이만큼 나왔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독특한 공부 방법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가 영어에 대한 관심이 다른 애들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0: 이미 학교에서는 소문난 영어 공부의 여왕. 그러다 보니 수업이 끝난 후 질문을 들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참 많다.
2: 일단 이거는 후랑 서치에서 관사가 분명 위치를 오는 게 위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서치랑 후랑
0: 어떤 질문에도 척척 답해주는 혜정양.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설명은 물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데 친구들에게 혜정양은 친구이자 공부 멘토다.
3: 이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애한테 자주 물어보고 가요.
4: 뭔가 더 귀에 잘 박히게 이거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0: 특히 내신 영어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 최고.
2: 얘는 서치가 맞는 게 이것도.
0: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혜정 양도 내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다는데.
5: 이때까지는 아 내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좀 이렇게 감으로 거의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근데 중3 때 아마 투부정사 문제를 제가 좀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영어가 좀 전반적으로 부족하구나.
0: 문법을 정확히 몰라도 해석하거나 답을 맞히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기초 영어.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자 상황은 달라졌다. 모든 문법적 요소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기에 완벽한 답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또한 단어에서는 정확히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많아졌고 익숙한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좋아하기에 잘한다고 생각했던 혜정 양의 영어 공부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5: 항상 이제 중학교 때 항상 90점대 이상 이렇게 딱딱 나오다가 갑자기 앞자리 숫자가 바뀌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겠다, 정말. 정말 공부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0: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단어와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한 결과 내신 1등급 유지. 더 나아가 미묘한 단어의 쓰임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고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문법 실력까지 갖추게 됐다는 혜정 양의 내신 영어 공부법을 알아보자.
5: 일단 영어의 기본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일단 단어가 돼야지 지문을 이해할 수 있고 지문을 이해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기본은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단어를 처음에 너무 못 외우니까 단어 카드를 만들어

0: 가서 짧고 굵게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단어를 읽고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문을 읽다가 여기서 제가 리추얼이라는 단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지문에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냥 딱 상선에 들어올 만한 종이를 오리거나 사거나 해서 이렇게 앞에는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적고 단어집을 찾아서 여기 보면 리추얼에 종교, 장의, 의식, 절차, 의례라 돼 있단 말이에요. 뒷면으로 돌려서 의식, 절차, 의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의례라는 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국어사전으로 의례라는 단어를 찾아서 그걸 이제 적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르는 한글 뜻으로 그 단어를 외우면 모르는 단어로 영어 단어를 외우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억에 안 남더라고요. 뜻이 좀 길잖아요, 국어사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급하게 찾아볼 때, 의례가 뭐지? 하고 딱 한눈에 볼수 있도록 좀 핵심적인 단어나 핵심적인 그런 구 같은 거는 빨간색으로 적어놔요. 단어를 이렇게 단어집을 보면 외우면 그냥 단어는 알겠는데 딱 지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 봤던 단어인데 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 이런 단어들은 제가 예문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스티뮬러스가 제가 단어집에서 외운 거는 자극인데 지문에서는 격려로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지문을 그냥 접했을 때는 자극이라고 해서 틀렸으면 그걸 이제 격려로 다시 예문으로 적어서 만드는 거죠. 이 단어 카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뽑자면 되게 작잖아요. 편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수시 때때로 보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딱 꺼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짬짬이 시간 내서. 반복적으로 짧게, 짧게. 뭐 학교 쉬는 시간이라든지, 야자 하다가 살짝 좀 지치거나 아니면 수학 같은 거 하다가 좀 쉬고 싶다 할때 쉬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어 꺼내서 다른 과목 공부하면 그래도 머리가 좀 다른 쪽으로 돌아가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총 정리할 때 이렇게 카드 게임처럼 다 영어가 위로 오게 다 늘여놓은 다음에 보는 거예요. 헤레디티가 유전 해서 뒤집었는데 맞았다. 그러면 얘는 그냥 놔두고. 근데 만약에 제가 인스피레이션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다 따로 주는 거예요.
1: 그렇게 당일에 외운 단어와 못 외운 단어를 구분. 안 외워진 단어는 그 다음 주 새로 외워야 하는 단어와 함께 다시 외웠다는데. 이때 단어 카드 박스를 준비해 체계적으로 정리, 단어 공부의 효율성을 높였다.
0: 다 외운 단어는 옆에 이렇게 제껴두고 잘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다시 넣었다가 그 주에 외워야 되는 단어 플러스 저번 주에 못 외운 단어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누적으로 하는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한달 정도 지나서는 그 달의 모든 단어를 다 꺼내서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하는 거라고 해요.
2: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 하나씩 해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언제든지 편하게 볼수 있고 또 내가 일정 분량만큼을 마쳤구나라는 뿌듯한 성취감도 있을 테니까 특히 새롭게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어휘에 도전하는 친구들한테는요 되게 효과적이고 되게 좀 권하고 싶은 방법이에요.
0: 이게 제 문법 노트고 이게 제 구문독해 노트란 말이에요. 문법 노트는 품사랑 문장의 형식? 진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잘 헷갈리고 제가 잘 틀리고 제가 잘 모르는 거 위주로 그리고 좀 외워야겠다 싶은 부분만 이렇게 딱딱 정리를 했어요. 이게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제 혼자 시험 공부를 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막히는 문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막히는 문법에서 이게 뭐지? 하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안 되면 그 앞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봐요. 일단 제가 전에도 정리한 게 있나 싶으니까 한번 이렇게 쭉본 다음에 만약에 있으면 이번에는 왜 그걸 몰랐는지 다시 표시를 하고 끝까지 다 봤는데 없으면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노트를. 하고 구문독해 노트는 제가 좀 해석하기 힘들었던 문장이나 아니면 구문독해를 할때 틀렸던 문장을 오답문서처럼 살짝 이렇게 적었어요, 다시.
1: 틀렸거나 해석하기 힘든 문장을 적은 후 문장의 형식에 따라 중요한 내용을 체크. 문법을 분석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2: 분석의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분석과 문법적인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자칫 특히 중상위권 친구들 이렇게 보다가 분석을 위한 분석으로 넘어가서 분석은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문장 난 이해했다? 굳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적인 이해가 끝난 거니까. 따라서 나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이지 분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0: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할 건데 독해를 해야 하는데 독해는 처음에 한 문장씩 이렇게 끊어가면서 영어를 보고 한글로 이렇게 적어서 그 한글을 나중에 자수 써보면 이게 옆에 한글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맞는지 얼마나 내가 비슷하게 정확하게 적었는지를 확인을 해요.
1: 마치 문제를 풀고 채점하듯이 해석의 뜻이 맞으면 동그라미를 뜻이 전혀 다를 경우에는 틀린 표시를 해가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 정확하게 독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다음 반대로 한글 해석을 보고 영작을 실시. 같은 표현이라도 원래 본문과 최대한 맞춰 쓰도록 노력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감으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
0: 이렇게 확인을 하는 이유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영어로는 막 여러 개를 수십 개를 쓸 수 있잖아요. 막 기분이 좋다를 해피할 수도 있고 익사이트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처럼 되게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내신 시험은 정확한 단어 그리고 정확한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준 그 정확한 거를 보는 시험이니까 이거를 거의 일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것들도 다 이렇게 틀렸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때까지 제가 공부 방법을 설명할 때 모두 다 되게 꼼꼼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이 세부적인 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외울 수 있게 저만의 특급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급 비결은 MP3인데요.
1: 과연 이 MP3 플레이어로 무엇을 하려나 봤더니
0: Why not? I asked. I ignored her and ran inside. Did he found?
1: 교과서 본문을 소리내어 읽는 혜정양. 자신의 목소리로 본문을 녹음하는 공부법으로 내신 성적 향상에 큰 효과를 봤다.
0: 제가 MP3 플레이어를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해서 MP3 플레이어를 맨날 들고 다니는데 시험 기간 때는 노래를 안 듣고 제 목소리로 본문을 녹음해서 본문을 듣고 다녀요.
1: 특히 내신고사는 교과서 본문을 토대로 변형 문제가 출제되기에 본문 암기는 필수. 하지만 아무리 쓰고 자주 봐도 외워지지 않는다면 시험 2주 전부터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을 해 자주 들어보도록 한다.
0: 제가 본문을 녹음하면서 녹음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자주 틀렸던 부분이나 좀 이제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좀 갑자기 톤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녹음을 해서 제가 저만의 이렇게 좀 차이 변화를 줘서 집중해서 외울 수 있게 많이 도움을 줘요.
1: 그리고 시험 직전 녹음한 것을 다시 한번 받아 적어보면서 중요 내용과 문법, 단어를 다시 한번 복습, 최종 점검을 한다.
0: 이렇게 녹음을 해서 공부하게 되면 제가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읽으니까 읽는 동안에 외워지기도 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 듣는 동안에도 외워지니까 얼만큼 그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3배, 4배가 되는 것 같아요.
2: 고교생이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그걸 들으면서 복습으로 활용한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발음을 하면서 디테일한 심지어는 높낮이까지 내신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나중에 스피킹도 되게 잘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누군가의 조언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틀린 발음을 가지고 계속 녹음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서 가끔은 한 번씩 점검을 받는 것도 정확한 발음과 구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아요.
1: 며칠 후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혜정양의 영어 공부법 설명회가 열렸다.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스로 익히는 과정. 자기 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후 밀착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티 신청서를 작성. 멘티로 선정된 학생은 멘토의 영어 공부법을 좀 더 깊이 배울 수 있게 되는데

0: 특히 멘티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멘토링할 예정. 과연 누가 멘티가 됐을까?
1: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학원을 딱 끊고 이제 혼자 해보자 하고 딱 결심을 한 순간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드니까 그래서 학원 안 다니는 위주로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 위주로 봤어요. 일단 제 공부법은 좀 재밌게 하는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활동 액션이 들어가는 그런 공부법인데 그래서 혼자 가르쳐주고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그 친구가 그 생각을 해서 그래도 적어도 두 명은 있어야겠다 해서 두 명을 딱 뽑았어요.
0: 멘토링 1일차. 혜정양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부 열정 가득한 두 멘티를 소개한다.
2: 안녕하세요.
3: 부산 사립여고에 재학 중인 정혜원,
2: 정지혜입니다.
0: 문법과 독해가 어렵다는 오늘의 멘티들. 둘 다 한 단계 성적 향상이 목표다.
1: 너네가 멘티를 신청했잖아.
2: 네.
1: 어떤 걸 배우고 싶어, 영어에서?
2: 구문 독해.
3: 문법 조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2: 문법?
1: 독해나 이제 문제를 풀려면 단어가 일단 제일 기반이 돼야 되니까 내가 단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알려줄게.
0: 먼저 집중과 반복 학습이 관건인 단어 공부 방법부터 자세히 알려주는 혜정양.
1: 만약에 내가 하다가 여기 보면 유의어가 파란색으로 있잖아. 지문에서 변형을 시키잖아. 그러면 유의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0: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유의어나 반의어는 추가로 적어가며 익혀둘 것을 권했다.
1: 많이 안 적어. 너네가 단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독해랑 문법이 궁금하다 했잖아. 근데 나는 독해랑 문법이 그렇게 별개라고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문법을 먼저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독해를 심화시키는 거야. 응용을 시키는 단계야. 만약에 그런 거 교과서 같은 거 보다가 모르는 문법 있다. 일단 문법 책을 사서 봐. 쭉 본 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 있지. 모르는 부분만 노트를 만들었어. 이게 내가 영어 노트를 만든 거거든. 모르는 것만 딱 정리를 했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투부정사 전체를 다 헷갈려 있었거든. 투부정사가 뭔지, 어디에 쓰이는지, 용법이 뭔지. 그래서 투부정사에는 명사적 용법, 형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있지. 그중에서 명사적 용법은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격 보어 이렇게 나뉘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론만 아는 거잖아. 그래서 적용을 해서 예시를 써봤어.
0: 문법 노트를 만들 때 모르는 문법은 기본 개념부터 예문까지 꼼꼼하게 정리. 아무리 쉬운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다. 또한 시제에 따라 변형되는 문법도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예문과 함께 정리했다.
1: 그리고 여기는 칸을 좀 띄워줘. 나 여기 안 적었잖아. 이게 처음에 이것만 적었었거든 내가. 근데 나중에는 이걸 추가한 거야 내가. 네가 모를 때마다 그 칸으로 가서 추가를 하는 거야.
0: 혜정양의 문법 노트의 핵심은 공부하다가 알게 된 새로운 정보나 덧붙일 정보를 적어나가야 하기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 그리고 항상 틀리는 문법은 표시를 따로 해놓고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2: 이건 뭘 하다가 오답을 한 건?
1: 이거는 뭘 하든 상관이 없어. 네가 진짜 그냥 문제를 풀다가 하든 아니면 교과서를 시험 공부하고 정리하다가 모르는 문법이 있다 이렇게 하든 그냥 뭐든지 공부하다가 모르는 문법이 생기면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는 건 쓰면 안 돼. 이렇게 딱 모르는 것만 딱 써서 만들어내면 내가 딱 필요할 때마다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건 한 번 보면 모르잖아. 여러 번 봐야 되잖아.
3: 근데 여기 있는 걸 이제 내가 다 외웠는데 내가 외운 건 외운 거대로 그냥 놔두고
1: 일단 애초에 네가 몰랐던 거니까 모르는 거는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 그건 가능성이 좀 훨씬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거야, 노트로. 그래서 문법을 기반으로 네가 문법이 됐다. 그럼 구문 독해를 할 거야. 이게 내가 구문 노트를 하는 거거든. 난 구문 독해를 할 때는 구문 독해로 딱 나온 책이 있거든.
2: 이렇게 자르는 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과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니까 되게 좀 이렇게 넘기기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1: 이렇게 딱 들고만 외웠어.
2: 아니 그냥 이렇게 넘겨가면서.
1: 넘겨가면서 했어. 이거를 게임처럼 이렇게 쫙 늘어놓고 그 똑같이 그림 맞추는 거 있잖아 게임. 그런 것처럼 네가 이렇게 찝어보고 아는 한 문을 이렇게 뒤집어보는 것도 괜찮아. 재밌어.
0: 그래서 갑자기 시작된 영어 단어 맞추기

0: 게임.
1: 맞았어. 격렬한 분노.
0: 가끔은 강박적으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놀이처럼 영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1: 야, 지혜야. 너 월요일에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우리 반으로 와.
2: 단어를 외운다는 게 공부 자체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렵다기보다는 재밌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이렇게 많으면은 시험 볼 때는 이 카드보다 단어 노트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가 정말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가 계속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아마 시험 직전에는 모르는 거 진짜 모르는 거 네다섯 개, 헷갈리는 거 네다섯 개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리마인드, 상기시키다, 파운드, 설립하다 이런 식으로 딱딱 보는 게 넘기는 게 더 쉬울 거야. 노트가 두세 권이 되는 거야. 그럼 외우기 좋게.
0: 혜정양의 단어 공부법은 평소에 재미있게, 간편하게, 정확하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그 포인트다.
2: 근데 우리 내신은 그런 거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1: 일단 내신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교과서에서 지문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과서 본문? 그건 이제 정말 진짜 조그만한 단어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기 위해서 작문을 하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거든?
0: 교과서 지문을 꼼꼼하게 독해한 후 한글 해석을 보고 다시 영작을 하는 과정을 통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다음 독해한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본 후 자신의 목소리로 녹음,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본문 흐름을 습득한다.
1: 그런 식으로 작문하면서도 외워지고 해석하면서도 외워지고 이거 연습하면서도 외워지고 녹음할 때도 외워지고 그리고 계속 듣다 보면 또 외워지고 거의 뭐 약 다섯 번? 그래서 막 시너지 효과가 막 두세 배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래서 난 녹음하는 거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 그런 식으로.
3: 이 본문을 자기가 직접 자기 억양으로 녹음해서 듣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하다가 틀리면은 막 발음 같은 거 틀리거나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1: 녹음하기 전에 계속 연습을 해. 계속 읽고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진짜 딱 스무스하게 One unique Korean images would you like to show?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그럴 때 딱 네가 그 느낀 순간이 있어. 아 이제 됐겠다. 그러면 녹음을 하면 돼 계속.
0: 여기서 끝이 아니다. 영어를 재밌게 공부하기 위한 멘토의 플러스 팁.
1: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네 이제 요즘 글로벌한 시대니까 나는 팬카페에 들어가서 넥스라는 아이돌을 좋아하거든. 만약에 넥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아 오늘 이랬어요 하면서 막 그냥 팬 그러니까 뭐 그냥 게시물을 올려줘. 그러면 게시물을 해석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0: 이런 방식을 통해 혜정양은 영어를 보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1: 교과목으로 생각하면 아 배워야 되네. 아 또 뭐 필기하고 지루하잖아. 영어는 일단 세상이랑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야. 진짜로. 나는 너네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서 그런 식으로 꼭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끝까지 화이팅!
0: 세 명 모두 꾸준한 노력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루길 응원한다.
1: 이런 공부 방법들이 혼자 하면 되게 막연하고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어떻게 하면은 영어 공부가 좀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선배가 해준 방법으로 모의고사 1등급을 받고 싶어요.
0: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이뤄낸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혜정양.
1: 저는 영어를 언어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연구하는 영어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0: 혜정양의 힘찬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기력 악천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구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데? 아아, 여기는 펭수. 천사태 지구 발견, 천사태 지구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5: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수학 1, 2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이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강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해놓았으니까요. 오리엔테이션 꼭 보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강의니까 제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MBTI가 혹시 P더라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계획을 좀 세워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J거든요. 그래서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당연히 열심히 세워도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야지 의욕이 이렇게 뿜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짧은 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길게 잘 가기 위해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총 17강 그렇게 많지는 않은 강의인데 이제 잘 완강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면은 어떻게 하면 완강을 할 수 있을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계획 세우다가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이렇게 세워도 되나 궁금한 친구들은 뭐 수강 후기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제가 피드백도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꼭 완강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단어는 지수와 로그인데요. 일단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 학습 자료실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고요. 우리 일단 그 강의 첫 번째 부분에는 이렇게 한눈에 보는 핵심 개념이라고 해서 개념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 놓치지 않으면 좋을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수와 로그 첫 번째 우리 배웠던 내용이 거듭 제곱근인데요. 자, 실수 A의 n제곱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수 A의 n제곱근은 n제곱해서 A가 되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X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N제곱에서 A가 되는 X는 복소수 범위에서 총 N개가 있었어요. 그쵸?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총 N개라는 게 알려져 있었다. 그쵸? 근데 우리가 복소수 범위에서 말고 실수인 거는 몇 개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었냐? 실수라는 거는 이 N제곱에서 A가 되는 X 중에 실수만 궁금한 거예요. 즉, 실근이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을 확인하는 방법은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점의 x좌표. 그쵸, 우리가 항상 방정식의 실근은 그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y는 x, n제곱이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그래프 개형이 달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 있다. 요거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겠습니다. 그쵸?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홀수일 때는 항상 한 개였었고요.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일 때는 두 개에서 만나고 0일 때는 한 개, 음수일 때는 만나지 않는다. 요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성질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 하나만 써보면, 뭐, 요런 거. n제곱근 a 곱하기 n제곱근 b는 n제곱근 ab다. 뭐,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배웠었는데, 여기서 꼭 잊지 말고 가야 될 것은, 이 a와 b가 0보다 클 때라는 거. a와 b가 0보다 클 때 우리가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정리했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합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에서는 이 루트 안에 있는 a와 b가 0보다 클 때 정리를 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다루었었는데요. 지수의 확장은 이제 지수를 자연수에서 정수, 정수에서 유리수, 유리수의 실수로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확장을 했었냐? 이 지수 법칙이 성립을 하도록 지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었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거는 미체 조건입니다. 지수를 확장해 나갈 때 미체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체 조건. 미체 조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딱히 다른 조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정수로 이제 확장이 되면은 미체 조건이 밑을 A라고 했을 때 A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미체 조건이 변화를 했었고요. 또 유리수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지수를 유리수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미체 조건이 0보다 크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실수로 더 확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미체 조건은 0보다 크다. 요렇게 미체 조건을 꼭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 이제 지수 법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지수를 확장해 나간 거기 때문에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 지수 법칙이 다 성립을 하는데, 그때도 미체 조건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지수에 따라서 미체 조건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를 잘 체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수의 내용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로그를 정의를 했었는데, 로그를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로그를 처음에 정의할 때는 AX제곱이 N이다. 요걸 만족하는 X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로그 A의 N. 자, 요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우리 로그의 정의에서 꼭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도 뭐가 있었나요? 미체 조건이랑 진수 조건. 자, 로그 하면은 미체 조건이랑 진수 조건이 바로 떠올라야 돼. 그래서 미체 조건은 뭐였냐? 요 밑. A를 우리가 밑이라고 불렀었죠. 밑은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 자, 요게 미체 조건이었고,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로그 하면 이 밑 조건, 진수 조건을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도 우리 여러 가지 배웠었죠. 하나만 제가 써볼게요. 자, 로그,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로그의 성질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로그 A의 MN을 로그의 덧셈으로 이렇게 쪼갠다. 이쪽 방향은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반대쪽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니까 항상 양쪽 방향을 잘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양방향을 잘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분명히 등호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방향만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잘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로그의 미체 변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의 미체 변환도 로그 A의 B. 자, 요거를 미치 C인 로그로 우리가 변환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요. 변환을 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로그 C의 B.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환은 잘 하는데 이걸 보고 다시 로그 A에 B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양쪽 방향을 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또 추가로 뭐 이런 A의 로그 B의 C 이거는 조금 독특한 성질이었죠. 요 A와 C의 그 자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제가 여기다 적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성질들도 다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상용 로그는 미치 10인 로그.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밑을 생략해서 로그 X. 이런 식으로 밑을 생략해서 많이 쓰고 하는데, 이 상용 로그에서는 상용 로그 표. 상용 로그 표. 혹시 나온다면 이 표도 여러분들 볼줄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 여러분 싹 들어 있어야 되고요. 백지 복습을 활용해서 이제 스스로 한번 내 머릿속에 잘 들어있나? 써보신 다음에 혹시 빈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공부를 하고 이 다음에 문제 풀이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매시간 첫 번째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과 좀 놓치면 안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괜찮나요?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미리 풀어 오셨을 거라고 믿고 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8 이하의 자연수 AB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할 때 A와 B의 값을 더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유제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거듭제곱근의 대략적인 값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는가? 그걸 좀 우리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자, 일단 지금 보면 A와 B가 8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거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일단 A를 먼저 잘 생각해 보면, 세제곱근 12가 대략 얼마의 값인지 알아야지 A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A 플러스 10분의 B는 여기다 살짝 써보면 A보다는 A 플러스 10분의 B가 더 크겠죠. B가 지금 자연수니까. 그다음에 A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좀 변형해서 양변에다가 2를 한번 빼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0분의 b보다 세제곱근 12-2가 더 크거나 같고 요것보다 10분의 b 플러스 1이 더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10만 곱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다가 써볼게요. 10만 곱해주면 b 이상 10 곱하기 세제곱근 12-2보다 b 플러스 1이 더 크다. 와, 드디어 어떤 자연수 b, 그리고 그 다음 자연수 b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요 값이 있는 꼴로 만들어졌어요. 아까랑 비슷한 꼴이 나왔죠. 2와 3 사이에 있는 세제곱근 12. 이런 것처럼 이10 곱하기 세제곱근 12-2가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느냐. 그것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요게 얼만지만 찾아주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요걸 찾아주는 방법은 일단 그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10 곱하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한번 쪼개서 써주고 나면 우리가 이 값만 대략 얼마인지 알면 이 전체 노란색 물결의 값이 얼마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대략 얼마의 값인지 찾아내려면은요, 요 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 요 10을 루트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까요? 10의 세제곱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세제곱근 12000 빼기 20.

쉽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와, 그러면 우리 요만큼이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되겠다. 요만큼. 그쵸? 자, 요걸 찾아내는 방법은 우리 아까랑 똑같이 세제곱근 12가 어떤 자연수와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지? 저거 찾을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계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계산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그대로가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값을 찾아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거듭제곱근의 값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방법을 이 문제에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12,000이, 이 12,000이 요 옆쪽에다 써보면 이 12,000이 22의 제곱과 22의 세제곱과 23의 세제곱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계산을 이용해서 찾아줘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세제곱근 12,000이라는 수는 22와 23 사이에 있는 수겠다라는 거 아까처럼 동일하게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이 22. 얼마 얼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거기에다가 20을 빼니까 22. 얼마에서 20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2. 얼마 얼마겠죠? 아, 그래서 이 전체 노란색 물결이 대략 2. 얼마 얼마였구나.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B는 2다. 2와 3 사이의 수니까 2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B 값까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4다. 요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계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 거듭제곱근의 값이 대략 어떤 값인가 찾아내는 방법, 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 첫 번째 문제를 같이 해결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수능 특강의 문제 그 자체 풀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풀었지?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풀었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1에 5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요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그 지수의 확장을 전부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이런 형태로 루트가 있는 형태로 보기보다는 그 지수가 유리수인 꼴로 분수꼴, 유리수가 아니라 분수꼴, 분수꼴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주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n의 3분의 루트 2 빼기 1. 요렇게 분수꼴로 나타내 줄수 있겠죠? 요 전체에 지금 루트 2 플러스 1 제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수 법칙을 활용해 주신다면, n에 요렇게 두개 곱한 거니까 n의 3분의 1 제곱이다. 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 문제에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를 원한대요. 이게 자연수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어떤 자연수가 될수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K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K가 자연수여야 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가능한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입니다. 그럼 우리는 N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N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양변을 세제곱하면 N은 K세제곱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K가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N은 자연수의 세제곱꼴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K에다가 1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아, 가능한 N은 1의 세제곱. 1이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아, 8이니까 또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27이니까 가능하고, 4의 세제곱은 64니까 또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5의 세제곱은 100을 초과하기 때문에 안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n의 값은 1, 8, 27, 27, 64.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더해주시면 100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n의 3분의 1제곱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 자연수 n은 어떻게 생긴 형태냐? 이 3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이 3을. 저 3을 없애주려면 n이 자연수의 세제곱꼴이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게 요렇게 네 개였다. 자연수의 세제곱꼴이면서 100 이하인 요네 개의 숫자가 가능했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랑 비슷하게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는 의미로 그 뒤에 변형 문제까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이 변형 문제들은 그 앞에 문제에서 활용된 문제풀이의 원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문제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n의 3분의 2제곱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럼 똑같이 n의 3분의 2제곱이 이번에도 k라고 설정했을 때이 k가 자연수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뒤엔 똑같습니다.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 그럼 똑같이 우리 n이 궁금하니까 n은 이렇게 정리해보기 위해서 k의 2분의 3제곱. 그러니까 양변에 2분의 3제곱을 해주면 이렇게 n은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가능한 n을 찾아볼 건데 k는 자연수야. 그쵸? 그럼 k에다가 한번 1부터 넣어봅시다. 1부터. 자, k가 1이면 n은 얼마냐? 1을 넣어보세요. 1의 2분의 3제곱은 얼마죠? 1이야, 1. 그쵸? n은 1. 그럼 k가 2라는 자연수도 될까? k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보시면 n이 얼마가 되느냐? 2의 2분의 3제곱이 돼요. 근데 n이 자연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2의 2분의 3제곱은 뭐죠? 2루트이니까 자연수가 아니에요. 아, 그래서 k가 2인 경우는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와, 그쵸? 자, 그럼 k가 3이면 n은 3의 2분의 3제곱이 될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요 경우도 안 되는구나. 그럼 k가 어떤 형태여야 n도 자연수가 될까? k가 4라면 4는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을 요 k 자리에 딱 넣어보면 n이 2의 3제곱이 돼요. 아, 요건 되는구나. n도 자연수가 되는구나. k도 자연수, n도 자연수. 자, 그 다음에 k로 가능한 거는 뭐가 될까요? 5는 마찬가지로 안될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할까? k가 3의 제곱일 때 n이 3의 3제곱으로 그 다음으로 가능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되셨죠? 그럼 첫 번째 요 1은 왜 가능했었냐? K가 1이었을 때요1 자체를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n이 1이 나왔던 것이 1의 3제곱이어서 1이다. 요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1은 가능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가능한 K 값은 4의 제곱. 그렇게 되면 n은 4의 3제곱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k가 5의 제곱일 때 n이 5의 3제곱이니까 100을 초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방금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1, 8, 27, 64 해서 다 더해주시면 똑같은 답 100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변형 문제는 여기가 2로 바뀌었지만 결국에 이 n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n의 3분의 2제곱이 자연수이려면 결국에 핵심은 이 3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이 3을. n도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n도 자연수의 세제곱, 앞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세제곱 꼴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꼴만 보고 이렇게 n은 k의 2분의 3제곱 꼴이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도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가능한 자연수에는 자연수의 세제곱 꼴이어야겠구나. 이 분모에 있는 3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쉽게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렇게 앞에 문제랑 연결지어서 이 변형 문제까지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분모에 있는 3이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추가 문제들이 이렇게 간혹가다 껴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 수능특강 문제를 푼 다음에 이 변형 문제도 푼 다음에 여유가 된다면 요 추가 문제는 이제 좀 풀이의 내용이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면 그 개념이 좀 연결되는 문제거나. 그래서 여유가 되면 이 추가 문제까지 교재에서 풀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아까 전에 개념에서 이야기했던 그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2 이상의 자연수 n과 실수 x에 대해서
FN의 X라는 새로운 기호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수 X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 것에

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물론 새로운 기호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X의 N제곱근 중에서 서로 다른 실수인 것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개념에서 뭐라 그랬죠? N이 짝수냐 홀수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보면 N이 홀수일 때는 요거를 판단하는 방법이 그 Y는 X의 N제곱이 N이 홀수일 땐 요렇게 생겼어요. 그쵸? 제가 아까 전에 그래프를 머릿속에 그려놔야 된다라는 게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Y는 A랑의 교점이 A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항상 한 개입니다. 그한 개를 우리가 N제곱근 A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X의 N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FN의 X는 X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항상 1이에요. 그쵸? Y는 X랑 만나는 점이 항상 한 개이기 때문에 이 X가 지금 구체적인 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X에 N이 홀수일 때는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1이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N이 짝수일 때는 달라진다. 그쵸? N이 짝수일 때는 Y는 X의 N제곱이 요렇게 Y축 대칭으로 생겼죠? Y는 X의 N제곱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FN의 X라는 값이 X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X가 양수일 때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양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두 개의 점에서 만나. 그래서 FN의 X는 2가 되고 X가 0이 되면은 Y는 0이라는 직선과 딱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기 때문에 한 개고 X가 음수면은 만나지 않으니까 0개예요. 그래서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FNX의 값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N이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겠다라는 거를 찾았다면 이제 요 문제의 풀이에서도 경우를 나눠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N이 홀수인 경우. 자, 그럼 N이 홀수인 경우 먼저 해봅니다. N이 홀수인 경우. 자, 그러면 FN의 마이너스 3.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기가 홀수면 항상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FN 플러스 1의 2. 자, 요거는 한번 보시면 N이 홀수면 N 플러스 1은 뭐예요? 짝수죠, 짝수. 그럼 여긴 짝수인데 여긴 양수야. 그러면 2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합이 3이 맞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 일단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N이 짝수일 때도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N이 짝수일 때도 한번 보시면 N이 짝수일 때는 FN의 마이너스 3. 이번에는 여기가 짝수죠? 여기가 짝수인데 여기는 음수예요. 그럼 얼마일까요? 0이 되겠죠, 0. 그래서 요 값은 0이 될 거고 FN 플러스 1의 2는 N이 짝수면 N 플러스 1은 홀수다, 그쵸? 그럼 여기가 홀수면 여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항상 한 개야. 그쵸? 그럼 요렇게 더해주시면 1이니까 이 문제의 조건 합이 3이어야 되는데 3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가능한 N은 짝수가 아니라 홀수였구나 라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 이상 10 이하의 모든 홀수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해서 얼마예요? 24다. 요렇게 요 문제의 답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나눠서 요 값이 홀수가 되는지 짝수가 되는지 요거를 잘 체크해 주는 게 핵심이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 거듭제곱근의 실수인 거 판단할 때는 머릿속에 요 그래프가 잘 들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변형 문제가 있는데요. 오. 자, 지금 요 그림을 남겨두고 앞에랑 모든 상황이 다 똑같이 FN의 X가 바로 앞에 문제랑 똑같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 변형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번

이번에도 똑같이 이세 값의 합이 2가 되는 and를 찾아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여기 있죠, 여기. 3n,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저게 홀수인지 짝수인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를 나눠줄 수밖에 없구나. 다음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f3n의 마이너스 3. 자, 일단 n이 홀수면 이 3n은 홀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죠? 여기가 홀수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항상 1개. 자, 그 다음에 f3n 플러스 2. 아, 3n 플러스 1. 에, 2. 자, 요번에는 n이 홀수면 요만큼의 값은 짝수일 거예요. 여기는 짝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어때요? 2가 되는 거죠, 2. 그래서 나중에는 요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짝수고 여기가 양수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2다. 라고 바로 할 수도 있을 건데,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자동화가 된다면 이렇게 빠르게 하시면 되고, 내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f3n 플러스 2의 0.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f3n 플러스 2에서 요 3n 플러스 2는 홀수겠죠, 홀수?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한 개. 그럼 이렇게 다 더해 볼까요? 4.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안 되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이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그럼 요땐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f3n의 마이너스 3 먼저 생각해 보시면 3n이 어떻게 되죠? 짝수죠, 짝수. 여기가 짝수고 여기가 음수야. 그러면 0개, 0개. 그 다음에 f3n 플러스 1의 2. 자, 이번엔 여기가 홀수니까 1. 자, 마지막 f3n 플러스 2의 0. 자, 요번에는 여기가 짝수죠, 짝수? 짝수면서 0이니까 0일 땐 사실 홀수든 짝수든 상관없이 항상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 이번에 더하면 2니까 이 문제의 조건을 n이 짝수일 때 만족하는구나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2 이상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짝수들만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2, 4, 6, 8, 10. 요거 다 더해주면 얼마죠? 30이다. 요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에 문제를 정말 잘 이해를 했다면 요 변형 문제도 당연히 쉽게 풀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3n,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나눠주기 위해서 n이 홀수냐 짝수냐로 나누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거듭제곱근에 중에서 실수인 거 찾을 때는 y는 x, n제곱의 그래프. 근데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그래프 경이 달라지니까 경우 나눠서 그래프랑 그래프들의 교점의 개수로 찾아주면 된다.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4번으로 넘어가서 레벨 1의 4번입니다. 요 문제는 두 실수 xy에 대해서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은 100일 때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구하래. 자, 요 문제는 일단 이제 마음에 안 들어야 돼. 왜냐하면 밑이 달라. 밑이 다르면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법칙을 활용할 때 밑이 같을 때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밑이 3이고 4, 밑이 다른 상황에서는 이제 조작을 해주기가 힘들어요, 지수법칙을.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잘 챙겨가야 될 것은 밑을 통일하자. 밑을 통일하자. 밑이 다르면 통일을 시켜주자라는 거. 자, 밑을 어떻게 통일시켜주나요? 자, 3의 x제곱이 지금 100이잖아요, 100. 그러면 양변에다가 x분의 1제곱을 취해주면요. 요거 먼저 써보면 100의 x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깔끔하게 3이 돼버릴 거예요. 그럼 밑이 뭘로 바뀌었어요? 100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 4의 y제곱이 100이다. 여기에서도 양변에 y분의 1제곱을 취해주고 싶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의

y분의 1제곱은 4다. 와,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죠. 여기도 밑이 100으로 변화가 됐어요. 밑이 똑같이 100으로 통일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질문을 보면 밑이 1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줘서 밑을 10으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또다시 지수법칙을 활용해 주시면 10의 x분의 2제곱이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에서는 10의 y분의 2제곱이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0의 x분의 1제곱이 일단 궁금하니까 10의 x분의 2제곱을 알고 있을 때 10의 x분의 1제곱은 얼마일까? 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근데 요거를 제곱하면 딱 요게 되죠. 그럼 뭐를 제곱하면 3이 될까? 뿔마 루트 3이 있는데 10의 x분의 1제곱은 양수일 거예요. 그쵸? 밑이 0보다 크니까. 그래서 루트 3이구나. 양수인 거. 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의 y분의 2제곱이 지금 4인데 10의 y분의 1제곱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요걸 제곱하면 얘가 돼야 되는데 뭐를 제곱하면 4가 되지? 양수인 거. 2겠죠, 2. 그래서 요게 2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의 2y분의 1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10의 2y분의 1제곱은 어떻게 될까? 자, 요번에도 10의 2y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요게 되죠. 자, 그러면 뭐를 제곱하면 루트 2가 될까? 답을 말해버렸어. 뭐를 제곱하면 2가 될까? 루트 2죠. 양수인 거. 왜냐면 이 값은 양수일 거니까. 그래서 루트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요 값을 구하라 라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10의 x분의 1 플러스 2y분의 1. 자, 요거 마찬가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10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10의 2y분의 1제곱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우리는 10의 x분의 1제곱이 루트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10의 2y분의 1제곱이 루트 2라는 거를 지금 찾아놨습니다. 따라서 곱해주시면 루트 6이다 라고 답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핵심은 밑을 통일하자. 밑이 다르면 지수법칙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으니 밑을 통일하자. 요거를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는 10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밑을 100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음 변형 문제를 봅시다. 자, 지금 요거를 봐도 밑을 통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3의 x제곱은 4의 y제곱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뭔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밑을 통일을 해줘야 조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는 k 이렇게 설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요 자리가 100이었는데 제가 그냥 k라고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을 k로 바꿔주자. 자, 3의 x제곱은 k니까 양변에 x분의 1제곱 해주면 k의 x분의 1제곱이 3. 자, 여기서는 4의 y제곱이 k니까 K의 Y분의 1제곱이 4.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정보가 여기 2Y분의 1이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거쳐서 K의 2Y분의 1제곱을 한번 찾아주자. 아까랑 똑같이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분의 1 빼기 2Y분의 1제곱을 알려줬는데 2Y분의 1을 알려줬는데 저것도 그대로 확인하지 말고 우리가 이 두 개의 값을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밑을 k로 해서 이거를 지수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구해볼까?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요거기 때문에 밑을 k로 하는 지수에다가 올려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k의 x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2y분의 1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3 나누기 2니까 2분의 3이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요 값이 2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k의 2분의 1제곱. 아, 요게 2분의 3이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4분의 9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문제에서 3의 x제곱의 값을 물어봤는데 3의 x제곱은 k랑 동일하다. 따라서 k값은 4분의 9니까 3의 x제곱도 4분의 9다. 요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 는 k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는 k로 설정하고 밑을 통일시켜주는 거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문제랑 연결해서 잘 이해해보기. 그 다음에 이 추가 문제도 이제 관련해서 풀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 몇 번이죠? 문제 4번까지 잘 됐으면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거의 가고 있는데 문제 5번을 한번 보시면 A는 로그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B를 한번 잘 보세요. 자, B를 잘 보면 분수꼴인데 밑이 분모분자에서 다 2야. 뭐가 떠오르셔야 돼요? 밑변환 공식. 아, 그래서 B가 로그 10의 3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개념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쪽 방향은 잘 하는데 여기서 밑을 2로 변환하는 건 잘 하는데 이걸 보고 다시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양방향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문제 5번에서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밑이 지금 10이니까 생략해서 로그 3으로 간단히 써볼게요. 아, b는 로그 3이었구나. 자, 근데 요 값을 로그 30의 600을 ab로 나타내래. 그쵸? 근데 ab는 밑이 10인 상형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엔 다시 요거를 밑을 10으로 거꾸로 밑변환 공식을 써줘야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로그 30분의 로그 600. 요렇게 변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보자. 로그 3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쪼갤 수 있겠다. 로그 10은 얼마예요? 로그 10은 1. 밑이 지금 10이니까. 분의 로그 6 더하기 로그 100인데 로그 100은 얼마죠? 2. 근데 지금 로그 6을 우리가 또 쪼개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로그 2와 로그 3이어서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쪼개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문제는 로그의 성질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예요. 밑변환 공식과 진수의 곱셈이 로그의 덧셈이라는 거. 자, 그러면 로그 3이 b였으니까 b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답을 찾아서 1번 동그라미다. 요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밑변환 공식이든 그 로그의 성질이든 그 양쪽 방향을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 문제 5번을 가져와 봤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5번 문제 각자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6번으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등식.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등식이 나와 있어요. 저 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양수 x, y에 대해서 x가 알파일 때 y가 최대값 베타를 갖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그 로그의 성질을 잘 이용해서 이 등식을 좀 간단히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로 요 4의 로그 2x 요거를 간단히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자리, 요 자리 바꾸어도 성립한다라는 거. 우리 개념에서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x 로그 2의 4랑 똑같다. 아, 근데 로그 2의 4가 얼마지? 로그 2의 4가 2니까 아, 요거 x제곱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복잡해 보였던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근데 요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 그 로그에서 진수 조건. 진수 조건을 주의하자. 자, 지금 제가 여기 분홍색 물결 친 거랑요. 요 x제곱이랑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같다고 하셨잖아요. 같다고 하긴 했는데요. 진짜 같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x는
로그 2의 x 여기 잘 보세요. 로그의 정의에서 진수 조건

기억나시죠? 요 x가 지금 로그의 진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요 x에는 양수만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분홍색 물결에서 가능한 x는 양수인 x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x제곱은 어때요? 음수든 0이든 양수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갈 수 있는 x의 범위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양수 x. 그래서 요 말이 있는 거예요. 양수라고 범위를 제한해주고 나면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뭔 말하는지? 자, 그 다음에 요거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로그 8의 2분의 1의 x제곱. 여기다 써볼까요? 로그 8의 2분의 1의 x제곱.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면 로그 2의 세제곱에 2분의 1의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3은 앞에 분모로 튀어나오고, 이 마이너스 x는 분자로. 로그 2의 2. 로그 2의 2는 얼마죠? 그냥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x랑 똑같구나. 아, 요건 간단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3분의 x랑 같아요. 아, 여기까지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 요것도 마지막으로 간단히 해봅시다. 2 로그 2의 y 빼기 로그 2의 3. 자, 일단 그 지수에 있는 것좀 간단히 해보면요. 로그 2의 3분의 y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랑 여기 자리 바꿔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3분의 y의 로그 2의 2와 똑같다. 근데 로그 2의 2는 얼마죠? 1이니까 아, 요거 그냥 3분의 y랑 똑같네. 3분의 y랑.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번에도 얘랑 얘랑 진짜 똑같다고 할수 있는가? 자, 여기에서는 y가 지금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y가 0보다 클 때만. 그쵸? 근데 여기엔 딱히 제약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양수 y라는 조건까지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말이 없더라도, 이 말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식을 간단히, 요 등식을 간단히 요렇게 바꿨다고 한다면, 간단히 요렇게 바꿨다라고 한다면, XY가 양수다라는 조건을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이 문제 없어도, 그냥 우리 이 문제만 잘 풀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건, 진수 조건을 항상 잘 판단을 해줘야 된다. 자, 어쨌든 근데, X가 알파일 때 Y가 언제 최대를 갔냐? 요게 지금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Y는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요렇게 돼서 아, 요거 이차함수니까 그래프가 대략 요런 식으로 생겼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 X, Y가 0보다 큰 부분만 봐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만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 부분에서 y가 언제 최대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아, 근데 다행히도 이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꼭지점을 어디서 갖느냐? 이거 완전제곱식꼴로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 x 마이너스죠. x 마이너스 6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지금 6분의 1, 12분의 1이니까 알파가 6분의 1일 때, 아, 알파가 6분의 1, 그다음에 그때 최대값 베타는 12분의 1이다. 따라서 더해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12분의 1에다가 12분의 1을 더하니까 12분의 3, 즉 4분의 1이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로그가 포함된 복잡해 보이는 등식을 이제 간단히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그냥 막 바꾸다 보면은 그 조건을 생각 안 하고 막 바꾸다가 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수 조건을 잘 파악하고 문제에 적혀져 있지 않더라도 한쪽에 적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문제에서 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요렇게 요렇게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는데요. 알찬 1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각자 틀린 문제,

0: 아니면 또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다음 강에서 새로운 단원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우리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가 물리학 2 장혜수입니다. 자, 물리 공부 잘 되고 계시죠? 상당히 많은 공식들과 또 어려운 개념들이 많이 나와서 양도 많잖아요. 물리학 1에 비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이라면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난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 보고 있다면 진짜 진짜 잘 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여러분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일과 에너지라는 단원인데 좀 어렵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제들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것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풀면 좋을지 문제풀이도 함께 한번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내신 시험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더 수월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를 풀 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에서 우리 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은 W는 힘과 변이고 이렇게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F랑 S가 같이 나란한 경우에 여기 있는 W가 최대가 나오니까 이 표시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 문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우리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F가 수평면과 세타의 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S의 방향과 F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단 말이야. 그죠? 그럴 경우에 F를 S와 나란한 방향으로 벡터 분해를 하는 거죠. 여기가 세타예요. 이게 F면 F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 따라서 이런 경우에 W는 F 자리에 F 코사인 세타를 넣고요. 그 다음에 S를 이렇게 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FS 그리고 다음과 같이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거죠. 교재에 보면 W는 FS 코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념은 요겁니다. S와 나란한 방향에 F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세타가 0도입니다. 세타가 0이란 얘기는 여기에 물체가 있을 때 F로 이렇게 힘을 준 다음에 이 물체가 그 힘의 방향으로 이동거리 S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W는 뭐예요? 그냥 FS 써주면 되죠. 두 번째는 세타가 90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타가 90도인 경우는 별거 아니고요. 지금 아까처럼 F를 쭉 끌었을 때 여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S만큼 갖다 한다면 이번에는 요 F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거. 중력 있겠죠. 중력을 보통 이제 W로 쓰지만 여기는 W랑 혼동될 수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힘 F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힘 F1과 이동 방향은 서로 90도입니다. 90도면 코사인 90이고 코사인 90은 0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W가 0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지금 바닥이 있으면 그 바닥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그 수직항력도 방향이 S 방향과 90도이기 때문에 이 수직항력의 한 1, 0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도 중력도 있고 또 수직항력도 있지만 W는 FS에 이두 힘이 쓰이지 않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익혀두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타가 어떨 때도 있다? 180도일 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움직이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움직일 때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끼익 하고 S만큼 간 다음에 멈췄어요. 이런 식으로 정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FS, 코사인 180도. 코사인 180이 얼마? 마이너스 1이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W는 마이너스 FS 이렇게 써서 우리 마이너스의 일을 한다라는 표현까지도 잘 익혀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 일과 연관된 전체적인 그런 증명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요 W는 FS 코사인 세타로 쭉 이어지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수능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좀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리학 1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지만 물리학 2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알짜임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증명해 봐라. 최종적인 우리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봐라 라는 걸로 서술형 문제를 많이 출제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 서술형은 아무래도 내가 머릿속으로 좀 개념을 갖고 있고 그거를 쭉잘 공식이나 글들을 이용해서 적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진 않다.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이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한번 잘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알짜임이 한 일입니다. 지금 물체 질량이 m인 뭐 자동차라고 하죠? 자동차가 물체가 처음에 v0 속력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f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쭉 f가 계속 일정한 크기의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했고, 그때 이만큼, S만큼 이동했고요. 여기에서의 속력은 V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겠죠? 결국에는 이때 이 V는 여기 있는 V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런데 이때 뭐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 무시한다면 여기 있는 요 F가 알짜 힘이 될 것이고 그 알짜임이 한 2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당연히 W는 알짜임이 F이기 때문에 F이고요. 이동거리 S니까 S라고 적을 수 있죠. 근데 이 F를 뭐라고 쓸수 있지? MA. 이렇게 한번 바꿔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동차가 힘이 일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분명히 저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거기에 관련된 한번 식을 이용해 봅시다. 식을 이용하면 일단 시간은 몰라도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변이 다 나와 있으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작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요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보이나요? 여기 있는 요 AS와 여기 있는 요 AS가 같은
같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쪽에 있는 AS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면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V제로 제곱이니까. 자, 결론. 두 번째 있는 식을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W는 FS. 그리고 M을 여기다 곱하는 거죠. M 곱하면 여러분 2분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V제로 제곱. 거기다 M을 곱하니 2분의 1 MV제곱 빼기 2분의 1 MV0 제곱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나중 운동량. 이게 뭡니까? 처음 운동량. V와 V0가 있으니까.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면 이게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이것을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운동 에너지 정리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알짜 힘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이 그림 같은 경우나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짜 힘이 F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엔 약간의 몇 개의 힘이 더 추가로 주어진다면 방향을 고려해서 우리가 알짜 힘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로 알짜 힘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라는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줄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 운동의 정리, 물리학 1에서도 배웠던 부분이어서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물투에서 내신 시험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좀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일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 일인데 어떤 물체의 질량이 m인 물체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1인 곳에서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던집니다. V1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여기는 H1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잡고 있다가 놔도 되겠지? 그러면 H1인 위치를 V1의 속력으로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왔는데 여기는 높이가 H2인 곳이야. 거기를 V2의 속력으로 이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와의 저항이나 마찰을 무시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다? 바로 중력밖에 없고 그 중력이 한 일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리학 1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우리가 비교할 위치는 H1인 이곳과 H2인 이곳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따라서 H1인 이곳에서는 위치 에너지 있네. mgh1 플러스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선생님,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말해도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교과서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여러분 후배들, 2학년들, 또 1학년들이 배울 때는 이걸 다시 위치 에너지라고 배우고 내년에 대학에 가서도 이걸 위치 에너지로 배우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보다는 우리말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용어들을 써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것도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H1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보존이니까. H2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처음에 위치 에너지 mg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 이렇게 해주면 처음에 H1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와 나중에 H2에 위치해 있을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알짜임은
중력 관수를 G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거

M이니까 MG가 되겠죠? 그래서 MG. 얼만큼? 요만큼이 S에 해당되니 H1 빼기 H2가 됩니다. 맞죠?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해준 일이에요. WFS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 지금은 여기 처음 거, 나중 거. 나중 거에서 2분의 1 mv2 제곱 빼기 처음 거 2분의 1 mv1 제곱이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요거 정리하면 mg h1 빼기 mg h2는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제곱이고요. 원과 원을 한쪽으로 보냅시다. 넘기면 mg h1 플러스 요거 넘어가서 2분의 1 mv1 제곱은 또 요거 넘기면 되죠? mg h2 플러스 2분의 1 mv2 제곱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니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같죠, 그죠? 자, 무슨 말이야? 아, 중력만 작용하는 이런 물체 운동의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든 아니면 일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든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만약에 편한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아니면 일 운동에 정리가 좀 편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 운동 에너지 정리로 하게 되면 좀더 단계별로 정리할 때까지 좀 단계가 필요하니까 요 부분이 더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 운동 에너지 정리가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경험하면서 딱 보면 아, 이건 어떤 걸로 풀어야지? 라는 그런 접근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어떻든 간에 결과는 같기 때문에 주저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손 가는 대로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다음 내용 바로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자, 마찰력이 한 일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이 물체가 V0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력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이 F로 당기는 힘은 없었고 V0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부터 마찰력이 작용했습니다. 운동마의 반대쪽으로 작용했네요. 그리고 S만큼 간 다음에 V라는 속력이 됐습니다. 조심할 건 마찰력이 운동 방향의 반대쪽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V0와 V는 누가 더 크다? V0가 더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처음 속력이 나중 속력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오로지 변화량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때 알츠하임은 바로 마찰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츠하임이 한 일은 마찰력이 한 일인데 이 마찰력의 방향은 이동 방향의 180도. 따라서 마이너스 FS가 될 겁니다. 맞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 될 텐데 지금 아까 보는 것처럼 v제로가 더 크거든요. v제로가 크다는 얘기는 이 전체 통째로 부호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서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FS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이유는 어차피 값을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FS가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천천히 잘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마찰력 한 예까지 마무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말고 우리 오른쪽으로 잠깐 좀 가서요. 중력 외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의 사례를 한번 여기에 또 추가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한 경우라고 이제 써놨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질량은 m입니다. 가만히 멈춰있던 이 물체를 이렇게 F라는 힘으로 들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V라는 속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F가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H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외력, 중력 이외의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력만 작용하거나 탄성력만 작용하거나 중력과 탄성력이 있을 때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는데 중력 이외의 힘 F가 있으니까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쓸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자, 첫 번째 외력이 한 일. 이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이외의 힘을 말합니다. 바로 이 F를 말해요. F. 이 F가 한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바로 굉장히 중요하죠.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해서 는으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력 이외의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1, 운동 에너지 정리해서 1한 1, 알짜임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해주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외력이 F예요. 외력이 한 일은 F가 윗방향인데 그 방향으로 이렇게 H만큼의 이동거리가 생겼으니 여기는 F, H라고 쓸수 있죠. 이게 바로 외력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이곳을 위치 에너지의 기준으로 잡는다면 위치 에너지 0에서 H만큼, 얼만큼 변해요? mgh만큼 위치 에너지 변했고, 플러스, 처음에 정지 상태였다면 운동 에너지도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속력이 V가 됐으니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런 식이 이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그렇다면, 알짜 힘이 한 일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겁니다.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쓸수 없지만,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이는
일 운동

공에 있는 정리를 여기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물체는 아래쪽으로 mg만큼의 중력을 받고 있고요. 중력 방향의 반대쪽으로 F라는 힘을 제공했더니 처음에 멈춰있던 물체가 V라는 속력을 갖고 있으니 여기는 F가 mg보다 크고 F-mg가 알짜 힘입니다. 맞죠? 그 알짜 힘이 한 1은 h까지 곱한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쓰면 요게 바로 알짜 힘이 한 1이 되겠죠? 자, 운동에도 변화량인데 처음에는 정지, 나중에만 있으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될 것이고 f h는 요거 mgh 넘겨요. 넘기면 mg h 될 것이고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 써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 식은 누구랑 같습니까? 위에 있는 요식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중력만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과 일 운동의 정리 그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썼는데 이번에는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에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이고요. 그리고 알짜 힘이 해준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알짜 힘이 한 일은 운동의 변화량은 중력만 작용하는 경우든 중력 이외의 힘이 작용하는 경우든 어때요? 둘다 쓰인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껴서 정확한 문제의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외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문제가 단순하게 또 아주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 풀어가면서 그것들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우리 물리학2에 나오는 일 에너지 단원에서 쓰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 선생님, 근데 왜 단원 이름이 일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일 에너지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학원과 마찬가지로 마찰이 있는 면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놨어요. 그럼 쭉 내려오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만 있다가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잖아요.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이쪽에 있는 위치 에너지, 이쪽에서 있는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는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에너지가 100이었다. 역학적 에너지가 100이었다. 그러면 100, 100, 100, 100, 100.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렇게 쓰잖아.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여기가 마찰이 있는 면입니다. 마찰이 있는 면이면 에너지가 손실될 거 아닙니까? 그 여기서 100이면 여기서 100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 100이었다. 근데 손실된 에너지가 20이었다.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얼마? 그지? 80밖에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 있는 80과 여기 있는 20을 더하면 원래 에너지인 100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까지 함께 정리하는 게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1도 에너지 보존 문제가 많이 나오듯이 물리학 2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에너지가 보존되는, 손실된 에너지까지 함께 생각해서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6강 단원 문제가 일과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놓으면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용어를 쓰는지, 우리는 어떤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도를 보면서 중간중간 점검하고 체크하듯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익혀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문제에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좋은 문제들 같이 한번 보면서 함께 정리를 할 건데, 문제가 일 에너지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능특강에 있는 문제들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난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학교 시험에 나오는 좀 수월하거나 조금 중급 정도의 문제를 푸는 데에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연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을 좀한 번씩 풀어가면서 또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왼쪽에 가의 경우가 있고 오른쪽에 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는 두 개, A, B가 있고요. 왼쪽에는 B를 F가 빡 밀고 있으면서 가만히 멈춰 있는 모양인 것 같고, 나에서는 줄을 딱 끊었네. A는 쭉 내려왔고, B는 이렇게 F로 아직까지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내는 출제자라면 이두개 상황을 문제 문두에다가 쭉 설명해야 될 거예요. 다음 그림 가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 에너지 그 일과 에너지 문제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길다. 왜? 상황을 말로 중얼중얼 설명해야 하니까. 거기다가 조건이 있겠죠. 여러분 이 문제도 보세요. 지금 조건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질량이 A와 B가 M으로 똑같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A 질량 M이고요. B도 질량이 M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것도 M이고, 이것도 M이에요. 그렇게 우리 쓸수 있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F가 수평면 방향으로 밀면서 얘가 정지해 있답니다. 여러분, 정지하면 알짜임이 0이겠죠. 그렇게 되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이 끌어졌다. A, B는 서로 움직인다. 등가 직선 운동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이고, 지금 아까 B는 P 점에 있었는데, 실이 끊어지는 바람에 F로 이렇게 밀면 쭉 위로 올라가서 Q까지 지금 진행하는 모습이 된 것이다. 아래에 있는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F를, 여기네요. F를 AB의 질량인 M과 연관지어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냐? 라는 것인데, 이 부분 사실 기억이 제일 이 문제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함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 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빗면의 기울기가 세타입니다. A만 보세요. 질량이 M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mg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 a는 이렇게 빔, 그 연짓 방향이 아닌 빗면과 나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있고 그 힘의 크기를 우리는 쉽게 쓸수 있다고요. 얼마? 바로 mg sin 세타입니다. 맞죠? 이렇게. 근데 a가 멈춰 있어요. a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b도 A를 이렇게 mg 사인 세타로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 B가 A를 mg 사인 세타로 당기면 요 줄에서는요, 요 줄이 다시 또 B를 당기겠죠. 얼마로? mg 사인 세타입니다. mg 사인 세타로 이렇게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있는 F는 사실 힘을 이와 같이 물론 작용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하지만 힘의 작용점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힘의 작용점을 B 물체로 옮겨놓는 게 우리한테는 좀더 문제를 풀때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힘 F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쓰면 훨씬 더 물리적인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F를 빗면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벡터분해 하는데 어차피 수직 방향은 수직 항력과 쌤쌤 되기 때문에 요 부분만 필요한 것 같아요. 왜? AB를 목 내려가게 끌고 있으니까. 요게 세타죠? 여기도 세타입니다. 그럼 요 빗변이 F고 거기에 E 방향이니까 바로 F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MG 사인 세타와 또 아래 내려가는 mg 사인 세타의 두 개, emg 사인 세타가 아래로 못 가게 잡고 있는 f의 코사인 세타랑 같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f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f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emg 하고 코사인이 내려가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그래. 탄젠트 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서, 요거는 지금 사인 세타가 아닌 탄젠트 세타라고 써주면 좋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가와 나가 있으면,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그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에 적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 나에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나와봅시다. 아, 니은입니다. 나에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같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왼쪽처럼 힐이 딱 끊어지면 이거밖에 없죠. 작용의 힘이 뭐예요? mg 사인 세타.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B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f의 코사인 세타가 있는데, 이 f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해놓은 것처럼 emg 사인 세타예요. 그럼 요게 바로 누구냐면 emg 사인 세타란 말입니다. 그러면 빗면의 위쪽으로 emg 사인 세타, 빗면의 아래쪽으로 mg 사인 세타. 그러면 R자 힘은요, 그쵸, 위쪽으로 mg 사인 세타라는 걸알수 있고, 당연히 R자 힘이 mg 사인 세타로 같고, 그리고 질량이 m으로 같기 때문에 이때 가속도의 크기, 물론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이죠. 이때 가속도, 물론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지만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에서는 같냐라는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F는 MA니까 M을 제외한 나머지, 요게 바로 가속도예요. G 사인 세타, A의. 그 다음에 질량이 M이니까 M을 제외한 나머지가 가속도예요.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로? G 사인 세타로. 크기는 G 사인 세타로 같다.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려운 우리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디귿 정도까지 풀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물리학을 아주 잘하는 친구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놓고 갈 것인가라는 것이 여기 있는 디귿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귿. 나에서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증가량은 같냐라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력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연직 높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연직 높이가 필요하고, 그 연직 높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거 P 점, Q 점은 나와 있지만, 이 힘이 얼만큼 이동했는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센스를 발휘해서, 그래? 여기 있는 이 B 같은 경우에 R자 힘이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일 거 아니야? 특히나 여기는 지금 R자 힘이 윗방향이니까 R자 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R자 힘이 해준 일을 구하면 이 부분을 풀수 있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R자 힘이 해준 일을 풀려면 R자 힘도 필요하지만 S도 필요하죠. 따라서 여기 P부터 Q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R자 힘이 해준 일은, P부터 Q까지 R자 힘이 해준 일은, 요게 R자 힘이니까 mg의 사인 세타에다가 거리 D이고요. 그것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바로 요만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R자 힘이 아니라 여기는 F가 있네요. F는 중력도 아니잖아. 따라서 이건 외력이라 합시다. 중력 이외의, 이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라 해서 외력이라고 한다면 그 외력이 한 일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F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B를 움직이게 만드는 외력의 성분은 바로 요거예요. 뭐? F 코사인 세타. 맞죠? 그 F 코사인 세타가
이만큼 작용한 게 외력이 한 일이에요.

외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외력이 한 일. F 쓰면 안 돼요. F 코사인 세타를 써야지. F 코사인 세타에 D 해주면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 지운 부분에서 F 코사인 세타가 뭐였죠? 바로 mg 사인 세타 두 개. 따라서 여기 있는 요 F 코사인 세타 자리에 E mg 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고 D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라지 2라고 쓴다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그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량은 일단 먼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운동의 변화량 이거 적은 거 있잖아요. mg sin 세타 곱하기 t 플러스 위치 에너지의 증가량.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네. 위치 에너지 증가량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나왔잖아요. EMG 사인 세타 곱하기 D에 MG 사인 세타 곱하기 D가 있으니까 요걸 요로 넘기면 결국에는 자, 오른쪽으로 좀 갈게요. EP는 MG 사인 세타의 D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 바로 요거고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도 요거기 때문에 둘은 어때요? 같죠. 그래서 디귿 같다라고 쓸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와 나의 상황을 주면서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에서 쓸수 있게 막 집어넣었죠. 항상 모든 가와 나는 연관되어 있다.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를 보기 속이나 아니면 문제를 풀때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두가 길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가와 나에서의 상관관계를 여러분이 잘 해결하고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더 연습해서 좀 만점까지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갑시다. 다음 문제는 3점 테스트 4번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찰 구간이 있으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수능은 둘째 치고 우리 학교에 있는 내신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점이 보이는군요. P점, Q점, 요 Q점 여기 있네. R점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P점을 V의 속력으로 지나가면서 높이는 3h예요. 마찰 구간 1번을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마찰 구간 2번을 지나고 마찰 구간 3번을 지나간 다음에 Q까지 갔다가 Q에서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 가지고 마찰 구간 3을 지나고 마찰 구간 2를 지난 다음에 이 2번 끄트머리에서 끼익 하고 멈추는 그런 상황이에요. 선생님은 지금 미리 먼저 문제를 풀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말로 막 설명하지만 이걸 시험지로 만난다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들을 위에 쭉 문드러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고 길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무려 5줄이나 되는 문두가 딱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마찰구간 1번을 지날 때 어떻게 간대? 등속도로 간대요. 오. 그 얘기는 원래 마찰구간이 아니면 여기를 지날 때 점점 빨라져야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를 등속도 운동한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에너지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H만큼의 높이 차가 있으니까, 뭐, MGH만큼 손실이 생겼겠네? 그런 식으로 손실이 있다라는 것이고, 1번, 2번, 3번의 마찰 구간을 한 번씩 지날 때, 같은 에너지,

0: 손실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의 감소량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번과 3번은 구간 거리가 같대요. 그럼 여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여기 있는 요 길이 뭐 S란다면 S. 그럼 여기서도 S라는 거잖아요. 그건 또 무엇을 주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P점과 Q점에서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여기는 3A, 여기는 2A다 라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일단 문제의 상황도 상당히 많이 어렵고 제시한 조건들도 범상치가 않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고난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변별을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잘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역리은 디귿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풀기에 앞서서 먼저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쟤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렇게 여기 있는 P점하고 여기 있는 Q점이 서로 기울기가 다른 빗면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가속도가 여기는 3A, 여기는 2A라고 나오면서 가속도의 비가 3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빗면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빗면, 우리가 좀더 공부하기 쉬운 건 이쪽 방향의 빗면이니까 각이 세타예요. 그럼 여긴 뭐예요?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사인 세타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가 L이라 합시다. 여기를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L분의 H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때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G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는 L분의 H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L분의 H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냐면, 문제 조건을 보세요. 요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요 길이가 같다 했습니다. 그럼 요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차피 중력가속도 G고, 여기도 G니까 이것도 G입니다. 그러면 요 H는 바로 가속도에 비해 비례합니다. 가속도가 3대 2입니다. 그러면 H도 3대 2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3에 해당하는 게 1이야. 그러면 2에 해당하는 거 얼마입니까? 그지. 3분의 2 H가 된다. 사실 요거 풀어내는 것이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감소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 할때 바로 이 부분을 쓸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가속도의 3A와 2A라고 하는 것은 이 빗면에서는 어차피 여기가 3A면 여기도 3A, 여기도 3A 다, 여기도 2A, 2A, 2A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고 바로 이 연직 높이를 3분의 2H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찰구간 1에서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죠. 얼마? mgh만큼 감소할 것이고, 이때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mgh다.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여기서도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mgh인데 모든 마찰 구간은 다 mgh만큼 감소한다 했으니까 여기도 mgh만큼, 여기도 mgh만큼. 자, 조심할 건 지금 처음에 P를 지난 다음에 R 지나고 Q를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R을 올 때까지 몇번 감소하는 마찰 구간을 지났는지 봅시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따라서 이곳에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5mgh가 되어서 정지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3h는 높이니까요. 3mgh가 될 것이고 이때는 속력이 v니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제곱이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인데 다한 다음에 정지할 때까지 다섯 번의 MGH로 써버리니까 이렇게 식을 쓸수 있겠죠. 요거 넘어가면 2MGH.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이렇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넘어가서 4 mm 없애고 나면 제곱하면 요거 제곱을 없애주면 루트가 되니까 얼마예요? 2 루트 GH라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복잡하고 어렵죠? 나머지 니은과 디귿에 나온 내용도 쌤이 안내해 드린 내용들 잘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끝까지 답을 만들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시고 하다가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코드, 문항 코드 넣어서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한번 들으면서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또 우리 학습지에 넣은 문제입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갈게요. 5번 문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를 주고요. 얘는 내려오면서 지금 여기 있는 마찰공에서 에너지 손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감소. 여기 있는 건 올라갈 때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마찰공의 손실과 운동 에너지 감소. 또 여기 있는 건 이렇게 정지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여기 있는 R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내려올 때든 올라갈 때든 또 다시 내려올 때든 이 구간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지 않으면서 에너지는 보존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 변화량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고요. 또 특히나 지금 여기 있는 건 PQ의 사이에 이렇게 와서 정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이 구간 거리가 다 같다고 했으니 1, 1, 1 이라고 놓기보다는 2, 2, 2 라고 해야지 여기까지 뭐 5라든가 6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참고하면서 여러분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 풀리는 경우에는 코드 집어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 들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상당히 많이 어려운 일 에너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복습이 꼭 필요합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저랑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재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적분을 연습하면서 정말 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함수의 미분 이런 거에 비하면 뭐 개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가 정말 실수만 안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취지에 여러분들이 잘 부합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건성건성이 아니고 내가 계산 연습은 여기에서 다 종집을 찍어내겠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건 해석에 대한 거를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최상위권의 문제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50강 중에 오늘이 39강째입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따라왔다는 거는 여러분들 끈기에 있어서는 진짜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 정말 열심히 해,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극한 끝나고 연속할 때쯤 힘들어. 미분 들어가면 이제 쉬어. 그래서 한참 지나다가 다시 함수의 극한 또 열심히 해. 그러다가 연속 힘들어. 미분 하다가 지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오지도 못해.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세대에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세대나 그 윗세대에도 옛날에도 책이 항상 있으면 앞부분은 수도 없이 잘해. 그런데 뒤로 가면 못해. 왜? 그게 끈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실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 여러분들 때 11문항 정도가 나올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2문항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결국 몇 문항? 2문항. 그게 끝. 한 문항은 무지 쉬운 거, 한 문항은 또꽤 어려운 거.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대충 공부해서는 한 문제뿐이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적분 1을 힘들어하는 거지. 많은 학생들이. 4등급, 5등급부터의 학생들이 다 그런 학생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들은 기본이 3등급 이상이야. 기본이. 근데 이 문제를 다 풀었다? 그럼 저는 2등급 정도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숫자가 바뀌고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2등급 이상은 지금 확보된 상태의 학생들이 지금 여기 듣고 있는 거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자신감 가지고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시간에 비해서 계산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창의 계수가 1이고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들이야. 상수함수가 아니라 1차, 2차 이런 함수들. 그러니까 1차면 뭐 x 플러스 k 아니면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다. fx나 gx가. 그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 찾아서 2, gx 찾아서 3 함수값을 더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항의 계수와 상수항은 정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중요한 거죠. 자, fx, gx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하면 너래. 그럼 너를 적분해버리면 너도 똑같이 적분하는 거겠지?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했다 적분해? 그럼 너가 나오는데 적분상수. 근데 이쪽도 적분이니까 굳이 적분상수 두번 쓰지 않는다. 그러면 가에 의해서 fx 곱하기 gx, 너가 너를 적분하면 x세제곱 플러스 c, 요렇게만 된다. 아니면 미분한 다음에 적분하면 fx, gx 플러스 c, 이쪽 적분하면 x제곱 플러스 c, 그리고 1, 2, 너 넘기면 마이너스 c1, 너가 c다. 이렇게 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지 말고 어차피 양쪽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는 한쪽에다만 c를 넣어주면 된다. 나 조건에서 1 넣어주면 0이다. f1은 0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자, 그러면 x에다 1 대입해 볼까? 1? 그럼 f1, g1. g1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f1이 0이니까 좌변은 0. 우변 1 플러스 c. 따라서 c가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너가 두 다항함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너 인수분해 해보니까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너와 너의 곱 중에 fx, gx가 나눠지겠구나. 그런데 1 넣어주면 0 나와야 되니까 너가 fx고, 그럼 1 넣어주면 0 나오잖아. 너가 gx였구나. 이런 얘기. 그리고 최고 창의 계수는 1 맞아 떨어지고 있고, 모든 항의 계수는 정수들 다 맞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 최고 창의 계수가 1이 아니었다면 여기에 2 곱하고 2분의 1, 3 곱하고 3분의 1 이런 것들도 다 되는 거지. 그런데 최고 창의 계수는 1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예, 요렇게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f2의 값을 보면 여기다 2 넣어주면 1. g3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3 넣어주면 9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13.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14다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fx, gx 찾아나가는 과정의 문제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가보겠습니다. 최고 창의에서가 1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 몰라, 뭔지. 아, 그런데 3차 미분하면 2차. 거기다 얘를 곱했어. 아, g 프라임 x라는 게 3차의 다함수구나. 이런 건알 수가 있죠. 근데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gx 찾아야 되는 거고, 일러주면 0이고, gx가 0에서만 극값을 가질 거야. 그 미분한 게 3차니까 남은 4차네.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식을 볼 건데, 이 관계식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지 잘 봐봐. 얘가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1인 3차야. 그럼 얘를 미분한 게 f'x잖아요. 그럼 f'x에 대한 정보는 2차야.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가 3이야. 3x제곱 플러스 이렇게 나가겠지.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런데 또 봐보세요. 우리가 gx가 0에서만 극값을 가질 거니까 g'x를 본다면 이게 g'x가 0이 되는 게 0. 거기에서만 있어야 되고 부호를 달리해야 되고 나머지에서는 0이 될지언정 부호를 달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0이라면 이렇게 가든 아니면 0일 때 이렇게 가서 분명히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G'X가 3차니까 이렇게 되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와서 튕기든 이런 건 상관없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유추해 보면 얘가 X-1이 있었는데 얘가 2차가 곱해질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x-1만 있다면 1에서도 부호의 변화가 생기지. 그러니까 뒤에 곱해지는 거에서 x-1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리고 x가 곱해져 있고 최고창의 계수는 3이랬고 아, 너가 f'x인 거야. 이거를 발견해 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G'X라는 게 3배의 X의 X-1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얘를 보면 여기가 0, 여기 1, 그래서 얘는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는 거지. GX를 보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되니까 0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납득되십니까? 이런 상황으로 끌어낼 수가 있다. 그 G'X 얘 완벽해졌네요. 3X 세제곱. 그죠? 마이너스 2니까 6X제곱. 플러스 3X. G'X가. 우리는 GX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GX 적분하면 4분의 3x4제곱 마이너스 2x3제곱 플러스 2분의 3x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 그리고 가조건에 의해서 일러줬을 때0 나와야 돼. 일러주겠습니다. 일러주면 4분의 3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c가 0 나와야 돼. 그얘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그러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2, 4분의 1. 너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네. 너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네. 따라서 G0의 값? G0의 값은 너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4분의 1. 끝났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줄수 있다. GX, G0이라는 건 상수항을 묻고 있는 거니까 C값 찾으라는 거였네. 적분상수 찾으라는 문제였죠. 자, 이 문제는 정말 핵심적인 게이 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FX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 이게 핵심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정도는 우리 친구들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
네. 자, 네 번째 유형에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다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대. 그럼 너를 미분을 해? 얘를 미분해? 그 이쪽도 이게 나와. 얘를 미분한다? 그럼 너다. 뭐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너를 적분해 버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적분해? 그러면 너가 나올 거고. 그럼 너를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면 fx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잘 봐봐요. 이거를 미분한다 그러면 이게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러면 fx와 f'x가 존재하고 너는 f'x 얘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럼 f'x가 없어지면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 미분하지 말고 그래서 적분을 해버리라고. 이 자체를 적분하고 너도 적분해 버리겠다라는 거지 너를. 그럼 어떤 함수를 미분한다면 적분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에 fx 그다음에 적분 상수가 있더라도 여기 적분하니까 한쪽에만 쓰겠다. 그럼 너 적분하면 fx. 너 적분하면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적분 상수 c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자, 이게 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너를 넘겨. 그럼 마이너스 fx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4의 fx라는 것이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c야.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거야.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 넘겨. 마이너스 fx니까 묶이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에다가 다함수를 곱해줬더니 너가 나오고 있다란 얘기야. 그러면 fx를 맞춰볼까? fx? 2차에다가 1차 곱해야 3차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2x세제곱이니까 2x였겠네. 그 이렇게 곱하면 2x세제곱.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어떤 상수항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2차항, 이렇게 하면 1차항, 이렇게 하면 상수항. 그러니까 너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 그러면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얘기 끝났죠. A 값 얼마? 마이너스 8. C 값 얼마? 4. 이렇게. 얼마든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4. 자, 그런데 이거에다가 이거 곱해진 게 이런 형태다? fx 찾을 거니까 조립제법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4. 아, 도대체 여기는 어떤 숫자가 들어가요? 합이 0도 아니야? 교대합이 같지도 않아? 근데 얘가 인수가 있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2, 넣어봐. 2, 4, 3,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0. 다시 또 얼마?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0. 이렇게 되는 거니, 너는 어떤 식이 나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또 요거부터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요거 인수면 플러스. 어차피 똑같으니까 제가 그냥 순서 바꿔 쓴 것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x제곱 마이너스 4. 아, 그러니까 이 fx는 뭐다?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다. 그럼 구하라는 게 FA, A가 얼만데? 마이너스 8.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제가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고 해봐. 그러니까 이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접근하지 않고, 좌변 미분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미분해. 그래서 2x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한개 F 프라임 X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예. 네. 그래서 너 넘기니까 2X에 F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에 F 프라임 X가 6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아니, 이거를 맞춰낸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 FX 몇 차여야 될까? 2차? 2차에다가 그러면 1차. 1차에다가 이거 3차. 2차에 3차. 그런데 개수가 없어져야지만 얘가 나올 거고. 그러면 fx를 2차로 검증해 봤을 때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fx를 이제 1차. 1차에 이거 곱했으니까 2차. 얘는 1차에 2차. 그래서 2차 여기 나온다. 그게 맞춰낼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fx를 이제 ax 플러스 b. a가 쓰고 있으니까 px 플러스 q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해 나가겠죠. 개수 비교를.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귀찮을지 한번 봐봐. 상당히 귀찮아. 제가 보여는 드릴게. 그러면 2x를 곱하면 2px제곱 2qx 미분하면 p 그래서 px제곱 마이너스 4p 예.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3p니까 p가 얼마? 2. 2. 근데 Q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면 P가 2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8. 따라서 FX가 얼마? EX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8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7.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게 편한 학생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건 지금 최적화했지. 사실 1차라고 놓기 힘든 상황이지. 왜? 너에서 너를 했는데 뭔가 없어질 수 있는 거? 2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fx를 예, px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놨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한번 잘 생각해봐. 얘한테 2x 곱하면 2px세제곱 미분한 거에 여기니까 2p에다 곱하면 2px세제곱 얘 더하면 4p 그럼 p가 0? p가 0? fx가 혼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fx 하나 있는 게더 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건데, 이런 선택을 하더라도 지장은 없다. 전혀. 그래서 이런 풀이, 두 가지 풀이로 제가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봐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제 몸에서 뭔가 체득이 돼.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렇게 풀 때가 더 빠르고, 이런 게 몸에 배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풀이, 해설지에 있는 답을 따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되는 게 아니다. 그럼 그걸 다 암기해야지.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거고, 이거 나오면 이거. 그게 자판기지. 동전 넣고 버튼 눌리면 나오고. 그 우리가 수학을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얻어낼 수가 없대도요. 자꾸 이런 생각 해보고,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도전. 그러면서 모순을 발견하고, 아,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더 좋구나라는 거를 내 머리가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을 정말 수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유형, 2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거다? 그럼 널 미분하면 너다.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게 좋겠어? 미분하는 게 좋겠지. 또 이거를 또 적분해?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미분하면 스몰 fx. 이쪽 미분하면 되는데 너는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마이너스 또 미분하니까 6x 제곱 플러스 6x. 그래서 너가 없어져. 그 x에 f 프라임 x라는 게 넘기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너는 x로 묶어버리면 6x 마이너스 6.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적분하면 fx. 너 적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근데 0 넣어줬을 때5 나와야 되니까 너가 5. 그랬을 때 너의 최소값 r

에로볼로깅 그래프에 최소값을 묻고 있으니까 뭘 찾아라? 극소값을 찾으라는 거네. 그럼 미분하면 6x-6이 0이 되는 x값은 1에서 극소. 그래서 f1의 값이 최소값 일러주니까 3-6 플러스 5가 돼서 2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죠. 예. 제가 완전 제곱꼴 이거 이용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배웠으니 예,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 이렇게 찾아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4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이 함수는 얘를 적분할 거야? 라지 fx 이렇게 쓰실래요? 그럼 너도 쭉 나가? 근데 라지 fx와 너하고의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자체를 갖다가 너를 적분한 다음에 너를 미분해버려. 그럼 너도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 똑같이 미분해야지. 그 fx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그럼 너를 미분하면 이건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너는 없어질 거고, x의 f 프라임 x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6x. 따라서 f 프라임 x는 x 띄어내면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 적분해주면 fx가 나온다. 마이너스 3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 그런데 0 넣어줬을 때 3분의 2다. 3분의 2 이렇게 되겠고. 자, 여기에다가 f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4, 3분의 2 하면 2.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1 넣어주면 6. 그래서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산수도 좀 빨리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 25번 가볼게요. 자, 미분할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거 적분할 수 있어? fx가 뭔지도 모르는데 적분할 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양변 미분하겠다. 미분하겠다. 미분하면 4x 플러스 1에 fx가 돼버리는 거고. 이거 미분하면, 그 여기도 미분. 이거는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미분해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하, 이런 게 없어지게 만들고 있죠. 이런 게. 그럼 너는 2x 제곱 플러스 x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해준 것이 너가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그럼 얘 맞춰봐. 얘가 뭘까? 얘가. 우리 계산을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에다가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요렇게 곱한 거에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에다가 너했을 때 6x제곱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4. 그럼 8x제곱에서 2x제곱 빼면 6x제곱. 그 다음, 플러스 4x. 딱 맞잖아. 예. 아, f'x가 너야. f'x. 그러면 fx 찾을 수 있잖아. fx는. 적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있다란 얘기지. 다시 말하면 극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9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 대칭축으로 볼 거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대칭축. 아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점, 얘가 0 되는 x값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그 이너줄 거야. 마이너스 4 이너주니까 8 플러스 c를 해준 게 9가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5 이렇게 나온다. c가 얼마? 5. fx 완성. f3의 값을 구해라. f3의 값. 근데 f3의 값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거야. 여기다 3 넣어. 마이너스 9 3, 4, 12 플러스 5. 그래서 8이요. 이랬을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2차 함수야. 그러면 x는 2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아서 너가 x 이퀄 3이면 너가 x 이퀄 1이잖아. 그러니까 너나 f1의 함수값이나 같은 거잖아. f1은 계수의 합이니까 1, 4, 5 더하면 얼마야? 8. 이게 더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2차 함수에서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2차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었어. 예. 그런데 이렇게 거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걷더니, 우리가 비율 관계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극소일 때. 여기가 2대 1이잖아. 2대 1. 예를 들어서 여기야 우리가 구하라는 값이 F4를 구하래. 그 F 여기가 4였다면 예를 들어서 얘는 1이잖아. 이 함수값을 구하느니 F1을 구하는 게더 낫다 이거지. 이런 것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다. 3차도 간혹 이런 계산을 써서 함수값을 쉽게 계산하기도 하더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잘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게 뭔 차이야? 그냥 F3 구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조금만 우리 조금만 너는 3대입 하고 있니? 나는 계수의 합 보고 있다. 이런 느낌 어떠냐 이거죠. 네. 아니 누가 말해주면 누가 몰라 이거. 근데 제가 말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냈다면, 아, 너무 극찬이죠, 이거는. 말해주면요, 누구나 다 알아. 예전에 그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있잖아요.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어떤 정세상으로 이 콜럼버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좀 많았었나 봐. 근데 신대륙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딱 돌아왔더니, 아이고, 뭐, 그거 칭송해주고 있냐고. 그냥 배 타고 나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여기 새로운 땅 이렇게 꼬꼬 온 것밖에 더 되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 그랬더니 콜럼부스가 삶은 달걀을 주면서 이 달걀을 세워보라고 그랬어. 평평한 데에다가. 그 달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세워지나 달걀이. 띠글 구르고 구르고. 그러니까 콜럼부스가 밑둥 달걀을 딱딱딱딱 땅에다 쳐가지고 깨. 밑둥을 깨. 그리고 세웠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아이, 밑둥 깨면 누가 달걀 못 세워. 이랬다고요. 그게 사람이야. 들으면 다 알아. 그런데 듣기 전에는 어떠한 생각도 못 하는 거지. 왜? 안 세워지는 거야, 그거는. 근데 밑둥을 깨면 세워진다라는 걸 들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3 구하는 거나, 뭐, F2 2차 함수니까 F1을 구하는 거나, 같아. 누가 몰라? 근데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냈다면. 남들은 이렇게 계산할 때 나는 답을 그냥 8이라고 쓰고 있는 거잖아. 이런 학생이면 어떨까?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눈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뻔하지만, 그게 뻔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문제 연습 들어갑니다.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에 대해서 x의 fx가 이거래.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어?

그거를 적분해? 적분한 다음에 또 적분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분. 아, 곱의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네. 요거 미분하면 fx.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너가 없어져.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란 얘기야?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있네. 아니, f 프라임 x 여기다가 x를 곱한 게 2개 나와야 되니까. 예. 그러면 fx를 구해보면, fx는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런데 fx 이퀄 0이, 이퀄 0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공중에 뜨면 안 되는 거잖아. 실근을 가지려면 접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예. 따라서 짝수 공식.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3c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실근을 갖는다란 뜻이지. 이게. 따라서 c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이런 조건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f1의 최대값을 구하래. f1이 뭐예요? f1은 1 플러스 c야. 여기다 1 넣어줘. 예. 네. 그 이거에 뭘 구하래? 최대값. 그양 옆에다 1 더해봐. C가 3분의 1이고 거기다 1 더하면 3분의 4 아니야?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3분의 4. 이렇게 나와버린다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구해, 방정식 실근의 조건 따져. 그랬을 때 함수값의 최대값 조건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 조건이 나왔을 때 얘를 미분할 거냐? 적분할 거냐?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해봐. 아니, 이런 식이 있어. 얘 미분할 거야? 적분할 거야? 적분해? 이거 적분은 뭔데? 그러니까 미분하는 게 되게 자연스럽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다항함수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모든 거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양변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스몰 fx가 되고 마이너스 f 프라임 x가 예. 여기만 미분하면 안 되잖아. 너도 미분해야지. 3a x 제곱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지.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다항함수 fx야. 근데 이거에다가 미분한 걸빼 최고 차항은 안 바뀌지. 최고 차항은 안 바뀌게 나온다고. 근데 너가 1이니까 a 값 얼마?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1이 됐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예를 들어서 px 플러스 q야.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는 2x 플러스 p가 되잖아. 그럼 너에서 너를 빼. x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2x 플러스 q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거고 너가 아까 3ax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3a 얘가 되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x제곱이 돼야 되니까 a는 3분의 1 나왔던 거고 너는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얼마? 2이고 너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건데 p가 2이니까 q는 얼마?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따라서 fx라는 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됐던 거고 그럼 f6의 2라는 거는 a가 3분의 1이니까 f2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 넣어주면 9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또 여기다 넣었어요. 2의 제곱 4, 2는 4, 1 더하면 9. 아,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마.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내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막 저기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버리고

꽃이 좀 보라고. 여행 가는데. 아, 꽃이 폈네. 하얀 꽃 옆에 빨간 꽃 있네. 나무도 있네. 아, 저기 산이 아름다워. 이런 걸 보란 얘기지, 자꾸. 예. 그래야지 자꾸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28번. 유형 다섯 번째의 마지막 문제 상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 FX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 그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어차피 다항함수 다항함수겠지. 그래서 요거 값에서 요거 값 빼봐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너가 성립한다. 그럼 얘 당연히 뭐 할까? 미분. 그러면 세 배의 FX. 이쪽도 미분.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럼 얘 넘기니까 두 배의 fx가 x-1의 f'x가 된다. 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얘가 n차라고 하면 xn차 n-1차에다가 x 곱해주면 n차 나오는데 최고차항을 지금 맞춰야 되는 거거든. 최고차항의 계수를. 그래서 이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뭐 1이다 이런 거 없잖아. A의 X n제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러면 최고차항에다 두 배하면 2A X n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한번 미분해 봐. 미분하면 NAX의 N-1제곱 플러스 이렇게 갈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고차항 XN제곱의 계수는 2A가 될 거고,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는 X를 곱해줬으니까 NA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이 약분되고 N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아, FX는 2차야. FX는 2차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놔. 예. 네. 그러면 F'X라는 거는 EA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이거에다가 두 배를 한 게, 이거에다 X-1을 곱한 거랑 같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X-1을 곱해봐. X-1. 전개하면 E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2a의 x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라고. 충분히 되죠? 그럼 두배 하면 너? 두배 하면 너. 그럼 2b가 b 마이너스 2a니까 b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a. 이게 나올 거고. 여기다 두배 하면 2c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네.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2C가 되는 거고, 뭐 C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B 해줘도 되는 거고, 가능하겠죠? 그럼 너는 B 대신에만 바꿔봅시다. B 대신에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C. 그런데 2 넣어줬을 때4 나온다? 2 넣어줘보세요. F2. 2 넣어주니까 4A.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a. 그럼 c. 그게 얼마? 4. 아, c가 4야. c가 4니까, c가 4면, b가 마이너스 8. b가 마이너스 8이면, a는 얼마? 4. 다 나오잖아. 그래서 fx가 완성. 4x 제곱. b가 얼마? 마이너스 8x. C가 얼마? 4. 이렇게 나왔던 거네. 이것도 보이나요? 4의 X-1의 제곱? 이렇게? 예. 네. 이런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구하라는 거는 라지 F4인데, 자, 조건 가에서 보면 X에다 4를 넣어준 거야. 3F4는 4 넣어주면 3F3이야. 그러니까 라지 F4라는 거는 F3과 같은 거죠. 맞나요?
사넣어주니까, 사넣어주면, 제가 어디 잘못된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X에다 얼마 넣어줬지? X에다 4 넣어주라고. X에다가 4. 제가 이런 또 실수를 해. 그러면 3, 라지 F4. 4에서 1 빼면 3. 스몰 F4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져. 결국 라지 F4라는 거는 스몰 F4랑 같아. 그러니까 라지 F4에서 F3을 빼라는 거는 여기에서 F3을 빼라는 거랑 같이, 그러니까 F4 마이너스 F3의 값을 구하라는 거랑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4 묶여버리고, 4 묶어도 상관없잖아. 그 여기다가 4 넣어준 거에 3 넣어준 거 빼면 되잖아. 4 넣어주면 3의 제곱 9에서 3 넣어주면 2의 제곱 4를 빼줄 거니까 5, 4, 20. 이런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그냥 또 4를 넣어서 9, 4, 36. 그다음에 3 넣어줘서 2. 2의 제곱 4, 4, 16. 그래서 20.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다. 아, 좀 계산 좀 길었죠? 그래도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계산이. 그래서 다섯 번째 유형까지 마무리 졌고요. 다음 29번. 여섯 번째 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얘를 적분할 거야. 적분하면. 너 적분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c1. 이렇게. 너 적분해줄 거야.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2.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 미분 가능이면 뭐지?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0 좌극한 값 0으로 보내면 C1. 너도 0으로 갈때 얘랑 같아야 되니까 C1과 C2가 같아야 되니 그냥 C. 0 넣어주면 C. 0 넣어주면 C. 아, 이거야. 그럼 C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여기서 찾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 물론 이게 지금 F-2가 얘 넘어가면 F2-F2가 돼서, 아, 요게 원점 대칭? 아니, 지금 함수가 좀 다르지. 다르지. 그냥 함수 값 자체가 우연찮게 맞아떨어진 것뿐입니다, 지금. 그래서 2를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넣어줄 거야. 2 넣어주면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8. 그래서 2 플러스 C와 마이너스 2는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지. 4 마이너스 2. 그럼 2 플러스 C. 너가 0이 돼야 돼. 그럼 4 플러스 2C가 0이 돼야 되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2. 아, C가 마이너스 2야. C가 마이너스 2야. 다 나왔잖아. F1의 값을 구해라. 1 여기다 넣어줘야지. 1, 마이너스 2, 1 없어지고 결국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만 여러분들 잘 봐봐. 이게 있으면 이거 미분하라고 미분하고 미분해서 우리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렇게 따졌던 게 우리가 미분해서 했던 거라면 요번엔 적분하라는 얘기야. 적분하라는 얘기야. 여기 등호 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얘가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어야 되잖아. 그리고 미분 개수 얘 미분해봐. 그러면 0 넣어주면 얼마 나와? 1. 0 넣어주면 1 나와. 0에서 미분 가능. 당연히 좌미분 개수, 우미분 개수 일치. 이런 것도 따져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다. 자, 한 문제만 정말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니까. 그러면 너 적분해? 그러면 fx가 나올 거다. 적분하니까 2분의 a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1. 여기는 x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c2.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라고 했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0 넣어주면 c1, 0 넣어주면 c2 같아야 돼. 그래서 c. 이렇게. 등호 들어가도 상관없다. 근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그러면 2분의 a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일러줘? 그럼 6 플러스 C랑 같으니까 CC는 없어져? 그럼 2분의 A가 11이 될 거니까 A는 얼마 나와? 22. 이렇게. A가 얼마? 22. 그러니까 11.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44. 마이너스 2 해주면 마이너스 20 플러스 C. 마이너스 2 넣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10이네. 예. 산수 조심해. C 플러스 34. 예. 자, 2 넣어줄 거니까 여기다 2 넣어주면 8 플러스 25, C 플러스 C니까 C 플러스 18. 그래서 너에서 너를 뺄 거니까 16.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다. 그 C를 구할 이유가 없었던 거야. 왜? 빼버리니까. 앞에 문제랑 지금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해되시죠? F'X가 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해. 그래서 걔를 적분해. 적분 상수가 일단 같아. 여기가 0 넣어줬을 때 값. 이게 만약에 0이 아니고 1이었다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적분 상수 C 지금 0 넣어줬을 때 C1, C2. 그래서 C1과 C2가 같아서 제가 C라고 놓은 것뿐이야. 만약에 여기 값이 달랐다라고 0이 아니고 다른 값이었으면 C1과 C2의 관계로서 C2를 C1으로 나타내주는 어떤 식의 변화, 그리고 계산을 해줘야 돼.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까지 해결해 봤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31번부터 문제 풀어 나가는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계속 풀어 나가는 거에 지루해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산 연습 충분히 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잘 뭔가를 보려고 시도를 하면 보려고 하는 만큼 보일 것이다 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오늘 39번째 시간이죠. 자, 영화 쿵푸 팬더에서 거북이 사부님이 했던 멋진 말이 있죠. 자, 어제는 역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 수수께끼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자, 프레젠트란 말 알죠? 현재라는 말, 선물이란 얘기죠.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소중한 선물인 현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놓친 현재는 훗날 후회스러운 과거가 되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지금 딱 현재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하는 이 수업, 이 수업이 현재죠.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고난도 문제다. 덜덜. 자, 과연 힘든 시간이 될 것인가? 자, 새로운 것들 많이 배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 자, 후자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자, 그동안 문제와 다른 점이 뭘까요? 자, 확률이 미정계수인 것은 그동안 많이 우리가 경험했지만, X의 값 하나를 비워놨잖아요. N의 값을 구해야 돼요. 주어진 정보가 뭐냐? 자, 표본의 크기가 2래요. 그러니까, 자, 조심해야 돼. 요 N이 2란 얘기 아니야. 여기 있는 N은 확률 변수 X 중 한 값을 얘기하는 거고, 표본의 크기가 2인 거죠. 이때 X바에 대해서 X바가 5를 가질 때, 그러니까 뭐 그동안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많이 풀어봤지만, 여러 번 얘기하지만 표본 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의 확률을 준 거죠. 여기서 한번 잘라줄게요. 그리고 표본 평균이 1일 때의 확률이, 자, 4분의 1이라고 줬으면 참 좋겠는데 4분의 1보다 작대. 그러니까 아마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뭐 경우들이 뭐 두 개, 세 개 있겠지. 그 중에서 몇 개들은 이 조건에 의해서 걸러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N 플러스 64. 그러니까 이제 N의 값을 구하면 되죠. 근데 N의 값을 구하더라도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또 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가장 만만한 친구가 뭐냐면 확률의 합이죠. 확률을 죄다 더했을 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8분의 1은 뭐다? 1이다. 그렇다면 A 플러스 B의 값은 뭐예요? 8분의 5가 되죠. 자, 이거 딱 정해놓고서 그 다음 단계로 갈게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이 특정한 값을 가질 때를 이제 뽑은 친구들의 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두 친구를 뽑은 거야. X1이랑 X2를 뽑아서 더했더니, 그리고 2로 나눴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표본 평균이잖아. 이 표본 평균이 뭐였으면 좋겠다? 5였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합이 뭐란 얘기예요? 10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두 데이터의 합이 10이라고 바꿔도 괜찮고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풀 때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확률은 뭐냐면 16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X값은 1, 3, N이 있잖아요. 두 개를 더했을 때 10이 될 수 있을까요? 있지. 지금 여기 원래 있었던 1과 나머지 N값이 뭐 9라면 더했을 때 10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기존에 있었던 3과 N이 만약에 7이면 더했을 때 10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N만 두 번 더했을 때 10이 될 수 있나? 있잖아요. 5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9와 7과 5가 바로 N의 후보인 것을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자, 이걸 통해서 N의 값은, 자, 5이거나 7이거나 9다. 자, 여기 있는 친구를 1번, 얘를 2번, 3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후보야. 아직까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간 거죠. 아직 데뷔는 못했어.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줘야 돼. 뭘 통해서 검증한다? X바의 확률이 16분의 1인 걸 이용해서 검증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관문 두 개를 통과해야 돼. 첫 번째 관문은 표본 평균 값이 5가 되는 확률이 16분의 1인 거고요. 두 번째 관문은 표본 평균이 1일 때 그 확률이 4분의 1보다 작다는 이 두 개 관문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N으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N이 5일 때부터 가볼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표를 좀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X, 그리고 P가 있잖아요. 자, X 값은 1, 3, N인데 N이 이제 5인 거예요. 자, 확률은
A, B, 그리고 8분의 1. 이렇게.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X1 플러스 X2의 합이 10이었으면 좋겠대. 자, 그래서, 뭐 그대로 써보면, 요것의 속뜻은,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되면 되잖아요. 10이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5만 두번 뽑는 것밖에 없다고. 5를 뽑고, 또 5를 뽑는 거죠. 이 확률은, 자, 5가 나올 확률인 8분의 1과 5가 나올 확률인 8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4분의 1이 된다고. 그런데 조건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6분의 1. 자, 두 값은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n의 값은 5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자, 5가 안 됐어. 이제는 7일 때 한번 볼까요? 자, n이 7일 때. 자, 그대로 확률 분포표를 한번 반영해서 그려보면, 자, 첫 번째 행은 x, 두 번째 행은 확률 1, 3n인데, n 대신에 7을 썼고요. 확률은 그대로 복붙하자, 이렇게. 자, 이번에도 x바가 5가 될 때. 그러니까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경우잖아요. 자, 10을 만들 수가 있죠. 어떻게? 3과 7을 더했을 때. 그래서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야. 3과 5를 뽑을 때와 5와 3을 뽑을 때가 있잖아요. 3을 뽑을 확률은 B, 5를 뽑을 확률은, 자, 3과 5가 아니죠. 3과 7을 뽑았을 때 합이 1이 되죠. 자, 3 플러스 7. 이때도

평균이 5가 되고요. 7 플러스 3도 평균이 5가 되니까 자, 3을 뽑을 확률은 B. 자, 7을 뽑을 확률은 8분의 1. 이때도 순서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값은 똑같잖아요. 8분의 1 곱하기 B. 8분의 B를 두번 뽑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분의 B가 바로 확률이 되고요. 그걸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16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직까지는 모순이 없죠. 우리가 지금 통과해야 될 관문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관문에서는 아직 걸린 게 없어.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표를 또 완성할 수 있겠네? 지금 B가 뭐예요? 4를 넘겼을 때 4분의 1이잖아. B는 4분의 1. 자,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8분의 2라고 쓸수 있고요. 자, 총합이 1이 되려면 A 값은 8분의 5네. 이렇게 분포표를 완성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관문에는 모순됨이 없었고 이걸 통해서 이제 B 값과 A 값을 구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관문이 남았죠. 두 번째 관문이 뭐예요? 자, 표본 평균이 1일 때의 확률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이 조건에 부합하나? 그런데 표본 평균 1인 건 뭐예요?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2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2로 나눴을 때 1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2가 되려면 어떤 것밖에 없어요? 1을 두번 뽑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1. 자, 1 플러스 1밖에 없다고요. 자, 1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고요. 또한번 뽑으면 또 8분의 5죠. 그래서 8분의 5와 8분의 5를 이렇게 곱한 거야. 자, 그러니까 64분의 25예요. 자, 요 값이 바로 64분의 25인데, 자, 문제 조건은 이 값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돼. 자, 4분의 1은 64분의 16이기 때문에 작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크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죠.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해서 7인 경우는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두 번째 관문에서 좌절했기 때문에 역시 가능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이제 N은 9인 경우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가 5인 경우와 7인 경우가 탈락됐으니까 다 지우고서 9인 경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얘도 탈락. 9는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n은 9일 때. 자,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첫 번째는 x. 자, 두 번째는 x에 대응되는 p.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것은 1과 3과 n인데 n은 9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a, b. 아직은 몰라. 그리고 8분의 1.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일단 첫 번째 관문은 뭐 통과하겠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A, B가 구해야지. 자, X바가 5일 때, 그러니까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돼야 돼. 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1과 9를 더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과 9를 더할 때. 자, 순서를 바꿔서 더하는 것도 또 한번 세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자, 1을 뽑을 확률은 A고요. 자, 그 다음에 9를 뽑을 확률은 8분의 1. 자, 9를 뽑을 확률은 8분의 1. 1을 뽑을 확률은 A니까 8분의 A를 두번 더했을 때, 그러니까 4분의 A가 X바가 5가 될 확률인데 문제에선 요 값이 16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 값이 뭐예요? 4분의 1. 그래서 A는 8분의 2가 되는 거다. 자, 여기다가 8분의 2 이렇게 쓰고요. 자, 총 확률의 합이 1이 되려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8분의 5가 오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부합하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이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겠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PX반은 1이죠. 그래서 PX반은 1일 때. 그 말은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합이 2가 되면 되잖아요. 2를 2로 나눴을 때 1이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요? 1만 두번 더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1 플러스 1. 자, 1을 뽑을 확률. 자, 8분의 2니까 간단히 나타냈을 때 4분의 1이고요. 또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이렇게 16분의 1이 되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4분의 1보다 작다는 조건에 부합하니까, 아, n은 9가 되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또 이게 있어요. 자, p, x바가 작거나 같다. 2분의 n보다. 그러니까 x바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X 반은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그걸 먼저 조사해야 되는데, 자, 그걸 조사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2일 때 이제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다가 X1을 쓰면 후보는 139가 있고요. 여기다가 X2를 쓰면 또한 후보는 139가 되죠? 자, 1과 1이 만났을 때 평균은 뭐예요? 1. 1과 3이 만났을 때 평균은 2.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만나서 평균은 5. 그 다음에 여기는 2, 3, 6, 그리고 5, 6, 9가 되죠. 그럼 지금 4.5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1이 있고요. 그리고 2도 부합하고, 자, 최종적으로 3. 이네 친구밖에 없잖아.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그게 우리가 찾는 요 친구의 확률이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럼 가볼게. 자, 처음에는 X바가 1이 될때 확률 가볼게요. 첫 번째, X바가 1일 때. 자, X바가 1이란 얘기는 뭐밖에 없다? 1, 2를 뽑을 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일 때 확률,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었던 4분의 1. 또한 4분의 1이니까 곱하면 16분의 1. 자, 하나 구했고요. 자, 두 번째는 X바가 2가 될. 그때 안에서도 또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잖아요. P, X바가 2가 될 확률. 그러면 1과 3을 뽑았을 때, 그리고 아니면 3과 1을 뽑았을 때잖아요. 자, 1과 3을 뽑았을 때 뭐예요?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 자, 그리고 3을 뽑을 확률은 8분의 5. 근데 두 녀석은 순서만 바꿔서 곱한 거니까 똑같아서 그냥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4, 8에 32. 2를 곱했을 때 분모는 64고요. 64분의 5. 자, 세 번째. 이번에 X바가 3이 될 때. 그 말은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6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3 플러스 3. 여기서 말해주잖아. 3 플러스 3밖에 없다고요. 평균이 3이 될 때는. 그 3을 뽑을 확률은 뭐예요? 8분의 5죠? 그래서 이렇게 8분의 5 곱하기 8분의 5. 그러면 64분의 25. 여기는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싹다 더한 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찾는 X바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X바가 작거나 같다. 2분의 N이죠? 이 확률은. 자, 64로 분모를 통분했을 때. 자, 이 친구는 64분의 4가 되니까 분자는 4. 그 다음에 5와 25죠? 5 플러스 25. 자, 64분의, 64분의 32. 이거 잘못 썼죠? 자, 이거 32분의 5인데 이제 2를 곱했잖아. 자, 2분의 1이 아니다. 그래서 16분의 5예요, 이건. 16분의 이렇게 5가 되고요. 자, 분모 분자에 4를 곱했을 때 64분의 20. 자, 가끔씩 이제 계산할 때 쎄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무시하지 말고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5가 되죠. 결론적으로 이건 뭐야? 64분의 49가 되겠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n 플러스, 자, n 플러스 64 곱하기 p 가로 열고, 자, 그리고 x 바가 2분의 n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자, n의 값은 9인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요 친구에 대한 값은 64분의 49잖아요. 64 그리고 49가 돼서 자,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자, 9와 49를 더했을 때 값이 뭐다? 58. 답은 58이 되죠. 자,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고난도 1번인데 어찌 보면 가장 좀 까다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좀 특별했던 문제는 이제 확률을 알려주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확률 변수 한 친구를 비워둠으로써 우리가 조건에 부합하는 n을 찾는 과정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은 두 개였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 표본 평균이 5고요. 표본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 두 데이터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더했을 때 절대 10이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1 또는 3이랑 더했을 때 10이 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9와 7이 있었고, n만 두번 더했을 때 10이 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총 n의 가능성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검증해 보니까 조건 두 개를 통과하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었다? 9밖에 없었다. 그리고 포인트는 만약에 객관식이라면, 우리가 이미 5와 7이 안된걸 확인한 상태라면 n이 9인 경우는 이두 번째 조건

조건을 통과하는 것이 자명하죠. 사실 여기서 어떤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고난도 1번 문제 풀었는데 풀이 과정이 매우 길다. 자, 아주 좀 어려웠죠. 그 결국에 뭐 표본 평균이 올 때, 표본 평균이 이를 때라고 조건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출제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표본의 크기가 2라면 두 친구를 뽑았을 때그 합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를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분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배반 사건일 때 확률의 덧셈 정리 같은 것들, 그리고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는 곱셈 정리 이런 확률 개념들도 많이 나오죠. 자, 2번 문제. 저번 시간에 고난도 프리뷰 할때이 문제도 굉장히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확률 변수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문제를 좀더 단순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공장에서 생산하는 단백질바 한 개의 무게는, 그러니까 단백질바 한 개의 무게가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0.3이에요. 그러니까 X는 물결 N, 이렇게. 자, 평균은 80. 자, 표준 편차는 0.3이니까 0.3의 제곱. 이것이 바로 분산. 자, 9개를 임의로 추출했다. 자, 표본의 크기가 9인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X바의 분포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을 그대로 이어봤고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자, V, X 반은 표본의 크기인 9분의, 자, 모 분산인 0.09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 0.01이에요. 다시 말하면 0.1의 제곱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0.1이다. 그리고 분산은 0.01이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바 9개 무게 합. 자, 표본 평균의 범위를 준 것이 아니라 데이터 9개 합을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9개를 뽑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두자. 기존에 이미 x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y라고 두자고요. 그럼 어떤 점이 좋냐면 이걸 9로 나눴을 때, 9로 나눴을 때 뭐가 돼 이거? 9개 합의 평균이니까 기존 x의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이게 시그니처라고, 요 풀이에 x반은 9분의 y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때 표본의 크기는 9가 되고요. 그럼 y에 대해서 푼 다음에 이제 x바에 대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x바는 여기 있는 평균과 편차를 통해서 표준화해서 여기 있는 조건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을 좀 수학적 기호로 바꿔보면 지금 9개의 무게 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y라고 가정했죠? 이거 y야, 이거. 720보다 k만큼 작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y가, 자, y의 범위는 720보다 k만큼 작거나, 또는, 자, 접속어 되게 중요해요. 거나야, 이거가 아니라. 그럼 큰 거잖아요. y가 720보다 k만큼 크단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조작을 가했을 때 문제를 쉽게 풀수 있을까? 이거 보여요? 9분의 y. 여기는 y를 9분의 y로 바꿨을 때 x바에 대한 얘기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지체하지 말고 좌변 우변을 9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9, 9, 여기도 9, 여기도 9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9분의 y는 뭐예요? 9분의 y는 x바잖아요, 이렇게 x바. 이게 작은 거죠. 뭐보다? 80 마이너스 9분의 k보다. 또는 x바가 큰 거죠. 누구보다? 80 플러스 9분의 k보다. 자, 그러니까 y를 도입함으로써 주어진 문장을 결국 표본 평균에 대한 범위를 바꿨잖아. 근데 이 평균이 어땠으면 좋겠다? 1%가 아니에요. 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1%를 확률로 환산해 보세요. 뭐예요? 0.01. 그래서 여기다 이제 p를 씌운 거야. 지금 이렇게 p를 씌운 거죠. 그래서 x바가 작다. 80 마이너스, 자, 9분의 k. 또는 x바가 크다.
80 플러스 9분의 k보다 이 확률이 0.01이 아니라 0.01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볼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건과 이제 여사건 관계 있는 친구 누구냐고요? 지금 X바가 두실수의 바깥쪽에 있잖아. 여사건은 두실수의 안쪽에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긴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여사건은 등호를 추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80-9분의 k보다 크거나 같고, 누가? X바가. 엄밀히 말하면 9분의 y죠. 그리고 80 플러스 9분의 k보다 작거나 같다. 이 확률이 어떠냐면, 사건과 여사건의 확률을 더했을 때 1이 되니까, 여기가 0.01이니까 이 친구는 0.99가 돼야 돼. 근데 0.01보다 작다면, 얘는 0.99보다 커야지만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 이상 푼 거라고요. 여기까지가 끌어내는 게 어려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요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확률 변수 y를 도입해야 되고요. 문제 자체가 표본 평균에 대한 범위를 준게 아니잖아요. 아홉 개 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아홉 개 합을 y라고 정의하고요. 양변을 구로 나눴을 때 비로소 9분의 y는 x바가 되는 거야. 그럼 주어진 문장을 합에 대한 그런 조건을 y에 대한 조건으로 바꿀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x바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구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확률이 이제 0.01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걸 푸는 건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여사건인 이 친구를 바꾸고 대신에 확률은 0.9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 등호가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자, 표준화했을 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X바의 평균이 뭐예요? 앞에서 구했잖아요. 80이잖아. 80. X바의 표준 편차가 뭐예요? 0.1이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돼. 근데 여기 80 있네? 일단 양변에, 각 변에 80을 빼볼까? 자, 빼보면, 여기 빼면 9분의 마이너스 K. 크거나 같다. X바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여기 80을 뺐을 때 9분의 K가 되잖아요. 이건 역시 확률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멋지게 뭘 해야 돼? 여기다가 표준 편차는 0.01로 나눠야지. 자, 표준 편차는 0.1이다. 자, 분산이 0.01이었다. 그래서 0.1로 나누면 완벽한 표준화가 되지, 이렇게. 근데 0.01로 나눴다는 것은 결국 10을 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처럼 바꿀 수 있다. 자, 가로 열고 9분의 마이너스 10K 크거나 같다 G. 그리고 여기는 9분의 10K. 이 확률이 0.99보다 크거나 같다. 자, 아주 힘들게 오고 있어요. 자, 문제 너무 좋아. 자, 그럼 이제 이걸 다음처럼 바꿀 수 있죠. 절대값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P 절대값 G는 작거나 같다 9분의 10K. 이게 바로 0.99보다 크거나 같대. 선생님, 왜 굳이 절대값으로 바꾸나요? 여기는 0.99를 또 절대값으로 표현한 조건이 있잖아. 이때는 G의 절대값을 씌운 친구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바로 0.99잖아. 두 개를 비교하려고. 그럼 여기 있는 9분의 10K랑 2.58에 대한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자, 문제에서 뭐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 보면 그림을 그려봐. 자, 일단 둘다 G에 대한 그런 조건이니까 일단 G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라고 이렇게. 0의 좌우 대칭이잖아, 이렇게. 0의. 그리고 나서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찍고 또 0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두 점을 이렇게 찍어봐. 큰 녀석이 바깥쪽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더 넓은 면적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여기 바로 뭐냐면 9분의 10K야,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2.58이라고. 2.58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칭성을 고려하면 이 넓이가 똑같잖아. 여기도 넓이가 똑같잖아요. 이 넓이가 뭐냐고. 2a 플러스 2b예요. 그래서 2a 플러스 2b라고. 그리고 2.58 안에 있는 친구가 뭐예요? 2a잖아요. 2a
EA. 왼쪽 넓이가 큰게 자명하잖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등호를 통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위로 갖고 와 볼게요. 자, 지금 9분의 10은 넘겼을 때 10분의 9가 되니까 결국 2.58 곱하기 9를 이렇게 10으로 나눈 것이 작거나 같대요. 누구보다? K보다. 자, 요 정도 계산은 뭐할수 있잖아. 우리 그 추정에서 엄청난 계산을 했으니까. 자, 258 곱하기 9, 89.72. 자, 89.72 올라가고 59.45 이가 되고 5가 되면 298. 자, 그래서 2320인데 자, 소수점을 잘 반영하면 뭐가 돼요? 2.322. 요거보다 K가 크거나 같다. 우리가 원하는 K의 최소값은 2.322가 되겠다. 끝. 정리할게요. 자, 요 문제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정의함으로써 주어진 조건을 표본 평균에 대한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리고 또 포인트가 있다면 사건의 여사건을 갖고 와서 문제를 좀 단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를 보려면 큰 친구가 더 바깥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헷갈릴 때는 이렇게 영역들의 어떤 넓이를 표시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죠. 뭐 그다음에는 뭐 단순한 부등식을 푸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표준화, 표본 평균, 뭐 확률 변수, 정규 분포 이렇게 다양한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고난도 2번 문제. 자, 아직 두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시간이 거의 30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문제들이 참할 얘기가 많아요. 자, 근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한 번에 안 풀리면 속상해하지 말고. 내일 풀고, 모레 풀고,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여러분 보다 보면 볼 때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1. 자, 표본 평균이 스몰 X1 바. 이때 95%니까 K값에 1.96을 쓰면 되고요.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시작하죠. 크기가 N2고요. 자, 표본 평균은 X2 바. 그리고 99%. 이때 실내 구간은 다음과 같다. 자, 이때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P 플러스 Q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PQ가 서로 소일 때. 그리고 특별한 조건은 뭐 1.96일 때. 그러니까 95%일 때 K 값, 그리고 99%일 때 K 값을 쓰라는 얘기죠. 자, 모평균의 추정이죠. 자, 모평균의 추정을 풀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가 몇 개일까요? 자, F4, 4명이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X바, N, 시그마, K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조건을 보면 표본의 크기가 뭐야? N1. 그리고 표본 평균의 X바는 스몰 X1 바고요. 시그마 알려주지 않았고요. K값은 뭐야? K값은 95%니까 1.96이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4개 중에서 1개밖에 안 알려줬다. 자, 실내 구간을 줬다는 것은 결국 조건을 2개 준 거죠. 자, 문자는 3개인데 조건이 2개 있다는 얘기는 3개 값을 각각 구할 수는 없고요. 뭐 여러분 눈치챘겠지만 여기 있는 N1과 시그마의 어떤 B는 알수 있다. 그래서 루트 N1분의 시그마 값을 알려줄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N1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요. N1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에서 N2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시그마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자, 그럼 먼저 실내 구간을 써볼게요. 자, 실내 구간은 스몰 X1 마이너스 1.96. 자, 루트 N1. 그리고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그리고 스몰 X1 플러스 1.96. 루트 N1 그리고 시그마죠. 자, 이게 이제 45.06에서 출발한대요. 45.06이야.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친구. 자, X1 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N은 N1이죠. 이걸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하는 게 필요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미정계수가 두 개인 거예요. 두 친구 이렇게. 자, 이해되죠? 자, 그다음 실내 구간에 끝나는 지점은 53.58. 53.58.
이건 바로 여기 있는 여성이 되겠다.

자, 그대로 복사해 보면, 자, 시그마가 아니라 x1 바 플러스 1.96 그리고 루트 n 1분의 시그마. 이때도 문자가 두 개인 거죠? 자, 핑크색과 연두색. 자, 연립방정식 문제입니다. 요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요거를 니은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을 잘 더하고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기억과 니은을 더해볼까요? 기억 플러스 니은. 자, 자변끼리 더했을 때 뭐가 될까요? 일단 정수끼리 잘 더하면, 자, 98이 되고요. 얘네끼리 더하면 64가 되죠. 자, 50.94죠. 자, 50.94. 여기 있는 것과 헷갈렸는데, 여기는 50.94를 써야 돼. 자, 50.94. 그래야지 소수끼리 더했을 때 깔끔하니까. 그래서 좌변끼리 잘 더하면 96. 그래서 96은, 자, 우변끼리 더했을 때 x1 바만 두 개잖아요. 이 x1 바. 그러니까 x1 바는 뭐예요? 48. 이렇게 해서 x1 바를 구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핑크색을 구하기 위해서, 니은식에서 기역식을 빼도 괜찮지만, 여기는 x1 바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죠? 그래서 여기 있는 x1 바인 48을 이렇게 대입할게. 어디다가? 니은에다가. 그럼 좌변은 50.94고요. 이게 이제 48 플러스 1.96. 자, 그리고 루트 n 1분의 시그마가 되죠. 48을 넘겼을 때 2.94가 되잖아요. 2.94. 그러니까 100분의 294. 자, 그대로 소수로 갈까요? 자, 여기는 넘겨보면 2.94, 2.94. 여기는 1.96, 그리고 루트 n1분의 시그마. 자, 1.96으로 양변을 나눴을 때, 자, 간단한 계산 선생님 해왔어요. 루트 n1분의 시그마는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값을 다 구한 거야. 자, 2분의 3과 여기 있는 48을. 자, 이런 과정을 한번더 반복해야 돼, 한번 더. 자, 여기 있는 걸 이제 써놓고서 다 지운 다음에 이제 새로 써볼게요. 48과 2분의 3. 자, 아, 그리고 요 얘기도 해야겠네.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제 n1에 대한 얘기니까 n1을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면 이게 되죠. 자, n1의 제곱 분의, 자, 양변을 제곱하면 n1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요. 요게 4분의 9잖아. 위치를 잘 바꿔보면 결국에, 자, n1은 뭐가 되냐면 9분의 4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알고 싶은 거야. 이걸 통해서 이제. 자, 뭐 그대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면 뭐가 있냐면, 자, x바, k, 그리고 시그마. 자, 마지막 조건은 뭘까요? 바로 k가 되겠죠. k, 그리고 n. n이 되죠. 자, 두 번째 조건은 표본 평균이 small x2 바고요. k는 이제 99%니까 2.58. 자, 시그마는 그대로 가죠. 그러니까 표본에 관계없이 모 표준 편차는 같잖아요. 그리고 n의 값은 이번에는 n2예요. 이렇게. 2, 이렇게. 자, 이걸 잘 종합해가지고, 실내 구간의 길을 구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x2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2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m. 작거나 같다. 자, x2 바 플러스 2.58 그리고 루트 n2분의 시그마. 여기 바로 문제에서 알려준 첫 번째 데이터인, 자, 48.42죠. 자, 48.42가 여기 있는 x2 마이너스 2.58 루트 n2분의 시그마고요. 이걸 기역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기역식.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값은, 실내 구간의 끝은 53.58. 53.58은, 자, x2 바 플러스 2.58 그리고 루트 n2분의 시그마가 되죠. 이게 니은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도 결국 x2 바와 여기 있는 n과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이제 미지수가 두개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구했었던 x1 바가 48이고, 사실 이것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n1을 9분의 4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한 거라,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었던 x2 바가 51이라는 사실과 n2를 이제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했잖아요. 이네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는 x2 바 곱하기 n1이에요. 2가 아니라. 그리고 x1 바 곱하기 n2잖아요. 그런데 x2 바가 뭐였어요? 51. 자, n1이 뭐였어요? n1의 직접적인 값은 알수 없었지만 이거는 9분의 4 시그마의 제곱이었죠. x1 바는 뭐였어요? 48. 자, 그리고 n2는 시그마 제곱이었죠.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지고 지워졌죠. 자, 이걸 간단히 써보면, 자, 51, 48분의 51.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16분의 17이 되고요. 9분의 4를 그대로 써줄게요. 9분의 4.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분모는 4, 9, 36. 자, 분자는 17이니까 여기 P가 36이고요. Q가 17이 돼서 여기다 써보면 P 플러스 Q는 이게 P고요. 이게 Q가 되니까 합은 53. 답은 53이다. 자, 정리할게요. 큰일 날 뻔했네. 더 양이 많았으면 못쓸 뻔했죠. 이 문제는 특징이 있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건 없다. 주어진 조건을 통해서 이세 개의 미정 계수를 각각 다 구할 수는 없지만 n과 시그마에 대한 비는 알수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았잖아요. 처음에는 x1 바와 루트 n1분의 시그마를 구했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n1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n1을 시그마로 표현했다. 자, 지금 표본이 다른 표본이죠. 첫 번째 추출은 표본의 크기가 n1이고 두 번째 추출은 크기가 n2였지만 어차피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n1과 n2의 비를 구할 때 시그마는 동일하게 쓰여서 삭제가 됐잖아요. 소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성립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아주 풀이가 좀 길었지만 완전히 새롭진 않았다. 우리 충분히 이전 시간에 연습을 해서 훈련을 했잖아요. 자, 이제 오늘의 라스트 프로블럼. 자, 고난도 4번으로 갈게요. 자, 앞에서 뭐 충분히 고생했기 때문에 4번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모비율이 0.1인 어느 모집단에서, 자, P를 얘기하는 거죠. 자, P. 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비율을 P해시를 하자. 여기까지는 뭐 새로울 게 없죠. 자, P의 값이 0.05 이상, 0.15 이하일 확률인 98.8% 이상. 자, 확률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확률의 범위를 알려줬죠. 전에 문제에서 많이 풀었었죠. 뭐 여사건을 이용해서 다루기도 했었고. 자,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0.988의 확률을 가지려면 G의 절대값이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모평균을 추정할 땐 데이터가 4개 필요했지만 모비율을 추정할 땐 데이터가 3개가 필요한데 일단 이 문제는 모비율의 추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표본 비율의 어떤 범위를 얘기했잖아요. 표준을 해야 되니까 일단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비율이고요. 0.1이에요. 0.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이죠.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n분의 pq잖아. n이 뭐예요? 자, 표본의 크기가 지금 n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쓰는 거야. n분의 1. p는 뭐예요? 10분의 1. 자, 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0분의 9. 잘 곱하면 100n분의 9잖아. 자, 100n분의 9의 양의 제곱분은 뭐예요? 10 루트 n분의 3에 이렇게 제곱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0.1과 여기 있는 10 루트 n분의 3을 통해서 우리는 표본 비율의 표준화를 진행할 수 있겠다. 주어진 문장은 0.05 이상, 0.15 이하래. 써볼게요. P 가로 열고 0.05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표본 비율이. 자, 그리고 0.15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8.8%. 자, 확률로 환산했을 때는 0.98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988. 지금 반갑죠? 주어진 조건에 988이 보이네. 이렇게. 자, 그럼 지체하지 말고 표준화해야겠다. 그래서 표준화를 해보면, 자, 0.05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구를? 표본 비율의 평균인 0.1을, 그리고 표준 편차를 나눠주자. 여기는 10루트 n분의 3을 쓰고, g가 될 것이고, 이번에 0.15에서, 0.15에서 이렇게 빼자. 0.1을, 그리고 10루트 n분의 3으로 나눠주자. 이게 바로 크거나 같다. 0.988. 자, 여기까지 되죠? 자, 0.05에서 0.1을 뺐을 때 마이너스 0.05죠? 여기 있는 녀석과 잘 만나면, 자,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5. 자, 계산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0.05, 그러니까 뭐가 돼요? 100분의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10 루트 n분의 3은 위로 올라갈 때 역수가 되니까, 3분의 10 루트 n. 사라지고 지워져서 10이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서, 아, 마이너스 6분의 루트 n이구나. 자,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루트 n. 크거나 같다, g가. 자,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뀌어요. 6분의 루트 n이다. 자, 6분의 루트 n이다. 이게 어땠으면 좋겠냐면, 0.98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전에 풀었던 문제와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 지금 주어진 조건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도 절대값으로 바꾸면 비교하기 편하겠다. 그래서 바꿔보면 절대값 g는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6분의 루트 n보다. 그리고 0.988은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다음처럼 바꿀 수 있잖아요. 절대값 g가 작거나 같다. 2.5보다. 그리고 왼쪽이 더 크다. 자, 그림 그리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지. 자, 뭐, 이 녀석이 크기 때문에 6분의 루트 n이 더 커서 이제 얘를 품어야 되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림으로 좀 천천히 풀어볼게요. 자, 중심은 0입니다. 왜냐면 표준 전기 분포니까 이제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잡고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또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을 잘 잡아봐요. 그럼 여기는 2.5와 여기는 6분의 루트 n 중에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겠어? 얘가 더 크기 때문에 6분의 루트 n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뭐다? 6분의 루트 n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2.5. 그러니까 2분의 5다. 이렇게. 두 녀석의 대수관계가 명확하죠? 6분의 루트 n이 더큰 거고요. 여기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림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 여기 있는 영역의 넓이를 a라고 하면 자, 대칭성에 의해서 이 영역도 A가 되고요. 넓이를 B라 하면 여기도 B가 되는데, 자, 이 친구의 넓이가 뭐냐고. 응? 바로 A가 두개 있고 B가 두개 있으니까 2A 플러스 2B가 되잖아요. 이렇게. 자, 2.5보다 작거나 같다 절대값이. 얘는 A가 두개 있네. 당연히 0보다 큰 B가 있는 이 친구가 큰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는 부등식을 풀자고요. 자, 위로 갖고 와 보면, 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6분의 루트 n이 양변에 1을 곱했을 때 사라지고 지워지니까 3이 되고요. 또 좌변을 제곱했을 때 뭐가 될까요? 25가 되죠. 25. 크거나 같다. 여기는 9가 되죠. 그리고 n. 양변에 9를 곱했을 때 225가 돼요. 자, 여기는 225보다 크거나 같다. n이. 그리고 우리가 찾는 미니멈 오브 n. n의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225. 자,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예전 문제를 통해서 많이 훈련됐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아마 그더 어려운 문제 풀었었잖아요. 뭐 표본의 크기가 9일 때 9개 무게 합이 뭐 720부 720의 k보다 작거나 크거나 그런 문제까지 푼 마당에 이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이 문제가 뭐 다른 문제와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냐? 사실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본기에 충실하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정리 과정을 좀 얘기해 보면

0: 일단 표본 비율의 정규 분포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죠. 표준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평균과 분산을 알아야 되니까. 표본 비율의 평균은 뭐냐? 그냥 모 비율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대로 썼죠. 근데 표본 비율의 분산은 n분의 1 곱하기. 그러니까 n분의 pq죠. p는 주어진 값을 통해서 바로 쓰면 되고요. q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10분의 9임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00n분의 9가 표준 편차가 아니라 이게 분산이니까 양의 제곱근을 이용해야 돼. 여기 양의 제곱근을 이용해서 표준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g에 대한 식으로 바꿨고요. 이제 주어진 조건이 절대값에 대한 조건이니까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이 친구도 절대값에 대해서 바꿨다. 그래서 큰 친구가 더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6분의 루트 n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자명하다. 부등식을 잘 풀었을 때 n의 최소값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난도 문제 4개 풀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고난도 문제로 시작할 건데, 자, 프리뷰 안 했다고 겁먹으면 안 돼요. 자,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틀렸으면, 풀수 없으면 항복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한 다음에 한수 배우겠다는 자세로 강의를 들으면 이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문제를 맞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들을 이어서 가볼 예정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26,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어떻게 했을 때 수열의 합 SN이 최대가 될 것이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건대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첫째 항이 26이었기 때문에 첫째 항은 26, 두 번째 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추가해서 2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내려오는 거죠. 4씩 줄어든 숫자가 내려오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는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음수가 되는 상황이 생기면 얘를 추가적으로 더하면 수열의 합이 점점 양수를 더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 순간이 이 수열의 합 S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 이 N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N의 값이 0 이상이다가 어떻게 바뀌는? N의 값이 0 이하가 되는 값으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을 찾자. 그래서 SN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 지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열의 일반항부터 먼저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먼저 찾자. 그럼 일반항 구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식 잘 알고 계시죠? 개념 AN은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다. 네.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요. 우리가 얘가 뭐에 대한 1차식이라고 배웠죠? 네. 공차를 개수로 갖는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an은 좀 빨리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4n 하고 쓴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오게끔 26이 나오게끔만 조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 대입했을 때 26

6 나오려면 여기에 플러스 얼마? 네, 30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식을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열 AN을 이렇게 구하고 나서 AN이 0 이상이다가 갑자기 0 이하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찾을 거라고요. 그럼 일단 음수가 되는 N의 값이 얼마인지만 보면 되니까, 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N 값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넘어가면은 4N이 3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4로 나누면 되는데, 4로 나누게 되면 2분의 15가 n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즉, 2분의 15는요, 약 7.5. 약이 아니라 그냥 7.5네요. 7.5니까, 여덟 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일곱 번째 항까지는 양수죠? 뭐, 대입해보더라도 바로 나오니까, 양수. 여덟 번째 항은,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4만큼 더한 거니까, 얼마? 예, 마이너스 2. 음수가 되어서, A1, A2, A3, A4 해서 A7까지 더할 때는 결과적으로 양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수열의 합이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게 되는 이 A8 지점, S8이 될 때는 S7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네,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네, 정답 7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이 교재에 보시면은 100쪽에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에서 유형 어떻게 푸는지 쭉 뭐, 괄호 1, 괄호 2, 괄호 3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계속 양수 더하면 수열의 합이 커지다가 음수를 더하게 되면은 그만큼 줄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는 구역을 찾아주시기만 하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음수가 되는 지점을 추가하게 되면은 값이 커지다가 내려온 그 지점을 찾게 되니까, 네, 양수에서 음수로 변하게 될때 양수 지점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니 요 7을 정답으로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제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대요. S4랑 S8이 하필이면 같다라고 하네요. 그 상황에서 S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생각해 보세요. S4라는 건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래서 얘를 풀어서 써보는 거죠. 얘는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럼 S8은요? 네, S8은요,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6, 7, 8.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식을 좀 길게 써봤는데요. S4에다가 A5, 6, 7, 8을 추가하면은 S8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두 개는 똑같으니까 슉슉 소거하면은 남는 게 뭡니까? 네, 맞습니다. A, 5, 6, 7, 8. 다섯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다? 네, 0이다라는 거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0이구나. 됐죠? 그러면 요 각각의 수열들은 요네 개만 나열된 걸 보더라도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걔가 0이구나라는 식을 찾아내기만 하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연립해서 푸는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합공식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개념,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번째 항 더한 거. 네, 요거는 꼭 기억해 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요 개념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개수는 네, 4개죠.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는 A5고요. 두 번째는 A6, 세 번째는 A7, 네 번째는 A8. 이게 마지막 번째 항이죠? A8은 0. 그럼 요거 나눠져서 앞에가 어차피 2일 거고 내가 찾고자 하는 A5랑 A8을 더한 게 합친 건0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A5 더하기 A8이 0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 A5는 어떻게 표현되죠? 네, 얘는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다가 공차 뭔지 모르니까 4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A8은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다가 공차 뭔지 모르니까 D로 똑같이 두고요. 7D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2 플러스 11D가 0이구나. 그래서 공차값이 나와요. 공차 얼마? 네, 2가 되겠네요. 그럼 공차 찾았으니까 우리는 SN의 지금 현재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값. 아니, 아까는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게 되는 거냐? 네,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 항이 음수였어요. 그러면 음수에다가 계속해서 2씩 더할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수열은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2를 더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더하면 더할수록 음수를 계속 더하게 되니까 점점점점 SN의 값은 N의 값이 커질수록 감소하다가 그러다가 네, 2씩 계속 더할 거니까 특정한 항부터는 양수를 더해주겠죠. 특정한 항이 양수면 양수 더해주는 순간 쭉 내려가다 그 지점부터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순간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지점을 찾아줘야 돼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네. 어떤 특정한 항이 어떻게 되다가, 네. 음수가 되다가 어떻게 되는 지점? 양수가 되는 그 지점이 어딘지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반 항식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일반 항식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는 우리가 공차가 2이기 때문에 2n하고 쓴 다음에 첫째 항이 마이너스 11이니까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1이 나오게끔 뒤에 숫자 조정해 주시면 돼요. 네.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하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개념을 써가지고 요식 그대로 이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다가 2 집어넣고 A1에다가 마이너스 11 대입하면 이거랑 똑같은 식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 네. 양수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자. 그럼 양수로 바뀌게 되는 지점을 찾아내면, 네, 바로 눈에 보이긴 하지만, 2n이 13보다 커. 그러니까 n은 2분의 13에 해당하는 것보다는 커야 된다. 2분의 13은 6.5죠. 네. 그러면 7번째 항부터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얘가 6번째 항은 실제 숫자 대입해보면 바로 보이죠? 마이너스 1이었다가, 일곱 번째 항부터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까지 곱해 더해졌을 때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까지, 네, SN은 감소하죠. 그러다, 일곱 번째 항 더한 순간 양수를 더했으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순간은 6일 더네요. 네. 그래서 내가 찾아줘야 되는 그 최소값은 S6이에요. 그럼 이제 S6 계산만 해주면 되죠? S6은 여기다가 6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정답 S6은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은 마이너스 11, 여섯 번째 항은 우리 ANC 구해놨죠? 6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마이너스 12고요. 요거 나눠지면 3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 S6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네. 쌤, 저는 어차피 얘가 n에 대한 이차식이니까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구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도 풀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접근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음수를 계속해서 더하게 되면은 수열의 합은 점점점점 내려가요. 그러다가 양수를 더하게 되면은 그 순간 값이 올라가면서 그 지점에서 최소값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일반항의 부호를 체크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자, 이제 29번 지나가서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45고요. 공차가 D고 음의 정수인. 공차 D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제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네. SN은 이제 어느 순간 약속이 되어버렸죠. 첫 장부터 N번장까지의 합. SN의 최대값이 S5가 되도록 하는. 네. 최대치가 S5다. 5든 D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공차라고 말해줬던 거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조건인 음의 정수라는 조건을 잘 따져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선택지가 다 음의 정수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 얘가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들끼리는 더해도 음의 정수일 테니까. 그래서 선택지가 5개가 다 음의 정수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째 항이 처음에 45였는데, 그죠? 첫째 항이 45였어요. 풀이설기를 한번 해봅시다. 45였어. 그럼 두 번째 항은 45에다가 공차만큼 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공차는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음의 정수를 추가했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보단 분명히 작겠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항은 공차를 여기에다가 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숫자에다가 음수를 하나 더 더했으니까 얘보다도 더 작은 거죠. 네. 그럼 숫자가 45로 출발해서 점점점점점점 네. 공차를 D씩 더한 것만큼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면은 어떤 순간이 생기죠? 네.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얘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 지점에서 네, 계속해서 음수로 가져가겠죠. 그렇잖아요. 처음에 양수였다가 계속해서 음수를 더하면 숫자가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음수고 거기다 다시 음의 정수 공차 D를 더하면 계속해서 음수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언제 최대가 되냐? 최대는 어디에서 끊기겠어요? 그 바로 윗지점인 AK-1. 공간을 조금 넓힐게요. 어느 순간 쭉 내려가다가 음수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음수야. 그러면 그 바로 직전의 지점이 어떻게 되는 거? 네, K-1로 썼죠? 그게 0 이상이 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양수인 것들 것까지만 더했을 때, 그리고 다음 순간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충분하겠죠. 그러면 얘가 그 순간에 뭐가 되도록 하는, S5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 K-1의 지점에서도, 만약에 쌤, 0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0이면 더해봤자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즉, S5나 S6이나 같아지는데, 그때도 어차피 같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S5가 최대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등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항인 A6에 해당하는 게0 이하가 된다 해서 이두 개의 연립 부등식을 만족을 하는 경우가 SO가 최대값이 된 상황입니다. 됐죠? 네. 자, 이번에는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응용,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요. 문장을 잘 해석만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매일 전날보다 두 문제씩 더 풀었대요. 그러고 나서 14일 2주 안에 400문제 이상을 풀려고 할때 A가 첫날에 풀어야 될 문항수의 최소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럼 첫날에 푼 문항수를 A1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첫날에 풀어야 될그 문항의 수를 우리가 A1이라고 두면 될 거예요. 그럼 풀이설계는 어떻게 될 거냐? 첫날이 A1. 둘째 날은요, 전날보다 두 문항씩 더 푼다고 했으니까 이게 둘째 날에 푼 문항. 그죠? 그 다음 셋째 날에는 전날보다 두 문제를 더 풀었으니까 여기다가 A1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푼 문항수가 무슨 수열을 이루어요? 네.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죠.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14일 안에 400문항 이상을 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게 얼마? 400 이상이 되도록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S14가 얼마? 400 이상.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됩니까? 개념. 등차 수열의 합공식만 알면 돼요.
줄여서 등차합이라고 쓸게요.

등차 합. 어떻게 구한다? S에는 2분의 항의 개수 n. 첫 번째 항, 마지막 항. 요식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14일 아니니까 항의 개수는 14개여서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은 당연히 14번째 항이겠죠? 그게 얼마 이상? 400 이상.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 각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일반 항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얘는 A1에다가 더하기 13하고 공차인데 공차가 얼마라고요? 2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26이 되겠죠. 추가된 게. 거기에다가 우리 이제 계산 마무리 지어보면 나눠서 했으니까 7. 그럼 2A1 플러스 얼마? 2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식이. 그리고 나서 또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은 2로 양쪽을 나눠볼까요? 그럼 여기 2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13. 2로 나누게 되면 200. 여기서 7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13이 7분의 200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리고 13도 뒤로 보내버릴게요. A1은 7분의 200 마이너스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이제 13이라는 거는 7분의 91이잖아요. 네, 요거를 7분의 91로 바꾸자. 그러면 200에다가 91을 빼면은 얼마죠? 109인가요? 네, 그래서 7분의 109. 요 부분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09 나누기 7 하면은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 109 나누기 7. 1 올라가고, 여기에 39, 네, 75, 35. 해서 나머지 4 남아서 15. 얼마 얼마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숫자가 15. 얼마 얼만데, 지금 문항 수잖아요, 여러분. 네, 문항 수는 하나. 둘, 셋, 넷. 네. 자연수여야 하죠. 문항수 1.8개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5 이상인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을 물어봤으니, 얼마라고 따지시면 된다? 네. 15. 얼마 얼마를 넘어서야 되니까 15 이상이 아니고.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최소값은? 네. 16이 되겠네요. 15. 얼마를 넘어서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그래서 정답은 16개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은근히 여러분들한테 매일 두 개씩 덮으라는 압박을 주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어쨌건 매일 두 문항씩 더 풀면은, 네, 처음에 16문제로 시작해가지고, 한 2주 지나면 400개 이상 푼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문제죠. 400문항이면. 그죠? 모의고사로 치면 몇번본 겁니까? 네, 10번도 넘게 본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제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 어느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1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일 때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요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문항수의 이제 난도로 분류를 했을 때이 교재에는 중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32번이 여러분들한테 33번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내용이 여러분 엄청 옛날의 기억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문항이기도 하고 사실상 얘는 유형편으로 책이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들을 쭉 풀면은 당연히 이거는 등차수열의 합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써야지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아마 풀었을 텐데 실제 학교 시험 문제 이제 범위 이만큼 주고 그 중에 이 문제가 하나 껴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등차수열의 합을 뭔가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판단이 드시나요? 예. 네, 쉽지 않아요. 네. 여러 개의 단원 문제들에서 이 문제가 섞여 있을 때, 힌트를 딱 봤을 때, 공차가 10인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내용 중에서 풀어야 되는데, 등차수열에서 배운 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예, 네, 등차수열의 합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합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등차수열의 합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내각의 크기의 합을 언급을 할 텐데 우리가 얘가 몇 각형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다각형이래. 근데 이 다각형의 변의 개수가 3개면 삼각형.
변의 개수가 4개면

사각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래서 아, 얘는 어떤 n각형의 변의 개수인데 내각의 크기가 나오니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 개념이죠? 그래서 개념 써놓고 갑시다. 다각형 중에 n각형의 내각의 총합. 네, 이런 내용들을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여러분. n각형, 내각의 총합. 공식 뭐였죠? 네, 이제 떠올리셔야죠. 근데 사실 이 공식도요,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만 알면은 되게 쉽게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라고 배우셨나요? 삼각형 내각의 합. 알고 있죠? 180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라디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단위가 도수이기 때문에 60분법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뭐라고 배우셨나요? 사각형. 네, 사각형이 삐뚤어졌지만. 사각형. 이것도 잘 알죠? 네, 얘는 뭐예요? 360도죠. 그럼 오각형. 오각형 내각의 합은 뭔가요? 물음표, 물음표. 네.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암기하면은 그냥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수학에서는 앞선 개념을 떠올리면은 그 다음 개념은 암기하지 않아도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사각형의 내각의 합이 왜 360도냐면 요거 두 선을 연결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야. 그러면 요각, 요각, 요각 세개 합친 게 180도잖아요.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요각, 요각, 요각 합치면 180도잖아요. 그럼 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각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을 모두 합치면 180 더하기 180이니까 그래서 3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각형도 몇 각형으로 쪼갤까요? 기본 도형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으로 쪼개요. 요렇게, 요렇게. 삼각형이 총몇개 들어있죠? 하나, 둘, 셋. 그럼 180도가 몇배 되는 거예요? 세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곱하기 3 해서 얘는 뭐예요? 540도예요.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네. 차이가 얼마만큼씩 늘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몇 도? 180도. 얘도 몇 도? 180도. 아,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라는 것을 하나의 수열로 봤을 때 차이가 180도인, 네, 공차가 180인, 무슨 수열을 이루는구나,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내각의 총합 자체가요. 네, 신기하죠?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 삼각형은 180도였잖아. 우리 180n으로 출발을 하겠네. 등차 수열이니까. 근데 3대입했을 때, 삼각형이었을 때 3대입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니까 빼기 얼마? 2라고 식을 세워주시면 3 대입하면 삼각형 내각의 크기야 180도. 그 다음, 사각형은 4 대입하면 180도 곱하기니까 360도 맞아떨어지죠? 오각형은, 삼각형 3개에 540도? 여기 되는구나. 5 대입하면 180도 곱하기 n-1. 아, 맞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라는 식을,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기본 도형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써먹을 겁니다. 자, 내각의 크기가 이제 공차가 10도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몇 각형인지는 몰라. 근데 첫 번째 각 하나가 몇 도인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각은 공차가 1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0도 추가. 그 다음은 10도가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10도 더하기 10도에서 20도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내가 얘가 변이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 변의 개수를 n이다라고 둔다면, n각형이다라고 둔다면, 그 다음 거는 n번째 항이 되겠죠. n번째 항이면 a1 더하기 10도 곱하기 n-1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다각형 중에 n각형에 각들을 쭉다 나열했어요. n각형은 각이 몇개 있다고요? n개. 아, 얘네들을 몽땅 다 합치면은 180도 곱하기 n-2가 되어야 되는구나. 근데 가장 큰 내각의 크기가 170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170도라고요. 이게 170도구나. 그쵸?

우리는 A1도 구체적인 식으로 잡아낼 수 있어요. A1은 170도에서 이 수를 빼면 되죠. 10도 곱하기 n-1. 그래서 아,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170도에서 빼면 돼. 누구를? 네, 10도 곱하기 n-1 얘를 빼주시면 되겠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등식이니까 이거 갖다라고 두면 되니까요. 여기서 요만큼 이항시켜서 A1은 이거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뭐할 거예요? N각형, 내각의 총합, 요식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니까 N, 그죠? N으로 뒀고요. 그 다음 첫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을 합쳐주면 전체 총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 얘랑 얘랑 더하면 340도 마이너스 10에 10도에다가 n-1, 요거 계산한 게 얼마 나와야 돼요? 180도 곱하기 n-2 나와야 되는구나. 자, 이제 어차피 우리 개수가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도는 다 생략하고 풀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두고서는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위에 거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위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0n 플러스 10인데 340까지 추가해서 플러스 350이 될 겁니다. 그리고 2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n에 마이너스 5n 플러스 네, 얘 175가 되겠죠. 그게 180에 n 마이너스 360. 근데 이것도 그냥 180으로 일단 묶어놓고 계산을 좀 마지막에 정리할게요. 180에 n-2로 두고요. 왜냐? 하고 봤더니 저 왼쪽에서 얘가 다 5의 배수고 180도 5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5로 나눠놓고 시작을 할까 싶어서요. 그래서 5로 나누게 되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n. 5로 나누게 되면은 5, 3, 15에 25니까 30. 5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얘도 5로 나누게 되면은 5, 3, 15에다가 6, 네. 36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최종 전기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n제곱에 플러스 35n 그게 36n 마이너스 72와 같다라고 식이 정리되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72는 0이구나라는 식이 나와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n 플러스 9, n 마이너스 8은 0. 근데 우리 n각형, 자연수죠? 자연수고, 삼각형보다는 커야 되니까 n은 반드시 3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n 마이너스 9될수 없으니까 n은 8. 아, 그래서 얘는 팔각형이구나. 팔각형은 당연히 각 8개, 변 8개니까 정답은 8개다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어요? 제가 이 문제는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친구들한테 제일 어려운 문항일 것 같아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봅시다. 33번. 얘네들은 어쨌든 사다리 꼴이 있는데, 걔네들 다 n등분 해가지고 나타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좀 잘렸네요. 제가 여기 마무리 그려줄게요. 여기가 C.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차례대로 이게 넘버링을 해서 붙여놨고요. 요거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냐? AD 길이가 8이고, P1, Q10. 여기까지. 그리고 P2, Q9. 그 다음 P3, Q3. 이제 뭔지 알죠? 이 사이에 들어, 그럼 이거 10이니까 샥샥 나누고 나면 11.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의 합은 22가 되어줘야 되는구나. 즉, 16 더하기 11D가 20이고요. 11D에 해당하는 거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D를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죠. 답을 미리 정리해놨는데 11D 통째로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8 더하기 6은 정답 14입니다. 라고 쓰시면 끝이 납니다. 끝. 그래서 33번의 경우는요. 풀이는 굉장히 짧은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 선분들이 닮은 비에 의해서 차이가 일정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33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34번 하기 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요, 등차 수열이든, 뭐 나중에 배울 등비 수열이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수열에 대해서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단지 이 부분이 등차 배운 다음에 끼어 들어간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뭐냐면, SN이라는 개념은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하시오에 대한 일반적인 기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SN은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라는 기호로 쓰입니다. 그럼 얘 SN식을 알면은 우리는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어요. S, n-1은 이거에다가 바로 직전인 어디까지? n-1까지 더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럼 두 식을 빼면 두식을 쭉 해서 빼면 뭐가 나와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들이 싹다 날아가고 남는 게 뭐밖에 없다? an이 나옵니다. 그래서 sn-sm-1은 an이 나온다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sn-1식이 정의가 되려면 n은 반드시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2 이상이어야지만 정의가 가능하죠. 그 s0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n이 2 이상일 때는 요식이 성립하고, 그러면은 2 이상일 때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a1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한다면, a1은 하나의 항만 있을 때니까, s1은 a1에서 얘는 반드시 따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언제만 성립한다고요?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a1은 s1으로서 반드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이거 진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무비판적으로 이게 같다라고 해서 풀면 큰일 납니다. 1부터 대입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토대로 해서 3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A1은 어떻게 구한다? S1으로 구한다. A5는 S5에서 S4를 빼주면 된다. 네, 말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1은 여기다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2가 되죠? A5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S5는 25에다가 20 빼서 5 더하기 5분의 1. S4는 16, 16 사라지고 4분의 1. 요거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5 마이너스 20분의 1이고, 결과적으로 20분의 99가 될 거고, 얘는 20분의 마이너스 40이 되니까, 정답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두개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20분의 얼마? 59가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할수 있죠? 그래서 34번은 간단한 계산 문제였다. 이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이제 우리 SN은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우리 이제 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데, 얘도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계산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가 있는 게 혼자 좀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 A1은 A2, A3, A4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도 계산을 좀더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다가 첫 번째 항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계산이 훨씬 간편해지죠? 그러면 아, S4는 얘 넘기면 3A1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다. 4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에다가 3 곱해서 48.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4 더하기 K는 3. A1은 S1이랑 동일하다고 했죠? 그래서 S1. 네, 1 대입한 식 요거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44 더하기 K는 마이너스 6 더하기 3K.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면은 이 K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8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8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K는 얼마? 네, 마이너스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9.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S1은